그래, 우리에겐 뭔가 해결해야 할 사건이 필요해. 그래, 좋아. 어디 한번 신나게 풀어볼까? 좋아, 뭐부터 해볼까? 자, 조수. 이제부터 모든 게 다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보다시피 뭔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여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어쨌든 모든 게 다 단서라는 걸 명심해!

대체 뭐란 거지? 곰은 어디 있냐고! 좋아, 그럼 사실대로 털어놓을 기회를 주지.

그렇지 왓슨. 하나하나 정리해보자고. 존재야! 같이 좀 가야겠어. 가장 의심스러운 친구란 말이야.

잘 봤지, 왓슨? 드디어 사건을 해결했어.

이건 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우와,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젠 안 보이지? 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당했어. 토끼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추는 게 어때?

좀 도와줄래? 자, 어서 맛있는 산딸기 좀 먹어봐. 어서 먹어보라니까. 뭐야 뭐야, 대체 아무도 나란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냐고. 누군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고마,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런 거냐고. 야! 유놈 잡았다.

오늘이 곰의 생일이잖아. 깜빡 잊고 있었네. 아, 선물! 어디서 구한단?

내 생일에는 일찍 일어나는 거지? 어, 일어났네. 혹시나 내 생일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생일 선물 목록이야. 네가 고민할까봐 내가 미리 준비했지. 오늘부터라도 절대 잊으면 안 돼.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 오늘은 즐겁게 선물 받는 날. 다 어디 간 거지? 어떻게 내 생일을 잊을 수 있는 거야? 아, 곰이랑 같이 생일 파티 하려고 기다리는 거구나. 짜잔! 나왔어! 뭐야, 내 생일 정말로 잊은 거야? 늑대 친구들아, 너희도 잊은 거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날을 잊을 수 있어? 정말 믿을 수 없어. 기억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4: 승강기계.
3: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소리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소리.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곰콩이가 좋아하겠지. 안녕하세요.
1: 피미야구나. 콩순이는 방에 있어.

0: 네. 근데 콩콩이는요?
1: 할머니 댁에 갔는데 곧 올 거야. 어? 그건 뭐니?
0: 콩콩이 줄 선물이에요.
1: 콩콩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0: 공순아, 안녕.
2: 티미, 왔어? 그게 뭐야?
0: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
2: 와, 나 주려고? 고마워. 빨리 줘. 궁금해.
3: 티미도 있네.
0: 코디, 안녕.
2: 코디, 오늘 새로운 발명품 보여준다고 했지?
3: 여기 가져왔어.
2: 근데 나 선물부터 풀어봐도 돼? 티미가 깜짝 선물 가져왔거든.
3: 오, 좋겠다.
0: 공순아, 발명품 구경 먼저 하자.
2: 알았어.
3: 아유, 알았어. 보여줄게. 짜잔! 물건을 호빵으로 만들어주는 호빵 기계야.
0: 물건을 호빵으로 만든다고?
2: 우와, 빨리 보여줘.
3: 우선 호빵으로 만들 물건을 몇 개 가져와. 자, 시작한다.
2: 우와, 정말 크리퍼스가 호빵이 됐네. 먹어봐도 돼?
3: 당연하지.
2: 오, 크리퍼스 맛있나.
3: 그럼 로봇으로 만든 호빵은 무슨 맛이 날까?

0: 걱정 마. 물건으로 다시 돌릴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됐다.
1: 고장났잖아.
0: 이런. 집에 가서 고쳐올게. 조금만 기다려.
1: 알았어.
2: 군대 팀이 선물이 뭐였어?
3: 그게
1: 비밀이.
2: 아이, 알려줘.
1: 퓨리? 언제 왔어?
4: 이거 먹고 싶다고? 안 돼. 이건 호빵이 아니야.
2: 맞아. 선물이라고.
4: 왜요?
3: 먹어달라고? 잘 먹겠습니다.
1: 다행이다.
3: 이게 호빵이 아니라
5: 공순이 선물이라고?
1: 왜요?
2: 괜찮아. 어쨌든 선물은 무사하니까.
0: 호빵 기계 다 고쳤어.
2: 그럼 빨리 원래대로 돌려줘.
0: 알았어. 팀이 호빵 보여줘.
2: 돌아왔어.
3: 무슨 선물이야?
5: 궁금해. 빨리 풀어봐.
1: 이게 뭐야?
5: 기적이네.
3: 이건 아기 거잖아. 미안. 사실 이 선물 콩콩이 주려고 준비한 거야.
1: 그런 거였어?

0: 했는데.
1: 다음엔 콩순이 선물도 준비할게.
0: 잘했어. 그럼 달린 콩콩이한테 선물 주러 가자. 집이 돌아왔을 거야.
1: 좋아.
2: 오래 기다렸지? 샌드위치 완성.
0: 우와! 재미있어!

0: 너무 잘 부르면 너희들이 기가 죽을 텐데.
1: 그래? 그럼 누가 더 잘 부르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잘 들어봐.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산딸기 따따 수리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
2: 코디 노래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꼭 불러줘.

0: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진짜 이상한 소리네. 이거 혹시 괴물 소리 아니야?
1: 전에 숲속 동굴에 괴물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0: 동굴에 괴물이 있다고?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갈까? 이 소리는...

0: 아니었어.
1: 사실 동굴에서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
0: 이 소리였구나.
2: 그럼 달걀 껍질은 뭐야?
1: 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해서 잔뜩 먹었지. 어? 내가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노래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혼자 연습한 거야.
3: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부르면 되지.
1: 응? 같이?
3: 응.
4: 맞아. 같이 부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0: 같이 부르니까 진짜 재밌다. 다들 고마워. 앞으론 신나게 같이 노래 부르자.
1: 좋아.
2: 자. 콩순아, 아빠 좀 도와줄래?
3: 네, 지금 가요.
2: 자. 우와, 우리 콩순이 대단한데?
3: 저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2: 뭐? 아빠 도와준다며? 이런.
0: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 겨우 이거야. 공이 너무 느리잖아. 지루하다, 지루해.
4: 나도 간다. 야.
0: 아무도 날 못 이길 걸.
5: 딱 한 골만 넣고 싶대.
4: 방금 뭐지?
3: 얘들아, 안녕! 내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 한번 볼래?
4: 잠깐! 설마 방금 콩순이 내가 공 찬 거야?
3: 어? 왜?
0: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겠지.
5: 왜? 어떻게 한 거야? 이럴 게 아니라 너도 같이 축구하자. 넌 꼭 해야 돼.
3: 어? 축구? 그럼 나 투수해야 돼?
0: 응? 그건 야구잖아. 딱 봐도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구만.
5: 아무튼 같이 하자. 네가 우리의 희망이야. 축구 천재 홍순이.
6: 그래, 축구는 배우면 되지.
3: 그래, 좋아.
5: 공승아, 받아.
0: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희도 와서 간식이나 먹어. 이게 뭐야?
3: 야! 야! 야호! 좋았어!
4: 공을 잘 받긴 하는데.
5: 이상해 보이지?
0: 시간 낭비라니까. 지루해.
3: 좋아, 이제 감 잡았다고.
0: 졸려. 빨리 끝내자.
5: 자, 간다. 간다. 간다.
3: 좋았어.
0: 연습 좀 했나 보네.
3: 야호! 꼬린! 또 간다!
4: 뭐지?
0: 아,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 좋아, 좋아. 제대로 해보자. 이제 다 보인다고! 감 잡았어!
3: 조각력! 고순이!
0: 잡을 수 있어! 어? 저기다! 이야!
3: 잘했어.
1: 공순이 최고야.
3: 코디, 네. 괜찮아? 축구 진짜 재미있다. 어? 다음에 또 하자. 응?
1: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주고받 공순이. 다음엔 내가 반드시 이겨주겠어.

0: 여러분은 진짜 세계 천재! 잘 받아야 해!
1: 왜요?
0: 헐! 참!
1: 왜요?
0: 에? 어떡하지?
1: 왜요?
0: 너무 세계 천재 봐!
2: 너네 뭐해?
0: 내가 공을 너무 세게 쳐서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
2: 저 안으로 들어간다고?
1: 왜용 왜용.
2: 그럼 빨리 공 찾으러 가면 되지. 에이, 세상에 괴물이 어딨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 어때?
0: 좋아.
2: 얘들아, 들어가. 공 찾으러.
3: 근데 어떻게 생긴 공이야?
0: 평범한 공인데 크기는 이만하고 색깔은 갈색이야.
3: 이만한 크기의 갈색 공.
2: 공순이 완장돼. 오늘 우리 목표는 갈색 공. 발견하는 즉시 대장한테 보고하도록.
4: 네, 대장!

0: 맛있겠다.
1: 뭉치, 안 돼!
0: 와우. 다들 괜찮아?
2: 괜찮아. 코디가 안 보여? 코디!
1: 도와줘!
2: 코디! 코디! 이거 잡아!
0: 너 괜찮아?
3: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2: 대원들, 여기서 우리 목표물을 찾아보자.
0: 공이다. 아, 쇳덩굴이 똥이었네.
4: 큐리,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0: 나도
1: 공순이 완장대 공찾기 미션 성공 생야
0: 배고파
1: 나도
2: 집에는 어떻게 가지?
0: 맛있는 냄새
1: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우리 아빠 떡볶이 냄새야!
2: 그럼 공순이 집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1: 그런 것 같다! 빨리 가보자!
3: 공순아, 가지 마!
4: 얘들아,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깨끗이 씻고 어서 밥 먹자.
5: 네!
6: 야, 너네들만 먼저 간 게 어딨어?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 상처엔?
9: 순환기계!
8: 주물 상처엔?
10: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키키키키!
12: 사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인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4: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피어의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2: 얼굴 상처엔
0: 순간킥킥
2: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소리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0: 편하게들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1: 오, 우리처럼 하고 싶었나 봐.
0: 옛날 옛날에 블루 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위야. 너무 재미있다.
1: 우와, 저거 나잖아.
0: 우와, 맛을 가오리다. 안녕. 안녕. 난 또 다른 1위야.
2: 2. 2. 난 2야. 만나서 반가워. 어디 가니?
3: 바로 우리들이잖아.
0: 2.
2: 2.
0: 2.
2: 2.
0: 이!
2: 이! 거기에 또 다른 이를 만나면
4: 바로 사! 물론 내게는 정사각형의 모서리도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직사각형, 현모양, 아름목, 경행사변형까지! 유!
5: 정말 빨리 배웠네.
4: 4에 4를 더하면 바로 8! 옥토블러스! 웨이! 1, 2, 3, 4, 5, 6, 7, 8! 웨이!
1: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0: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바로 나

0: 4?
1: 그럼이 남 이쪽으로 6, 가고
0: 7
1: 이쪽으로 그 다음 4는?
2: 숫자 줄이라니 너무 편리한데?
1: 맞아요. 자기 자리에 딱. 저기 옥터블럭스, 넌 4보다 4가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더 옆으로 와.
3: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는 8. 이제 빈칸을 채워보실까? 넘더블럭스 합체!
1: 1, 2, 3,
3: 4!
0: 하이파이브! 중간까지 왔어!
1: 6,
3: 7, 8,
4: 9,
0: 10! 다 같이 박수 쳐요!
4: 우후!
0: 시작합니다! 좋게!
5: 2는 2랑 같아요. 또 어떻게 같은지 볼까요?
1: 3
5: 더하기 2는
1: 5랑 같아요. 어떻게 같은지 알겠죠?
4: 우와.
5: 이제 무게가 다르죠?
1: 3은
5: 7보다 작아요.
3: 다음 2보다 커요.
5: 무게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2: 나도 저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
1: 드디어 대왕의 피랄레.
5: 삼각형.
1: 삼각형.

0: 전부 몇 개야?
1: 정말 대단한 무대였어. 아이디어도 정말 참신하고.
2: 더 있어요, 더 있어요.
3: 경험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예!
1: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된 것 같아.
4: 어. I'm so excited to be here. But where is he? And who am I? Red! That's who I am! I am Red! Red! Red! Red! Red! Now where am I? Not much to see around here.

어?

아니니?

0: 우와! 무지개야!
1: 나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온통 여기도 저기도 회색이야.
2: 그야 힘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냥 네 운이 우와!
3: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우와, 마법 동굴이다.
2: 야, 너 오늘 운이 정말 좋네. 원하는 색깔 수만큼 숫자를 그리면 모두가 그 색깔로 변할 것이다.
4: 숫자를 그리라고? 날 그리면 되겠네, 원한다면.
5: 아니, 숫자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넘버링처럼 말이야. 숫자 1은 직선이야. 밑으로 쭉. 한 가지 색깔로.
4: 우리 다 빨강이네. 다 똑같은 색이면 재미없지.
5: 섬으로 해보자.
4: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섬이 돼.
1: 우와, 알록달록 줄무늬야.
2: 너무 재미있다.
4: 우리 다 세 가지 색깔이야. 자, 다음은 누구 차례?
1: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숫자니까 색깔도 제일 많을 거야.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으면 숫자 9가 완성된다고. 한 가지 색깔, 굉장해.
5: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길쭉하게 동그라미 그려. 그게 바로 경이야. 무색으로 변신.
4: 이런. 다들 어디 갔지?
6: 워커블럭 호흡. 1, 2, 3, 4, 5, 6, 7, 8. 호흡. 이제 좀 살겠네.
5: 어떡해. 마술 지팡이가 전부 투명으로 만들어버렸어. 지팡이까지 말이야. 지팡이 어딨지? 나도 모르겠어. 아까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때 놓쳐버렸어.
2: 주문을 반사시키는 주문이 있을 텐데. 아하! 투명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깃털펜으로 숫자를 그려라.
5: 내 숫자는 외우기 너무 쉬워.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바로 경. 아직 아무도 안 보이네. 나도 해볼래.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이제 네 차례야. 2.
7: 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난 평생 투명 숫자로 살아야 하나 봐.
1: 책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 그리면 되잖아. 서둘러.
5: 우리들 숫자야. 다 같이 숫자를 따라 그려보자. 가운데가 뻥 뚫린 길쭉한 동그라미는 바로 0.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7: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 다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2.
4: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바로 3.
3: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 교차해서 내려 그으면 바로 4. 됐다. 진짜 돌아왔어.
8: 내려가서

0: Be careful. Typical. Now we're stuck.
1: I'm not. I'm popping off.
0: What's going on?
1: I know. What is it then?
2: Don't know.
3: Tea's stuck on top of a mountain.
1: I know.
2: Tea is stuck on top of a mountain.
0: Tea needs help. Fowls to the rescue!
4: A-E-I-O-U. Fowls know what to do. U-E-A-I-O. Rescue tea. Off we go.
1: He's up there. We need to help. But how?
2: I know.
0: You don't, though, do you?
2: I do.
0: You do, don't you? You?
5: Oh, me?
1: Bug. Brilliant! A bug! Go on, save tea, little bug!
2: I know!
1: Is it my turn?
6: Bag!
1: Great! Maybe there's something useful inside.
2: I said I know what to do.
0: Go on then. Show us.
2: I will.
6: Big!
1: Brilliant! Go on, get on top.
0: A terrific view. A truly terrific view.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2: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신나는 ABC송.
1: 그럼 이제 알파벳 도미노를 세워볼까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동. 얼굴 상처엔
3: 승환킥킥.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커피 구조대 웨이터봇을 막아라.
6: 짐 들어줘서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배달이 늦을 뻔했거든. 뭐지?
5: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게다가 저 상자는 혼자 들긴 너무 크고요.
7: 여긴 뭐가 들었을까? 뭔지는 몰라도 엄청 멋진 게 있겠지? 아님, 맛있는 거면 더 좋겠다.
6: 안녕하세요, 시장님. 택배가 여기 딱 왔습니다.
8: 오, 내가 보낸 그 접시가 왔나 보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드벤처베이 기념 접시가. 오래된 접시에 실금이 가서 복원해주는 데다 보냈는데, 아니 어쩌면 이렇게 헌 것까지 똑같지?
5: 여기요?
8: 어, 고맙다 로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안에 잘 갖다 놔야지. 귀한 접시를 깨뜨리면 안 되잖아.
9: 빈 접시는 치워.

0: 드릴게요. 오, 이런, 이렇게 많은 접시를 언제 다 닦는담?
1: 버터씨, 주문하신 화물 택배 왔어요.
0: 오, 제발 그거 였으면 좋겠는데. 만세! 내가 주문한 웨이터버 삼촌이야. 요즘 식당 주인들의 꿈이라는 그 로봇. 웨이터봇, 4번 테이블에다 서빙해 줄래?
2: 안녕하세요. 여기 음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0: 이 정도일 줄이야.
1: 네, 무지 놀랍네요. 가자 얘들아, 아직 배달이 무지 많아.
2: 야호,
3: 가요.
4: 지우자, 지우자.
5: 장난 아닌데, 저 로봇들 뭐랄까 치우는데 참 진심인 것 같지.
0: 우와,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겠어.
6: 이거 어때? 펜터마임 게임. 알겠지만 설명을 할 땐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스카이, 네가 먼저 해볼래?
7: 좋아, 이게 뭔지 맞춰봐.
8: 귀여운 토끼 쓰다듬기?
7: 지렁이한테 인사하기지?
9: 어, 잠깐! 야구 아니야?
7: 맞았어, 주마! 이번엔 네 차례야!
10: 좋아, 그럼 이거 모으게!
7: 혹시 큰 젤리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거?
8: 정답! 파도 타기!
10: 정확히 딱 맞췄어!
7: 뭐? 그건 내가 젤리를 볼 때 표정인데?
5: 자, 이제 진짜 체스를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어우, 완전 쏟았네.
4: 지우자. 지우자, 지우자. 지우자, 지우자.
0: 아, 누가 이 로봇 좀 말려줘요. 멜빵끈 다 닳겠어.
4: 지우자, 지우자.
0: 뭐야, 눌렀는데 왜 안 멈춰.
4: 지우자.

0: 커피 구조대 불러야겠어.
1: 럭키, 러블, 내가 뭐 하게?
2: 발에 붙은 껌때기?
3: 뱀이 안 붙었나 보기?
4: 네, 포터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0: 빨리 좀 와줄래? 이번에 산 웨이터 로봇이 고장났나? 아무거나 막 닫고 있어.
5: 지우자, 지우자.
0: 저러다가 큰 사고 날 것 같아.
4: 알겠어요, 포터 할아버지. 저희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3: 마셜, 조심해!
1: 정답은 축구, 맞지? 응, 맞지?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이번에 포토 할아버지가 산 로봇이 골칫 덩어리가 되어버렸나 봐. 우리가 막아야 하는데 먼저 운전하시는 분들을 도와야 돼.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고깔이랑 확성기로 교통이 혼잡한 길을 다 정리해줄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로키? 너는 차선을 새로 긋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어디로 차를 몰지 안내해줘.
2: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놈의 로봇 얼른 넣어. 잠깐! 아, 제 로봇 때문에 죄송해요. 거기서!
1: 진작! 진작!
0: 이게 웬 난리라?
2: 실수! 고깔이랑 확성기로 여기 교통부터 우선 정리해줄래?
3: 랩! 고깔!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2: 좋아, 로키는 새 차선이랑 표지판으로 길 안내를 해줘.
4: 쓰고 또 쓰고 재활용 천재! 집게판!

0: 둘 다 수고했어. 이제 그 로봇만 찾아내서 막으면 되겠다. 네, 시장님.
1: 어, 도와줘.
0: 어, 포터 할아버지네 로봇이네.
1: 내 귀한 접시에 빼앗으려고 하잖아. 어, 이러다간 깨트리겠어.
0: 지금 바로 갈게요. 제이스, 그물로 저 로봇을 막아줘.
2: 그물?

0: 수 있어. 접시를 쫓아가. 루킨, 가서 저 로봇을 꺼주고.
1: 알았어.
2: 걱정 마, 라이더.
3: 어, 이런. 안 돼. 조심해. 나 못 보겠어.
0: 러블, 구대 시장님이 아끼시는 접시가 깃대 위에 올라갔어. 네가 와서 크레인으로 조심해서 내려줄래?
1: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키우자, 키우자!
2: 세상에!
0: 딱 좋아, 러블! 이제 살살 내리면 돼.
3: 제발 조심해줘.

0: 바로 쫓아가자!
1: 우와! 접시란 접시는 아주 여기에 몽땅 다 쌓아놨네.
2: 저 접시를 내리려면 우선 로봇을 어떻게 끌지 방법부터 찾아야 해.
0: 로봇을 잡을 순 없나? 그럼 제어판 열고서 꺼버리면 되는데.
2: 어, 그러면 되겠다. 저 로봇은 닦는 게 취미니까 여기서 더럽게 하고 있으면 다 끌어오지 않을까?
1: 진짜 기발한 방법이야, 라이더. 마침 저쪽에 딱 진흙탕도 있고.
0: 꼭 저걸 묻혀야만 할까?
2: 다른 수가 없잖아.
0: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꼭 성공해야 할 텐데.
3: 키우자, 키우자.
0: 왔다! 드라이버 작동!
3: 키우자, 키우자.
2: 정말 잘했어, 로키. 이제는 저 접시들만 돌려주면 되겠다.
1: 그건 나한테 맡겨. 다 내릴게.
4: 고맙다. 내 귀한 접시 찾아줘서. 그것도 아주 딱 맞췄네. 점심 먹을 시간이잖니.
2: 여기요. 그럼 다 찾아준 것 같지?
5: 고장난 로봇 찾아줘서 고맙다. 사고 친 것도 다 복구해주고.
2: 별 말씀을요. 혹시 웨이터봇에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6: 저렇게 말썽 부리는 로봇은 당장 반품해버리세요.
5: 아니요. 실은 로키랑 제가 손봐서 그냥 놔둘까 하는데요.
3: 어서오세요. 대박맛집 포터식당입니다. 어서오세요. 대박맛집 포터식당입니다.
1: 커피 구조대, 바위 폭풍을 막아라!
5: 역시 포터시 파이 냄새는 정말 끝내준다니까요. 뭘요? 참, 이번에 새로 산 대형 오븐인데 이걸로 공짜 파이를 모두 다 하나씩 드릴 수 있겠네요.
0: 우와!
1: 내 사랑 파이.
4: 오, 그럼 우리 거는 크림 옥수수 커스터드 파이로 주실 수 있나요? 치카레타의 최애죠.
5: 네, 말씀만 하세요. 우리 1등 대원들은 어떤 파이를 먹고 싶니?
1: 저희는 강아지 간식 파이요.
5: 그래, 좋아.
0: 만세!
5: 오, 벌써 다 구워진 것 같네요.
0: 우와, 갑자기 웬 회오리 바람이지?
5: 저 문이 찬 공기를 만나서 생긴 거란다.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뚫고 나오면 공기가 돌면서 저런 바람이 생기지.
0: 대박!
1: 진짜 신기하네요.
5: 자, 이제 됐다. 너희들한테 줄 공짜 파이도 금방 나올 거야.
0: 가서 애들한테 말해주자.
7: 방금 전에 파이를 공짜로 준다고 한 거 맞지? 이 딸기 파이 줘요. 피칸 파이랑 초콜릿이랑 또, 어, 저건 참치? 이건 빼고요. 어, 그래. 참치 파이도요?
5: 저기, 죄송한데요. 파이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이라서요.
7: 하나씩은 맞아요. 종류별로.
5: 아, 이건 너무 뜨거운데. 죄송하지만 식어야 하니까 참으세요.
7: 참아, 내가 안 기다리고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5: 자, 지금이 기회야. 잘 들어. 내 환풍기로 저 파이들을 아주 빠르게 식힐 거야. 그런 다음 누가 오기 전에 전부 싹 쓸어가는 거지. 아, 생각처럼 빨리 안 식잖아. 나는 지금 먹어야겠다고 세 개 틀어. 제일 세게 틀라니까. 어이, 좋아. 그럼 내가 하지. 라즈베리. 어, 어, 어. 아, 어. 안 되겠다. 도망쳐. 야, 저건 내 아인가?
4: 내 젤리! 오기 전에 다 피해요! 오, 이게 웬 난리라! 라이더 부르자!
0: 잎들이 팽이처럼 빙빙 도는 거야!
8: 멋지다!
0: 우와.
1: 나도 해볼래!
0: 우와.
2: 뭐야, 다 묘기하는 거야? 부대 시장님, 어디세요?
8: 난리가 났어. 포터 씨가 구운 파이랑 함께 이상한 회오리 바람이 생겼는데 거의 폭풍이거든. 그래, 파이 폭풍이 더 맞겠다.
2: 세상에.
8: 온 마을에 파이들이 계속 날아다녀. 빨리 와줘.
2: 걱정 마세요.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9: 라이더가 부른다.
1: 뭐야, 부딪힐 것 같아 마샬.
10: 딩동, 혹시 이 밥그릇 배달시키신 분?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포토 할아버지가 만든 파이들이 폭풍에 휩쓸렸대. 마을을 다 휘젓고 다녀서 사방으로 파이가 막 날아다니나 봐.
2: 저 맛있는 파이가 어쩌다가 저렇게 무시무시해졌지?
1: 자세히는 몰라. 출동해서 알아봐야지.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체이스? 넌 확성기 써서 폭풍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줘.
0: 파이 단속 교통경찰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고장난 걸 발견하면 연장으로 고쳐줄래?
3: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마셜? 넌 파이에 맞아서 더러워진 것들을 물대포로 깨끗하게 씻어줘.
3: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작전 시작!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 폭풍아 쭉! 고맙다.
1: 한바탕 폭풍이 다 휩쓸고 갔네요.
0: 어, 버피고 조대 드디어 왔구나.
2: 내가 산 대용 오븐 때문에 이게 웬 난리람. 대체 뭔 문제인지 모르겠네.
3: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너무 강력한 현상이라서 이상한데 기상 관측기로 어쩌다 저런 큰 폭풍이 생겼나 알아봐야겠어.
4: 와, 전부 파이 폭풍이 이렇게 한 거라고?
5: 얼른 알려줘야겠어. 확성기.
3: 고마워, 체이스. 마셜, 동상을 씻어줄래? 루킨, 저 가로등을 고쳐주고.
6: 물대포 발사!
0: 아, 훨씬 더 낫네.
3: 좋아하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파이 폭풍은 왜 생긴 걸까?
7: 호두둑 소리가 나는데? 들었어, 켈리?
8: 케이티, 어서 안으로 피해! 곧 파이 폭풍이 여기로 올 거야!
4: 파이 폭풍이 뭔데? 어?
8: 저거!
4: 이게 다 뭐야? 엉망이네.
8: 라이더! 파이 폭풍 때문에 KT 가게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
3: 우리가 갈게! 넌 계속 방송해줘!
8: 알았어, 라이더!
3: 금방 고쳐줄게. 마셜, 로킬, 지붕에 올려줘.
6: 알겠어. 아! 사다리!
4: 어? 집게팔!
6: 씻는 건 내가! 어! 물대포 발사! 어, 미안해, 로킬.
4: 난 파이 하나도 안 묻었거든. 어, 라이더! 저기 앞쪽에 파이 폭풍이야. 지금 바다로 가는데.
3: 가게는 이따 와서 마저 닦아줄게. 가자, 얘들아!
8: 터보 선장님! 파이 폭풍이 이쪽으로 온대요!
1: 여기? 일단 들어가자! 안 돼! 내 기상 관측기가!
6: 제가 잡을게요, 선장님! 아! 사다리!
1: 괜찮아?
3: 파이 폭풍이 왜 생긴 건지 알아내셨어요?
1: 그럼 오븐에 구운 파이 주변은 꽤 뜨겁잖아. 만약 갑자기 찬 바람이 닿으면 공기가 빙빙 돌게 되는데 이 소용돌이 안에 따뜻한 파이가 계속 있는 한 끝없이 계속 돌지.
3: 그런데 찬 바람이 어디서 불었을까요? 오늘은 바람도 없는데.
8: 라이더, 다시 시내로 가는데?
3: 모두 가자.
9: 저걸로 줘요. 아까 1차로 구웠던 건 다 망쳤으니까.
8: 여러분, 그 파이 전부 치우고 안으로 피하세요. 곧 파이 폭풍이 와요.
2: 아직 옮기기에는 너무 뜨거워.
9: 오, 내가 좀 도와드려요, 얘들아.
1: 오, 갑자기 엄청 쌀쌀해졌는데.
3: 어, 찬 바람이 저기서 나온 거구나. 또 폭풍이 발생하기 전에 꺼야겠어요.
1: 근데 저 폭풍은 안에 파이가 계속 들어있는 한 절대로 멈추지 않아.
3: 그럼 파이를 전부 없애버리지 뭐. 스카이, 러블, 바로 와줘.
6: 파이를 잡는 스카이.
10: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3: 어서와, 얘들아. 스카이, 러블을 위로 들어 올려줘.
6: 알았어. 포트.
3: 이제 저 파이 폭풍 안으로 천천히 러브를 내려주면 돼.
11: 파이 폭풍 안으로? 이렇게 바람이 센데 정말로 내려가?
3: 걱정 마! 폭풍의

0: 중심은 고요하니까 일단 들어가면 삽으로 파일 전부 쳐내줘. 파이가 줄어들면서 회전이 멈추게.
1: 뭐 그래. 삽. 좋아. 시작한다. 우후! 딱 홈런.
2: 폭풍이 멈췄어.
0: 예.
3: 오징어 파이야. 오늘도 정말 고맙다, 퍼피 구조대.
0: 아니에요. 혹시 또 파이들이 하늘로 날아다니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3: 자, 여기 딸기랑 강아지 간식을 넣은 파이. 널 위해 만든 거야. 그렇게나 고생하고도 끝까지 파이 하나를 못 봤다니 말이 돼? 우와, 나도 파이 있다. 아, 오, 참치 파이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2: 덮어놔.
3: 마데카 소리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 상처엔
6: 승강길길.
5: 주물 상처엔
6: 덤덤말.
7: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로기와 행운의 지니.
9: 화창한 아침 꼬마 버스들이 공원에 놀러왔어요.
8: 피넛한테 들었는데 앤디한테 말하면 얼굴에 원하는 그림은 다 그려준대.
10: 와 정말?
11: 난 뭘 그려달라고 하지?
12: 난 슈퍼스타처럼 꾸며달라고 할 거야.
8: 어? 저기 봐. 와 멋지다.
12: 얼른 우리 차례가 왔으면 좋겠다.
8: 맞아.
13: 자 다 됐다.
10: 고맙습니다.
8: 와, 가니! 진짜 가디언엑스 같아!
10: 정말?
12: 이제 내 차례다.

0: 로기, 어떻게 꾸며줄까?
1: 슈퍼스타처럼 멋지게 꾸며주세요. 멋진 선글라스도 그려주시고요.
0: 많이 기다렸으니까 특별히 더 멋지게 그려줄게.
1: 네.
0: 자, 이렇게.
1: 벌써 끝났어요?
0: 아, 그게.
2: 로기, 어디 봐봐. 와?
1: 왜 웃어?
0: 저기, 그게.
1: 야! 이게 뭐예요?
0: 미안해, 로기. 물감이 다 떨어져 버렸어.
1: 이런 얼굴로 운행을 어떻게 나가?
3: 로기는 세차도 하지 못한 채 운행을 시작했어요.
1: 안녕하세요.
4: 어? 로기, 얼굴이 그게 뭐야?
1: 어서 타세요. 출발합니다.
3: 차고지로 돌아온 로기는 깨끗이 세차를 했어요.
1: 시원해.
2: 오늘 계속 그 얼굴로 운행한 거야?
1: 하필 내 차례에 물감이 떨어져서 운행하는 내내 얼마나 창피했다고.
2: 고생했어, 로기. 와?
1: 너? 기껏 씻었는데 이게 뭐야?
5: 얘들아! 봐요! 이것 봐라! 멋지지?
2: 와, 그 연은 어디서 난 거야?
5: 스피드가 줬어.
6: 그런데 이렇게 멋진 연을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지 뭐야.
1: 어쩌다가?
6: 그게? 스피드한테 연을 받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연이 날아가 버린 거야.
5: 안돼! 내 연!
6: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지니를 만났어. 어? 안녕, 가연.
5: 어? 안녕.
6: 그랬더니 연이 내 쪽으로 다시 날아오는 거 아니겠어?
5: 우와! 돌아왔다!
6: 지니 덕분에 연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정말 신기했어.
2: 그냥 우연히 그런 거 아니야?
6: 그런가?
7: 아니야.
6: 어?
7: 생각해보니까 나도 며칠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1: 뭔데?
7: 지난번에 피넛이랑 동물원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지 뭐야.
2: 그냥 돌아가야 할 것 같아.
7: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지니를 만났어.
6: 얘들아, 안녕.
8: 안녕, 지니.
7: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비가 뚝 그치는 거 있지?
2: 오,
8: 와.
6: 지니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나 봐.
2: 그러게, 지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기차 같아.
7: 로기, 너도 지니를 한번 만나보면 어때?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1: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3: 다음 날, 로기가 운행을 위해 차고지를 나섰어요.
1: 빨리 가면 운행 시간에 맞출 수 있겠어? 왜 내 앞에서만 빨간불이 되는 거야?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7: 로기, 너도 지니를 한번 만나보면 어때?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1: 그래, 나도 지니를 만나봐야겠어.
3: 로기는 지니를 만나기 위해 철도 건널목에 왔어요.
1: 여기선 지니를 만날 수 있겠지?
9: 랄랄라.
1: 지니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로기!
1: 띠띠뽀, 안녕.
6: 안녕. 그런데 얼굴은 왜 그래?
1: 별일 아니야. 아, 참, 띠띠뽀, 혹시 지니 못 봤어?
6: 지니? 지금쯤 간이역으로 가고 있을걸?

0: 그런데 왜?
1: 고마워. 나 먼저 가볼게.
0: 꼬마 버스 타이어.
2: 로기는 지니를 만나러 강의역에 찾아갔어요.
1: 지니.
3: 어? 로기, 안녕. 오랜만이야.
1: 드디어 만났다. 어?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3: 나를?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행운의 기차라고?
1: 그래. 타요랑 라미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건 다 지니 덕분이랬어.
3: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걸.
1: 아니야. 애들한테도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나한테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고마워, 지니.
3: 잘 가, 로기.
1: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라.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지? 어? 지니잖아? 무슨 일이지?
3: 어떡해.
1: 지니.
3: 어? 로기.
1: 무슨 일이야?
3: 저 앞에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 정비기차들도 바로 올 수가 없대. 기차역에서 승객들이 기다릴 텐데 어쩌지.
1: 걱정 마. 내가 치워볼게.
3: 어? 정말?
1: 응.
3: 조심해.

0: 나 먼저 가볼게.
1: 로기? 로기가 많이 속상한가 봐. 어?
0: 하나 누나.
2: 어? 로기, 무슨 일이야?
0: 휠캡이 빠져서 고치러 왔어요.
2: 어쩌지? 지금 남은 휠캡이 하나도 없는데 고치려면 며칠 기다려야 할 것 같아.
0: 알겠어요. 이만 가볼게요.
3: 다음 날이 되었어요.
2: 로기!
0: 어? 하나 누나?
2: 이것 좀 봐. 새 휠캡이 도착했어.
0: 우와! 며칠 걸린다고 했잖아요.
2: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로기에게 딱 맞는 휠캡이 와 있더라고. 로기가 운이 좋은가 봐.
0: 제가요? 아, 지니 덕분인가 봐요.
2: 지니? 꼬마기차 지니 말이야?
0: 네, 빨리 달아주세요.
3: 새 휠캡을 단 로기는 서둘러 지니를 만나러 나섰어요.
0: 빨리 지니한테 보여줘야지.
4: 로기.
0: 캡트, 루키.
4: 루키, 아주 대단한 일을 했더구나.
0: 네? 대단한 일이요?
5: 네가 진이를 도와줬다며?
4: 마침 저기 나오네.
6: 다음은 용감한 꼬마버스 루키의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루키는 선로 위에 쓰러져 있던 나무를 밀어내 진이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7: 루키가 아니었다면 진이는 운행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고맙다, 루키.
4: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어.
5: 로기, 다시 봐야겠는걸?
0: 뭘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4: 잘 가.
5: 잘 가.
3: 로기는 지니가 있는 간이역에 도착했어요.
8: 안녕히 가세요.
0: 안녕. 지니.
8: 어?
0: 안녕.
8: 로기, 여긴 무슨 일이야?
0: 역시 지니는 행운의 기차였어. 이것 봐, 어제 널 만났더니 새 휠캡도 받고 뉴스에도 나왔다니까.
8: 우와,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허브 아저씨.
7: 내가 뭘? 난 그저 휠캡을 배달하고 뉴스에 제보한 것밖에 없는걸.
8: 로기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정말 대단해, 로기.
0: 이게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8: 고맙긴, 나야말로 고마운걸. 로기 덕분에 무사히 운행을 마칠 수 있었잖아. 로기야말로 행운의 버스야.
0: 내가 행운의 버스라고? 우와, 나는 행운의 버스다. 그럼 친구들한테도 행운을 나눠주러 가.

0: 다음에 또 보자.
1: 응, 잘 가, 로기.
2: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 로기는 정말 행운의 버스예요.
1: 신입 시티 투어 버스 롤리.
2: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에 모여 있어요.
1: 얘들아,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3: 놀이터에 놀러 가는 건 어때?
4: 좋아.
5: 빨리 가자.
6: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주요 능선으로 이어지는 삼각과 봄새 등이 있고 정상에는
0: 뭐지? 처음 보는 버스인데.
7: 롤리.
6: 어, 시투 안녕하세요.
7: 반가워. 시간 맞춰 왔구나.
8: 안녕, 롤리.
6: 안녕하세요.
1: 시투 하나 누나. 친구 누구예요?
7: 인사해. 며칠 전에 투어버스 면허 시험을 통과한 롤리야.
6: 안녕. 만나서 반가워.
9: 안녕, 롤리.
8: 롤리는 면허 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한 아주 똑똑한 버스야.
1: 우와, 대단하다.
10: 그럼 롤리도 시투처럼 투어버스로 일하는 거예요?
7: 어. 다른 도시에서 운행하기 전에 며칠 동안 나랑 운행 실습을 하기로 했어.
6: 앞으로 잘 부탁해.
9: 와.
7: 얘들아, 롤리한테 차고지 안내 좀 해줄래?
9: 네, 좋아요.
3: 이쪽이야, 롤리.
1: 여긴 정비소야. 하나 누나가 여기서 우릴 정비해줘.
6: 그렇구나. 아, 여기 영상 실습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긴 어디야?
1: 아, 이쪽이야.
6: 고마워.
1: 여기가 영상 실습장이야. 여러 가지 운행 연습을 할 수 있지.
6: 나도 다른 곳에서 해본 적 있어.
1: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 봤는데 우리 놀러 갈까?
6: 아니야, 난 여기서 운행 연습 좀 할게.
1: 뭐? 오자마자 연습부터 하는 거야?
5: 그러지 말고 같이 놀러 가자.
6: 미안, 운행을 완벽하게 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해.
1: 알았어.
11: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철교를 포함해 총 3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6: 한강의 깊이는 5m, 다리는 31개.
1: 언제 끝나는 거야?
10: 그러게.
5: 아, 우리 파티를 여는 건 어때?
9: 파티?
5: 그래, 신나는 파티를 열면 롤리도 놀고 싶어질 거 아니야.
10: 와, 좋은 생각이야.
9: 맞아.
12: 와, 재밌겠다.
5: 자, 지금부터 차고지 파티를 시작합니다. 이제 롤리도 놀고 싶어 하겠지?
1: 당연하지.
11: 도심에 위치한 곳은 옛날 왕이 살던 곳으로 현재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공부를 하다니.
2: 다음 날 롤리는 시투와 함께 운행 실습을 시작했어요.
6: 안녕하세요.
13: 반갑구나.
1: 아빠, 아빠.
13: 안녕.
1: 안녕.
7: 잘할 수 있지, 롤리?
6: 물론이죠. 완벽하게 준비했는걸요?
7: 좋아. 그럼 출발할까?
6: 네.
2: 롤리는 먼저 첫 번째 코스인 고궁으로 향했어요.
6: 이곳은 만들어진 지 500년 이상 된 고궁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13: 처음이라더니 아주 잘하는걸.
14: 그러게. 전혀 초보 버스 같지 않구만.
6: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2: 롤리는 손님들을 태우고 다음 코스인 남산에 도착했어요.
6: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10: 졸려요. 지루해.
6: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1: 우와, 꽃이다. 아빠, 어? 저기 꽃 보러 가면 안 돼요?
15: 그래? 롤리, 아이가 꽃을 보고 싶다는데 내려주면 안 될까?
1: 죄송하지만 여긴 멈췄다 가는 코스가 아니라서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6: 그럼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7: 어, 정해진 코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2: 롤리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1: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도착 시간에 못 맞췄잖아.
7: 롤리, 승객들한테 설명해드려야지.
6: 네. 여기는 박물관입니다.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14: 여기가 한강이라고.
6: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0: 이리 와봐. 꽃향기가 정말 좋아. 우와. 어? 꽃향기? 어서 한번 맡아봐. 우와! 향기가 정말 좋아.
1: 로이와 꼬마 버스들은 남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0: 설명만 외우느라 몰랐는데 남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그럼 롤리, 어서 가자.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는 더 멋진 곳이 있어. 더 멋진 곳? 응? 한강엔 왜 온 거야? 응,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거든. 롤리, 저쪽을 봐. 우와! 어? 우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 봐.
2: 얘들아.
0: 시즈2.
2: 숙제는 잘 마쳤니?
0: 네, 정말 최고였어요.
2: 그래?
0: 직접 보고 즐기고 나니까 투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래, 롤리.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3: 뭐? 어? 무슨 얘기지?
4: 우리가 숙제를 잘 도와줬나 봐.
1: 다음 날, 롤리는 다시 손님들을 태우고 투어버스 운행에 나섰어요.
0: 여러분, 여기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남산이에요. 내려서 직접 꽃향기도 한번 맡아보세요.
5: 어머, 향기가 정말 좋네.
0: 좋았어. 어? 이 시간쯤이면? 아, 그래. 씨뚜, 혹시 박물관 대신 한강에 먼저 가도 될까요?
2: 어? 한강에?
0: 승객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2: 뭐? 그래.
0: 도착했습니다.
6: 어? 여기는 박물관이 아닌데.
0: 원래는 박물관에 갈 차례지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강에 왔어요. 모두 저쪽을 봐주세요.
6: 정말 아름답다.
5: 멋지다.
0: 아름다운 한강 노을은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답니다.
2: 우와.
0: 어때? 정말 멋지지?
2: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이야.
0: 시투, 네가 먼저 즐겨야 승객들에게도 잘 소개해줄 수 있지 않을까?
1: 롤리가 다른 도시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0: 정말 고마워요, 시투.
2: 뭘? 넌 분명 좋은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야.
7: 잘가, 롤리.
4: 또 만나자.
0: 잘 있어, 얘들아. 다음엔 내가 운행하는 곳에 놀러와.
4: 그래. 꼭 놀러갈게.
1: 롤리는 멋진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롤리.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 상처엔
9: 순간
8: 주물 상처엔
10: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넘버블럭스 친구들
1: 모여라.
0: 이건 넘버블럭스 10이야.
1: 20까지 파티해.
2: 우리 같이 놀자.
0: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0: 변신
3: 우리 모두 8.
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4대 가족.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3: 승강길길.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6: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 상처엔
8: 순한기계,
7: 주물 상처엔
9: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달림아, 이제 잘 시간이야.
11: 밀크랑 조금만 더 놀다 자면 안 돼요?
10: 밀크는 졸립대.
11: 그럼 그림책 조금만요.
10: 벌써 12권 반이나 읽었거든.
11: 맞다! 엄마, 오늘 써니가요.
10: 양말 짝짝이로 신고 온 얘긴 아까 했어. 잘 자, 예쁜 우리 딸.
11: 안녕히 주무세요.
10: 좋은 꿈 꾸렴.

0: 이게 무슨 소리지? 밀크야, 너도 방금 들었지? 어? 어? 어? 이상하다.
1: 달림아, 아빠 일하고 올 테니까 달콩이랑 사이좋게 놀고 있어.
0: 어? 아빠, 토요일인데 아빠도 쉬면 안 돼요? 엄마네 회사도 쉬고 우리 유치원도 쉬는데.
1: 안 돼. 주말엔 케이크 사는 손님이 더 많거든. 대신 일찍 올게.
2: 여보, 수고.
1: 어? 당신도 수고. 달콩이 빠빠.
3: 빠빠.
0: 다녀오세요.
1: 갔다 올게.
0: 그럼 엄마랑 놀아야겠다. 엄마!
2: 미안. 엄마는 오늘 화장실을 고쳐야 돼.
0: 치. 그럼 난 누구랑 놀아?
3: 달림아!
0: 어?
2: 써니 엄마가 써니랑 별이 데려오셨을 거야.
0: 엄마 최고!
4: 저기, 우리 어제도 유치원에서 봤거든.
3: 그래도 좋아! 하늘 높이 날아라! 날아라! 예! 하늘 떠나! 하늘 높이 날아라! 오우, 야호!
0: 별이야, 너도 이리 와서

0: 아니, 난 사양할게. 어? 얘들아, 잠깐!
1: 왜? 마음이 바뀌었어?
0: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
2: 뭐?
1: 뭐? 이 소리는 혹시
3: 새로운 친구?
1: 달리나! 어디 가!
3: 새로운
1: 친구! 어젯밤에도 이 소리였어! 뭘까? 엄청 궁금했는데! 어? 어때, 어때? 뭐지, 뭐지? 네?
0: 고양이들이 달아날지도 몰라.

야옹이 야옹이

0: 가버렸어. 아기 고양이들이 다시 오면 좋을 텐데.
1: 아, 글쎄.
0: 어? 고양이다, 고양이! 아까 그 엄마 고양이!
1: 어떻게 고양이가 집안에?
2: 오늘 꼭 안 닦고 갔나 봐.

0: 고양이는?
1: 없네. 또 도망갔나봐.
2: 어? 어? 들었죠? 고양이 소리!
0: 그런데 이거 밖에서 나는 소리 같지가 않은데?
2: 네? 그럼!
0: 설마... 말도 안 돼.
2: 아까 그 아기 고양이에요!
1: 그런데 이게 좀 아픈 것 같은데?
0: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많이 아픈 것 같네.
3: 아, 어쨌든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보자.
4: 자.
2: 와, 이제 다 나왔나 봐.
3: 엄마 고양이가 치료해 달라고 우리한테 데려왔나 보네.
4: 아, 그런가 봐요.
2: 맞아요. 너무 귀여워. 내 말이 맞지? 완전 귀엽다니까. 초코도 좋은가 봐.
5: 초코? 아, 귀가 초콜릿 색이라서?
2: 응.
5: 그럼 밀크랑 초콜릿? 밀크 초코.
2: 엄마, 아빠, 얘 이름은 초코로 정했어요.
3: 초코? 아, 좋은데.
2: 그럼 이제부터 초코도 우리가 키우는 거죠?
0: 글쎄.
2: 네? 왜요?
0: 초코도 아직 아긴데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을까?

0: 미안해, 초코야.
1: 왜?
0: 사실은 초코 엄마가 안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초코랑 계속 살고 싶어서.
1: 그런데 지금은 초코 엄마가 와서 좋아?
0: 초코랑 헤어지는 건 싫지만.

0: 오늘 간식은 엄마가 만든 특제 샌드위치야.
1: 우와, 짜자.
2: 어? 초코? 아, 초코는 이제 없지.
3: 초코 소리 맞는 것 같은데?
4: 정말? 초코인가? 초코가 왔나?
3: 신발 신고 나가.
4: 어?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초코가 왔어요.
5: 아, 그러네.
4: 정말 보고 싶었어.

0: 내일이요?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1: 엄마! 아빠! 어? 짜잔! 멋지죠? 내일 캠핑 갈 때 이 모자 써야지.
0: 달림아, 어떡하지? 엄마 내일 캠핑 못 갈 것 같아.
1: 네?
0: 회사에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겼거든. 엄마 빼고 아빠랑 가야 할 것 같은데.
2: 미안. 사실 나도 못 갈 것 같은데.
1: 뭐? 네?
2: 중요한 케이크 주문이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미안.
0: 그럼 캠핑은 어떡하라고?
2: 그러는 당신은?
0: 나는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 온 거잖아.
2: 나도 깜빡한 거라고.
0: 난 어쩔 수 없어.
2: 달림아, 저기.
1: 몰라!
2: 달림아,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하자.
0: 그래, 문 좀 열어봐.
1: 싫어! 나 앞으로 100밤 동안 엄마 아빠랑 말 안 할 거야.
0: 어떡하지? 대신 친구들이랑 마당에서 캠핑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2: 그러게, 100밤 자고 나서 얘기해야겠네.
1: 마당에서 캠핑?
0: 그래, 할아버지가 오시기로 했어. 써니랑 별이도 좋다고 했고.
1: 정말? 예! 달림아! 우리 왔어!
3: 어서와 얘들아!
4: 써니야, 뭘 그렇게 잔뜩 가져와?
3: 몰라! 일단 그냥 다 가져왔어. 엄마랑 캠핑할 때도 맨날 이러거든.
5: 난 캠핑은 처음인데.
1: 정말? 기대해. 진짜 재밌을 거야. 그쵸, 할아버지?
6: 그럼 아주 신나고 재밌지. 자, 이제 슬슬 캠핑 준비를 해볼까?
1: 네!
4: 얘들아, 같이 가!

0: 우선 텐트부터 치자. 가만히 있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1: 아, 이걸 빼면 될 것 같은데요?
0: 그래? 어디? 어이구! 요새 참 편해졌단 말이야.
2: 어서 와. 오늘 밤 우리들 집이야.
0: 정말 귀여운 캠핑 요정들이구나.
2: 와, 물총이다.
0: 창고에 있더구나.
2: 뿅뿅. 나 물총놀이 완전 좋아.
1: 물에 젖는 건 싫은데.
2: 그래도 재밌잖아. 아, 공격이다.
1: 자고.
2: 그렇다면... 받아라!
0: 에? 아이고!
2: 죄송해요!
0: 이 녀석들! 그렇다면! 할아버지도 공격이다! 어떠냐, 할아버지가 구운 고기 맛이?
2: 맛있어?

0: 해야지? 뭔가 더 신나는 게 있으면 좋겠다.
1: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준비했지.

0: 얘들아, 잘 자라.
1: 안녕히 주무세요.
2: 잠이 안 와.
3: 잠도 안 오는데 우리 더 놀까?
2: 아니, 난 사양할게. 엄마가 일찍 자야 한다고 했어. 왜 그래?
4: 봤어? 방금 지나간 어? 검은 그림자!
3: 에이, 뭐가 있다 그래?
4: 뭐지? 무슨...

0: 혹시 뭔가가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건데.
1: 어? 이제 괜찮은데?
2: 그러게. 얘들아, 우리가 뭔가 잘못 본 걸 거야. 얼른 자자.
3: 어떡해! 어째 저렇게 크고 무서운 거야! 어떡해! 미크야, 어디 가는 거야?
0: 불빛에 가까이 있어서 나방 그림자가 크게 텐트에 비쳤나 봐.
2: 뭐?
4: 얘들아, 무슨 일이야?
2: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4: 응?
5: 마당 캠핑 재밌었니?
6: 네!
2: 엄청!
7: 그래?
2: 신나는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괴물도 나타나고.
5: 어? 괴물이라니?
2: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타워 마이크로 요소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0: 큐미르.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5: 안녕.
3: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3: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8: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9: 키키키키.
1: 타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직동.
10: 얼굴 상처엔
11: 승강기계.
10: 주물 상처엔
11: 덤덤한
8: 마데카 소리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이곳은 보니의 집. 따뜻한 햇살과 함께 아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니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1: 부부맨 출동! 여러분, 부부맨을 기억하시나요?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를 도와주러 나타나는 방귀 영웅! 방귀 구름으로 뭐든지 해결하는 부부맨은 친절한 이웃 같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맨이 남긴 최고의 활약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2: 모두 피해요!
3: 저게 뭐야?

0: 역시 부구맨이야.
1: 어? 그런데 부구맨은 어딨지?
2: 그날 이후 갑자기 사라져버린 부구맨. 부구맨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3: 우와, 방귀 영웅이라니 진짜 멋지다.
4: 보니야, TV 그만 보고 이제 유치원 갈 준비해야지.
3: 엄마, 엄마도 부구맨 알아요?
4: 물론 알지. 어? 내 가방 어디 갔지? 고마워, 골디야.
3: 우와, 정말 알아요?
4: 그럼, 그 방귀 영웅 정말 대단했지. 어, 지갑이?
5: 여기요.
4: 고마워요, 여보.
5: 뭘요?
3: 부부맨 어땠어요? 엄마도 부부맨 본 적 있어요?
4: 어땠냐면...
5: 아, 보디야, 유치원 버스 올 시간이네. 보니도 빨리 옷 갈아입자.
3: 다녀오겠습니다.
4: 다녀오세요.
5: 모두 잘 다녀와요.
6: 본인은 부부맨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3: 부부맨은 어떻게 방귀구름을 끼는 걸까?
7: 어제 축구 경기 봤어?
3: 방귀구름은 냄새 안 날까? 부부맨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한 번만이라도 부부맨을 보고 싶다.
8: 자, 다음은 발레 시간이에요. 발레복 챙겨서 모이세요.
9: 네!
3: 맞다! 발레복!
8: 안 가져왔어?
3: 깜빡했어.

0: 이럴 때 부부맨이 짱 하고 갖다 줬으면.
1: 보니야. 자.
0: 고마워요, 아빠. 부부맨이 빨래복 가져다주는 상상하고 있었는데.
1: 하지만 TV 속 부부맨보다 항상 옆에 있는 아빠가 더 멋지지 않아?
0: 응? 잠깐만요, 아빠. 신발이 왜 한 짝밖에 없어요?
1: 이상하다. 분명히 잘 넣었는데.
0: 부부맨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아휴.
1: 분명히 여기에 있을 텐데. 어? 찾았다. 어?
0: 다녀왔습니다.
1: 어서 와. 잘 다녀왔어?
0: 네.
1: 보니야, 잠깐 눈 감고 손 내밀어 볼래?
0: 뭐예요?
1: 깜짝 선물이 있어.
0: 정말요?
1: 자.
0: 우와! 부부맨 인형이잖아요. 어디서 났어요?
1: 집에 있던 건데 본이 생각이 나서 찾아놨어.
0: 아빠 최고!
1: 역시 아빠가 최고지?
0: 날아라 부부맨!
1: 뭐? 부부맨을 찾으러 가자고?
0: 네, 부부맨을 꼭 만나고 싶어요.
1: 아, 하지만 부부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0: 부부맨이 나타났던 장소에 가면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같이 가요, 아빠.
2: 그래요, 휴일인데 오랜만에 보니랑 바람도 쐴 겸 다녀와요.
0: 네.
1: 알았어요.
0: 야호! 가자, 부부맨을 찾으러.
1: 얘들아, 같이 가!
2: 보니와 아빠는 열심히 부부맨을 찾아다녔어요.
0: 부부맨이 여기서 고양이를 구해줬는데. 골디, 뭔가 찾은 거야? 그럼 그렇지.
1: 아무래도 부부맨을 찾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0: 마지막으로 가볼 데가 있어요.
1: 이 공원은...
0: 맞아요. 부부맨이 갑자기 사라진 그 공원이에요. 여기라면 부부맨이 있을지도 몰라요. 부부맨! 부부맨 어디 있어요?
2: 그래서였지.
0: 혹시 부부맨 못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영웅이에요.
3: 부부맨?
2: 못 봤는데?
3: 글쎄.
4: 난 못 봤어.
1: 보니야, 여기에도 부부맨은 없는 것 같은데.
0: 아빠, 목말라요.
1: 그래? 아, 저기 있다. 아빠가 얼른 가서 물 사올게.
0: 네, 저는 골디랑 여기서 놀고 있을게요.
1: 그래,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0: 걱정 마세요. 부부맨, 쫑! 쫑!
1: 자전거잖아.
5: 오늘 날씨가 진짜 좋은데.
6: 그러게.
1: 위험해, 보니야. 안돼, 보니를 구해야 돼. 힘을 내자, 제발. 한 번만 더 감기에 힘을. 부부맨 변신.

0: 이럴 수가. 본인의 아빠가 바로 부부맨이었어요.
1: 괜찮니?
2: 네. 부부맨!
1: 맞아. 내가 바로 부부맨이야.
2: 진짜 부부맨이에요? 진짜요?
1: 아, 그렇대도.
2: 말도 안 돼. 내가 진짜 부부맨을 만나다니.
1: 야!

0: 저거 봐! 구구맨이야! 우와!
1: 형찬아! 안녕!
2: 어? 보리잖아! 우와! 멋지다!
1: 구구맨을 만나다니 꿈만 같아요! 이거 꿈 아니죠?
3: 그럼!
1: 그런데 뽀뽀맨, 그동안 왜 안 나타났던 거예요?
3: 사실은 기차 사건 때 방귀의 힘을 다 써버렸거든.
1: 그랬구나. 그런데 어떻게 다시 힘을 찾았어요?
3: 그건 잘 먹고 푹 쉬다 보니 방귀의 힘이 다시 꽉 찼나 봐.
1: 아하, 잘 됐네요.
3: 그치? 사실은 본인 네 덕분이야. 자, 다 왔어.
1: 고마워요, 보보맨.
3: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1: 보보맨이 또 보고 싶을 때는 어떡해요?
3: 잠깐만. 손 좀 내밀어 볼래? 짠!
1: 우와!
3: 자, 보보맨이 필요할 땐 이걸로 언제든 불러줘.
1: 신난다!
3: 그럼 안녕, 보니!
1: 뭔가를 잊은 것 같은데. 아, 맞다! 아빠!
4: 보니야! 아빠를 두고 가면 어떡해!
1: 그래서요, 엄마! 보보맨이 슝! 날아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5: 와, 정말 좋았겠네.
3: 보보맨은 어때? 실제로 만나니까 훨씬 멋지지 않아?
1: 맞아요!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안경, 볼록한 뱃살에, 노란 바지. 언제? 처음 만난 것 같지가 않았어요.
3: 왜 그래, 골디? 미안, 골디.
5: 돌아온 부부맨, 앞으로 멋진 활약 부탁해요.
2: 명탐정 보니.
1: 으아, 도와주세요. 꿈에 빠졌어요.
3: 보보맨 출동.
1: 아니, 당신은 정의의 영웅 보보맨.
3: 이제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5: 아, 보니가 보보맨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네요.
1: 뭔가 아쉬운데. 골디.
2: 내가 도와줄게.
1: 응. 와, 방귀 튜브다. 덕분에 살았어요.
2: 이 마을의 평화는 부부맨이 지킨다. 하하하하하. 좋아, 이제 놀이터로 출동.
6: 우와, 멋지다.
1: 그치? 방금도 물에 빠진 평형을 구해주고 오는 길이야.
6: 나도 부부맨 인형 갖고 싶다. 보니야, 잠깐만 가지고 놀면 안 돼?
1: 안 돼. 내가 제일 아끼는 거란 말이야.
6: 아이, 한 번만.
1: 그럼 아주 잠깐만이다.
6: 와, 고마워, 보니야.
1: 대신 진짜 잠깐이다. 응.
5: 다음 날이 되었어요.
1: 도저히 못 찾겠어.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2: 도와줘요, 부부맨.
3: 부부맨 변신.

0: 안녕, 보니. 무슨 일이 있니?
1: 보부맨! 보부맨이 없어졌어요.
0: 나는 여기 있는데?
1: 아니요. 보부맨 인형이요. 아까부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정말 아끼는 건데.
0: 그랬구나. 그럼 같이 찾아볼까?
1: 고마워요. 그 전에 우리 변신을 해야 해요.
0: 변신? 뭘로?
1: 담장이요. 중요한 물건.

0: 최종 구매 변신 완료!
1: 그런데 어디로 출동해요? 집은 이미 다 찾아봤는데.
0: 집 말고 인형을 가져갔던 곳은 없어?
1: 놀이터요! 준이한테 자랑하려고 가져갔었어요.
0: 그럼 놀이터로 한번 가볼까?
1: 네! 지금은 안 되고, 어디. 보니 탐정은 부부맨 인형을 찾아야 하거든. 빨리 가요, 부부맨.
0: 그래.
2: 탐정이 된 부부맨과 보니는 놀이터를 열심히 살펴봤어요.
1: 놀이터에도 없네.
3: 군이야.
4: 뭐해?
1: 부부맨 인형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어.
3: 나도 부부맨 인형 갖고 싶다.
1: 설마? 준이야, 너 혹시 부부맨 인형 못 봤어?
3: 아, 부부맨 인형이라면 봤지.
1: 어? 어디서?
3: 바로 여기서! 어제 아빠가 사주셨거든.
1: 아, 그럼 혹시 내 부부맨 인형은 못 봤어?
3: 응, 못 봤는데. 부, 날아라 부부맨!
1: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0: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찾아보자.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1: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0: 인형을 새로 사줘야 하나.
5: 차키가 도대체 어디 간 거지?
0: 거기도 없어요.
5: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아무래도 버스 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1: 엄마, 뭐 찾아요?
5: 급하게 회사를 가야 하는데 차키가 안 보이네.
1: 응? 회사 안 가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엄마랑 같이 놀 줄 알았는데.
5: 미안해, 보니야. 대신 오늘은 꼭 일찍 올게.
0: 도대체 무슨 일이지? 리모컨도 없어지고.
1: 리모컨도 없어졌어요?
0: 어제 저녁부터 안 보이네.
1: 부부맨 인형에다 차키 그리고 리모컨까지. 엄청난 사건이 분명해. 그렇다면 보니 탐정 출동!
0: 그럼 부부맨 탐정도 출동해야겠군.
1: 도와줘요 부부맨!
0: 자!
1: 벌써!
0: 보니야, 무슨 일이야?

0: 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1: 도그맨 인형은 내가 좋아하는 거고, 자키는 엄마가, 리모컨은 아빠가 자주 쓰세요.
2: 그렇구나. 혹시 그 물건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 기억하니?
1: 자키는 오지?
3: 갔다 올게.
1: 다녀오세요. 어?
3: 놀아달라고? 지금은 늦어서 안 돼. 아휴, 알았어. 이야! 골디언이야!
1: 그때까진 분명 차키가 있었어요! 그리고 리모컨은 아빠가...
0: 야, 이제 좀 쉬어볼까? 어? 아, 골디! 미안해. 꼭 보고 싶은 야구 경기가 있어서. 맞아. 분명히 그때까지는 리모컨이 있었어.
1: 응? 도그맨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0: 아니. 그게. 어쨌든 그때 본 게 마지막이란 거지?
1: 네. 응? 어? 그러고 보니 도그맨 인형 가지고 놀 때도 골디가 왔었어요.
0: 골디가?
1: 네. 아무래도 골디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골디! 골디! 골디! 내 부부맨 인형 못 봤어? 차키랑 리모코는? 왜 이렇게 땀을 흘려, 골디? 어? 조금... 부부맨! 이것 좀 보세요! 여기만 잔디가 없어요. 누가 땅을 팠던 것 같아요.
0: 어? 정말 그러네.
1: 그러고 보니 골디는 어렸을 때부터 땅에 물건 만든 걸 좋아했는데. 골디가 땅을 파서 물건들을 묻은 건지도 몰라요.
0: 그럼 한번 저기를 파볼까? 컷! 방귀구름 모종사!
1: 고마워요, 고구만. 자, 그럼... 뭐하는 거야? 좋아, 그렇다면 야, 던지러피기! 꼼짝도 안 하네. 그렇지! 부부맨, 그걸 만들어줘요! 골디가 가장 좋아하는 거!
0: 아하, 그거?
1: 골디, 물어봐! 탐정이라면 머리를 써야죠.
0: 대단한데요, 보니 탐정님?
1: 자, 뭔가 있어요! 어디 보자. 찾았다! 보고 싶었어, 부부맨!
0: 축하해, 보니 탐정! 멋지게 사건을 해결했네.
1: 그래, 부부맨이 도와준 덕분이에요! 부부맨 인형을 찾아서 정말 기뻐요.
3: 아, 사건의 범인은 골디였군요.
1: 아빠! 아빠! 제가 잃어버린 물건들 전부 찾았어요.
0: 와, 우리 폰이 대단한데?
1: 골디가 마당에 숨겨놨더라고요.
0: 아, 그랬구나. 근데 골디가 왜 그랬을까?
1: 응? 그러게요. 저 왠지 골디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0: 응?
1: 골디는 저 물건들한테 우리를 뺏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엄마가 갑자기 회사 간다고 했을 때 회사가 막 미웠거든요.
0: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3: 본인은 골디와 함께 공원으로 놀러 왔어요.
0: 골디, 이렇게 좋아?
1: 엄마도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3: 보니야!
1: 엄마! 회사는요?
3: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엄마만 빠질 순 없지. 그리고 일찍 오기로 보니랑 약속했잖아.
1: 엄마 최고!
3: 골디도 못 놀아줘서 미안. 오늘은 실컷 놀아줄게.
1: 좋았어! 골디, 오늘은 정말!

0: 제디와 본인의 가족은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순간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6: 예!
5: 포켓몬 태그스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4: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4: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6: 얼굴 상처엔
8: 승강길게.
6: 주물 상처엔
8: 너무나
9: 마데카 소리
8: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어디? 봐봐, 저기.
1: 소원 못 빌었네.
2: 소원이라니 쥬?
3: 달동별에게 소원을 빌면 언젠간 이루어진대.
0: 아, 로미, 넌 무슨 소원 빌었어?
4: 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3: 제 단짝 친구들과
2: 앞으로도 쭉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4: 로미.
3: 메리로와 마야는 내가 이모션 왕국의 공주라는 걸 알게 된 후에도 변함없이 나의 단짝 친구가 되어주었다. 둘의 환한 웃음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0: 응? 근데 다른 애들은? 응?
3: 다들 왕립 티니핑 스쿨의 선생님으로 불려갔어.
2: 로얄 티니핑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선생님이었죠.
0: 아, 그렇구나.
4: 별똥별이다.
0: 어디, 어디? 우와, 진짜 엄청나다. 마야, 어서 소원 빌자.

0: 녀석을 막아야 해. 아자!
1: 거기 멈추십시오, 박.
2: 저 얼굴은?
3: 한 발 늦었습니다. 바롬.
4: 뭐? 보석숲이 습격을 당했다고?
5: 네. 좌표를 확인해 본 결과 숲에 살던 보석 티니핑들 모두 지구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바롬.
4: 그게 정확히 어디인가?
5: 바로 공주님이 계시는 하모니 마을입니다.
4: 어찌 그럴 수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6: 어쩔 수 없군요. 보석 티니핑들을 찾아오는 건 다시 로미에게 맡길 수밖에요.
7: 자자핑, 라라핑, 그걸 가져오거라.
2: 네, 제기야.
7: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공주님의 새로운 마법 아이템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름하여 주얼 하트윙폰.
2: 박사님, 주얼 하트윙폰이 없어졌어요, 라랑.
7: 에? 어? 없어졌다고?
8: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좋아?
2: 지금은 우리 마을의 보석 티니핑 친구들을 구하는 게 먼저야, 방글. 맞아, 맞아. 사과는 나중에 하면 돼, 믿어. 어, 저기 있다. 아, 제발. 그래, 지구로 가는 거야, 좋아. 우리가 갈게, 믿어. 야, 너희 거기서! 그걸 어디로 가져가려고, 라랑!
8: 라라핑 선생님이다!
2: 자, 간다! 선생님들 안녕!
8: 쟤들, 하모니 마을로 가려나 봐, 차차!
2: 어서 로미한테 연락해야겠어, 라랑!
7: 어서 공주님께 전화를. 연결이 안 돼.
2: 네?
8: 왜요?
7: 하모니 마을로 떨어지고 있는 보석 티니핑들 때문인 것 같구나.

0: 하모니 마을에서 정전이 있더라. 별똥별들 때문인가?
1: 잘 잤어요, 사라 언니?
0: 어젯밤에 별일 없었니?
1: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바로 잠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밤하늘이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고장났나?
0: 마을에 전기가 모두 나갔지 뭐야. 인터넷이나 전화도 안 되고.
2: 루미!
1: 안녕 얘들아.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3: 루미, 오다가 이걸 주웠는데.
1: 뭔가 튀어나와서 도망가길래 봤더니 처음 보는 티니핑들이었어.
4: 뭐?
1: 그게 어디야? 지구는 엄청 무서운 곳이구나, 믿어. 그리고 나 배고파, 믿어.
4: 조금만 참아. 일단 주얼라 트윙폰으로 친구들을 찾아보자. 좋아.
1: 마, 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 방글.
5: 어젯밤에 별똥별 봤어요?
1: 지구의 음식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믿어.
4: 좋아, 핑도 먹어봐. 방글 엄청 맛있어. 빨리 먹고 가자. 음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화가 많이 났을 거야. 좋아.
1: 요 말썽 꾸러기들.
4: 공주님, 왕립 티니핑 스쿨의 학생들이 여긴 왜 온 거야, 쭈?
1: 그건 뭐야, 쭈?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 방글!
4: 쟤들이
1: 도망쳐, 방글! 쟤들이 거기서

0: 이제 술래잡기는 끝났어. 오지마, 오지마, 빈터.
1: 뭐지?
2: 미더핑, 그게 다야 방금?
0: 아니야 미더, 내가 제대로 하기만 하면.
1: 얘기는 나중에 하고, 여긴 위험하니까 어서 이리 와.
2: 싫어 싫어.
3: 우리는 친구들을 구하러 지구에 왔다고. 좋아.
1: 친구들?
2: 보석숲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보석티니핑들 말이야 방글.
0: 누군가가 친구들을 여기로 떨어뜨렸어 믿어.
1: 그럼 어젯밤에 별똥별이.
2: 로미, 이대로는 위험해 쥬.
1: 자, 우리랑 함께 가자. 어서.
2: 공주님은 우릴 도와줄 수 없어 방글.
1: 뭐? 어째서?
0: 공주님은 계속 지구에서 살겠다고 마법은 더 이상 쓰지 않기로 맹세했잖아. 우리도 다 배웠어 믿어.
4: 로미야, 정말 괜찮겠니?
2: 네, 저는 지구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평범한 여자아이로 살겠어요.
3: 우리는 아직 배우는 중이고 마법도 잘 못하지만 좋아.
2: 친구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커 방글.
0: 몬주 박사님이 발명한 이 주얼 하트 윙폼만 있으면 우리도 친구들을 구해낼 수 있다고 믿어.
1: 얘들아, 부탁이야. 날 믿어줘.

0: 반짝반짝 눈이 부셔 빛나.
1: 멋지다, 방금.
2: 우리를 위해서 공주님이 맹세를 깼어. 좋아.
1: 핑핑 스쿨

0: 드디어 하트로즈 세 단장이 끝났네.
1: 왠지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2: 내일부터 새로운 하트로즈 시작이요. 형들 힘내요.
1: 우리만 힘낼 게 아니라
0: 너도 힘내야지.
2: 힘이라면 뭐 제가 어디 가서 밀리진 않죠.
3: 자, 잡담은 그만. 오픈 준비 미팅 시작하자.
4: 네.

0: 로미인가? 로미?
1: 사랑해. 어? 잠시만요.
0: 어. 로미 왔으면 들어오지. 에?
1: 언니.
0: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모습은 또 뭐고?
1: 그게 이건 여러 가지 사정.
2: 잘 다녀왔어 로미?
3: 너도 차 마실래?
4: 로미가 좋아하는 마들렌도 있어.
0: 일단 올라가자. 뭐? 변신을 풀 수가 없다고?
1: 네, 주얼 하트윙폰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0: 처음 보는 거네. 어디에서 났어?
1: 얘들이 가져왔어요.
0: 얘들이? 너희 누구야?
1: 무서워 좋아. 아줌마 응? 누구야? 믿어.
0: 누구더러 아주머니래. 에휴, 됐다 됐어. 아무튼 난 미팅이 있어서 갈 거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방법을 찾아봐 로미.
1: 아, 그러고 보니 너희 이름이 뭐야?
5: 난 방글핀이야. 반가워 방글.
6: 난 조아핑이라고 해. 좋아.
7: 나는 미더핑이야. 미더.
1: 잘 부탁해. 나는 롬이라고 불러줘. 여보세요?
8: 이 사고뭉치들. 공주님.
6: 문즈 박사님.
8: 이 전화를 공주님이 받으셨다는 건 주얼 하트링 폰을 가지고 도망친 학생들을 잡았단 뜻이겠군요.
5: 잡힌 거 아니에요, 방글.
7: 우리가 로미 곁에 있기로 한 거예요, 믿어.
6: 마음대로 주얼 하트링 폰을 갖고 나온 건 죄송해요. 하지만 우린 친구들을 구하고 싶었어요, 좋아.
5: 너희는 정식 로열티 미팅이 아니라 아직 학생이라고, 야랑. 너희끼리 보석 패트니핑들을 구하겠다니 100년은 더 걸릴걸, 야랑.
6: 야랑핑 진정했죠.
1: 박사님, 보석숲에 대해 더 얘기해주세요.
8: 보석숲은 형형색색의 보석으로 뒤덮인 신비한 숲을 뜻합니다. 이모션 왕국 저 먼 북쪽에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곳에 있지요. 그리고 그 숲에 보석의 마력을 가진 보석 티니핑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5: 우리도 보석 숲에 살았었죠, 방글.
1: 근데 어젯밤에 누군가 보석 티니핑들을 지구로 떨어뜨린 거고요?
8: 그렇습니다, 공주님. 되도록 빨리 지구로 떨어진 15마리의 보석 티니핑을 캐치해주세요. 숲에서만 살던 아이들이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요.
5: 네! 너희한테 부탁한 거 아니군요, 나랑!
1: 근데 얘들은 저랑 같이 있어도 되나요?
8: 사고뭉치 학생들이지만 보석 티니핑을 캐치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따가 선물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 유용하게 쓰시기를. 그럼 이만.
1: 잠깐만요.
6: 아직 못 물어본 게 많은데.
0: 로미?
1: 어떡하지? 애들이 왔어.
6: 로미, 우리야. 문 좀 열어봐.
1: 얘들아, 지금은 안 되는데.
9: 응? 무슨 소리야? 안 열어주면 억지로 들어간다.
1: 얘들아, 잠깐만.
9: 로미.
1: 아까 그 빛, 역시 로미 너였구나. 나 다시 마법을 써야 했어. 그래서 너희한테 먼저 얘기를.
6: 괜찮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 우린 상관없어.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게 우리가 도와줄게.
9: 맞아.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1: 얘들아, 고마워.

0: 뭔가 감동적이야. 좋아. 이게 다 우리 덕분이라고. 방글.
1: 맞아 맞아. 믿어.
0: 개그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2: 공주님, 새로운 아이템들과 지구에서 살게 된 학생들을 위해 캐니핑 스쿨을 보냅니다. 교육예장으로 활용해주세요.
0: 캐니핑 스쿨? 쭉? 우리 학교를 좋아!
3: 나! 내가 제일 먼저 갈래, 방글!
0: 저렇게 좋을까? 이건 또 뭐?

0: 그나저나 기니핑 스쿨은 어디에다 둘 거야, 쥬?
1: 어디 보자. 저기가 좋겠다.
2: 넓은 교실 방글. 공부도 엄청 잘 될 것 같아. 좋아.
3: 거기 학생들 모두 집중. 이 미더핑 선생님만 믿으라고. 믿어.
0: 미더핑도 학생이야. 쭉.
2: 엄청 커다란 시계네. 좋아.
4: 나 올라가서 접어놓고 싶어. 학교성이 땡땡땡.
2: 조금
4: 기다려. 그러면 안 되지.
0: 아이고 머리야.
3: 나도 해볼래. 믿어.
2: 그러지 마. 좋아.
0: 가만히 있으라니까. 쭈 사랑해
3: 사이엄.
2: 엄청난 마법이야 방. 역시 선벨로야 티니핑이
0: 대단해. 좋아.
3: 세상이 빙글빙글 돌자. 믿어.
0: 더 이상 말썽은 안 됐죠.
5: 잘 부탁해.
0: 오늘부터 너희는 티니핑 스쿨의 학생이고 난 선생님이야. 쭉. 개교 기념이라고 몬주 박사님이 보낸 깜짝 선물이래.
2: 다 맛있겠다. 좋아.
5: 잘 먹겠습니다.
0: 브로콜리는 몸에 좋으니까 조합핑 줄게 방글.
2: 이번만 내가 먹어주는 거야. 좋아.
0: 안돼 안돼. 편식하면 안돼. 쭈. 알겠어 방글.
2: 침대야. 2층 침대.
0: 기숙사도 있네.
2: 야!

0: 벌써 잠들었었쥬.
1: 많이 피곤했나 보다. 다들 잘 자. 주얼 하트윙폰의 버튼을 누른 채 말을 하면 자유

0: 유롭게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데? 아, 그렇게 쉬운 방법이었다니! 15마리의 보석 피니핀. 아, 내일 생각할래. 잘 자, 하츠핑. 로미도 잘 자.
1: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짐들 아침까지 꼭 옮겨야 한단 말이에요.
2: 그렇다고 해서 속도 위반을 하면 안 되죠.
1: 아, 그건 그런데.
2: 어? 뭐가 웃기시죠?
1: 아니, 갑자기 등이 간지러워서.
2: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0: 간지럼 태워줄게. 따릉.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 상처엔
4: 순간 꿀잼.
3: 주물 상처엔
4: 덤덤한
5: 마데카 솔이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4: 일상.
6: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9: 포켓몬 테크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0: 예!
9: 포켓몬 테크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굿소 클릭소 얼마될까?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굿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4: 자석으로만 있는 입체 세상.
2: 굿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3: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간
1: 주문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1: 순간기계.
0: 주물 상처엔
1: 너무나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케라와 몬스터의 비밀 2편. 발전소야, 녀석들이 노리는 건 바로 이곳이야.

0: 강추한 괜찮아?
1: 아, 고마워, 케라. 역시 합체하지 않고 저 두 녀석을 상대하는 건 어렵겠어. 루트, 아직 멀었어?
2: 도착했어.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지?
1: 좋았어. 그럼 바로 합체를.
3: 당장 정간!
1: 무슨 일이야?
3: 현재 발휘한 에너지로는 한꺼번에 다섯 마리 다 합체하는 건 무리야.
2: 세라발이 맞아. 슈퍼토론을 전원 소환하느라 발휘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어. 합체는 세 마리 정도가 한계야. 더 소환하려면 충전할 시간이 필요해.
1: 그렇다면 팀을 나누자.
2: 뭐? 팀을 나누자고?
1: 그래, 여기에 다섯 마리가 모두 묶여있으면 세 번째 몬스터가 발전소를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없어.
2: 아니, 그러면 힘이 분산되잖아.
1: 힘들겠지만 그 방법뿐이야. 몸이 날쌘 델룩, 하늘에서 공격이 가능한 테리, 강력한 갑옷의 안키가 먼저 합체해서 루트와 이 녀석들을 상대해줘. 지금 발전소를 향하고 있는 세 번째 몬스터는 티란과 케라, 그리고 내가 가서 막을게.
2: 일어나. 방법이 없군. 좋아, 여긴 내가 맡는다. 슈퍼트롯 합체!

0: 강찬! 세 번째 몬스터가 동쪽 진입로로 다가가고 있어! 뭐? 저건 트리케라톱스? 세 개의 뿔과 넓은 프릴!
1: 아니, 저 상처는...

0: 무슨 짓이냐, 케이라! 물러서라, 티란!
1: 몬스터를 보호해주다니! 왜 그러는 거야, 케이라!
0: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 지금 이 몬스터는!
1: 몬스터는?
0: 나의 형이다!
1: 어?
0: 나와 형은 과거 백악기 공룡 시대에 사이좋기로 유명한 트리케라톱스 형제였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비행물체가 공룡들을 마구 공격했고 우리도 큰 위험에 빠졌지. 녀석들은 무자비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포획했어. 케라!
2: 형! 형!
0: 케라, 안 돼! 형!
2: 형!
0: 형은 나를 구하려다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나 대신 놈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
2: 형!
0: 도망쳐라, 케라! 어서 도망쳐!
2: 형! 안 돼!
1: 몬스터가 케라의 형이라니! 큰일이야! 몬스터가 발전소 입구로 돌진하고 있어!
0: 멈춰라, 티란! 케라! 슈퍼드론의 임무를 잊었는가? 나의 형이다!
1: 발전소 입구가 뚫리겠어!
0: 비켜라! 저건 몬스터다!
3: 형이다!
0: 맞겠다면 너도 나의 적이다!
3: 그래도 어쩔 수 없다!
1: 강찬! 막아야 해! 이대로라면 모두 위험해져!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
0: 따라! 얼마든지!
1: 둘 다 멈춰!
0: 위험해! 위험하다, 강찬!
3: 강찬!
1: 티란, 케라! 너희들이 계속 싸운다면 나도, 우리 슈퍼트론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 케라, 형에 대한 너의 마음은 이해해! 나도 엄마가 너무 그리우니까. 티란, 케라의 형을 타라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해. 그게 우리 임무야. 몬스터가 발전소로 진입하고 있어. 몬스터가 변압기의 전류를 빨아들이며 파괴하고 있잖아.
4: 이대로라면 도시가 위험해. 어서 케라의 형을 정화시켜야 해.
0: 형을 구한다. 내게 맡겨라. 티란, 비켜라. 내가 한다. 형, 나야 케라. 나 대신 타라칸에게 세뇌당하고 내가 되돌릴 거야. 용감하고 정의롭던 형의 본모습으로!

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슈퍼스트롱 합체뿐이야. 하지만 노트가 없잖아. 저 녀석 너무 강해.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저걸 맞으면 당황할 텐데. 이대로 끝인 건가?
1: 그렇게는 안 되지! 헤이! 레이저 공격!

0: 와줬구나.
1: 늦어서 미안. 커다란 두 녀석을 상대하고 오느라 애 좀 먹었거든.
0: 다리온 에너지도 충전됐어, 강찬. 지금이라면 합체 가능해.

좋아! 완전체 슈퍼 드론 작전 개시! 저 녀석! 또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어! 모두들 힘을 합쳐줘!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슈퍼 드론 바리온 에너지 블래스터! 발사!

0: 케라! 그동안 내가 어떻게 된 거였지?
1: 돌아왔구나. 형은 타락한에게 세뇌당한 거야. 예전에 나를 구하려다가 형이 나 대신...
0: 그건 지난 일이다, 케라. 네가 무사한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야. 사라져서 고맙다, 케라. 이젠 마음 편히 공룡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됐구나. 케라, 같이 갈까?
1: 어? 아니야, 형. 난 내 동료들과 모두를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0: 어? 역시 내 동생이다. 케라, 너의 마음 잘 알았다. 모두를 위해 싸운다면 용감히 싸워라.
2: 잘 됐어. 케라가 형을 구할 수 있어서. 트리케라톱스 정화 완료. 세라, 루트와 싸웠던 아르젠티노사우루스, 세이스모사우루스는?
3: 그 두 마리도 방금 안전하게 다리온 포털을 통해 공룡시대를 돌아갔어.
4: 무사히 헤라의 형을 정화한 강찬과 슈퍼트론. 하지만 타락한의 악행에 맞서 슈퍼트론의 활약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2: 강찬, 진짜 공룡을 만나

0: 찬이는 티라노가 그렇게 좋아?
1: 응, 정말 정말 정말 좋아. 아니, 찬이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제일 제일 좋아요. 엄마, 내일 안 가면 안 돼요? 네?
0: 찬아, 손 내밀어봐. 이건 엄마가 예전에 공룡화석에서 발견한 거야. 와, 빛이 나고 있지? 이 목걸이는 이렇게 매일매일 빛이 날 거야. 그건 엄마가 우리 찬이 곁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울지 않고 기다릴 수 있지, 아들?
1: 응.
2: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3: 아, 좋겠네. 어? 아, 조카, 좋은 아침. 네. 어, 벌써 시간이. 아이고, 이 오늘 뭘 입어야지? 이거 입어? 아니면 저걸? 학부모 뭐 봉사하는.
4: 녹색 어머니니까 삼촌은 안 와도 된다고.
3: 엄마가 바쁘면 당연히 삼촌이 가야지.
2: 오늘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5: 뭐 보냐?
2: 어?
5: 오늘 강찬이네 어머니는 오셨을까?
3: 자, 찬아!
6: 또 왜 삼촌이 오셨네? 안 계시면서 왜 맨날 우기냐?
2: 우기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계시거든?
5: 너 자꾸 거짓말 할래?
7: 선생님! 여기요, 여기!
5: 선생님이라고? 어디, 어디?
7: 찬아! 어? 미안!
2: 최고 저 녀석, 덩치에 비해 하체가 약하다니까.
7: 맞아.
6: 최고의
5: 괜찮다.
8: 자연사 박물관 방문을 환영합니다.
9: 인형 보러 갈까?
10: 백악기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는 몸길이 13m, 몸무게 6톤에 달하는 공룡의 왕으로, 영어로는 왕을 뜻하는.
7: 강찬, 넌 진짜 공룡을 좋아하는구나. 어머니께서 공룡 박사님이라고 했었지?
2: 응, 고생물학 박사님이셔. 나도 빨리 커서 엄마처럼 고생물학자가 꼭 될 거야.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마를 찾을 거야.

0: 어?
1: 아야, 뭐야?
0: 어? 뭐야?
2: 저기 대체 뭐지?

0: 여기를 보세요.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천천히 차에서 내리면 돼요. 알겠죠?
1: 네. 네.
2: 가자.
3: 우용이 나타났잖아.
1: 강찬, 뭐해? 어서 내려야 해.
3: 알았어.
0: 강찬,

이 목걸이는 이렇게 매일매일 빛이 날 거야.

대강류 공룡은 진짜 공룡이 아니야. 괴물 같아. 뭔가 이상해. 티라노사우루스, 저 괴물 공룡한테 당하면서도 계속 돌진하고 있어. 분명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0: 이상한 액체를 뿜어대는 괴물 공룡 따윈 없애버려! 또 문양이 빛나잖아? 티라노! 아쿠엘파! 위험해! 좋았어! 잘했어!
1: 어? 티라노... 왜 이 멍텅구리야?
0: 공룡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
1: 설마 진짜로 티라노가 내 말을 알아들었나?
0: 잠깐, 그러고 보니 저 괴물 긴 목, 몸집에 비해 작은 얼굴과 뒷다리보다 긴 앞다리. 저 괴물 공룡, 이상한 액체를 뿜어내는 괴물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긴 걸 봐선 쥐라기 후기의 용광류 브라키오사우루스와 비슷해. 그래, 브라키오사우루스라면 어떤 약점이 있을까? 맞아! 덩치에 비해 약한 하체가 약점이야! 티라노! 앞다리로 공격하려고 할 때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뒷다리를 꼬리로 공격해!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어!

진짜 브라키오사우루스다. 아, 몸에서 빛이 새어나오더니 원래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0: 뭐지? 공룡이 이상한 공간 속으로 사라졌잖아.
1: 공룡 시대로 돌아간 거야.
0: 누구지?
1: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0: 넌 누구야?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또 어디 갔고?
1: 티라노사우루스가 배틀을 이겨서 몬스터가 됐던 공룡이 정화된 거야. 정화된 공룡은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간 거고.
0: 배틀? 몬스터?
2: 살던 세계로 돌아가나?
0: 어? 뭐야? 누가 말한 거야?
1: 공룡?
0: 어?
1: 그걸 차고 있으면 네 주변의 공룡과 사람들은 서로 말할 수 있어.
0: 공룡과 말을 한다고?
1: 바리온 시스템 덕분이야.
0: 바리온? 뭐?
1: 넌 대체 아는 게 뭐냐? 바리온 시스템이 왜 하필 이런 녀석을...
2: 돌아가냐고 물었다.
0: 뭐야? 공룡이 말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 상처엔?
4: 승환길길!
3: 주물 상처엔?
4: 덕분말!
5: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0: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 상처엔
5: 순간기계.
4: 주물 상처엔
5: 너무나
4: 마데카 소리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1: 순환길게,
0: 주물 상처엔
1: 더운말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정말 즐거운 생일 파티였지?
1: 야, 생금.
2: 주장님도 기뻐하셔서 정말 다행이야. 어? 로빔의 호출이잖아.
3: 비리비리, 새로운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숨 돌릴 틈도 없네.
4: 여러분, 안녕.
5: 세계 탐험대회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 그럼 오늘의 미션 대공개! 뿌뿌! 사막의 유령선을 띄어라!
5: 유령선이 사막에 있다니! 배는 보통 바다에 있는 게 아닌가요?
4: 어떤 사연으로 유령선이 사막에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한걸요?
5: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4: 그럼 어서 미션을 향해 출발해볼까요?
5: 그럼 안녕! 뿌뿌!
6: 유령선이면...
0: 무서워. 그런데 유령선이 바다가 아니고 사막에 있다고? 사막이면 이 근처인 것 같은데?
7: 맞아. 여기서 멀지 않아. 수고했어, 로빈.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버니바니오를 부탁해.
3: 미리미리 버니바니오는 걱정 마세요.
8: 오늘도 실력 발휘 좀 해볼까?

0: 사막 한가운데 이런 유령선이 있다니. 으스스하다. 어떻게 여기에 떨어진 걸까?
1: 네,
2: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3: 그런데 생각보다 배가 너무 큰 것 같은데.
1: 큰 배를 대체 어떻게 띄우지?
0: 생크마, 한번 해볼래?
2: 생크미가? 이렇게 큰데?
4: 생크미 좋아, 할 수 있어. 야!
1: 좋아, 그럼 난 드래콩이랑 배 엔진을 살펴볼게.
2: 사요, 넌 나만 믿고 따라와.
0: 그래,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
2: 일단 따라오긴 하셔. 오늘이야말로 내 실력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 갑자기 배가 떠올라도 너무 놀라지 말라고.
0: 잘난 척은 너야말로 놀라지 마.
1: 좋아, 그럼 각자 해보자.
0: 좋아, 너의 힘을 믿는다.
4: 생크미, 생크미,
0: 더는 못하겠어. 지독해. 주장님 집에서 엄청 먹더라니. 그만하고 가자.
4: 생크머리.
0: 저게 뭐지? 이게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거야?
1: 대체 뭐가 문제지?
3: 핑핑, 저것 좀 봐.
1: 왜? 아하, 이 배는 석탄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배였어.
3: 저기

0: 불을 붙이면 띄울 수 있지 않을까?
1: 맞아. 불을 붙여서 엔진을 가동시켜볼까?
0: 잇? 자... 어?
1: 어?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0: 그것도 아주 센 바람이. 살려줘!
1: 정신 차려 드래곤. 그냥 종이라고.
0: 난 또 깜짝 놀랐네.
1: 어? 근데 이건 뭐지? 무슨 그림 같은데? 어? 잡아야 돼!
0: 알았어! 놓쳤어.
1: 종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 도망가는 것 같잖아.
0: 같이 잡자.
1: 겨우 잡았네. 대체 뭔데 이러는 거야? 어?
0: 왜 그래, 핑핑?
1: 이건... 강의 지도야!
2: 그러니까 도켄 네 말은 찢어진 돛을 다 꿰매면 배를 띄울 수 있다는 거지?
3: 당연하지. 배는 바람을 받아서 나아가잖아? 그 바람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돛이라고. 근데 이렇게 여기저기 찢겨져 있어서야 바람을 받을 수 있겠어? 바람이 통하지 않게 잘 꿰매면 배는 바람을 받아서 나아갈 거야.
2: 멋진데? 좋은 생각 같아.
3: 뭐 그런 당연한 얘기라냐? 아무튼 실하고 바늘 가지고 있다고 했지?
2: 물론이지.
3: 좋아. 그럼 사여 부탁해. 자, 여기 사다리. 대신 내가 사다리를 꽉 잡아줄게.
2: 알았어. 내가 꿰매볼게. 이게 뭐야?
3: 왜 그래, 사요?
2: 바늘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3: 뭐? 사요,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말해.
2: 정말이라니까.
3: 네가 내려와서 붙잡아봐. 내가 해볼 테니까.
2: 알았어.
3: 대체 뭐가 멋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2: 거봐, 내 말이 맞지?
3: 뭐야, 대체 이 배. 마음대로 움직이는 바늘이라니 너무 이상하잖아.
2: 어? 이건 뭐지? 어?
3: 나침반이잖아? 갑자기 어디서 굴러나온 거야?
1: 알 것 같아.
2: 나도.
1: 자, 그럼 출발하자.
4: 언제 내가 숨겨놓은 간식을 찾은 거지?
1: 세금이, 복숭아, 좋아.
2: 그럼 여기 선장님하고 같이 있을래?
5: 그래, 금방 갔다 오면 되니까 생크미는 두고 가자.
4: 뭐라고? 얘들아.
1: 배 안에 이런 옷방이 있다니. 이건 정말 너무 멋지잖아.
5: 우선 얼른 모자를 찾자.
3: 내가 먼저 찾아주지.
5: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3: 이것도 아닌데.
2: 근데 핑핑은 뭐해?
1: 정말 황홀한 디자인에 아름다운 색이야.
2: 찾았다!
3: 뭐? 거짓말! 이 깃털이 희귀한 색 깃털 맞아? 그냥 비둘기 깃털 아니야?
5: 이건 누가 봐도 아까 선장님이 설명한 그대로잖아. 게다가 엄청 부드럽다고. 자,

0: 이제 얼른 돌아가야지. 핑핑, 어서 가자.
1: 너희들 먼저 가.
2: 핑핑, 여기에 혼자 있으면 위험해.
0: 시간 없으니까 일단 우리끼리 가자.
1: 너무 예뻐.
0: 저희 왔어요.
3: 제발 그만해. 오,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반가울 때가.
0: 선장님, 짠! 모자 찾았어요.
3: 그건
2: 선장 모자가 정말 근사하네요.
1: 이제 배 띄울 수 있는 거죠?
3: 그게 말이지. 미안하지만 이 모자가 아니란다.
1: 네?
3: 물론 이 모자도 챙이 근사한 곡선에 느낌도 부드럽고 깃털도 있지만 이건 내가 찾는 게 아니야. 이 깃털은 흔한 타조 깃털이란다.
1: 다녀왔습니다.
0: 핑핑, 왜 이제 와?
1: 선장님, 이 배 정말 최고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의 모자가 여기 있지 뭐예요? 이것 봐요, 너무 예쁘죠?
3: 찾았구나.
1: 네?
3: 그 모자란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선장 모자.
1: 네?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모자가 선장님이 찾던 모자라고요?
3: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1: 그럼 이제 배는 띄울 수 있는 거죠?
3: 그게 실은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더 있거든. 그걸 찾지 않으면 배를 띄울 수가 없어.
1: 네?
3: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희들이라면 또 금방 찾아내지 않겠니? 너희들에게 아주 믿음이 가는구나.
0: 그럼 또 뭘 찾아드리면 되죠?
3: 그건 바로 내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써온 항해일지란다. 최고 선장의 항해일지에 걸맞게 표지에 아주 화려하고 멋진 무늬가 그려져 있지. 그리고 중요한 건 금빛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단다.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는 항해일지지.
1: 좋아요. 항해일지는 저희가 꼭 찾아다 드릴게요.
3: 고맙구나. 꼭 좀 부탁한다.
4: 이 상큼 이 사탕 좋아해. 이 사탕 달콤해.
3: 안 돼, 안 돼. 그건 페르시아 왕녀의 붉은 구슬이란 말이야. 먹는 게 아니야.
4: 아니다. 빙, 먹는 거다.
3: 저기, 생큼이라고 했니? 혹시 이 망고랑 바꾸지 않겠니? 자.
4: 생큼이 망고 좋아.
2: 찾았어요, 선장님.
3: 뭐? 그게 정말이냐?
2: 짠, 여기요. 이거 맞죠?
3: 이럴 수가. 그건 그냥 낙서하는 공책이란다.
2: 네? 그럴 리가? 근사한 무늬, 황금빛 자물쇠. 분명 이게 맞는데.
3: 미안하지만 내가 찾는 건 그게 아니란다. 좀 더 우아하고 뭐랄까, 좀 더 독특한.
1: 아이고.
3: 그건
0: 죄송해요.
1: 으아, 예쁘다 사연. 이거 정말 내 취향이야.
3: 바로 그거다. 그게 내 항해일지야.
0: 네? 이 분홍색 공책이 항해일지라고요?
3: 그래 그래.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 이리 줘봐라. 이것 보렴. 이게 바로 나의 비밀 항해일지란다.
5: 선장님 취향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1: 선장님, 어쨌든 항해일지를 찾아냈으니 이제 배를 띄울 수 있는 거죠? 그쵸?

0: 아, 그럼. 그런데...
1: 설마... 또 더 찾아달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0: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이 배의 열쇠를 찾아다 주면 진짜로 배를 띄울 수가 있단다.
2: 네? 또요?
1: 선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와, 미안하다. 내가 건망증이 심해서 그렇단다. 도와주지 않을래?
1: 상큼이 체리 좋아.
0: 그건 체리가 아니라 레버라는 거란다. 하지만 내 말은 안 듣겠지. 실컷 먹어보렴.
1: 저희 왔어요.
0: 우와, 드디어 왔구나. 열쇠는 찾았니?
3: 그게 찾긴 했는데.
0: 그럼 어서 이리 다오.
1: 제게 맞죠? 이 배와 선장님의 근엄함과 어울리는 열쇠잖아요.
4: 제가 찾은 게 맞을걸요? 이건 분명 근엄하지는 않지만 예쁘잖아요.
0: 세상에나, 나의 배의 열쇠는... 핑핑! 그래, 이게 바로 이 배의 열쇠란다.
4: 내 말이 맞지?
1: 진짜요? 이 열쇠는 아닌 거예요?
0: 그건 배 지하실 창고를 여는 열쇠야. 그건 너무 촌스러운 것 같다.
1: 말도 안 돼.
0: 핑핑,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 정도로 비슷한 사람은 처음 보는구나.
4: 그래도 다행이야. 선장님 필요한 물건들을 다 찾아서.
0: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다. 자, 그럼 이제 배를 띄워볼까?
1: 우와, 드디어!
0: 자.
4: 배가 투명해졌어. 선장님도?
0: 이 배는 유령선이란다. 하지만 사막의 깊은 저주에 걸려 발이 묶여 있었지. 너희들 덕분에 배의 저주가 풀려 이제야 떠날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얘들아.
4: 선장님.
0: 나는 판타스틱코의 선장 존이란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꾸나.
3: 생크미가 뭘 들고 있는 거야?
4: 생크마, 뭘 들고 있는 거야?
3: 이건...
1: 열쇠잖아!
0: 예? 열쇠가 또 어딜 간 거야?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 상처엔?
7: 승강길게!
6: 주물 상처엔?
7: 너무나!
8: 마데카 솔이?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7: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테레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한길게.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별빛 요정을 만나다!

0: 새들이?
1: 우와!
0: 이 겁쟁이!
1: 포포링, 깜짝 놀랐잖아.
0: 내 새 작품을 감상하시라. 일곱 색깔 과일이나 열 가지 과일의 완벽한 조합이야. 대단하지 않아, 푸?
1: 너무 높잖아. 무너질 것 같은데.
0: 맛있는 건 뭐든 치료해준대. 너 같은 겁쟁이 말이야. 아. 뮤밀이 무슨 짓이야?
2: 네 음식에는 꽃장식이 없어서 허전해. 이렇게 해야 완벽하지. 이건 루루링 네 거야. 네 귀 색깔이랑 아주 잘 어울려, 뮤.
1: 와, 싱싱한 꽃, 맛있는 음식, 이제 신나는 음악까지 있으면 아주 완벽하겠어, 루.

0: 많이 놀랐니? 별빛 요정들아.
1: 넌 누구야?
0: 나는 어둠의 요정, 스피카 여왕이다.
1: 여긴 왜 왔지?
0: 가져갈 게 있어서. 불쌍한 별빛 요정들, 겁먹을 것 없어. 빨리 끝낼 테니까.
1: 이런, 설마, 스탠스!

나에게 강력!

0: 저희가 왔습니다.
1: 시킬까요, 왕님?
0: 시키실 일이 있으세요?
2: 어서 녀석들을 잡아와라.
1: 알겠습니다, 여왕님.

날씨 정말 좋다. 기분 좋은 입학식 날.

0: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학교가 괜찮아 보이네.
1: 저기 잠깐만!
0: 나한테 볼 일 있어?
1: 미안하단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0: 어? 내가 왜?
1: 내 양말을 더럽혔잖아. 이거 봐.
0: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럼 가볼게.
1: 어? 저기!
2: 자, 이걸로 닦아. 어? 어서.
1: 넌 누군데?
2: 나 웬디라고 해. 너 신입생 환영 공연 준비했어?
1: 환영 공연?
2: 공연을 통해서 신입생끼리 인사하고 친구가 되는 거지.
1: 어, 그런 것까지 해야 해?
2: 우리 팀 짜서 같이 할까?
1: 어, 아니야, 난 혼자 어? 하는 게 더 좋아. 어?
2: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가!
1: 난 시아야.
2: 웬디, 기죽지 마. 우린 멋진 팀이 될 거야.

0: 괜찮니? 겁낼 것 없어. 많이 놀랐지? 어?
1: 내가 1등이다! 첫날부터 1등으로 등교했네. 근데 언제 시작하려나? 간식 준비해오길 잘했네.

0: 성가시네.
1: 일단 자리부터 잡자. 가운데가 좋겠지.
0: 여기가 어디지?
1: 어? 아니야. 좀 더 이쪽으로 가자.
0: 이쪽?
1: 너무 갔나? 저기 앉을까? 어디 앉지? 역시 저기가 좋겠다.
2: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1: 인형이지? 정말 귀엽다. 부드러워.
2: 이것도
1: 볼수록 귀엽네.

응.

0: 여기가 어디지, 키?
1: 오, 잠깐! 냄새가 사라졌어.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어.
0: 키, 내가 소리를 들어볼게. 결빈 요정의 심장 소리야.

0: 여기 있었군.
1: 하나, 둘. 잠깐, 하나가 부족한데.
0: 열려라!
2: 전멸부!

0: 저기 예쁜 성 좀 봐. 저렇게 예쁜 나무는 처음 봐. 온통 알록달록해.
1: 여기가 어디지? 아름다운 곳이네. 르르링 미미링 드디어 찾았네.
2: 만나서 다행이야.
1: 여기 정말 근사하다. 어? 안녕 얘들아.
0: 말을 하잖아.
1: 우린 별빛 요정이야. 내 이름은 포포링, 얘는 르르링, 얘는 뮤뮤링. 안녕 얘들아, 너희들 정말 귀엽다. 여긴 바랄라 별빛 섬이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곳이지.
3: 저건 뭐야?
1: 아, 저건 마법의 성인데 바랄라 별빛 섬의 중심이야. 어? 저거...
0: 정말 예쁜 나비네.
1: 우와, 천사인가봐. 정말 예쁘다.
3: 천사는 무슨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잖아.
4: 너희는 뭔데 여기 있는 거야? 내 일을 방해하지 마.
2: 이봐, 너 누군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4: 어서 말해, 스타스톤이 왜 깨진 거지?
1: 아깝다, 카메라를 가져오는 건데.
2: 무슨 말 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네.
5: 너 때문이야. 네가 스타스톤을 깨뜨렸잖아.
4: 스톤 조각은 어딨어?
5: 그건 말해줄 수 없어. 조각 때 가져갈 생각 마.
1: 시아, 쟤들 무슨 말 하는 거야?
2: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저 여자는 악당인 게 분명해.
3: 쟤들 괴롭히지 마.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2: 경찰에 신고해야지. 나쁜 사람이 있다고.
4: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감히 이 스피카 여왕에게 대들다니.
2: 포포링, 루르링, 뮤뮤링.
4: 이제 순순히 대답하시지.
1: 웃기지 마.
4: 그렇다면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2: 우리가 얘들을 지킬 거야.
4: 어디 마음대로 해봐.
1: 바랄라 봐봐.
6: 너희가 우리를 도와서 바랄라 페어리즈가 되지 않을래?
7: 바랄라 페어리즈라고?
6: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을 도와줄게. 깨어나라 바랄라 바바.
1: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프링 스윗 하트. 포프링 빵빵이 뽀.
2: 야미야미 바랄라.

모짜렐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뮤뮤리 플로라 하트 뮤뮤리 뮤뮤뮤 훌링훌링 바랄라 페어리즈.

0: 루루링 루나 하트.
1: 루루링 룰루랄라 루
0: 도르미파 하랄라.

잘 알란 마법? 이게 바로 스타스톤의 비밀이었군. 당장 내놔!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뜨거운 별빛

0: 이렇게 바랄라 페어리즈를 찾았잖아.
1: 이게 뭐야? 정말 예쁘다.
0: 그건 스톤 조각이야. 스타스톤의 조각이지.
1: 이곳엔 세 개의 스타스톤이 있어. 스타스톤은 이 세계의 마법 에너지원이야.
0: 스피카가 스타스톤을 깨뜨리는 바람에 지금은 스톤 조각이 됐지. 바랄라 마법이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는 이제 바랄라 페어리즈야. 너희가 할 일은 스타스톤을 찾아서 바랄라 별빛섬을 예전 모습으로 돌려놓는 거야.
1: 맞다, 공연이 있는데? 어떻게 학교로 돌아가지? 우리한테 맡겨.
2: 다들 명심해. 오늘 일은 비밀로 하자.
1: 그럼 우리 이제 한 팀인 거야?
3: 뭐 그런 셈이지.
1: 어서 학교로 돌아가자.
4: 신입생 공연 신청이 끝났으니 모두 순서대로.
1: 잠깐만요, 우리도 있어요.
4: 너희가 마지막 팀이 되겠구나. 학생들, 너희 이름이 뭐지?
1: 전 시아예요. 전 웬디야.
3: 전 레나예요.
5: 레나? 그 유명한 공부벌레?
4: 너희 팀 이름은 뭐로 정했니?
1: 그게...
0: 그렇지! 우리는
5: 바랄라 페어리즈예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6: 얼굴 상처엔?
5: 순간기계!
6: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9: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오?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정답!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어, 도마나라 큐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큐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 상처엔
3: 순한 길게.
2: 주물 상처엔
3: 덤덤한
4: 마데카 솔이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외간 랩터 로디.
8: 꾸밍가.
7: 미안 꾸밍아, 널 데려온 걸 깜빡했네.
9: 루시오, 어? 학교 갈 준비 다 됐니?
7: 어, 안 돼, 이모잖아. 들키면 안 돼, 숨어.
9: 곧 버스가 도착할 거야.
10: 서둘러야지.
7: 알았어요, 이모.
10: 학교에 그렇게 큰 가방을 가져가게? 뭘 넣은 거니?
7: 전부 필요한 것들이에요. 공부해야죠.
10: 좀 들어줄까?
7: 네? 아니요. 지각하겠어요. 저 갈게요.
11: 대체 뭐야? 그 큰 가방에 뭘 넣은 거야, 루시오?
7: 아, 별거 아니야. 그냥 교과서들이랑 이것저것.
12: 아기 랩터를 넣은 건 아니겠지?
7: 뭐라고? 아니야, 말도 안 돼. 농담하는 거지? 진짜 웃긴다.
11: 루시오, 학교에 공룡을 멋대로 데려오면 안 돼.
12: 학교는 물론이고 애초에 지구에 데려오면 안 되는 거지.
7: 그건 나도 잘 아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그러니까 로디 숨기는 거나 도와주는 게 어때?
11: 로디?
7: 어, 내가 밤새 고민해서 지은 거야. 랩터 로디.
13: 랩터 로디? 너 지금 제정...
14: 뭐라고, 델비? 랩터 로디가 뭔데?
13: 랩터 로디가 아니고요. 래퍼 로디요. 네,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예요.
14: 지구과학에 대한 랩을 하는 래퍼가 아니라면 수업에 집중해주겠니?
7: 로디?
12: 야, 래퍼 로디가 근처에 왔대요.
15: 아직 실험 중인 랩터를 멋대로 데려가서 싸운다니. 거기다 작전에 실패를 해?
16: 실패라뇨? 다이노스터의 장비와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다고요. 이 정도면 엄청난 수학 아닌가요?
15: 그 아기 랩터는 내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였어. 공룡들은 새끼일 때가 조종하기 더 쉬우니까. 하지만 상관없어. 내게 성공을 안겨줄 2세대 암호다이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이노스터는 끝장이야.
12: 내가 박사님께 들키겠어. 어떻게 좀 해보란 말이야.
10: 루시오, 학교 가방은 왜 메고 온 거니? 아기 랩터잖아? 루시오, 다이노스터 제1기칙을 또 어겼구나.
7: 알아요. 아는데 로디가 너무 귀엽고 불쌍해서.
10: 우린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 백스헌터에 맞서 싸워야 할 상황이야. 말썽꾸러기 아기 공룡이나 돌보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니라고.
13: 백스헌터의 힘이 강해지고 있나요?
10: 아기 랩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간의 사정부터 알려주마. 너희도 알아야겠지. 백스헌터는 한때 내 연구실 동료였어. 우리는 함께 퀀텀 코어를 발견하고 퀀텀 터널을 만들어냈지. 그 결과로 멀티 유니버스와 다이노어스를 발견한 거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단다. 연구 결과 어른들은 퀀텀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 성장이 멈추지 않은 아이들만 통과할 수 있었지.
7: 저희들처럼요?
10: 그래서 난 홀로그램으로만 나타나는 거야.
12: 그럼 어른이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 끔찍한 일이 생겨 보통 통과를 못해. 근데 백스헌터는 막무가내로 통과를 했고 그 과정이 어땠을진 상상이 안 되는구나.
13: 목적이 뭘까요?
10: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다이노어스를 탐내는 거겠지. 누구든 다이노어스의 공룡들과 그 환경을 위협하게 놔둘 순 없어. 우리는 이곳을 지켜야 해.
13: 그럼 오늘의 임무는 뭔가요?
10: 아기 랩터를 돌려보내렴.
11: 안 돼요!
7: 이대로 돌려보낼 순 없어. 이젠 가족이라고.
13: 나도 알아. 그새 정도 들었고.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다른 랩터들과 살게 해줘야지.
7: 알았어. 보고 싶을 거야, 로디. 로디, 이제 그만 여기서 헤어져야 해. 나도 사랑해. 그래도 같이 못 지내. 넌 랩터들과 살아야지. 미안해, 로디.
11: 나 눈물 날 것 같아.
12: 아마 꽃가루 때문일 거야.
13: 그만 가자.
7: 잘 지내, 로디.
11: 너 괜찮은 거야?
7: 단짝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야.
11: 죽은... 저게 대체 뭐지? 저건 에이니오사우루스야! 이젠 갑옷을 입었고...

0: 로디! 로디를 구해야 해!
1: 당연하지. 안킬로 트럭 안정화! 로디의 기습 공격 덕분에 우리가 함체할 시간을 벌 수 있었어. 오즈?
0: 시작할게! 잠깐, 합체라고?
2: 그런 것도 돼?
0: 당연하지! 잘 보라, 너! 스테고트론! 합체 준비!

0: 전쟁 완료!
1: 로딘!
2: 준비됐지, 얘들아?
1: 표식이야.
2: 안킬러 스파이크 준비.
1: 안킬러 스파이크 작동. 상대가 너무 강해.
2: 부스터를 작동해.
1: 스테고 부스트 최대 출력.
3: 좋아, 점점 밀리고 있어.

0: 안돼!
1: 갑옷이 더 단단해진 것 같은데?
2: 그리고 더 무서워졌고 그냥 도망치기라. 이쪽으로 오고 있어.
0: 오즈 해머.
3: 세고 해머 준비.
1: 지금이야.
3: 다들 준비해.
0: 표식의 손이 안다.
3: 표식을 파괴하기 전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야.
1: 나한테 맡겨.
0: 루시오, 어디 가는 거야?
1: 해보자고. 랩터 분신. 이렇게 보니 더 무서운데. 하지만 나한테 안 될걸. 내어줘라! 얘들아! 안 돼! 오지 마! 어떡하지? 오지! 데미!
3: 루시오! 지금이야!
1: 좋았어! 랩터 블래스터 액션! 준비 수준 발사!
0: 성공이야!
3: 다음에 보자고!
2: 로디! 너 괜찮아? 로디!
1: 아까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 같이 가자. 내가 또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거 아는데 상관 안 해. 로디를 두고 갈 순 없어. 우리 도와줬는데 은혜는 갚아야지.
4: 같이 본부로 돌아가자.
3: 뭐? 진짜? 그럼 로디도 우리만큼 열심히 싸웠잖아.
5: 더 열심히 싸웠지. 저렇게 작은 몸으로.
4: 박사님께는 우리가 잘 얘기해볼게.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기대하라고.
1: 매버드 가족을 지켜라!
6: 로디는 정말 특별한 공룡이야. 지능검사에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 특히 의사소통 부문에서.
1: 몸은 괜찮겠죠?
6: 그래, 24시간 안에는 다 회복될 거야.
1: 잠깐! 그럼 로디가 회복하면 야생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6: 로디가 너희를 어떻게 도왔는지 얘기 들었어. 그래서 이번만 예외를 두려고 로디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1: 다들 들어주자!
6: 축하 파티는 나중에 하렴. 지금은 새 임무가 기다리고 있거든. 설원지대에 있는 빙하에 커다란 틈새가 생기면서 지금 몹시 위험한 상황이야. 빙하가 완전히 갈라져서 근처의 매머드 서식지가 파괴되기 전에 그 틈을 다시 메워야 해.
1: 설원지대? 매머드요? 제가 태어난 곳에는 눈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매머드도 없었고요. 완전 기대돼요. 눈은 만져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따 눈밭에서 놀아도 되겠지? 임무 끝난 후에 말이야.
4: 우린 놀러 가는 게 아니야, 루시오. 임무하느라 정신 없을 거니까 기대도 하지 마.
7: 썰매 타기도 안 돼?
4: 안 돼.
7: 눈사람 만들기는?
4: 안 돼.
7: 눈싸움은?
4: 절대로 안 된다니까?
5: 설원지대.

0: 다 왔어.
1: 어? 내 눈으로 눈을 보다니 진짜 신난다.
2: 오즈?
1: 미끄럼 방지막이 작동? 와, 이것 좀 봐. 세상이 온통 하얘. 어? 같이 가! 와, 어? 그렇게 달리면 위험해!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나는 이 멋진 눈밭을 마음껏 즐길 거야! 왜 이러지?
0: 삶의 모드로 변신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
2: 오즈, 랩터카를 잡아!
1: 자석 케이블 발사! 잡았다, 연애사!
3: 루시오, 삶의 모드로 변신해!
1: 뭐? 썰매 모드가 있어?
3: 눈송이가 그려진 버튼을 누르면 돼.
1: 아하! 에어컨 버튼인 줄 알았지. 눈썰매 모드로 변신! 이거 완전 좋은데?
4: 더 이상은 못 가겠어.
2: 여기가 틈새인가 봐.
0: 틈새? 거의 협곡인데? 엄청 깊다고.
2: 루시오, 넌 갈라진 틈새의 맨 끝으로 가서 길 잃은 동물들이 근처에 못 오게 해.
1: 누구도 여기에 빠지면 안 되니까. 좋아, 알았어.
2: 우린 틈새를 붙이자. 오즈, 빙하 걸쇠 준비해.
1: 나만 믿어. 빙하 걸쇠 발사! 거대한 게 아닌데? 우와, 멋지다. 동화 속에 나오는 겨울나라 같아. 잠깐! 저건... 메모드잖아! 여기는 루시오!
3: 뭐지? 듣고 있어? 메모드 가족이 틈새로 엄청 빠르게 달려오고 있어!
2: 어? 틈새 근처론 못 오게 해.
1: 당연하지. 근데 진짜 메모드라니 소름 돋게 멋져.
4: 그야 당연히 소름이 돋겠지. 여긴 엄청 추우니까.
2: 모두 임무에 집중.
1: 알았어, 알았어. 자, 어디 보자.

왜 메모드더라? 잠깐! 왜 안 멈추는, 멈춰! 아! 안 돼! 기다려! 그쪽이 아니라고! 아, 큰일 날 뻔했네. 응? 아, 아주 사나워 보이는 고양이네. 착하지, 영아? 이쪽으로 오면 안 돼요. 레터카 다이노 모드로 변신! 좋게 말할 때 멈춰, 영아. 안 그럼! 성질이 보통이 아닌 듯?

0: 그만해!
1: 그러니까, 얘들아, 어? 스밀러동이 나타나서 아빠 메모드를 공격하고 있어!
2: 아빠 메모드까지 공격할 정도라면 랩터카도 상대가 안 될 거야!
3: 우리가 가서 랩터카를 도와주자, 오즈?
0: 좋았어! 걸쇠 뺄게!
3: 출발!
0: 루시오!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갈게! 메모 단지에서 떨어져! 랩터 점프! 이 상대는 나야! 눈밭에서 힘을 겨루는 건 처음인걸?
4: 잠깐, 저건... 아, 이런...
0: 누가 그런 무서울 줄 알고?
4: 아, 방금 한 말 취소! 취소야!

0: 여기는 루시오, 여기는 루시오. 응답 봐라. 대체 언제 오는 거야? 금방 갈게. 오지 빨리. 거의 다 왔어. 어? 구조 모드 작동. 성공이야.
1: 좋았어.
0: 루시오, 우리가 아기 메모드를 구했어. 우후! 잘했어 얘들아. 아까. 아, 이게 무슨... 아하, 야, 우리 까먹고 있었네. 렌터카 변신! 떨어진다! 루시오! 이대로 떨어질 순 없지! 루시오, 합체 준비해! 뭐? 진짜 지금? 그래, 어서! 좋았어! 이 순간만 기다렸다고! 랩터 카이론, 합체 준비! 내 인생 최초의 합체라니! 랩터 카이론, 액션 준비 완료! 영아, 내 모습 어때? 이제 괜찮을 거야. 랩터 카이로! 돌려! 스테고 방패 작동! 방패가 부서질 것 같아. 최첨단 방패라 절대 망가지지 않을 거랬는데.
2: 박사님이 고쳐주시겠지.
1: 뭐해, 빨리 부스터를 작동시켜.
0: 부스터 작동. 됐어. 빨리 빠져나가야 해!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가더라! 시원하지? 아빠 메모드야!
3: 아기 메모드를 구해준 보답인가 봐!
0: 그럼 가볼까? 눈싸움 재밌었어.
1: 좋았어. 성공이야.
0: 로봇 댄스.
3: 야,
0: 와, 이거 진짜 재밌다. 그럼 확인해 볼까?
3: 깔끔하게 붙었네.
1: 아주 잘했어. 이번 임무도 완전 대성공이야.
0: 아니, 아직 아니야. 어? 처음으로 로봇 합체도 하고 거기다 눈싸움까지. 이제야 대성공이네.
1: 루시오.
0: 우와! 잘못했어. 제발 그거 좀 빼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 상처엔
5: 순한길게,
4: 주물 상처엔
5: 덤덤해.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치.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또봇팝 트랜스포메이션.
3: 우와.
4: 얘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5: 춤도 좋아해요.
3: 예!
5: 코어로이드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기 잘했어.
6: 우와, 엄청 밝아. 본체만 있으면 완전한 또봇인데.
4: 어? 또봇?
3: 여러분도 해봐요.
6: 헉, 어딜 봐?
7: 여보, 이러다 쟤 정말 또봇이 되는 거 아니야?
8: 그럼 어때서?
7: 한수가 또 악당하고 싸워야 되면 어떡해. 전에 그 제튼가는 또봇이랑 다녔다는 것도 아찔한데. 코어로이드도 그냥 만들어줬는데 본체도 벌써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리모 박사님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
6: 엄마 마음이 완전히 바뀌신 건 아니네. 팝,
3: 응?
6: 본체 없어도 괜찮아?
3: 이렇게 한수랑 놀 수만 있으면 됐지. 한수는 내가 큰 또봇이 아니라도 괜찮아?
5: 당연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0: 모듈러 로봇들이 엄청 늘었네. 물류창고가 가득 찼는데.
1: 드디어 마인드코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2: 이름이 팝이래요.
3: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아무튼 잘됐군.
1: 그런데 이 한수의 부모님은 아이가 또봇 파일럿이 되는 걸 싫어하는 것 같더군요.
2: 엄청요.
3: 그럼 마인드코어를 회수하기도 좋겠군. 주변에 응원을 못 받는 아이는 남의 설득이 쉽게 넘어오니까.
2: 어?
3: 엔진 봐.
0: 어.
3: 디룩.
4: 아.
3: 자네, 변장 좀 하지.
4: 어.
5: 박사님, 저는 아버지로서 한수가 또봇 같은 위험한, 아니, 위험해지는 건 그냥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수의 또봇은 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6: 저... 만들어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요.
5: 어, 그렇긴 한데, 네, 엄마가, 근데 또봇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었나요?
6: 또봇본부는 지하에 있습니다. 구경하실래요?
5: 그래도 될까요?
6: 인사해, 한수 아버지죠.
7: 안녕, 안녕하세요. 라고 그러더라고.
5: TV에서 악당과 싸우는 모습은 많이 봤지만, 실물로 보니 더 멋지네요.
6: TV에 전투 장면이 많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 가족을 지켜주고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게 또봇의 본 모습이에요.
5: 어?
6: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5: 어?
6: 응? 어? 걱정 마세요. 이건 그냥 재미로 작업하던.
5: 어? 우와.
8: 어?
9: 팝! 앞에 내려!
2: 팝! 지혜 씨!
9: 어? 지금 옛길거리에서 모듈러 로봇을 쫓고 있는데

0: 수 있니?
1: 네. 한수야.
0: 차트 꼭 와야 돼 지금.
2: 어?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3: 레이저 넷이라고 해달라고.
4: 됐어. 역시 레이저넷이 효과가 있어. 앞으로 종종 부탁해.
1: 네.
3: 걱정 마시라 그러더라고.
1: 그런데 형사 누나, 왠지 모듈러 로봇들이 전부 다 많아진 것 같은데요?
4: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많아졌어. 어디서 오는 건지 본거지를 찾아야 하는데.
3: 정의롭지 못해.
4: 사라졌어.
2: 한수.
4: 어?
2: 나도 큰 또봇이 되고 싶어.
4: 팍.
2: 나 거짓말했어. 사실은 나도 변신 자동차가 돼서 멋있게 활약하고 싶어.
4: 나도 사실 출동하고 싶긴 해. 형은 이제 같이 가잔 소리도 안 하네. 부모님 허락 못 받으면 리무 박사님도 안 만들어주시겠지?
5: 그건 내가 줄 수 있지.
4: 어? 누구세요?
5: 쟤를 만든 천재 박사님. 최고의 또봇에게 최고의 파일럿을 찾아주기 위해서 너희 집 앞에 마인드콜을 갖다 두었지.
4: 어?
5: 그리고 오늘 드디어 최고의 본체도 완성됐는데.
4: 어?
2: 나를 위한 본체가 있다고?
5: 어떤가? 나랑 같이 가서 최고의 또봇이 되는 거지.
4: 어? 잠깐만 팝. 아저씨 혹시 악당 아니에요?
5: 아, 내가 악당이면 또봇이 될 마인드콜을 너한테 줬겠니? 애가 의심만 많아가지고. 어쨌든 내 비밀 연구소 위치는 그 또폰에 있으니까 마음 정하면 찾아와. 근데 꼭 둘만 와야 된다. 안 그러면 안 줄 거야. 알았지? 비밀도 못 지키는 사람은 영웅 자격 없다.
4: 진짜일까? 형한테 물어볼까?
2: 그랬다가 못 가게 하면?
1: 출동할 때마다 한수를 남겨두니까 미안하네.
6: 그러게. 한수 부모님은 왜 한수가 또봇 파일럿 되는 걸 반대하시지?
7: 내가 설득해볼까?
1: 하지마.
7: 야, 매정하게 왜 그래? 제일 한수 편이어야 할 리가.
1: 그게 아니라 아빠는 이미 팝의 본체를 만들고 계셔.
7: 뭐?
1: 한수 아버지가 부탁하셨대. 근데 아직 어머니 허락은 못 받아서 일단 만든 후에 보여드리면서 설득하실 거라더라고. 거의 다 됐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자. 한수한텐 말하면 안 돼.
4: 뭘 말하면 안 돼?
1: 아무것도 아니야.
4: 혹시 이제 나 또봇 파일럿이 아니라서 말 안 해주는 거야?
3: 야,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4: 나 진짜 또봇팀에서 밀려났나? 이게 진짜면 팝도 또봇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거짓말이면. 아, 답답해.
2: 제트다. 이쪽을 보고 있어.
1: 형은 절대 널 따돌리려는 게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3: 소리치지 않으면 저기까지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
1: 꼭 들리진 않아도 돼. 화팅!
4: 뭐라는 거야?
8: 엄마 잠깐만 좀 봐주세요.
9: 진짜 웃긴다.
2: 좀 시시한데?
10: 이 한수 팝 잘 왔다.
4: 어? 오드랑
11: 도망쳐! 역시 함정이었어. 형, 누나, 형사님!
5: 김유로 진짜 둘만 오라고 얘기했어요.
10: 초등학생의 지능을 너무 엿본 것 같거나. 엔진마.
11: 우와, 여기가 본거지구나.

0: 하이퍼 현저스 리볼버 향이롭게 백발백중이다. 그 적군 백발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다. 이상 아무리 많아도 내겐 안 된다. 예.
1: 조심해.
0: 실수! 왜 나를...
2: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1: 어, 저것들이 트라이탄을 억지로 움직이고 있어! 세! 하이퍼 폭스!
0: 하이퍼 폭스!
1: 세! 트라이탄! 그것들을 털어내봐! 어떡해! 어? 로봇 캐리어?
3: 한수야!
4: 오, 아빠!
3: 팝! 저 차에 들어가!
4: 네?
3: 자, 리또폰! 오. 저게 더보팝의 본체야! 오.
4: 우와! 알았어요. 팝! 자!
1: 오! 더보팝! 트랜스포메이션!
5: 웰컴 투 M월드
1: 더버팝 트랜스포메이션 우와 저게 더버팝이구나
0: 더버팝
6: 둘 셋
7: 안녕하세요 더버팝이에요
8: 이미 본체도 만들어놨어?
9: 인간치고는 생방이 빠르군
1: 우와 멋있다
7: 진짜? 나 멋있어?
1: 응, 대박이야. 그럼 이제 악당을 물리치자. 오, 이거 하자. 더버팝!
7: 응? 우와, 비율 좋고.
1: 뭐해?
7: 색깔 최고! 힘껏 외쳐봐, 더버팝. 힘껏 마음 모아. 이럴 수가. 데뷔하자마자 창피하게.
1: 정신 차려, 팝! 팝! 스타라이트 빔!
7: 스타라이트 빔! 시작할까?
1: 받았구나.
10: 응, 한수야. 팝의 분신들은 곧 없어져. 그 전에 끝내자.
1: 어떻게?
10: 이거.
1: 오, 더버 팝.
10: 제트.
1: 스타레이저 쇼.
0: 스타레이저 쇼. 라고 쳐라 라고.

0: 팍과 제트 진짜 멋있었어.
1: 맞아 맞아. XY의 합동 공격만큼 멋있었다니까.
2: 역시 모두에게 말하길 잘했어. 그치 팍.
3: 맞아. 닥터엠 거짓말로 우릴 꼬여내려고 하다니.
4: 근데 팝의 마인드 코어를 한수 집 앞에 놔뒀다는 사람은 닥터엠의 부하겠지? 그럼 팝을 만든 게 혹시...
3: 어? 설마 닥터엠? 잠깐! 나 기억이?
2: 기억이?
5: 안 나는데?
2: 네?
0: 닥터엠은 어디서든 마인드 코어가 깨어나면 빼앗으러 왔으니까 팝도 뺏으려고 거짓말 시킨 걸 거라 그러더라고.
6: 닥터엠을 잡으면 모든 걸 알 수 있겠지. 그 전에 박사님들한테 가서 수리 좀 받자. 시, 센.
2: 엄마야.
7: 고영사님, 어? 가시죠.
8: 심기사님, 드시면서 하세요.
9: 네.
6: 와, 감사합니다. 수리도 해주시고 밥도 주시고.
8: 다 같이 먹으면 좋죠.
10: 이번엔 이 각도로. 도범팡.
11: 한수야, 리무 박사님께 감사합니다 해야지.
2: 감사합니다.
4: 근데 아빠 차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보낼 수가 있죠?
5: 아저씨는 어? 못하는 거 없잖아.
8: 아니, 고기를 이렇게 태우면 어떡해.
11: 우리 한수 떠보신데 멋있어야지. 어때, 여보? 괜찮지 않아?
6: 알았어, 알았어.
2: 대박! 엄마, 아빠 최고!
7: 어?
2: 형, 제트!
6: 또 보스는 안 된다고 말하랬더니 오히려 설득을 당하고 왔어. 저렇게 좋은가? 외로울 때 같이 있어주는 또봇이라고. 제트 맞지?
0: 아, 네 라고 그러더라고요.
6: 그동안 네가 한수랑 같이 있어줬다며? 고맙다.
0: 어?
12: 저것들 만들려고 그 많은 돈을 다 쓰다니.
5: 어차피 네 돈도 아니었잖아. 그보다 결국 마인드 코어를 회수하지 못했네. 아예 또봇이 되어버렸잖아.
13: 이번 작전은 실패로군. 하지만 답은 언젠가 다른 일에 유용하게 쓸 날이 올 거야.
5: 그럼 마지막 금지 조항은 어떻게 풀지?
13: 방법이 하나 더 있어. 문제는 그게 내게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14: 어렵네.
7: 정의로운 컨디션. 이런 상태면 닥터엠도 금방 찾을 것 같지 않아, 씨? 왜 말을 안 하지? 꼭 화난 것처럼?
0: 그럴 리가 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앞으로 남의 파일럿을 태울 땐 좀 더 신중하게 바란다. 이상!
7: 뭐? 이번 특수조사에 오영사님은 내 파일럿이기도 하잖아.
0: 쟤는 아무나 파일럿으로 삼을 수 있으니 모르겠지만.
7: 아무나라고? 근본 또봇? 씨처럼 꽉 막힌 게 근본이라면 사양하겠어. 이상치.
0: 방금 본인의 말투를 놀린 것인가? 정의롭지 못하게. 오늘은 반드시 닥터임을 찾고 특수조사부를 해체하겠다. 이상치.
6: 아니,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터프해?
7: 씨, 좀 정의롭게 주행해. 형사님이 다치시잖아.
0: 그건 센이 걱정할 필요 없다. 이상!
6: 얘들아, 제발. 그렇게 싸우면서 다니면 악당이 코앞에 있어도 못 찾겠다.
12: 아니, 저 경찰 여기까지 왔네. 만약 이곳을 들키면...
5: 난리가 나는 거지.
13: 위험하지만 결국 해야겠군.

0: 이런 모습은 처음이겠군. 짧게 말하지, 곧 나는 내 모든 걸 걸고 더불어 싸우게 될 것이다.
1: 모든 걸 건다고?
0: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안식을 얻겠지. 자네들의 마지막 임무는 더보스의 그 전정으로 유인한 뒤 나의 귀환을 기다리는 거. 돌아오면 약속했던 보상을 주지.
2: 한수야, 오늘 아빠랑 엄마랑
3: 며칠 떡이에요.
4: 어? 어?
2: 멈춰!
3: 왔다! 더버파!
5: 은수야, 정글레이션!
2: 가자!
5: 후!
3: 우와!
2: 예.
3: 아빠 더봇!
6: 아, 더봇이다! 어머나, 해달달달!
3: 해주자!
2: 아, 엄마! 따라간다! 갈 수 없지! 잘 가!
6: 뭐? 벌써 포기하면 안 되는데? 헤이! 이거라 또! 너다! 왜 그러냐!
5: 어?
2: 어?
6: 어?
2: 어? 떨어졌다. 대박. 그렇다면야.
6: 어? 아이고!
7: 거기서 떨어져.
2: 달리는 거라면 나도 할 수 있지. 고고고!
5: 저건 뭐지?
6: 안돼, 환불을 들키다니. 이제 닥터에만 끝장이야.
5: 어?
8: 그래도 우리부터 살아야죠.
2: 날아갈 수 있으면서 왜?
5: 근데 이 건물이 닥터 M의 본부라고? 아무도 없네.
9: 닥터 M은 AI니까 커다란 서버의 모습일 수도 있어.
5: 그런 건 안 보이는데.
9: 이건 VR 장비 같은데? 어? 이걸 쓰면 뭔가 알 수 있을까?
5: 어?
10: 한번 해보자.
9: 한수야, 만약 우리가 이상해지면 억지로 벗겨줘.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12: 순간
5: 주물 상처엔
13: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예썰 치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3: 예. Yeah.
2: 포켓몬 태그스타.
4: 글릭소.
5: 글릭소. 몰라내가.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글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글릭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6: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도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2: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우와! 뽀로로 합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 상처엔
8: 승강기,
7: 주물 상처엔
9: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0: 세상 밖으로 우당탕!
1: 오래전부터 바닷속에는 마법이 존재하는 인어들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녀가 마법의 힘으로 바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죠. 바다의 수호자 위대한 화이트 골드 여왕은 일곱 바다 왕국의 마법을 모은 버블잼으로 사악한 마녀 블랙 다이아를 심해 깊은 곳에 가뒀습니다.
2: 다시는 사악한 자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버블잼을 봉인하겠다.
1: 그 후 누구도 버블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지 못했죠.
2: 일곱 왕국의 인어공주 중 오직 내 후계자만이 버블잼을 갖게 될 것이다.
3: 공주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4: 아, 더 잘래.
3: 퍼플 공주님, 일어나셔야죠.
4: 아, 싫어.
3: 얼른요. 오늘은 폐하를 도와 궁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4: 아, 생각만 해도 지루해. 잠깐 산책 다녀올게.
3: 아유, 안 돼요. 또 육지 물건이나 주워오려고요. 이미 저렇게나 많잖아요.
4: 너희가 뭘 알겠어.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종류도 엄청 많고 매일매일 새로운 게 생긴다고. 뭔 줄 알아? 물고기는 따분하고 인간은 재미있으니까.
3: 따분하다고요?
4: 육지에는 내 또래 친구들도 많대.
3: 하지만 인간들은 위험해요.
4: 만나보기 전에 모르지.
3: 공주님은 그들과 달라요.
4: 그럴 리 없어. 취향이 비슷한걸. 언젠간 만나고 말 거야. 반드시 가볼 거야. 그때 너희도 같이 가자.
3: 싫어요.
5: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6: 헤하, 육지 주변을 여행하던 고래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4: 어? 육지?
5: 침터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6: 예, 헤하.

0: 날 육지로 데려다 주지 않을래? 잠깐이면 돼. 부탁할게. 잠깐! 미역마 사탕 줄게. 이거 진짜 귀한 거야.
1: 공주님이 육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큰일이네요.
2: 어?

인간들 세상은 절대 안 되지. 화이트 골드님이 숨겨놓으신 퍼블 잼도. 아무튼 퍼블 혼자서 바다 위로 올라가진 못할 게야.

0: 얘들아, 잊지 말고 한 시간 동안 관찰하고 퀴즈 푸는 거야.
1: 바다에 와서 퀴즈나 풀어야 한다니.
2: 어? 뭐야 이거?
0: 여러분, 놀지 말고 퀴즈 푸세요.
1: 야, 놀지 말래. 빨리 와.
3: 나? 우리가 아무도 못 봤나 봐. 그럼 와, 육지 인간들.
4: 소라기에게 필요한 것?
2: 뭐지?
3: 저라. 아, 이 친구의 이름은 세바스찬이고 큰 집이 필요하대. 바로 이런 거 말이야. 소라!
5: 너 정말 대단하다.
6: 나도.
3: 내 것도.
1: 그럼 뒤에 무기는 뭐야?
3: 마이미가 힌징을?
5: 나도 도와줘.
3: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5: 다 풀었다.
1: 이건 네 거?
3: 야, 야, 야,
1: 어디 가지? 저기다.
3: 10 꼭꼭 숨어라. 숨었나? 저기 있다.
1: 못 받겠지. 숨바꼭질은 또 내가.
7: 저기요.

0: 얘, 정신 차려! 여기야! 도와줘요!
1: 이렇게
0: 해서 소리가 나요. 가보자. 내 꼬리가 이렇게! 안 되는데! 도망가!
1: 어, 저기야!
0: 안 돼!
2: 이쪽이나
0: 가보자. 들키겠어!

핑클공주. 난 앞으로 너의 수호요정이 될 핑크스타야. 성년이 된 걸 축하해. 야! 뭐야?

0: 좀 도와줘. 내 꼬리가 지금...
1: 인간들이... 일단 할 수 없지. 도와줄게. 바리링 바리링 다! 인간의 모습으로!

0: 선생님, 여기요.
1: 선생님이라. 너희 괜찮아? 레오야,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해. 레오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휴가 온 거니?
2: 뭐? 우리 학교 아니었어?
3: 난 그냥 놀러 왔어.
2: 아, 그랬구나.
3: 근데 학교에서는 뭐해?
2: 너 외국에서 왔어? 학교는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곳이야.
3: 우와, 재밌겠다.
1: 레오, 어서 타. 곧 버스 출발해.
2: 그럼 잘 가.
3: 잘 가.
4: 이제 어쩔 거야, 퍼플 공주. 버블잼이 깨져서 흩어져 버렸다고.
5: 정말 실망이다, 퍼플. 육지에 간 것도 모자라 버블잼을 흩어지게 하다니. 으이구, 답답해. 버블잼이 사라졌으니 화이트 골드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게야. 이걸 어쩐다.
6: 화이트 골드님의 서신입니다. 공주님.
7: 바다의 수호자 나 화이트 골드가 일곱 왕국의 공주들에게 명한다.
8: 흩어진 버블잼을 되찾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9: 공주들은 이제부터 인간들의 학교를 다니며
2: 육지에 흩어진 버블잼 조각을 모아라. 버블잼을 먼저 모아 완성시키는 공주에게
7: 바다의 수호자 자리를 물려주겠다.
5: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3: 세상에. 내가 학교에 간대.
2: 이제 여기.
10: 이제 내가 깨어났으니 모두에게 어둠의 공포를 맛보게 해주지.

0: 공주님.
1: 이렇게 작고 어린데 바다 밖은 위험주석이라 걱정되는구나. 우리 아기.
2: 엄마, 난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 학생이에요, 학생?
3: 그래, 책가방도 안 챙겨가는 학생이 여기 있었네.
2: 오늘 자기소개할 물건들 챙기느라고 책가방을...
3: 이 꼬맹이.
2: 다녀오겠습니다.

0: 하면 인간들이랑 공부도 하고 친구도 될 수 있겠지?
1: 꼬맹아, 이제 놀러가는 게 아니야. 우린 버블잼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0: 아,
1: 위험한 일이 있을 땐 이 레인보우 캐처에 신호가 뜰 거야.
0: 네.

0: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1: 네, 버블버블.
0: 똑바로 못해.
2: 곧 도착하는데 안 숨을 거야.
0: 기억해, 보글이 아니고 버블이야.

0: 새로운 친구들이 전화 걸었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곧 만날 수 있겠지?
1: 내 얘기네. 모두 내가 온 걸 환영해주는구나.
2: 다들 어디 가는 거지?
1: 아, 교실. 1학년 2반, 1학년 2반.
3: 네, 얘들아, 오늘 전화 온 친구를 환영해주자.
4: 안녕, 다들 반가워.
1: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어? 1학년.
5: 어? 어,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1: 예.
4: 나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1: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인간들의 아니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봄을 이루. 이건 이유네.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 여기 있다.
6: 이게 뭐야 너? 이 쓰레기 등뚝.
7: 진짜 웃겨.
1: 그게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8: 어머, 퍼플스타 맞지? 왜 안 오나 했더니 반을 잘못 찾아왔구나.
1: 네.
8: 어서 가자.
1: 다른 반 잘못 들어온 거였어.
2: 이거 어떻게 된 거야?
9: 창피하겠다.
3: 자자 조용.
8: 우리 저번에 해변에서 만났었지?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자, 새 친구가 왔어요.
1: 내 이름은 퍼플이고 색깔은 이거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아닌데.
10: 기회가 왔다. 저런 애송이에게 버블잼을 찾아내는 쾌차를 주겠냐. 버블잼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할 기회가 왔다. 우울한 공주에겐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 이게 딸이지.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버블잼을 담는 레인보우 캐치를 빼앗아오거라.
1: 다 망했어. 어?
11: 헬로우 블루닷. 점심 방송이야.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두 명이었어. 그래서 착각했는지 한 명이 교실을 잘못 들어갔대.
0: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모두 그 친구를 만나면 괜찮다고 환영해주자.
1: 내 얘기! 다 망했어. 학교에서의 첫날, 내 첫인사.
5: 그게 뭐가 중요해. 응? 꼬맹아, 넌 버블잼을 찾아야 하니?
1: 버블잼 얘기 좀 그만해! 세상에 나처럼 미천한 전학생은 없을 거야.
5: 누가 온다?
6: 이봐 너,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망신을 준 거야?
1: 어머나, 헤어밴드에 숨겨진 레인보우 캐쳐. 우리 생머리의 왈가닥 퍼플공주군요.
5: 오랜만이네.
2: 너도 인어공주야?
6: 아하, 버블잼을 터뜨리고 사고를 친 게 너구나. 난 해마왕국의 레드루비 공주야. 너 당장 사과해.

0: 당신다가 건다야. 난 이제 가.
1: 여기잖아. 퍼플. 아무개 신호야.
0: 저리가. 저게 뭐야?
1: 블록이야. 블랙 타이어의 부하.

0: 잘 보고 배워주라고. 레인보우의 힘이여, 퍼블 버블의 핫핫핫! 불독 주제!
1: 레인보우 캐쳐!
2: 이렇게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체인지!
1: 아, 생각났어! 버블버블

0: 야! 블라! 무슨 마법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데! 빨리 지켜줘! 모르겠다! 밥을 먹을 밥을 파! 레인보우 탈출을 노리는 게 분명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도와줘. 응. 내 마법의 포털이라면 분명히 통할 거야. 블러. 자, 여기 레인보우 캐쳐가 있어. 자, 어디 가져가 보시지. 레드 샤이닝 윙. 당겨. 블록!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버블! 진짜 우리가 해냈다!
1: 아까는 내가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너도 오늘 나 때문에 자기소개 망친 거지. 미안해 레드.
2: 뭐 그랬지. 사과 받아줄게. 커플 공주?

0: 이게 버블잼이구나. 진짜 멋져. 자기소개는 망쳤지만 버블잼을 얻었어. 게다가 첫 친구도 생겼으니 출발 좋은데?
1: 그러게, 자기소개만 잘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벌써 학교 방송 시간이네.
0: 방송? 어? 아! 좋은 생각 있어!
2: 어디 가는 거야?
3: 블루다 스쿨의 새 학기가 시작된 오늘!
4: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어.
0: 어! 고! 카메라 고!
4: 나가라고!
0: 얘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스타야!
1: 얜 내 친구 레드루비!
0: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학교는 진짜 재밌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잖아!
1: 뭐 그래? 앞으로 잘 지내보자!
5: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다.

0: 어둠 깊으니까.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2: 승환길게.
1: 주물 상처엔
2: 너만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8: 스쿨버스 왔네.
9: 학교 가자.
10: 안녕 친구들.
11: 같이 가자.
12: 안녕.
13: 재밌게 공부해요.
14: 와, 놀이터다.
15: 빙글빙글 쌩쌩.
16: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빠방.
17: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9: 예!
18: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월 3일 만나면
2: 8이야.
1: 당신
3: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 상처엔
6: 순간
5: 주물 상처엔
6: 너무나
7: 마데카 소리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2: 얼굴 상처엔
3: 순환기계.
2: 주물 상처엔
3: 덤덤해.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6: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사실 위인 바로 인어공주. 젖바다미 성냥팔이 소녀 성냥사세요. 미운오리 새끼 내가 백조라니. 동화의 아버지 안다르센 작가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다르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긴장되네요. 안녕하세요.
0: 긴장하지 마세요. 네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1805년 덴마크 오덴세에서 태어나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를 합쳐 그가 써낸 보험만 무려 158편. 동화, 여행기, 소설, 시까지 장르를 넘어드는 천재 안데르센 작가님입니다.
1: 아, 부끄럽습니다.
0: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거든요, 미운오리 새끼.
1: 사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래서 무시도 많이 받고 힘들었어요.
0: 그럼 미운오리 새끼였던 작가님은 어떻게 백조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예요?
1: 그건요,
2: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난 안데르센.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고, 작가라는 새로운 꿈을 위해 글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3: 발음도 안 좋고 무대에 설면 벌벌 떨면서 배우는 무슨, 아유.
4: 창작을 한다고 네가 웃기고 있네.
5: 너는 절대 성공 못할 거야.
6: 하지만 안데르센,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흔들림 없이 글을 쓴 그에게도 백조의 날개가 자라나는데.
3: 안데르센 씨, 오늘도 응원의 편지가 많이 왔어요.
1: 근데 너 방금 나한테 욕할 구간이 아니에요?
3: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아, 여기 제 편지도 있어요. 사랑해요.
0: 작가님, 이번 동화도 너무 재밌어요. 작가님의 동화를 읽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편은 없나요? 너무 감동적이야.
1: 내 동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다니. 역시 난 백조였어. 미운오리 새끼가 아니었다고. 난 백조였다고. 백조!
0: 정말 미운오리 새끼, 아니 백조 그 자체네요. 혹시 또 자기 얘기가 담긴 동화가 있나요?
1: 인어공주도 있고 나이팅게일도 있고 그게 다 제 사랑의 경험이 녹아있어요.
0: 인어공주는 아는데 나이팅게일은 어떤 이야기예요?
1: 노래로 황제의 병을 낫게 한 한 새의 이야기예요. 황제는 나이팅게일한테 곁에 있어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떠난다는 이야기죠.
0: 둘 다 슬픈 이야기잖아요.
1: 맞아요. 전 항상 진심을 담아 고백했는데 모두가 매몰차게 차더라고요.
0: 누구한테 그렇게 차였는데요?
1: 그게 어디 보자. 리보르그 보이트, 그리고 소피 웨르스테드, 그리고 루이스 콜린, 그리고 제니 린드, 또...
0: 대체 몇 명한테 고백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유명한 안데르센이 고백을 했는데 찼다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고백을 했길래요?
1: 전 작가니까 편지를 썼죠. 그 어떤 누구도 당신만큼 내가 사랑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워해요. 마치 아름다운 지중해의 한 소녀를 그리워하듯.
0: 부담스러워요.
1: 부담스럽다뇨.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인데.
0: 아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연애 편지는 영 별로네.
1: 아, 방금 새로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0: 어, 뭔데요?
1: 못된 양갈래 소녀의 최후. 어, 그게 좋겠어요.
0: 못된 양갈래 소녀가 저는 아니겠죠?

0: 연애도 못하고 거짓말은 더 못하는 안데르센 작가님과 소설 이어쓰기.
1: 연애도 못 내가 무슨 연애를 못
0: 저랑 작가님이 한 문장씩 말하면 되는데 대화가 끝나면 동화 한 편이 나오겠죠?
1: 허허, 자 그럼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옛날 아주 먼 옛날 학교에 소문난 꽃미남인 안데르센은
0: 옆반의 아주 귀여운 호빵이를 뜨겁게 사랑했어요.
1: 학교에 간 안데르센은 호빵이를 만날 생각에 긴장된 나머지
0: 방귀를 꽝꽝 뛰어버렸어요.
1: 그건 오해였어요. 사실은 그건 호빵이의 방귀 소리였어요. 큰 방귀 소리에 놀란 안데르센은
0: 질 수 없지! 라고 외치고 더 큰 방귀를 끼려고 힘을 줬어요. 그리곤 바지에 똥을 싸버리고 말았답니다. 끝!
1: 아니 이게 무슨 동화예요 이게. 그리고 나는 바지에 똥 싼 적이 없어요. 절대, 절대.
0: 맞아요. 아, 사실 이건 제 동생 호떡이 이야기였어요.
1: 호떡이요?
0: 네.
1: 아니 호떡이라는 애는 그 방귀도 잘 안 끼고 화장실도 잘 가릴 것 같은데.
0: 어떻게 아세요? 제 동생 아세요?
1: 아니 그 모르는데 그냥 느낌이 그래요. 네, 그 잘 가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긴 애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0: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 인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1: 저 화장실 잘 가립니다.
0: 아, 그런 거 말고요.
1: 방귀도 누구처럼 아무 데서나 끼지도 않고요. 네.
0: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작가님처럼 훌륭한 작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요?
1: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꿈을 막으려고 해도 내 상상력은 막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모두 아름다운 백조가 될 수 있답니다.
0: 지금까지 미인과의 대화 호빵떡쇼 언어의 마술사 안데르센 작가님과 MC 호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근데 호떡이는요, 방귀도 잘 끼고요, 똥도 엄청 많이 싸요.
1: 그럴 리 없어요.
0: 호떡이 아세요?
1: 모릅니다. 보고 싶습니다.
0: 거울 보세요.
2: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친구들 안녕. 드디어 마지막 미션이야.
3: 아쉬워.
4: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
2: 자, 대망의 마지막 미션 공개.
3: 두근두근.
2: 열 번째 미션, 나의 일대기 공유하기.
4: 그럼 나부터 시작해볼게. 와, 앨범 찾았다.
3: 한번 펼쳐볼게요. 이거는 태어났을 때고요. 이거는 유치원 때, 이건 유치원 어린이날 졸업. 저는 일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5: 아주 원나니 감자가 태어났죠.
6: 누나, 완전 귀여웠는데?
3: 체중은 3.24kg이었고 2014년 11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아, 아주 못난이 감자고 퉁퉁 부어갔고. 짠. 이거 한번 볼게요.
7: 귀여워.
3: 자. 아, 이거 딸기 냉장 갔어요.

0: 입학식.
1: 김나를 찾아보기.
0: 김나로 찾아보기.
2: 누나 찾았어. 여기.
0: 나로. 다음 장. 아, 이건 보면 안 돼요.
3: 보자, 보자.
0: 이거는 장난기가 많은 친구 같습니다. 이렇게. 아, 이때 진짜 재밌었네. 이때.
3: 또 물 만난 물고기.
0: 이는 진짜 좋아하네.
2: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물을 좋아했구나.
3: 노래도 부르고요.
0: 이때 양궁 했나? 그리고 엄마랑 같이 버거도 만들었어요.
3: 아, 귀여워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2: 어린 시절 사진을 보니까 너는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란 것 같아. 누나, 어릴 때랑 진짜 똑같구나. 고마워. 그럼 이제 주찬이 어린 시절을 한번 볼까?
4: 그래.
2: 아, 내가 어렸을 때 한 사진이 있거든? 한번 보자. 어, 어디 있었지? 아, 저기다 모아놨네. 먼저는 제일 어렸을 때 한 사진들을 보여줄게. 이거야. 내가 태어났어. 이 책에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거야. 누나가 날 많이 달래주고 막 그랬어. 근데 내가 갑자기 울으니까 내 누나가 엄마 엄마 주찬이 지금 울고 있어. 어떻게 달래줘. 막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 내가 태어나고 있었을 때 하고 이건 내 아빠. 이걸 웃는데 진짜 아픈 것 같아. 그럼 이건 내가고
1: 태어난 날.
2: 진짜?
1: 선이
2: 귀엽다. 이건 내가
1: 태어난 지 한 달 원먼스 됐어.
2: 진짜? 너무 귀엽다. 나 이거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보여주고 싶은 사진은 여기에 내 누나가 이렇게 닦아준데 내가 그만해주세요. 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귀여워. 그 다음에 여기는 나 진짜 행복하고 있다.
1: 어떻게? 표정 어떻게 웃고 있어?
2: 이거 나 귀엽지? 막 그렇게 하고 있어. 제일 웃긴 건 나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거는 내가 무대를 했을 때 어릴 적 사진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계속 나왔어. 내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
5: 주찬이도 어린 시절 사진 보는 거 좋아해?
2: 엄청 메모리즈를 브링해.
6: 서로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어땠어?
5: 주찬이는 그대로네. 귀여워.
2: 누나를 더 알게 돼서 좋았어.
6: 다음 주엔 10년 후에 우리를 그려볼 거야.
5: 우와, 미래의 우리? 너무 궁금해.
2: 벌써부터 설렌다.
6: 마지막 미션 완료. 정말 코앞이야. 기대하라구.
7: 만나고 싶은 위인이 있으신가요? 만난다면 묻고 싶은 게 있으셨나요? 위인과의 대화. 호떡 쇼! MC 호떡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만나볼 위인은 세자이자 천재 바브로 피카소입니다.

0: 프란시스코.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고 합니다. 그 세도 마리아 데 로스 레디 온세브리 아노 베라 사비시마 아트리니 바도 루이스 피카소. 우와! 오, 감사합니다. 와, 이름이 엄청 기세요.
1: 다음엔 틀리지 마요.
0: 다음에도 틀릴 것 같긴 한데.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나셨고요. 천재란 단어가 이분한테 낙이죠. 자, 10대 이미 고전주의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20대 이체주의라는 새로운 화풍을 만든 사람 중 한 명, 미술계의 바나가 파블로 피카소님입니다.
1: 바나가보단 혁명가 정도는 돼야지 미술의 역사를 바꿔내.
0: 피카소님, 그런데 입체주의가 뭐예요?
1: 입체주의라. 그럼 혹시 고전주의는 아시나?
0: 고전!
1: 이럴 줄 알고 준비했죠. 자,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하나는 고전주의 그림, 하나는 입체주의 그림이에요.
0: 아니, 그냥 하나는 잘 그리고 하나는 못 그린 그림 같은데요?
1: 에헤이! 힌트를 주지. 고전주의 그림은 마치 사진처럼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거고, 입체주의는 여러 방향의 모습을 한 번에 그리는 거예요.
0: 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고전주의, 이게 입체주의.
1: 오, 맞아요.
0: 이거는 옆모습 같기도 하고 앞모습 같기도 하네요.
1: 잘 봤어요. 입체주의는 내가 본 것에, 자, 이 큐브처럼 앞뒤 옆모습 큐브를 펼치듯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큐비즘이라고 해요.
0: 앞뒤 옆모습을 한 번에. 근데 아무리 잘 봐도 그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그림들이 미술계의 혁명이 됐다고요?
1: 처음엔 당신처럼 못 모르는 사람들의 이해 못한다는 반응이 많았죠. 결국 입체주의는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요.
0: 못 믿겠는데요.
1: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는 우리 가족들이 내 작품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으니 말 다 했지. 그때 말이지.
2: 입체주의라는 화풍으로 미술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피카소. 그의 명성과 그림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졌다.
3: 아들아, 남긴 게 그림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4: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3: 유산의 상속세는 내 그림으로 대신 내도 좋아.
4: 아버지.
3: 아들아.
4: 아버지.
5: 오, 봉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제가 세금을 내러 왔는데요. 가진 게 이것뿐인데 괜찮을까요?
5: 네. 이리 주세요. 어디 보자. 이건 피카소의 그림이네요.
4: 예.
5: 네, 납부 확인 되셨습니다.
4: 이걸로 됐다고요?
5: 아, 예, 예.
4: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랑 꼭 닮으셨네요.
0: 우와! 돈 대신 낼 정도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1: 그럼 당연하죠. 다 나니까, 내 그림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0: 저도 그림 그릴래요.
1: 아무 그림이나 다 되는 게 아닐 텐데.
0: 그거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엔 대단한 피카소님이랑 게임을 하나 해볼 건데요.
1: 게임? 무슨 게임이요?
0: 큐브 조각처럼 나눠진 눈, 코, 입을 보고 누군지 맞히는 게임입니다. 눈, 코, 입 퀴즈입니다. 자, 한국의 연예인들이 문제로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1: 자신 없는데요.
0: 처음 보는 피카소님의 자신 없는 모습.
1: 제 자신이 없다고. 전 한국에 관심이 많거든요. I love K-pop.
0: 그럼 시작할게요. 이름을 외치고 정답을 말해주세요.
1: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라 데 고스 데 파울
6: 이길 확률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피카소라고 외쳐주세요.
1: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6: 자, 그럼 문제 주세요.

0: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이거
1: 피카소.
0: 자, 피카소님 정답은요?
1: 피카소. 정답은 피카소라고요.
0: 아,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정답 나와주세요.
1: 아니네. 아, 나 너무 닮아서 헷갈렸어요.
0: 차은우님이셨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차은우님이신데.
1: 농담 아시죠? 아, 방금 한 말은 PD님 편집해주세요. 아, 나 너무 닮아서 헷갈렸어요. 오늘 되게 영광이었을 텐데 어떻게 사인이라도 해드릴까요? 주세요. 커피 가소.
0: 자, 그럼 지금까지 위인가의 태아, 천재의 괴짜, 미술계의 반항아, 피카소님과 MC 호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거기도 사인해드려? 여기도?

0: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친구들 기다렸지? 오늘은 10년 후의 우리를 만나보는 날.
1: 10년 후의 우리? 너무 궁금해.
2: 10년 뒤에는 어떨까?
0: 그럼 마지막도 힘차게 출발!
1: 출발!
2: 고고!
3: 1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볼게. 나는 아주 큰 배를 그릴 거예요.
2: 우와, 큰 배? 진짜 멋있다.
3: 우와, 나 잘 그렸다. 배가 너무 허전하니까 뭔가 아까 그림이라든지 그런 거를 넣어볼게요.
2: 왜? 드나 꿈이 뭐야?
4: 내 꿈은 바로 항해사야.
2: 우와, 멋있다.
3: 여기는 제가 운전하는 배고요. 승객들이 신나서 웃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지구본은 왜 그랬냐면 세계 곳곳을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 뉴저지도 있어요.
2: 오! 우리 집도 온다고? 완전 좋아.
4: 내 꿈은 바다로 전 세계를 누비는 거야.
5: 항해사. 근데 내가 뭘 믿고 있어, 내가 모르겠네.
2: 누나라면 문제 없지.
6: 아이, 됐다.
4: 고마워. 나는 꿈을 위해 종도 치고 소원도 빌었어.
7: 무슨 소원?
5: 전 항해할 거야.
2: 세계 여행하는 거 진짜 멋있다.
4: 헤헤, 고마워. 그럼 주찬이의 10년 후 모습을 볼까?
2: 내가 크면 뭐가 되고 싶은지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 먼저는 모자를 이렇게.
4: 오, 나 뭐 그린지 알겠어.
2: 이게 그 얼굴이고 발이랑 신발? 지금 물이래.
4: 멋진 소방관이네.
2: 그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이제 풋볼 플레이를 만들 건데.
4: 우와, 또 있어?
2: 풋볼 선수가 됐나야? 이제

0: 천천히. 꿈 많구나.
1: 어때?
0: 이것도 멋져.
1: 생얼을 그려볼게. 내가 이거 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때? 끝. 어때? 경찰관, 소방관, 축구선수, 가수. 이제 이걸 비행기로 접을 거야. 끝. 다. 여기 축구 어려웠어. 이제 이걸 멀리 날릴게.

0: 4년 후에 서로를 알아보니 어때?
1: 주천이 꿈 정말 멋졌어. 응원할게.
2: 나도. 누나의 꿈은 이루어진다.
0: 드디어 10개의 미션을 모두 성공했어. 축하해. 자, 둘은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아?
3: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친구가 돼가는 것 같아.
4: 처음에는 안 된 줄 알았더니 계속 해보니까 진짜 된 것 같아, 친구. 진짜.
3: 마지막 촬영이니까 슬퍼.
4: 너무 아쉬워. 또 한 번 만나자.
3: 너 만나면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
4: 나루 누나 진짜 만나는 게 재밌었고 같이 미션 또 가고 싶어. 빠이, 또 만나.
5: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0: 이제 둘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 이 행운의 편지를 받을 다음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 후후.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일지도 몰라. 기다려. 곧 행운의 편지가 찾아갈 테니까. 후후후후.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8: 순한길게.
9: 주물 상처엔
10: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순간기계,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10: 키키키키
11: 하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7주 다이노카 추격 작전.
1: 카르노님, 제가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아올 기발한 발명품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짜잔!
2: 뭐야, 게임기잖아.
1: 이건 다이노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다이노카 해킹 장비다. 이 해킹 칩을 다이노카에 부착하기만 한다면 다이노카는 내 조종에 따라 카르노님께 직행하는 특수 포털로 달려가지.
3: 안돼!
1: 그렇게 된다면 블루가 가진 그레이트 코인을 얻는 건 시간 문제란 말씀!
2: 꽤 그럴듯한 계획이군. 좋다. 이번엔 반드시 내게 그레이트 코인을 바쳐라.
1: 저만 믿으십시오, 카르노님.
4: 그런데 요즘 들어 카르노 군단이 유독 볼트를 노리는 것 같지 않아?
5: 맞아, 맞아. 저번엔 아예 볼트를 노리고 작전을 세우기도 했지.
6: 그거야 내가 가장 위협적인 대원이니까.
7: 틀렸다. 녀석들이 널 노리는 건 네가 갖고 있는 그레이트 코인 때문이다.
6: 네.
8: 그레이트 코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볼트를 특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 좋다, 볼트.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
6: 오, 진짜? 그럼 악당들이 날 공격하려 하면 지켜주러 올 거야?
8: 지야! 당연하지!
6: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도?
8: 당연하지!
6: 못된 세미가 날 괴롭힌다면?
8: 지야! 당연히 너를 지키겠다!
6: 역시 티라야, 멋져! 넌 이제 내 보디가드야!
8: 나만 믿어라, 볼트!
7: 어이가 없군.
6: 누구야? 누가 내 주로스 훔쳐먹었어?
9: 어디 가려? 어디 가려?

0: 수지의 교수를 훔쳐먹다니 용서 못해.
1: 하긴 계단은 수지가 우선이지.
2: 네가 먹은 추로스 다시 사놔.
3: 대원들, 지금 블랙헤머가 블루시티 도심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고 있다. 어서 출동하도록.
4: 네, 사령관님.
2: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변신.

0: 대통령 비밀특공대.
1: 나와라 비밀특공대.
0: 멈춰.
1: 내 역할은 여기까지군.
2: 뭐지?
3: 다이노크가 제멋대로 움직여!
0: 본부! 본부! 긴급 상황이다!
4: 세리, 사안 파악했다!
5: 녀석들은 특수 포탈을 통해 다이노카를 카르노에게 보내려 하고 있다. 특수 포탈의 예상 발생 위치는 부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두로 가려면 도심을 지나 고가를 통해야만 한다. 각 대원들은 다이노이드들과 함께 이 세 장소로 나뉘어 다이노카를 막도록 볼트와 그레이트 코인을 지켜야만 한다.
6: 네, 사령관님!
7: 생각보다 금방 왔는데. 그럼 이제 다이노카 드라이빙 쇼를 시작해 볼까?
8: 쉽게 잡힐 줄 알고?
9: 놓치면 안 돼! 좋았어!
8: 아림없지!
9: 놓쳤다! 내가 막을게!
3: 맥스 부탁해.
9: 볼트, 넌 내가 구한다.
10: 루시, 이제 우리가 막아야 한다.
11: 알겠어. 지금이야.
10: 됐어, 성공이야.
11: 여기도 실패했어.
8: 바보 같은 녀석들 또 놓쳤지.
12: 이제 그레이트 코인과 볼트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10: 우리가 꼭 다이노카를 막아야 해.
3: 티바 살려줘.
12: 볼트, 우리가 반드시 구해주겠다.

0: 수가.
1: 마지막 작전도 실패다.
2: 카르노님,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나 틀렸어.
3: 적어다, 저걸 떼어내야 해.
2: 어디?

빈트! 빈트! 어?

0: 살았다.
1: 볼트! 어?
2: 얘들아! 괜찮은 거지? 볼트! 성공했다! 성공했어!

0: 멸망의 카운트다운.
1: 이 행성 파괴 미사일의 위력으로 다이노이드 녀석들과 미니 특공대를 지구와 함께 날려버리고 그레이트 코인을 차지하겠다.

0: 지구를 파괴하면 그레이트 코인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겠군요.
1: 옳죠, 그만.
2: 참, 이번에도 미니특공대 녀석들이 우릴 방해하는 거 아니야?
1: 그러게. 그렇다면 너희가 가서 말하라!
3: 다녀오겠습니다!

0: 뭐야? 무슨 일이야?
1: 카르노 군단인가?
2: 지붕이다. 빨리 가보자.

0: 하겠다고.
1: 야, 여기서 뭐해? 잠도 안 자고.
0: 큰일 났어, 어떡해.
2: 수지, 무슨 일이지?
0: 내일까지 학교 숙제로 별자리 사진을 4장 찍어가야 하는데 나 별자리를 하나도 몰라서 지금까지 한 장도 못 찍었어. 어떡해.
2: 슬퍼하지 마라, 수지. 내가 별자리 사진 찍는 걸 도와주겠다. 저쪽을 보겠나? 저 십자가 모양의 별자리가 바로 독수리 자리다. 그리고 독수리 자리 위에 보이는 저 별자리, 저게 바로 백조 자리다. 그 옆에 있는 저 별자리는 검은고 자리지. 그리고 저게 바로 그 유명한 북두칠성이다.
0: 응? 티라, 너 별자리 진짜 잘한다.
3: 그러니까 다시 보이는데.
2: 아, 우리 다이노이드 행성도 저렇게 밝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네.
0: 네 덕분에 숙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티라, 너무 멋있어.
2: 멋있다고? 지금 나한테 반한 건가?
4: 수지, 그녀에게 별도 달도 따주리.
0: 네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2: 아이고.
5: 그런데 저 북두칠성 옆에 빨간 별은 뭐지?
2: 아, 그게 무슨 소린가?
5: 봐라. 어? 북두칠성에 저렇게 새빨간 별이 어디 있나?
2: 뭐지? 어? 저런 건 본 적이 없다.
6: 어? 호출이다. 본부로 가보자.
7: 알겠다.
6: 사령관님.
7: 어?
6: 이게 다 무슨 일이죠?
7: 시간이 없으니 곧장 설명하겠네. 현재 카르노 군단이 지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네.
8: 뭐라고요?
7: 이걸 보도록.
2: 이건 카르노 군단의 행성 파괴 미사일. 저항이 거센 행성에만 사용하는 무기다. 다이노이드 행성을 멸망시킨 것도 저 미사일의 힘이었어.
5: 저 미사일이 지구를 타격했다가 지구는 끝장이고.
7: 그래서 우리의 과학자들이 미사일에 부착할 수 있는 궤도 수종용 추진 장치를 개발했네. 이 장치가 출력을 발휘하면 미사일의 궤도가 틀어질 걸세. 그래야 미사일을 지구에서 비껴나가게 할 수 있네. 자네들은 지금 즉시 이 추진 장치를 미사일에 부착하게. 이번 작전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네. 반드시 작전을 성공시키도록.
8: 네!

0: 본부!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작전을 시행하겠다!
1: 작전을 수행하다!
2: 추진장치 설치 지점 좌표 확인!
0: 추진장치 설치 개시!
3: 이 녀석들!
4: 무슨 짓을 할 생각이지?
0: 추진장치 절대 뺏겨선 안 돼!
4: 당장 내놔!

0: 돼!
1: 멀리까지 왔는데!
2: 미사일 충돌까지 60초! 미사일이다! 도망쳐! 40초! 20초!
0: 지금이다!

0: 없군.
1: 드디어 끝났다.
2: 우리가 해냈어.
0: 아, 다들 고생했어.
3: 카르노 군단, 너희가 아무리 지구를 위협해도 우린 반드시 너희들을 막아낼 것이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5: 순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순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12: 블릭소
13: 클릭소 얼마세가
1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3: 블릭소
1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1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3: 블릭소
1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정말 왜 그러세요?
1: 펭귄 고기에 대해서 정보가 없더라고요.
0: 저기요, 저는 먹는 거 아니에요.
1: 펭귄 고기가 도대체 이게 해의 맛일까? 생선의 맛일까? 어떻게 하면 맛있어질지 한번 땡기는데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지금 오니까.
0: 자, 흑백비사 시즌 1 이어서 시즌 2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시즌 3가 확정이 됐어요.
1: 네, 전 침전을 싫어요.
0: 혹시 남 탓하신 겁니까?
1: 아, 남 탓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고양이형 인간이다 보니까
0: 고양이 한번 성대모사 해줄 수 있습니까? 아, 야옹 한번 해줘.
1: 제가 고양이가 된다면 잡아먹기 싫텐데.
0: 고양이는 좀 못 먹어요.
1: 그래요? 맛있어 보이는데.
0: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 서바이벌에 조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원래 좀 좋아하십니까?
1: 제가 서바이벌을 진짜 좋아합니다.
0: 그러면 또 서바이벌 또 유명한 거 하나 있거든요.
1: 뭐죠?
0: 솔지옥.
1: 솔지옥이 서바이벌이에요?
0: 아, 그럼요.
1: 탈락 어떻게 하면 탈락이에요?
0: 그건 이제 마음을 못 받으면 탈락이죠.
1: 상상을 해봤을 때 솔지옥이 나갔어요.
0: 예.
1: 일단 사람들이 등장하자마자 의아해합니다. 테디인가? 약간 이러면서. 솔지옥보다는 저는
0: 예.
1: 나는 솔을 좀... 전 나 소울을 좀 되게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영호나 영철을 좀
0: 오호, 잘 어울려
1: 노리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나는 소울 제작진 분들께서는 서둘러 저기 네. 저기 섭외를 좀 부탁드리고요.
1: 영호로 부탁드립니다.
0: 그렇다면 좋아 리매치 한판 하시죠.
1: 벌어진 상처에 제가 소금을 한번 더 뿌려드릴게요.
0: 소금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금.
1: 상금도 있어요? 그럼 뭐지? 음식?
0: 도전금!
1: 죄송하지만 좀 지났습니다, 이제.
0: 근데 맞는 것 같아요.
2: EBS배, 누가 더 낫나 코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오.
2: 게임은 총 3라운드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누구의 두뇌가 더 나은지 판가름됩니다. 지금부터 인간 대 조류, 조류 대 인간의 두뇌를 가리는 전 세계 가장 치열한 두뇌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두뇌의 한계를 극한까지 끌어올려 최정상을 검증하는 하이엔드 언어 능력 테스트.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입니다.
0: 오 마이 갓!
1: 나 못하는데?
2: 총 다섯 문제가 출제되며 맞춤법은 물론 띄어쓰기도 맞히셔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1번 너, 나, 안 본 지 두 달 다 돼감.
1: 아, 이상한데?
0: 아, 너무 쉬운데? 일단 안 본 지에서 막혔어요.
1: 잠깐만, 좀 이상한데?
2: 너, 나, 안 본 지 두 달 다 돼감.

0: 아, 자신 없어.
1: 베개에 누워있는데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솟구쳤다.
2: 미친 제작진. 승호 아니야? 나 이거 몰라. 베개가 뭐야? 근데 베개에 누워있는데 이거 베개에요? 페어플레이 다시 합시다.
0: 아니.
2: 예? 베개가 아이야, 어이야?
0: 나도 몰라요. 몇 날 며칠? 며칠? 아니, 타자로 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빨갛게 뜨거든요, 원래? 틀리면?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게 빨간 게 뜨나 안 뜨나 지금 보고 있어요.
1: 3번. 뒤치다 거리를 하려고.
0: 아이씨.
1: 몇 날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다.
2: 친구 아니야? 뒤치다 거리를 하려고. 뭐라고?
1: 뒤치다 거리를 하려고.
2: 하려고. 뭐라고?
1: 뒤치다 거리를 하려고 몇 날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다.
2: 뒤치 다시야 닭이야? 그 푹닭처럼.
1: 마피아는
0: 마피자 아닙니다.
1: 마음 깊숙이 자기 승리를 확신한다.
0: 깊숙이야 희야?
2: 지금 이라 그랬어.
1: 5번입니다. 희한하게 습관까지 대물림 된 것 같다.
0: 대물림. 지닥거림. 아, 고치면 틀리는데. 아, 맞작가거든요, 제가. 책을 냈어요. 네.
2: 작가 출신이세요?
0: 제가 작가거든요. 책도 쓴 사람인데,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요즘에는 다 이거 오타 수정을 해주거든요.
2: 아, 그쵸. 요즘에는 그 버튼 한 번이면 그 AI가 다 있잖아요.
0: 오케이, 고친다. 과연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2: 아, 베개가 가장 어렵군요. 아, 베개가 가장 어려워요. 시겠니, 이거?
0: 베개는 난 포기했어.
2: 정했습니다.
0: 아이, 몰라. 어차피 펭수 이겨봤자 아무도 나 축하 안 해줘.
1: 펭수와 야. 나폴리 마피아님은
0: 펭수야.
1: 서로 바꿔서 채점해 주시면 됩니다.
2: 안 돼!
0: 와, 이거 다 뛰어야 돼? 와, 이거 다 뛰는 거야?
2: 야, 난 처음 알았어요.
0: 베개.
2: 오, 베개 말라!
0: 아, 베개. 아이예요.
2: 아, 틀렸다!
0: 어이 아이인가? 어이 아이.
2: 전 정확하게 그 두 개 바꿨습니다.
0: 아, 뭐야, 그러네. 아, 이거 헷갈렸는데.
2: 뒤치다 거리잖아! 왜 뒤치다 거리라 그래? 이거 성우님 잘못입니다.
0: 뭐야, 뒤치다 거리야?
2: 뒤치다 거리라고 했어요. 희한하게라며. 희한하게라고 해야지!
0: 발음을 왜 이렇게 해?
2: 제가 봤을 때 동점입니다, 이거.
0: 수준이 똑같은데?
2: 예?
1: 펭수 한 개, 나폴리 마피아 한 개로 동점입니다.
2: 오!
0: 우리가 했던 그 영상 댓글이 기억나는데.
2: 뭐라고 했어요?
0: 끼리끼리 잘 논다고.
2: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똑같네.
2: 야,
1: 첫 번째 라운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고도의 심리전과 추리력이 요구되는 양세찬 게임입니다.
0: 어?
2: 이 게임은? 저게 뭐야? 아니, 내가 모르는 건 어떡해요?
0: 아, 진짜 몰라?
2: 응!
0: 아, 잠깐만. 너무 쉽잖아, 저거는.
2: 자, 누가 와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게 뭐예요?
1: 주제는 인물입니다.
2: 정확한 건 난 저 사람 몰라.
0: 아, 모르면 어떡해, 이걸.
2: 이거 아는 사람 손! 회의했으니까 알겠지.
0: 뭐길래? 맞추고 싶다.
1: 게임 진행하시겠습니까?
2: 저는 못하겠는데요?
1: 넘어가겠습니다.
0: 아, 누군데?
2: 아니, 팀쿡 알아요?
0: 아, 팀쿡 몰라요? 애플?
2: 어, 몰라요.
0: 헐, 이것도 내가 이겼네.
2: 예?
0: 아, 펭수 나한테 안 되네.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1: 다음 주제는 비밀입니다.
0: 비밀이라고요?
2: 정확한 건 이거 못 맞출 거예요.
0: 이게 뭐야? 저는 사람인가요?
2: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죠?
0: 아, 이름일 수도 있다.
2: 네. 저는 인물입니까?

0: 사람 이름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 이름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또 협동을 해볼까요? 우리 협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1: 띄어쓰기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0: 하나가 들어갑니다.
1: 정답해도 됩니까?
0: 네.
1: 오만과 편견.
0: 오. 예리한데?
2: 틀렸습니다.
0: 이번 라운드 중요하다. 잠깐만. 오만과 편견을 했다는 건 영화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1: 인간사.
0: 인간사.
1: 예. 좀 철학적이죠.
0: 철학적이다?
1: 예, 예.
0: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1: 좋아요.
0: 어느 장르가 뭐예요? 혹시 시리즈물인가요? 작가는 누군지 모르나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1: 아, 왜 두 개 질문하세요?
0: 아, 성대모사, 성대모사.
1: 저 몸으로 배워드릴게요.
0: 네.

0: 전 정확히 했어요.
1: 정확히 했다고요?
0: 네. 저도 봐주세요.
1: 힌트 드릴게요.
0: 이거야?
1: 전혀 감도 못 잡혔다.
0: 러브 액츄얼리.
2: 틀렸습니다.
1: 정답! 남극의 눈물.
2: 틀렸습니다. 시간 초과로.
1: 아씨 뭐야. 이런 블러핑을 설마 했는데.
2: 다음 주제로 교체하겠습니다.
0: 저건 뭐야?
1: 아니 펭수 씨가 아는 걸 좀 내주세요.
0: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해야 이게
1: 불량이. 아 이거 몰라? 이거 내 전문 분야 같은데.
2: 힌트 드리겠습니다.
1: 어, 힌트.
2: 비밀이었던 주제는 경제입니다.
1: 경제. 제가 경제 좋아하거든요.
0: 아.
1: 저 몇 글자예요?
0: 세 글자.
1: 세 글자 영어 경제. 코스피?
2: 틀렸습니다.
1: 오케이 다음에 맞춘다.
0: 안 돼!
1: 정답! 코스닥? 정답! 나스닥?
2: 틀렸습니다.
1: 아 뭐야 이게 아니야? 이 방향이 아니야?
0: 저 정답 해도 될까요?
1: 네.
0: 비트코인.
2: 틀렸습니다.
1: 아는 게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식 용어인가요?
0: 어, 내가 주식을 안 해.
1: 아씨.
0: 노래에서 들어본 것 같아.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1: 예? 이게 노래라고? 뉴진스라고? 뉴진스의 경제 용어가 있어?
0: 그 정상이 뭐야?
1: 뉴진스의 하이포이어.
2: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 뭔데?
0: 뭔지 알아요?
1: 알죠. 투자 종목이잖아.
0: 저는 뭐 주식이고 인물 잘 몰라요.
1: 어떻게 쓰지? 아 이렇게? 왜 웃지? 왜 웃지? 왜 웃지? 바로 정답해도 되나요?
0: 어, 해보세요!
1: 피자.
0: 정답. 야,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나는 뭐 참치겠지.
1: 아니야, 참치 아니야. 피자죠? 아, 왜 이렇게 쉬워?
2: 2라운드 승리는 나폴리 마키아님입니다.
1: 너무 쉽다.
2: 초강력 멘탈과 뇌지컬을 최대치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괴물들의 생존 서바이벌 인디언 포커를 시작합니다. 인디언 포커는 본인 카드를 이마에 붙이고 상대의 카드만 보며 칩을 베팅하는 게임입니다.

0: 군상님 배팅해 주시면 됩니다.
1: 이게 근데 받고 이거
2: 오 댄스 블러핑 좀 한다. 가지세요.
0: 홍수님 이기셨습니다.
1: 예. 아 이게 좀 뻔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0: 현수님 이기셨습니다. 현수님 이기셨습니다. 현수님 이기셨습니다. 홍수님 이기셨습니다.
2: 홍수가 숫자에 강하네. 한글은 좀 약한데. 표정이 전혀 읽히지 않아.
0: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1: 받고 다섯 개다.
0: 네, 하나 하셨습니다.
2: 줄게요.
0: 네, 주셨습니다. 선수님 승리입니다.
2: 너무 바쁜데?
1: 그럼 1승 가져갈게요.
3: 3라운드 게임이 모두 끝났습니다.

0: 선수 마피아 1대1 동점으로 최종 승부를 가리기 뭐야? 위해 추가로 마지막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뭐지? 또 있어?
0: 마지막 게임은 카드 뒤집기입니다. 총 20개의 카드 중 같은 숫자인 카드를 찾아서 많이 가져가는 쪽이 승리합니다.
1: 가자.
2: 자, 먼저랑 이거 저기 가겠습니다. 맨 끝에. 요거요.
3: 카드 오픈합니다. 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장갑입니다.
1: 시작 아니야, 이거?
2: 이거랑 이거요?
3: 이거 맞네요.
2: 네.
1: 이 뭐냐고!
2: 이거, 이거요?
1: 나 펭수의 플레이에 지금 정신을 잃었어.
2: 잘 생각해봐요.
1: 집이 어디 있었는데?
2: 오!
1: 오! 이거 열어주세요.
3: 네.
2: 네, 오, 뭐야?
3: 맞습니다.
1: 보인다, 보인다. 이거 열어주세요.
2: 오!
3: 네, 열겠습니다.
2: 오, 뭐야?
1: 이거 열어주세요.
2: 어?
3: 6입니까?
2: 이거, 이거요?
1: 아, 6이라고? 제가 좀 전략가 이미지를 좀 밀고 있다 보니까. 아, 이 친구 진짜 똑똑하다.
3: 하도 하겠습니다. 하도 하겠습니다. 맞았습니다.
2: 이야, 좀 좋은데?
1: 저 끝에 거.
2: 오!
3: 오픈하겠습니다.
1: 이거.
3: 오픈하겠습니다.
1: 아, 뭐야?
3: 안 맞았습니다.
2: 바보, 이거, 이거.
1: 아, 이거였구나. 아,
3: 오픈하겠습니다.
1: 카드 오픈해서 헷갈렸다. 네.
2: 자, 이제 이거는.
1: 아, 이거 운빨인데?
2: 확률싸움이거든요. 카드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 요거 까볼게요, 요거.
3: 요, 요, 까겠습니다.
2: 저 끝에.
3: 네, 오픈합니다. 네, 오픈합니다. 네, 오픈합니다.
2: 와!
3: 카드 오픈합니다.
0: 전 세계 최초. 조류대 인간 두뇌 서바이벌 괴물 같은 뇌지컬로 상대를 단숨에 제압한 EDSB의 누가 더 낫나의 최고 플레이는 펭수입니다.
2: 이야!
1: 내가 여긴가?
0: 비록 게임에 졌지만 최선을 다해주신 나폴리 마피아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저희 가게에 한번 초대하고 싶었어요.
2: 오! 맞아요!
1: 제가 요리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2: 좋습니다.
1: 펭수.
2: 만약에 저와 보틀 상대가 있다면 혹시 추천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1: 빠니보틀 어떻습니까?
2: 빠니보틀!
1: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2: 그래요?
1: 내가 봤을 때 빠니보틀 못 이길 것 같은데?
2: 좋습니다. 그 도발 받아들이죠. 저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지원해주세요. 제가 상대해드리겠습니다. 천별아.
4: 펭수, 이번엔 팽남이가 걸어올게요.

0: 그거 진짜 해준다고?
1: 이거 뭐야?
0: 그냥 죽을 뻔해서 좀 바뀐 건가?
2: 무거워요. 앞으로 이런 거는 저한테 맡기세요. 체급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크고 세니까요.
1: 아 그럼 펭수. 펭수는 펭귄이니까 추위를 좀 덜 타잖아. 혹시 나 대신 숯 좀 구 줄 좀 서줄 수 있을까? 아,
2: 그럼요. 이 추운 날에 나가시면은 고생 많이 하세요.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청소만 마저 하고.
1: 고마워.
2: 아이치.
1: 아 맞다. 펭수 지금 빨리 안 가면 줄 서도 못 살 수도 있어.
2: 아니 왜 다 나한테 시켜?
1: 어, 너가 사다 준다며.
2: 어 몰라 몰라. 부총구 먹으러 가야지.
1: 뭐야 해준다며.
3: 네 이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4: 이제 각자 분담을 해줄 테니까 나눠서 해보자.
2: 알겠습니다.
4: 가는 게 어려운가?
2: 아 하기 싫어.
4: 에? 뭐라고 뭐라고?
2: 조심히 갈게요. 빨리 갈게요.
4: 제대로. 어 사춘기야?
3: 해야지 펭수 그래도.
2: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육하 원칙으로 설명해 주겠어요? 저 자식 안 할 거예요.
5: 아빠 하실래요?
2: 저 먼저 갈게요. 수고하세요. 뭐야? 저도 모르고 그냥
4: 병이 있는 거야? 눈물에.
2: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빠싸!
4: 그치 그치 그치.
2: 아, 이상하다. 왜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
0: 아, 뭐야?
1: 약간 이중격이 된 것 같아.
2: 자, 그럼 지금부터 권성준 VS 펭수의 리미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3: 다음 문제 사칙 연산입니다.
0: 뭐야 왜 그래? 괜찮니 펭수?
3: 888 더하기 88 곱하기 8 빼기 8은?
2: 1584 되겠습니다.
0: 맞아?
3: 정답.
2: 정말 쉬운 문제죠?
0: 뭐야?
3: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123 곱하기 4 빼기 5 곱하기 6 빼기 78은?
2: 384 되겠습니다.
3: 네, 정답입니다.
2: 정답입니다.
0: 정답 펭수한테 미리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거?
2: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0: 아, 이거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문제를 내볼게, 한번.
2: 많이 내보십시오.
0: 777 곱하기 56 빼기 92는?
2: 아, 차! 어?
0: 뭐야?
2: 뭐라고?
0: 맞춰봐. 777 곱하기 56 빼기 92. 빨리 말해. 아니, 펜을 왜 틀어?
2: 어?
0: 암산으로 해야지. 바로,
2: 어,
0: 바로
2: 어떻게 나와야지. 암산으로 해요?
0: 답이 바로 나와야지. 아까 바로 맞췄잖아.
2: 자, 다음 문제 갈게요.
0: 조작이지. 조작이지, 이거.
3: 오늘 잠깐 쉬었다가 가보겠습니다.
6: 네. 우리 이제 진짜 아이템.
5: 진짜 아이템 어려워.
6: 약간 도파민 노는 거 해야 돼.
2: 뭐 해?
6: 아, 놀래라.
5: 어? 뭐야?
6: 뭐야, 무슨
5: 왔어?
6: 일이야?
2: 회의 중이야? 어, 나도 낄래.
6: 잘 됐다. 펭수 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
2: 하고 싶은 거 만들어주세요.
6: 약간 근데 확실히 약간 도파민 노는 거 해야 돼. 약간 어그로 끌 수 있는 걸 해야 사람들이 눌러요.
2: 아니 그래서 뭐로 끌 건데 어그로를?
6: 번지 점프를 하는데 심지어 EBS 옥상에서 바로 뛰는 거지.
5: 아니 너무 위험하다 그거는.
6: 안전하게 하면 되지.
2: 맨날 번지 점프만 아니면은 어? 외벽 닦기만 얘기하고. 아휴 조회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1: 펭수 뭐 이렇게 뭘 묻히고 다녀 맨날.
6: 뭘 묻히고 다니는 거야?
2: 아이씨!
1: 가리려야지.
6: 근데 그래도 아 그냥 어그로만 끌자는 거지.
2: 스카이다이빙!
5: 뭐야?
6: 갑자기 뭐라고?
2: 스카이다이빙 하자!
6: 언제 점프는 싫다 그래도 무슨 스카이다이빙이야?
1: 스카이다이빙 어때요?
2: 스카이다이빙이 더 도파민 더 생길까?
6: 지금 약간 눈이 돌았어요.
5: 스카이다이빙으로
3: 어떻게 해?
2: 나 알아보자.
6: 아니야 그거는 면허증 있어야 돼.
2: 네? 그러면 그거

0: 외벽을 닦는 게 아니고 외벽을 오르는 거야.
1: 외벽을?
2: 그게 더 위험해.
0: 그 넷플릭스에 요즘 올라온 거 있잖아. 우리도 하자.
1: 아, 너 진짜 괜찮아?
2: 얘 약간 바뀌었어 지금. 눈이 돌았어.
0: 그냥 그대로 올라가서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2: 이걸 지금 바로 할 수 있어?
1: 아니, 안 되죠.

0: 바로 번지 점프 준비하세요.
1: 여기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 거야?
2: 너무 위험해 보여.
3: 펭수!
1: 펭수!
3: 우리 이 정도를 원한 건 아니야.
0: 자, 그럼 내릴게.
2: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같이 말아봐. 같이 말아봐. 아니, 같이 말아봐.
1: 이 정도 맞아?
0: 아이차!
2: 뭐 갑자기 왜 저래?
3: 야야.
2: 놀래.
3: 왜?
2: 왜 하네?
0: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2: 뭐야?
0: 어?
3: 너가 내려간다며.
0: 아니 내가 뛰어내린다고 해도 어떻게 뛰어내리라고 할 수가 있냐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바뀐다. 이건 힘이야. 어? 내가 뛰길 수도 있어.
2: 이것도 네가 골라놓고.
0: 됐어. 나 갈 거야.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어?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 거냐고. 아이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아이치! 왜 낙담하면 안 되죠? 저에게 육하원칙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이치! 먼저 재채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아이치!
4: 이거 오히려 재밌는데 이거! 또 배려봐! 또 배려봐! 아, 도파민! 아이치! 내가 왜 이러는 거야?
0: 어? 설마? 함!
5: 근데 요즘 펭수 좀 이상하죠?
1: 저희 촬영 때도 펭수 갑자기 뭐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막 바뀌어가지고 뭘 하다가 이러더니 막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오고.
5: 약간 이중인격 그런 거 아니야?
6: 제가 화장실에서 봤거든요. 화장실에서 재채기를 할 때마다 이게 막 바뀌더라고요.
5: 진짜 바뀐다고?
6: 응.
7: 아 잠깐만, 그러면은 그 예전에 심부름 대신해주는 펭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또?
6: 그럴 수도 있는 거지.
7: 그러면은 재채기를 시켜봐요 우리.
5: 그래, 나올 때까지 시키자. 재채기.
6: 재채기. 재채기. 재채기. 재채기.
5: 어? 펭수 왔어? 여기 잠깐 앉아봐.
0: 아, 여기 지금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2: 아니, 아니, 괜찮은데?
7: 너무 좋은데? 너무 신선한데?
6: 좋은데?
0: 좋아해.
1: 뭐, 아이템 뭐 해야 되지?
7: 뭐 하는 게 좋을까요?
6: 건강, 감기로 아이템 해보면 어때요?
7: 맞아, 독감 심하다, 너가.
1: 펭수 재채기 연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6: 어? A, B, C, D, E, F, G.
5: H 해봐.
0: H 알았냐?
6: 펭아, 여기 있었네. 다 알고 왔어. 빨리 재채기 한번 해봐.
7: 그래, 좋게 좋게 말할 때 기침 한번 하고 그냥 끝내자.
0: 싫어! 다들 왜 그래! 난 지금은 얘가 좋단 말이야!

0: 저리 가!
1: 이거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2: 어쩔 수 없구만, 이거. 각오해라, 어?
0: 하나도 안 추워. 하나도 안 추워. 복숭아 알러지 없어. 진짜! 다들 너무한 거 아니야? 나 갈 거야.
2: 펭수! 아,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1: 아니, 근데 펭수, 장난친 거야. 너 지금 요즘 힘들어 보여가지고. 사실은 이거 주려고 왔어. 너 요즘에 이거 양념감자 먹고 싶어 했잖아.
0: 뭐야. 무슨 장난을 그렇게 치냐고.
1: 미안해. 어서 쉬어. 우리 갈게.
0: 양념감자다.
2: 맛있게 먹어. 쉬고 있어.
1: 맛있게 먹어.

0: 형석! 형석!
1: 잠깐만.
0: 뭐야?
2: 지금부터 이 밀실을 폭발시켜버리겠다.
0: 응?
2: 정말 해라. 아, 왜 이렇게 안 와? 올 때가 됐는데.

0: 힘들었겠네.
1: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고민하고 있었니 이거.
0: 아니 그러면은 그냥 전화로 하면 되지 왜 만나자 그랬어. 이렇게 또 사람 많은 또 카페에서.
1: 우리가 맨날 전화만 하니까 나오지를 않잖아.
0: 난 그래도 어제 그래도 사람 만나고 밖에 나갔다 왔어.
1: 어제 밖에 나갔다 왔어?
0: 어. 새벽 2시에 쓰레기 버리러.
1: 아, 또 용기냈다.
0: 어 나갔다 쓱 들어오는데
1: 어.
0: 경비 아저씨랑 마주쳐가지고 인사했잖아.
1: 야 그래도 너 정도면 진짜 외향적인 거지.
0: 아, 네가 훨씬 외향적인 거지. 너 아까 카페에서 5분씩이나 혼자 있었잖아.
1: 야 그건 나 노력한 거고 난 진짜 내성적이야. 너가 훨씬 외향적이지.
0: 나는 카페 왔는데 친구 안 와 있으면 나는 화장실에서 계속 이러고 숨어 있어.
1: 너 엘리베이터 탔어.
0: 어.
1: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두 명 있으면 타?
0: 안 타.
1: 나도 안 타. 나는 계단으로 가. 난 육상빌딩 걸어간 적 있어.
0: 육상빌딩을?
1: 어.
0: 계단으로?
1: 어.
0: 아. 나는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1: 어.
0: 주소를 못 찾겠다고.
1: 어머! 전화가 왔어?
0: 어, 전화가 온 거야. 그냥 문자로 그냥 드세요 그랬어.
1: 야, 그래도 용기겠다.
0: 그러니까.
1: 어. 아니, 난 그리고 저번에 핸드폰이라고 그랬잖아.
0: 어, 어.
1: 나는 그거 전화해야 되잖아.
0: 어.
1: 그거 누가 받으면 어떡해. 어, 나는 그냥 잃어버렸어.
0: 아, 그냥?
1: 어, 그냥 줬어.
0: 아, 그냥 포기했어?
1: 어.
0: 그래,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이지. 우리가 바꿔야 돼, 좀.
1: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랄까 그 운동을 좀 같이 하고 싶어서.
0: 운동을 같이 하자고?
1: 응.
0: 그냥 혼자 하면 되잖아.
1: 혼자 어떡해. 아니 같이 하면 좋잖아. 어떻게 혼자 운동해.
0: 무슨 운동해?
1: 그 헬스?
0: 근데 헬스는 막 사람들이 뭐 운동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기다려야 되고
1: 어!
0: 그럼 막 처음에 가가지고 인바디 막 이런 거 체크하고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1: 바구.
0: 쳐다보고, 어, 그 들어갈 때 막 요즘에는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찍으면 띡! 회원입니다.
1: 와!
0: 한 달만 하려고 갔는데, 아, 1년이면은 저희가 훨씬 할인이 돼가지고 싸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 하려고 했는데 1년 막 계약하고.
1: 해야 될 것 같고.
0: 그리고 열흘 나가고 안 가고.
1: 맞아.
0: 그리고 또 이제 운동화랑 그 빼러 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창피해가지고 락커룸 빼지도 못하고.
1: 어, 맞아.
0: 운동화 버리잖아.
1: 러닝머신 세 대인데 어. 양쪽에 한 명씩 달리고 있어. 그 아. 가운데서 운동할 수 있어? 난 못 달려. 아. 와, 헬스 안 되겠다.
0: 힘들지.
1: 그러면,
0: 어.
1: 아, 그 뭐였지?
0: 또 뭐 있지?
1: 운동 뭐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끝나는 거? 어.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우리 같은 예양형은 빨리 하고 집 가는 게 낫거든. 이거 봐봐, 단 45분에 8

0: 300칼로리까지 다이어트 효과가 있대.
1: 45분 만에?
0: 여기 체험 수업 지금 있다고 하고.
1: 아, 체험은 공짜일 거 아니야.
0: 그치.
1: 오, 그러면 가야지.
0: 이거 근처에 있는지 그러면 가볼까?
1: 가자.
0: 우리 나온지는 가야지. 또 이러다가 못 가, 결국에.
1: 오케이. 근데 이거 닦고 가야 되는데.
0: 근데. 이거 옷 빨래하면 되잖아.

0: 여긴가 보네. 아, 잠깐만. 아니, 왜 사람이 안 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1: 일단 먼저 들어가봐.
0: 아, 네가 먼저 들어가.
1: 아니야, 먼저 들어가.
0: 아니, 네가 운동하자고.
1: 아니야. 너가 더 여행적이니까. 너.
0: 아니야. 나는.
2: 아, 예. 안녕하세요.
3: 미드럼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사실은 이 친구만 하나 왔거든요?
0: 아니요, 아, 저는.
3: 두 분 예약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야, 이게 뭐야.
4: 네.
0: 가 빨리 너가 운동하자 그랬잖아.
1: 네,
0: 안녕하세요.
3: 자, 우리 처음 오신 두 분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실까요?
0: 자기 소개요?
3: 네.
0: 예.
1: 펭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펭수 친구 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운동 프로그램 소개해드릴게요.

0: 운동해서 30초 운동하고 한 세트 하고 바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 거고요. 6개 운동 총 4바퀴 돌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옆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넓게 퍼져서 네. 워밍업 준비할 거거든요. 오. 넓게 퍼지셔서 스크린에 나오는 워밍업 동작 보고 한번 따라해볼게요. 어디 가세요?
1: 넓게 퍼지라니까.
2: 네,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저희가 생각해보고 등록할지 말지.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예. 예. 네. 아.
3: 준비하시고.

0: 옆으로.
1: 옆으로. 빠르게 준비하셔야 돼요. 하얀색 먼저 넘어주시고요. 네. 자, 바로 시작할게요.
0: 자, 이동하면서 옆에 파트너들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해주시고.
2: 뭐야, 어떻게.
0: 다 모여서 화이팅 한번 하고. 일로 다 모이세요. 행수 일로 오세요. 자, 하나, 둘, 셋.
3: 화이팅을 뭐 한 만 번을 하면 어떻게 해.
0: 다 모여서 화이팅 한번 하고. 자, 자, 마지막 세트 하러 이동할게요. 출발!
1: 출발! 자, 10초!
4: 다리 후들 걸려.
5: 아니면 만약에 이번에 또 시키잖아. 그러면 어차피 너랑 나랑 둘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0: 자꾸 딴짓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좀 시간을 벌어야 될 것 같아.
1: 나도 저기
0: 이게 너무 힘들어.
1: 저기도 이런 짓을 쉬더라고.
0: 봤어. 제대로 안 하더라고. 끝까지 땡겨야 되는데 반만 땡기더라고. 내가 봤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1: 사람이 사람 못 쳐서.
2: 응. 물 그만 마시고 두 번째 바퀴 준비할게요.
1: 아, 물 마시는 수저 형님. 아, 정말. 정말.
3: 자, 거기 정수기 계신 두 분, 얼른 오세요. 예, 예, 예. 자, 화이팅 하고. 화이팅 하고. 준비!
4: 자,
3: 출발!
1: 준비! 화이팅!
0: 지금 뭐, 혹시 벌써 뺑크프리? 아니, 나는 하고, 쟤는 뺑크프리. 펭수!
1: 화이팅! 화이팅!
0: 화이팅! 야, 힘들죠, 힘들죠.
1: 야, 너 머리 좀 쓰더라.
0: 야, 좋았어. 야, 이대로 하면은, 야, 한 120대 쓰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1: 걸리면 안 돼.
0: 힘들지 않아.
1: 힘들어. 야, 이거 운동 많이 된다, 이거. 야, 운동 많이 된다.
0: 오늘 바로 등록해야 되겠다.
2: 자, 이제 세 번째 바퀴 준비할게요. 다리를 놓고 해야죠.
3: 자, 다리 마시고.
0: 좋았어, 좋았어. 그대로만 하면 돼. 그대로만 해.
1: 세!
2: 와, 채연이 간다!
1: 오! 자, 한 번 더! 제발! 오! 자, 회원님, 오늘 운동 많이 된다. 자기 전에 생각 많이 낼 거야. 쟤 뭐해? 아, 사치를 하고 있어?
0: 이건 따로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무료 아니에요? 아, 무료인 줄 알았어요. 자.
1: 같이 밀어!
2: 가야죠.
3: 자, 이동할게요.
2: 네. 이쪽으로 오세요.
1: 아, 그게 아니고.
0: 네.
3: 자, 준비.
0: 네, 준비.
3: 출발.
0: 탑.
3: 빠르게 해야 돼.
2: 느려요. 펭수 느리다. 더 해야 돼.
0: 여기 경찰에 신고해. 이게 뭐 운동이야, 이게.
1: 시원해.
0: 이거 가혹행위야, 일어나. 일어나. 물 먹어야 돼.
2: 자, 이제 자리로 돌아올게요. 그만 쉬고 돌아오세요.
0: 아니, 침만 먹었는데 뭐. 물 못 먹었는데.
2: 돌아오세요, 얼른.
1: 와, 죽었다. 와.
3: 자, 출발. 오케이.

0: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1: 수고하세요.
2: 하이파이브
1: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0: 자, 여러분 로고 앞으로 보여줄게요. 로고 앞으로.
3: 뭐 하는 거야?
0: 앞줄 앉으시고 여기 옆으로 좀 더.
1: 뭐야 이게 왜 왜
0: 왜. 혜선님하고.
4: 자, 우리 오늘 운동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앞뒤 따라 자, 이제 제가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팀 테이님!
5: 가자.
4: 저희 러닝하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1: 안 가요.
5: 안 가요.
4: 날씨도 좋은데 같이 가요.
3: 싫어. 운동 그만해! 이 운동에 미친 사람들!
0: 아! 파이팅을 뭐 한 만 번을 하면 어떻게 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7: 승강기계.
6: 주물 상처엔
7: 덕분말.
8: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2: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비니? 눈이랑 똑같이 생겼어. 최고의 눈사람 작품이야. 짭짤한 브레첼도 만들어와줘서 고마워. 밀리의 브레첼 최고야.
8: 눈사람 만드는 거 도와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거의 다 됐으니까 나도 앉아서 하나 먹어야겠다.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다듬고 친구들한테 우리의 멋진 작품을 공개하자. 됐다! 눈의 루비 드디어 완성! 가서 애들 데리고 오자.
7: 네, 작가님.
9: 여기 당근! 트리하우스에서 제일 큰 거야. 엄청 배고프겠다.
10: 고마워, 제이.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눈사람 줄 거야.
9: 눈사람도 당근을 먹나? 설마. 당근이 없으면 숨을 못 쉬겠구나.
7: 저기 토비, 우리가 만든 눈사람 어때?
10: 오, 멋있는데?
9: 계단에 뭘 뿌리는 거야?
10: 소금. 눈을 녹여서 미끄럽지 않게 해주거든.
7: 정말이야? 그럼 미끄러질 걱정 없이 계단을 올라가며
10: 잡았다. 아직 계단 아래쪽은 못했어.
7: 알아, 웃기려고 연기한 거야.
11: 얘들아, 이리 와서 밀리가 맞는 것 좀 봐.
8: 지금까지 내 작품들 중에서 최고의 예술 작품이 될지도 몰라.
7: 괜찮아, 이제 됐네.
8: 소개합니다, 밀리의 명작 행복한 눈이.
10: 이건 뭔가 추상적 작품?
8: 예술 작품 다 흘러내리고 있어.
10: 방금 전까지 룸이랑 똑같이 생겼었는데.
7: 아, 지금도 뭐 똑같아. 아, 잘 봐. 내가 팔을 이렇게 하고 머리를 숙인 다음 이쪽으로 다리를 꼬아주면 됐다. 봐, 꽤 비슷하지 않아?
9: 눈에 룸이가 녹기 시작한 것 같아. 눈은 원래 녹잖아. 그리고 이건 눈으로 만든 거고.
10: 근데 방금 완성했고 지금은 굉장히 추워서 이렇게 빨리 녹을 리가 없는데.
9: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10: 그게 우리가 알아내야 할 거야.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8: 잠깐 실례 좀 할게. 탐정 상으로 출발!
10: 밀리가 자리를 비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눈에 루미가 벌써 녹고 있었어.
8: 전 세계의 예술가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꼭 해결해야 해.
10: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8: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하자.

0: 명란 출동! 릴리의 조각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려면 단서들부터 찾아야 해.
1: 주변의 단서들부터 찾아보자. 지금 혹시 놓고 있는 게 또 있나?
2: 확인해보면 되지. 와! 조각상에 햇빛이 비춰 왜 녹았는지 알겠다. 사건 해결!
3: 정말 탁월한 탐정 수사였어. 이제 그늘진 곳으로 가서 조각상을 만들면 되겠다. 빨리 녹지 않게.
2: 그늘 공터로 가면 되겠네. 어허! 그늘 공터에는 정말 햇빛이 잘 들지 않으니까.
3: 그럼 얼른 거기로 가자. 사건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 고마워 얘들아. 다음 작품 보여줄 준비 다 되면 다시 부를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땐 역시 프레첼을 꼭 구워와야겠어. 예술을 하고 나면 배가 엄청 고파.
2: 맞아. 또 잘 녹지 않은 루미 조각상을 조각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3: 드디어 우리의 작품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겠어. 이 작품의 이름은 단단한 미소의 루미. 너희 말이 맞았어. 바로 여기가 내 예술적인 감각을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어. 기대하시라. 네, 질문이 있나요? 예술 조각 기법? 아님 작품 메시지?
2: 아니요, 제 코에 관한 거예요. 정말 제 코가 저렇게 생겼나요?
3: 단단한 미소의 루미도 녹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2: 너무 실망하지 마, 밀리. 어딘가에 얼굴이 녹는 돼지가 있다면 이걸 좋아할 거야.
1: 사건이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수사 시작! 눈 조금만 담아갈게. 도움이 될 증거를 위해서.
4: 좋아. 단서를 쫓아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지?
2: 눈 조각상이 녹는다는 것, 그것도 아주 빨리. 릴리의 두 작품 모두 빠르게 녹아버렸어.
1: 제인, 네 말이 맞아. 하나는 햇빛에 있었고 하나는 그늘에 있었는데 두 개 다 녹았어.
4: 단서를 정리해보면 빠르게 녹는 원인이 햇빛은 아닌 거네. 토비! 우리가 만든 눈사람은 어떨까?
1: 아침에 만든 거? 밀리의 조각상처럼 녹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너희 눈사람은 하나도 안 녹았어.
4: 정말 그러네. 차이점이 뭐지?
2: 나 알아!
4: 그렇게 손댈 필요는 없는데.
2: 빨리 말하고 싶어서 그래. 밀리의 조각상들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 눈사람은 안 쓰고 있어. 그래, 맞네. 겨울에 모자를 쓰면 따뜻하지. 따뜻한 건 눈을 녹이고.
1: 정 모자를 씌워주고 싶으면 눈으로 만든 모자를 씌워주면 되겠네.
3: 아, 그거야. 우리 작품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을 찾은 것 같아. 이 퍼즐을 뭐라고 하면 좋지?
2: 눈 모자?
3: 맞아, 눈 모자. 가서 작품을 완성하자. 어서 가자, 얘들아. 너희도 같이 만들자.
2: 이런, 말하기 전부터 너무 웃긴다. 그래.

0: 루미가 루미를 만드는 거잖아.
1: 릴리의 짭짤한 프레첼도 남았어. 배고파지면 쉬는 시간에 이거 같이 먹자.
0: 오호, 예술보다는 맛있는 게 좋지.
2: 잠깐만, 이것 봐. 내가 증거로 가져온 릴리의 조각상이 눈이 아니라 물로 변했어.
3: 눈이 다 녹아버렸네. 근데 잠깐, 여기에 뭔가가 떠다니고 있어.
2: 작은 프레첼 조각들이야.
3: 그럴 수 있어. 밀리와 비니가 실제 프레첼을 나누어 먹었잖아. 맞지?
2: 맞아, 그랬어. 근데 프레첼이 눈을 녹이나?
3: 프레첼은 못하지. 근데 밀리의 짭짤한 프레첼이 소금으로 뒤덮여 있었잖아. 만약 소금이 눈에 닿는다면
2: 녹는구나. 내가 트리하우스 계단에 소금을 뿌렸던 것처럼. 그럼 밀리와 비니가 프레첼을 먹었을 때
3: 장갑에 소금이 잔뜩 묻어있었을 거야. 당연히 눈 조각상에도. 그래서 빨리 녹은 거였어.
2: 지금 비니한테 아직 프레첼이 남아있어.
3: 애들이 짭짤한 프레첼을 만지기라도 하면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을 녹여버릴 거야. 가자, 작품을 만지는 걸 막아야 해.

0: 그 조각상! 그 소금 묻은 장갑으로는!
1: 언제 장갑에 소금이 묻은 거지? 프레첼에서 묻은 거야.
0: 그 소금이 밀리의 조각상에 닿아서 녹은 거였어. 소금은 눈을 녹이니까.
2: 아, 이제 어쩌면 좋지? 완성 못했는데 모든 장갑들에 소금이 잔뜩 묻어있잖아.
3: 걱정 마, 밀리. 나한테 여분이 있어. 건강한 간식도. 건포도는 눈 조각상을 녹이지 않을 거야.
1: 와, 루미의 눈으로도 딱이야.
4: 우와, 진짜 병적이다.
3: 이건 시작에 불과해. 서두르자, 얘들아. 더 이상 눈의 루미를 외롭게 할 수는 없지, 안 그래?
2: 예술이네. 다들 수고했어.
1: 누굴 닮았는지 너 진짜 잘생겼다. 예!
3: 자, 모두 눈 친구들!
5: 눈 친구들!
0: 단서를 이용해서 밀리의 조각상이 왜 그렇게 빨리 녹고 있었는지 이유를 알아냈어.
3: 눈사람 만들 땐 짭짤한 간식은 참는 게 좋아. 녹이기 싫으면.
0: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완벽하게 해결. 썰매 경주 대회. 이번 도토리 마을 썰매 경주 정말 기대돼.
1: 나도 도토리 마을의 모든 친구들이 지금 썰매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
2: 맞아.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해. 난 이기려고 썰매에 깃털 장식을 했어. 깃털이 있어야 엄청 빨라진다고.
3: 난 썰매 뒤에 꽃을 그리는 중이야. 내가 앞서서 달릴 때 너희 감상하라고.
4: 아, 그래? 나는 내 썰매에 브레이크를 달아놨어. 빨리 달리는 것도 재미있지만 너무 빠르지 않은 건 훨씬 더 재미있지.
5: 잠깐, 비니가 어디 있지?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건가?
6: 얘들아, 안녕. 나 여기 있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썰매를 디자인하고 있었어. 이거 한번 봐봐. 멋지지? 썰매는 처음 만들지만 정말 우승하고 싶어.
7: 지나갈게.
6: 야, 잘 보고 다녀야지.
7: 정말 미안해. 난 빠른 속도로밖에 못 달려. 아니, 그냥 빠른 게 아니지 엄청 빠른 속도. 이따 썰매 경주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어, 이런, 내 정신 좀 봐. 난 올리야.
0: 안녕. 만나서 반가워, 올리. 난 테리야.
7: 팬을 만나는 건 언제나 즐겁지. 좋아, 내가 사진 같이 찍어줄게.

0: 베리.
1: 저기, 그게 올리.
0: 자, 올리 최고.
2: 저기 올리, 오늘 썰매 경주 대회에 참가할 거야?
0: 당연하지. 정확히 경주는 하지 않아. 승리하지. 나는 항상 이겨. 어쩔 수가 없어.
3: 그게 마음대로 안 될 거란 걸 금방 알 거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썰매를 만들 거거든.
0: 오, 기다릴게. 세상에서 제일 빠른 썰매. 다 완성하면 나랑 같이 연습하자.
3: 연습은 필요 없어. 바로 경주해.
1: 좋아. 다들 준비됐지?
0: 썰매 정말 귀엽다.
3: 자, 소개할게. 초고속 로켓 번개 다람쥐 썰매. 다시 말해, 제일 빠른 썰매.
0: 그래, 네 실력을 보여줘. 자, 준비, 출발!
3: 우와, 진짜 빨라!
4: 이럴 수가, 너무 빨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네.
5: 내가 먼저 도착해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너의 멋진 공중제비를 못 봤을 거 아니야.
0: 있지, 내 팬이 저쪽에 몇 명 보이는 것 같아서 가봐야 할 것 같아. 안녕, 팬 여러분! 올리가 갑니다!
3: 썰매 경주 대회엔 더 빠른 썰매 만들어서 너를 이기고 말 거야. 두고 봐!
1: 너 괜찮아?
3: 그래,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더 빠른 썰매가 필요해.
4: 맞아! 슈퍼 썰매가 필요해!
1: 우리가 도울게. 좋은 의견도 나누고 재료도 같이 구하고. 근데 여기 슈퍼 썰매 만들 줄 아는 사람 있어?
2: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1: 잠깐 실례 좀 할게.
2: 탐정 사무소로 출발!
1: 비니한테 언덕 질주에서 올리를 이길 수 있는 슈퍼 썰매를 만들어줘야 해.
2: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1: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하자.

0: 만남단 출동!
1: 그럼 어떻게 슈퍼 썰매 만들까?
2: 여기 루미 썰매처럼 아주 크고 긴 날을 다는 거야.
3: 좋은 생각이야. 큰 날은 썰매가 잘 움직이게 도와줘.
1: 나도 이런 큰 날을 갖고 싶어. 근데 더 스케이트 날 같은 걸로. 난 스케이트 탈 때 엄청 빠르거든.
2: 바로 그거야. 얼른 가서 만들자.
4: 와, 새로운 썰매. 빨리 만들었네.
3: 다 같이 힘을 합쳐 만들었어.
5: 오, 친구들이 널 도와줬어? 멋지다. 난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는데 나 혼자서도 충분해. 연습 경기 한 번 더 할래?
1: 그래, 좋아. 근데 이 썰매 아직 점검할 게 남아서 나중에 꼭 연습 경기 같이 하자. 지금 말고.

0: 와, 너 아까 진짜 날았어. 썰매를 뒤에 두고 와서 아쉽네. 이제 곧 썰매 경주 대회 시간이라 집에 들러야 해. 트로피 수납장을 만들어야 하거든.
1: 괜찮아, 비니?
2: 그래, 난 괜찮아.
1: 이번엔 뭐가 문제였지?
3: 썰매 날이 너무 가늘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달리다 보면 눈에 파고들어가.
2: 비니가 스케이트를 탈 땐 잘 달리잖아. 스케이트의 날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1: 얼음 위에선 문제없이 달렸는데 눈 위에선 잘 안 되네.
4: 근데 올리는 썰매를 타지 않았는데도 엄청 빠르게 달려.
1: 올리의 몸이 바로 썰매였어. 수달은 몸이 길고 평평한 데다 아주 부드러운 털을 갖고 있대.
5: 올리의 몸을 참고해서 비니한테 눈 로켓 썰매를 만들어주자.

0: 와, 빨라 보이는데?
1: 이 썰매 이름은 우정 눈로켓 슈퍼 썰매. 엄청 빠르지. 내 친구들이 도와줬으니까.
0: 너희 다 빈이를 도왔다고?
2: 물론이지. 친구는 원래 그런 거야. 그럼 빌리가 디자인하고 토비가 설계했어. 나머지 친구들도 도왔고. 후! 이 버튼 그림은 내가 그렸어.
3: 맞아. 빈이를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
4: 선수들 준비하세요.
5: 나도 경주에 참가는 하지만 달리는 내내 너를 응원할게, 빈이.
6: 고마워, 얘들아.
1: 너 괜찮아?
0: 그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응원하는 친구 있는 네가 부러워.
1: 내가 응원해줄게, 올리.
0: 응?
1: 내가 이길 거지만 내려가는 내내 널 응원할 거야.
0: 도전 잡수!
4: 시작하겠습니다.

0: 이봐 친구, 도와줄까?
1: 정말 고마워.
0: 됐다, 성공이야.
1: 도와줘서 고마워. 자, 얼른 달리자.
0: 좋아.
2: 이런, 너무 빠를 것 같아.

0: 가진 날 올리가 도와줬어.
1: 정말 감동이다, 올리. 근데 우승 못해서 서운하지 않아?
2: 우승한 것보다 멈춰서 빈일을 돕는 게 더 기분 좋았어. 다음엔 꼭 내가 우승할 거야.
0: 내가 있는 한 힘들걸. 가자, 내년까지 기다릴 거 뭐 있어. 경주 한번 더 하자.
3: 경주 한번 가자.
1: 그 전에 다 같이 웃으면서 슈퍼썰매
4: 슈퍼썰매.
5: 비니에게 엄청 빨리 달릴 수 있는 슈퍼썰매를 만들어줬어.
1: 올리는 친구를 돕는 게 이기는 것보다 중요하단 걸 알게 됐지.
5: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사건 완벽하게 해결.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솔이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1: 예! Yeah.
10: 포켓몬 태그스타!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승환
0: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시계를 읽어라. 몇 시 몇 분?
1: 안녕. 누구나 요원 학교에 온 요원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
2: 근데 토토는 어딨지?
3: 맞아, 어딨어?
4: 늦잠을 자버렸지 뭐야. 아, 지금 몇 시야?
1: 아침 8시 20분이지 우리 유원학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
4: 너무 늦지 않아 다행이야.
2: 그런데 곰기원은 또 어딨지?
3: 맞아.
4: 나만 늦은 건 아니네. 예!
1: 곰기원 지금 어디야?
0: 개개 나는 지금 시계탑 공원이다. 오바 구조 요청이 와서 잠깐 확인해보고 가겠다. 하! 말이잖아.
1: 어? 우와, 곰기요원이 진짜 왔다.
2: 곰기요원, 나 진짜 이상한 걸 발견했다.
0: 뭔데?
2: 오늘 친구들이랑 8시 25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0: 했는데?
2: 저기 봐, 시계에는 25가 없다.
0: 차! 하하하하.
2: 어?
0: 말해, 그거야 시계는 1에서 12까지 있으니까.
2: 그럼 8시 25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
0: 25분?
2: 응.
0: 25분은 말이야. 잠깐만.
2: 아?
0: 토토! 깨깨! 25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
1: 곰기, 시계에는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있지?
5: 짧은 바늘로는 몇 시인지, 긴 바늘로는 몇 분인지 알 수 있어.
1: 먼저 수를 따라 긴 바늘을 한번 돌려볼까?
5: 1이면 5분, 2면 10분, 3이면 15분,
1: 4는 20분, 5는 25분, 6은 30분,
5: 7은 35분, 8은 40분, 9는 45분,
1: 10은 50분, 11은 55분, 마지막 12는 60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분까지!
1: 잘했어! 그래서 긴 바늘이 한 바퀴 돈 한 시간은 60분인 거야.
5: 자, 우리 같이 연습해볼까?
6: 응.
5: 이건 몇 시 몇 분일까?
1: 짧은 바늘이 6을 지났고 7은 아직 안 지났어. 이건 몇 시를 읽지? 승아 요원 말해볼까?
3: 6시 같다.
5: 아, 잘했어. 긴 바늘은 3에 있어. 이건 몇 분? 우리 설아 요원 말해볼까?
3: 15분인 것 같아.
1: 정답! 자, 지금은 몇 시 몇 분?
6: 6시 15분!
1: 정말 잘하는걸? 이제 마리의 약속 시간도 알려줄 수 있을까?
5: 8시 25분! 짧은 바늘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1: 오, 우리 승현 요원 말해볼까?
3: 8을 조금 지나면 될 것 같아.
5: 오! 그럼 25분일 때 긴 바늘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서윤 요원 말해볼까?
3: 5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아.
1: 이렇게! 25분은 긴 바늘이 5에 있으면 되는 거야.
5: 어때? 이제 알겠지, 곰기?
0: 고마워, 요원들! 말해! 25분은 지금이야!
1: 어?
0: 긴 바늘이 5일 때!
1: 맘마미야!
7: 마리아 안녕.
1: 일찍었네.
2: 하루 좋아. 곰께 요원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안녕.
8: 잘 다녀와 마리아. 재밌게 놀아.
1: 오늘 뭐 하지? 가위바위보 하자.
2: 재밌겠다. 빨리 가자.
8: 자. 12시 우주 햄버거 좋았어.

12시 딱 맞춰 도착했구만. 부엌요원은 아직인가? 자. 아, 진짜 안 오네. 아.

0: 곰기원. 곰기원!
1: 깜짝이야!
0: 시간 맞춰 잘 왔군.
1: 왕요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12시에 보기로 했잖아!
0: 12시. 바로 지금이지.
1: 지금도 12시잖아. 아까도 12시였는데. 도와줘, 토토끼끼.
2: 우리가 도와줄게. 곰기요원, 하루는 몇 시간이게?
1: 뭐 되게 긴 시간이겠지?
3: 하루는 24시간이야.
2: 우리의 하루는 밤 12시에 시작해.
4: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지.
3: 어느새 딱 12시다.
4: 점심을 먹고 나면 집에 돌아가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저녁을 먹고 잘 준비를 한다고.
3: 다시 밤 12시가 됐으니 오늘 하루 끝.
4: 같은 시각이지만 아침 9시에는 학교를 가고 밤 9시에는 잠을 자네.
2: 맞아. 24시간 하루 동안 같은 시각이 두 번 있는 거지.
1: 아하, 그렇구나. 부엉요원, 앞으로는 정확히 밤 12시라고 해달라고.
0: 알겠어.
1: 자, 그래서 비밀리에 부른 이유가 뭔가?
0: 아, 맞다. 곰기원, 나의 동생이.
1: 동생이?
0: 내 동생이. 사실 곰기요원 팬이거든. 여기 사인 좀.
5: 알겠어. 나의 팬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지.
1: 몇 시 몇 분인지 정확히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0: 노! 그! 나!
1: 자, 동생 이름이 뭐죠?

0: 우주시계 도착! 아, 진짜 시계 바늘이 없어졌잖아! 대체 누가 이런 짓을!
1: 나야 나! 슈퍼맨!
0: 슈퍼맨!
1: 이 우주시계의 시계바늘을 정확히 지금 시각에 맞게 꽂아넣지 않는다면 온 우주의 시계바늘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0: 그럴 일은 없다! 자, 지금 시각 나와라! 야! 자, 11시 45분이군! 요들! 먼저 시계를 11시로 만들어보자. 11시일 때 짧은 바늘은 11에 있지. 긴 바늘은
2: 11.
0: 11시 완성. 자, 11시 45분이 되려면 긴 바늘이 어디까지 돌아가야 할까?
2: 국까지.
0: 구로 가라, 긴 바늘. 얍! 11시 45분. 완성! 예! 자, 이제 내 차례다. 받아라, 슈퍼맨. 시계 바늘 폭파! 마법사와 10 만들어 더하기.
3: 어떡해.
0: 더하기. 아이, 큰일 났다네. 무슨 일이야?
3: 곰게.
0: 그 이상한 코스염은 뭐야?
4: 우리가 멜롱멜롱 숲을 지나가는데
3: 장난꾸러기 마법사들이 이렇게 해놨어. 어떻게 해도 안 없어져.
0: 아유, 어떻게 해야지 그럼.
4: 방법은 딱 하나. 24시간 안에 멜롱멜롱 숲에 있는 꿀당근을 먹으면 사라진대.
3: 도와줘.
0: 멜롱멜롱 숲의 꿀당근 내가 구해올게. 조금만 기다려.
3: 부탁해, 꿈게.
0: 이쪽이군. 어서 꿀당근을 찾아야 해.
5: 여긴 우린 마법사의 땅.
6: 문제를 마친 자만 일찍 나갈 수 있지.
0: 급한데.
6: 문제 나가라. 알밤이 두 개,
5: 세 개, 네 개면
7: 모두 몇 개?
0: 아하, 세수의 덧셈이구만. 더 더하면 되지.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먼저 2 더하기 3은 5. 거기에 4를 더하면 9. 그러니까 정답은 9.
8: 맞췄네.
0: 그럼 이제 가도 되지. 급해서 이만.

0: 문제는
1: 문제 나갑니다. 뾰라랑.
0: 거미가 한 마리
1: 에다가 아홉 마리
0: 에다가 세 마리 모두 몇 마리?
2: 아, 그러니까 1 더하기 9 더하기 3은 헷갈려.
1: 헷갈리면
2: 이게 뭐야? 너희가 혹시 그 장난꾸러기 마법사
0: 정답입니다.
2: 어떡하지? 나도 얼른 꿀단골!
1: 문제를 풀어야지 갈 수 있다니까.
2: 아,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토토, 깨깨, 나 어떡해. 아.
3: 진짜 개꿈기.
4: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5: 그래, 더하면 10이 되는 짝꿍수가 있잖아. 기억나지? 이거 1, 9
4: 2, 8
5: 3, 7
4: 4, 6
5: 5, 5
4: 6, 4
5: 7, 3
4: 8, 2
5: 9, 1
3: 더하면 10이 되는
2: 더하면 10이 되는 짝꿍. 그래, 알겠어.
0: 1 더하기 9 더하기 3은 찾았다. 1과 9. 1 더하기 9는 10이니까 3만 더하면 13.
2: 정답은 13마리야.
6: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2: 일단 급하니까 꿀당근부터 찾고. 너희는 이따 두고 봐.

0: 이제 꿀당근만 찾으면 돼!
1: 이거 말이야?
0: 어? 얘 저!
2: 오! 그냥은 안 되지.
1: 나는 8개.
2: 나는 7개.
1: 더해서 몇 갠지?
2: 맞추면 주지. 이번엔 진짜 어려울걸.
0: 자, 15.
1: 에? 뭐라고?
0: 8 더하기 7은 15. 정답은 15개라고.
1: 아니, 어떻게 금방 안 거야?
0: 차! 내가 말했지. 더해서 10이 되는 수를 잘 안다고. 그럼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지. 잘 봐. 8에는 뭘 더하면 10이 될까?
3: 2?
0: 그렇지. 그러니까 7을 2와 5로 갈라서 8과 2를 먼저 더하면
3: 10.
0: 거기에 남은 5를 더하면
3: 15.
0: 반대로 8을 가릴 수도 있어. 7에 뭘 더하면 10이 될까?
3: 3.
0: 그래. 그렇다면 8을 5와 3으로 가르고 7과 3을 더하면
3: 10.
0: 거기에 남은 5를 더해봐.
3: 15.
1: 우와, 너무너무 재밌다.
2: 대단하고 굉장해.
1: 수학도 마법처럼 신기하구나.

0: 기분 있다. 이 꿀당근. 뭐 다 가져. 그리고 우리도 수학 가르쳐 주세요.
1: 가르쳐 주세요.
0: 가르쳐 주세요.
2: 알았어요. 알았어요.
3: 대신 한 번만 더 이런 장난치면 안 된다.
4: 알았어. 알았어.
5: 하면 더하기를 잘하는 멋진 연이 될 수 있다.

0: 정답이 바로 끼밀보다 수파수파 문제! 여기 당근 9개와 우이 7개가 있다. 모두 몇 개일까요? 물론 나는 못 맞히겠지만.
1: 차! 누가 무풀 줄 알고? 으차! 야! 자, 당근은 9개. 요늘 9에 뭘 더하면 10이 될까?
2: 1!
1: 그래! 그럼 7을 1과 6으로 갈라서 9와 1을 먼저 더해 10을 만들고 거기에 남은 6을 더하면
2: 16!
1: 그렇지! 자, 그럼 당근과 오이는 모두 몇 개?
2: 16개!
1: 훌륭해, 요들! 예!
0: 이걸 맞히다니!
1: 비밀번호는 16, 16! 예, 열렸다! 슈퍼맨! 재밌었다! 안녕! 타하!
0: 야, 곰깨! 거기서! 얄미워! 곰깨!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 상처엔?
4: 순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공기 공기 공기. 우에마. 내가 바로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우에마. 우주 최고 용왕. 공기. 내 거.
3: 7, 8, 9, 10. 오케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2: 곱기.
3: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곱기.
3: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뿌르고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 상처엔
6: 순환기계.
5: 주물 상처엔
6: 덤덤한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영웅은 누구?

0: 같은데? 최고 딱지상 시상식에 초대합니다.
1: 어? 최고 딱지상이 뭔데?
0: 최고 딱지상은 한 해 동안 우리 몸을 열심히 지켜온 몸속 영웅들에게 주는 상으로.
1: 몸속 영웅들에게 상을 준다고? 멋지다.
0: 그러게. 어? 호떡이 너랑 나한테 시상식 사회를 부탁한대.
1: 시상식 사회? 나 그런 거 처음 해보는데.
0: 나도. 이 황금 딱지로 시상식에 가는 건가 봐. 빨리 가보자.
1: 응?

0: 여기 마이크 옆고요. 어. 자, 여기 진행 순서 있고요.
1: 네. 네.
0: 자, 그럼 시상식 시작하겠습니다. 생방송 5초 전.
1: 오, 5초 전이라고요?
0: 5, 4, 3, 2, 1, 큐!
2: 우리 몸속을 지키는 영웅들의 파티! 지금부터 최고 딱지상 몸속 영웅편 시상식을 시작합니다!
3: 둘, 셋! 안녕하세요! 최고 딱지상 시상식 진행을 맡게 된 호빵이!
1: 호떡입니다.
3: 오늘 우리 몸속을 지켜준 최고의 영웅들을 만날 수 있다니 무척 떨리는데요.
1: 지금까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3: 앞으로도
1: 잘 부탁드립니다.
3: 자, 그럼 최고 딱지상 첫 번째 상은 최고의 무기로 악당들을 무찌른 영웅에게 주는 내 무기가 최고야 상입니다.
1: 그럼 후보들부터 만나 보시죠.
2: 내 무기가 최고야 상. 찾아보도록 첫 번째 후보.
4: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백혈구의 불꽃 펀치.
2: 내 무기가 최고야 상. 두 번째 후보.
4: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B세포의 항체.
2: 내 무기가 최고야 상. 세 번째 후보.
4: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찾아내 스스로 죽게 만드는 NK세포의 눈빛.
3: 우와! 정말 최고의 무기들이 후보로 올라왔는데요. 내 무기가 최고야 상. 과연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발표해 주시죠, 호떡씨.
1: 누나, 나 화장실이 급해.
3: 뭐? 갑자기? 얼른 다녀와.
1: 알았어.
3: 네, 호떡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렇다면 수상자는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무기가 최고야 상. 수상자는 바로바로 백혈구의 불꽃 펀치. 축하합니다. 백혈구님 축하합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분들이 많지만 누구보다 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뜨거워야 잘 싸우는데 내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열아,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보일러 할아버지, 열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불꽃 펀치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열심히 쫓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벌써 가셨어?
3: 오.
1: 나 백혈구님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3: 아쉽지만 다른 영웅들을 만날 수 있잖아. 아, 다음 상은 호떡이 네가 소개할래?
1: 좋아. 자, 최고 딱지상 다음 상은 바쁘다 바빠 상입니다. 이번에도 후보들 먼저 만나 보시죠.
4: 바쁘다 바쁘다.

0: 사랑 첫 번째 후보 적혈구님.
1: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배달하느라 바쁘다 바빠. 이산화탄소를 모아 모아 폐에 가져가느라 바쁘다 바빠.
2: 팬님 팬님.
0: 와 적혈구 얘기 들어. 바쁘다 바빠상 두 번째 후보 혈장님.
1: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을 배달하느라 바쁘다 바빠. 노폐물을 모아 모아 오줌을 만드는 신장까지 배달하느라 바쁘다 바빠.
0: 바쁘다 바빠상 세 번째 후보 간 셰프님.
1: 영양소를 우리 몸이 이용하기 편하게 바꿔서 내보내고 저장하느라 바쁘다 바빠. 알코올처럼 유해한 물질을 분해하느라 바쁘다 바빠.
3: 호떡씨 바쁘다 바빠상 수상자 발표해 주시죠.
4: 네, 수상자는 바로 수상자는
5: 뭐라는 거예요?
4: 누구세요?
5: 저 몰라요? 알코올인데요.
6: 유해물질이 여기 들어오면 어떡해?
5: 유해물질이라뇨? 알코올이라니까요?
6: 그러니까 유해물질이지. 당장 끌어내!
7: 아, 네. 아,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당장 나가자.
5: 잠깐만요. 잠깐만요.
4: 네,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 네.
4: 자, 그럼 계속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바쁘다 바빠상 수상자는 축하합니다. 한 셰프님
3: 어, 간 셰프님 안 오셨어요?
5: 여기
7: 빨리 들어와.
5: 나 뭐라고요?
7: 간 셰프님 유해물질이 들어왔습니다.
8: 알코올이다. 간세포들아, 지금 당장 저 알코올부터 해독하라.
9: 네? 아이, 영양소 쪼개기도 이렇게 바쁜데
3: 알코올까지요?
8: 어서 어서.
4: 예 셰프.
8: 아이고, 빨리 빨리. 예.
5: 따라와.
7: 간 셰프님, 아 근데 시상식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8: 영양소 쪼개기도 바쁜데 알코올까지 해독해야 하니, 아 바빠서 어떻게 시상식을 갑니까? 아 바쁘다 바빠.
7: 아야, 아이 참.
3: 그럼 바쁘다 바빠상 트로피는 제가 간 셰프님께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최고 딱지상, 다음은 최고 짝꿍상입니다. 일단 최고 짝꿍상 후보부터 만나 보시죠.
1: 최고 짝꿍상 첫 번째 후보, 뼈 짝꿍 조골세포와 파골세포.
0: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를 부숴 칼슘을 내보내면 조골세포가 그 칼슘으로 단단하고 튼튼한 뼈를 만든다.
4: 와, 고마워 조골세포.
1: 최고 짝꿍상 두 번째 후보, 딱지 짝꿍 혈소판과 피브린.
0: 핏줄이 찢어지면 혈소판이 구멍을 막고 피브린이 혈소판을 꽁꽁 묶어 딱지로 만든다.
1: 최고 짝꿍상 세 번째 후보, 키 짝꿍 멜라토닌 요정과 성장 호르몬 코치.
0: 멜라토닌 요정이 잠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성장 호르몬 코치가 연골세포들을 쑥쑥 키워 키를 크게 만든다.
3: 네, 최고의 짝꿍상 수상자는 바로
4: 축하합니다. 멜라토닌 요정님과 성장 호르몬 코치님.
0: 키 짝꿍 멜라토닌 요정님과 성장 호르몬 코치님은 특히 올해 호떡이와 호빵이의 키를 무려 10cm나 자라게 해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3: 멜라토닌 요정님, 성장 호르몬 코치님 축하드려요.
4: 축하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짝꿍상이라니. 일단 저의 짝꿍 멜라토닌 요정님께 이 영광을.
6: 아,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 코치님께 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7: 아, 멜라토닌 요정님께.
6: 아, 성장 호르몬 코치님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장 호르몬
9: 멜라토닌 요정님, 저랑 같이 가요.

0: 당장 이 손 놓으시지.
1: 아니 그럴 순 없어요. 멜라토닌 요정님, 오늘 밤 호빠이가 또 스마트폰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서 그냥 신나게 춤이나 추자고요.
2: 아니요, 전 스마트폰 안 볼 거예요.
1: 뭐라고? 안 본다고? 아니 넌 볼 거야. 호떡이라도 볼 거잖아. 어서 본다고 말해.
2: 아니요, 우리 스마트폰 안 볼 거예요.
3: 우리 호떡씨, 호빵씨 스마트폰 안 본다잖아요. 아, 짝꿍도 없으면서 여길 왜 들어와요? 당장 나가요.
1: 에이, 날 이렇게 무시하고 쫓아내다니. 나도 나랑 딱 맞는 짝꿍 찾아서 오늘의 지옥 꼭 돌려주고 말 거야.
3: 아, 빨리 와요.
2: 스마트폰 왕자가 나가서 다행이야.
4: 맞아. 근데 누나, 나도 상 받고 싶다.
2: 아, 너도? 아, 사실 나도.
3: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고 딱지 마지막 상입니다.
0: 수상자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5: 호기심 빵빵 상. 궁금한 게 많아 늘 왜 늘 외쳐온 호떡이.
6: 알아보고 있게.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몸속으로 들어가 사건을 해결하는 호빵이.
7: 호떡아, 호빵아, 축하해!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몸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을 열심히 해결할게요!
4: 누나!
2: 호떡아, 너 왜 울어?
4: 너무 좋아서! 근데 누나, 어? 아픈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은데 왜 눈물이 나는 거야? 기분이 좋은데 왜 눈물이 나는 거냐고! 왜?
2: 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4: 잘 몰라? 또 다녀와야겠네. 같이 가자.
2: 좋아, 갈 땐 가더라도 오늘 최고 딱지상을 수상한 몸속 영웅들 모두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4: 잘 부탁드립니다.
2: 그럼 최고 딱지상 시상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떡아, 이제 가자. 야!
4: 모두 다 같이 가야지. 야!
2: 최고의 악당은 누구?
4: 어? 누나! 스마트폰이 깜빡인다!
2: 응? 뭐지?
1: 호빵이 호떡이! 안녕!
4: 스마트 왕자다!
1: 너희들의 최고의 악당 시상식에 초대할겐?
2: 최고의 악당 시상식이요? 아, 싫어요! 안 갈래요!
1: 어, 잠깐만! 너희들은 우리 몸속 영웅을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몸속 악당도 많이 알고 있잖아. 안 그래?
4: 당연하죠. 많이 알고 있죠.
2: 호떡아.
4: 왜 많이 알고 있잖아.
1: 그래서 말인데 시상식에 와서 내 짝꿍으로 어울릴 만한 최고의 악당을 나에게 추천해 주겠니? 꼭 봐줄 거지?
4: 우리가 왜 가야 되는데요? 왜 가야 되냐고요? 왜?
2: 맞아. 싫어요, 안 갈래요.
1: 아니야. 내 초대는 거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시상식에서 만나. 둘, 셋, 뿅.
4: 어? 누나, 어쩜.
2: 최고의 악당은 누구? 시상식에 불러버렸잖아.
4: 누나, 나 너무 무서워. 우리가 최고의 악당을 뽑으면 스마트 왕자랑 짝꿍이 돼서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르잖아.
2: 호떡아, 무서워할 거 없어. 우리가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4: 알겠어.
2: 어, 와, 이렇게 바로 알아듣네.
4: 근데 그게 될까?
2: 누나만 믿어.
4: 엥?
1: 어허! 호빵이 호떡이도 왔으니 최고의 악당은 누구?

0: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스마트 왕자고요. 오늘 최고의 악당을 뽑아줄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1: 호빵입니다. 호빵입니다.
0: 자, 최고의 악당은 누구?
2: 호빵아, 이렇게 말해.
1: 어? 알겠어. 스마트 왕자, 충치 악당 뮤탄스를 추천합니다.
3: 안녕, 난 충치 악당 뮤탄스야. 좋아하는 건 젤리, 초콜릿, 사탕, 단 음식이라면 뭐든 좋아하지. 내 투티 단 거 먹고 똥 싸게 프리미엄. 면 치아를 몽땅 충치로 만들어 버리지. 최고의 악당은 누구? 바로 나야 나 뮤타스.
0: 오, 충치 악당 뮤타스 좋아 좋아. 역시 호빵의 호떡이 너희들 악당들도 아주 잘 알고 있구나. 좋아, 그럼 내 짝꿍은 바로 뮤탄스로 쳐.
4: 그런데 말입니다, 충치 악당 뮤탄스는 치약공주와 칫솔을 견딜 수 있을까요?
5: 못 견뎌, 못 견뎌. 못 견뎌.
0: 치약, 치질, 칫솔.
3: 칫솔아, 가자! 뮤탄스들을 싹 다 쓸어버리자!
6: 충치 악당 뮤탄스가 치약공주와 칫솔의 공격을 받고 도망쳤습니다.
0: 뭐야, 뭐야, 뮤탄스. 치약 칫솔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잖아. 자, 그럼 다음 최고의 악당은?
7: 누구?
1: 제가 이 악당은 추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환경 유해인자는 어떠십니까?
0: 그게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8: 난 포름 알데히드. 난 미세먼지.
0: 오, 포르말데이드와 미세먼지가 나타나자마자 호빵이 오뚜기가 기침을 하잖아.
8: 포름, 포름, 포름 알데히드. 우린 실내에 있을 때 좀 못된 악당이 된다 히드.
9: 숨 쉴 때 빠르게 코털을 통과해 폐로 침투할 수 있지. 그렇다는 건
7: 최고의 악당은 누구?
0: 환경 유해인.
1: 지금이야!
10: 이렇게 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면.
11: 누가 문을 열었지? 환기시키면 우리 다 날아간다 히드.
0: 아, 이럴 수가. 환경 유해인자도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내 짝꿍이 될 최고의 악당은 없는 건가?
2: 예! 호떡아 잘했어.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스마트 왕자! 그 파상풍균은 어때요?
1: 아니지! 독뱀의 독은 어때요?
3: 웬 파상풍균이에요! 신경세포를 마비시켜서 근육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죠?
1: 나 독뱀의 톡은 신경세포도 마비시키고 세포도 파괴시키고 혈소판도 쓰러뜨려서 찢어진 핏줄을 막는 걸 방해하지. 그러면 피가 계속 나겠지? 그럼 죽겠지?

0: 거봐, 작전대로 잘 돼가고 있지?
1: 너희들 지금 왜 웃고 있는 거야? 설마 혹시 나를 골탕 먹이는 거야?
2: 골탕이라뇨? 말도 안 돼요. 그럼 짝꿍으로 말라리아 원충은 어때요?
1: 그게 누구지?
3: 하! 최고의 기생충이자 최고의 악당인 나, 말라리아 원충을 몰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암컷 모기 몸에 있다가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 간세포와 적혈구의 영양분을 쏙쏙 빨아먹고 어마어마한 말라리아 원충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리아라고 들어봤지? 그거 다 나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막 추웠다가 뜨거웠다가 날로 났다가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어.
1: 드디어 내가 찾던 악당을 만났어. 반갑다 짝꿍아.
3: 뭐야 스마트 왕자, 영양분도 없으면서 나랑 짝꿍을 하겠다고? 날 뭘로 보고 가전하겠어?
2: 누나 누나, 말라리아 원충이 그냥 나갔어.
0: 내가 이럴 줄 알았지.
1: 뭐야, 알았어? 너희들 일부러 나에게 말라리아 원충을 추천했던 거야?
0: 그게 아니고요. 그 최고의 악당을 꼼꼼히 찾다 보니 이렇게.
1: 당장 내 짝꿍 찾아내. 악당 중에 악당으로 찾아내는 게 좋을 거야. 당장.
2: 누나 어떡해. 스마트 왕자가 화가 많이 났나 봐.
0: 나한테 맡겨. 그럼 악당 중에 악당 칼슘 대마왕은 어때요?
1: 칼슘 대마왕?
0: 작은 칼슘 돌멩이로 시작해
2: 편도에는 편도결석,
0: 치아에는 치석,
2: 침샘에는 타석,
0: 신장에는 신장결석이라는 돌멩이를 만들어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켰죠.
1: 그야말로 악당 중에 악당이잖아. 뭐하고 있어? 당장 불러, 당장!
2: 칼슘 대마!
4: 나를 왜 자꾸 부르는 거야? 왜?
1: 자, 칼슘 대마왕님, 얘긴 많이 들었습니다. 칼슘 돌멩이로 인간들을 많이 괴롭혔다지요.
5: 그게...
6: 네네, 그럼요. 이석은 빼고요.
5: 편두결석, 치석, 타석, 요로결석까지.
6: 무려 다섯 개의 돌멩이를 만드신 아주 나쁜... 아니. 아주 훌륭하신 분이 저희 칼슘 대마왕님이시거든요.
1: 칼슘 대마왕님, 나와 짝꿍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인간의 몸을 정복합시다.
4: 그 제안
7: 거절할게요.
1: 네? 거절하다니요?
7: 전 이제 칼슘 대마왕이 아니거든요. 돌멩이로 괴롭혔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착하게 산다는 거 모르세요? 튼튼한 뼈를 지키는 작고 귀여운 칼슘이라고요. 아시겠어? 요?
8: 물론
9: 저도요.
8: 그럼 빨리 가서 뼈 만들죠.
9: 네, 가시죠.
1: 자, 이럴 수가. 그럼 나의 짝꿍은?
10: 배터리를 충전해 주세요. 배터리를 충전해 주세요.
1: 짝꿍은?
2: 누나, 스마트 왕자가 이상해. 악당처럼 못되게 굴더니 잘 됐네.
0: 스마트 왕자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정보를 찾거나 사진을 찍거나 도움을 줄 때도 많잖아.
1: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움받지 않게 너무 오래 게임하지 말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지 마. 안 그럼 나 다시 악당으로 돌아올 거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기계,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3: 덕분말.
4: 마데카 소리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정의의 용사 헌기맹과 함께하는 오여라.

0: 말토끼 특공대.
1: 안녕, 안녕. 난 밤하늘의 달을 사는 달달달달 말토끼야. 난 달에서 열심히 떡을 만들어 한번 볼래?

0: 이것만 있으면 우리 떡국 먹을 수 있는 거야?
1: 그렇다니까. 그리고 맛있는 떡도 계속 만들 수 있어.
0: 어, 신기하다. 그럼 이게 없으면 달토끼는 떡을 못 만들겠네.
1: 그렇지. 그럼 경기학교 아이들도 떡을 못 먹는단 말씀.
0: 그럼 너랑 나랑
1: 우리 둘만 먹는 거야. 자자자자 자, 자. 들어 들어. 하나 둘 셋.
0: 아, 왜 내가 맨날 큰 거 들어?
1: 아, 치, 빨리 가, 빨리 가. 어. 아, 조용히, 조용히. 우리가 가져갔다고 말하면 안 돼. 조용히.
2: 달달달달달달달. 쿵딱, 쿵딱, 쿵, 쿵딱.
3: 어? 내 절국! 내 절국 꽁이! 헐, 누구야? 누가 가져간 거야?
4: 이제 곧 설날이죠.
5: 네.
4: 번개맨, 설날은 무슨 날이에요?
6: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절이죠.
4: 와우,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달토끼가 만들어준 맛있는 떡을 가지고 떡국도 만들어 먹고
7: 만들어 먹고
4: 재밌는 노래 퀴즈도 할 거예요.
6: 자, 친구들, 노래를 잘 듣고 삐리리로 되어 있는 부분에 가사를 맞춰보세요. 알았죠?
8: 네!

0: 저한테 새로 사온 삐리리는 모자! 모자 맞지? 모자!
1: 돌아라! 모자는 신는 게 아니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0: 씻는 건 아 양말 그래 양말이네 양말을
1: 에이 신자. 양말만 신나 다른 것도 신지
2: 우리 친구들은 정답을 알고 있나요? 새로 사온 삐리리도 내가 신어요 자 여기서 삐리리는 무엇일까요?
1: 와 신발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2: 자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0: 내가 어디 있었지?
1: 아, 기억 안 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불러줄게. 삐리리 옷을 입고 저 하늘에 꼬리를 흔들며 여기에 삐리리가 있지.
2: 아, 맞네. 응. 오, 그럼 예쁜 아닐까? 예쁜 옷.
0: 아, 아니 아니, 나는 날개 옷. 날개 옷 아닐까?
3: 어, 얘들아, 근데 저 그림에 힌트가 있는 거 알아?
2: 아, 연에 있는 색깔?
4: 자, 우리 친구들은 정답을 알고 있나요? 삐리리 옷을 입고 저 하늘에. 자, 여기서 삐리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5: 우와! 무지개! 정답입니다! 맛있는 떡국 만들 재료를 준비하러 갈까요?
4: 네, 교장 선생님. 떡국! 가볼까요?
6: 얘들아, 얘들아. 나 떡국 빨리 먹고 싶어.
0: 어, 나는 꼭 두 그릇 먹을 거야. 어,
5: 나도, 나도.
7: 도와주세요. 히히, 누가 좀 도와주세요.
2: 뭐지?
3: 저기 토끼인 거 알아?
5: 어, 어, 토끼?
0: 정말? 어, 어, 어, 토끼다, 토끼.
5: 어, 토끼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본데?
7: 어? 토끼야, 어떡해, 어떡해. 어,
2: 토끼야,
5: 토끼야, 안녕.
7: 안녕. 난 그냥 토끼가 아니고 밤하늘에 달이 샤는 달달달달달달 달토끼야.
5: 아, 달토끼.
7: 어, 난 달에서 열심히 떡을 만들어. 그런데 누가 내 절구랑 절구꽁이를 가져갔어.
0: 어? 절구랑 절구꽁이를?
7: 어.
0: 근데 그게 뭐야?
7: 그건 어, 달은 저거야.
2: 어?
7: 저게 있어야 떡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6: 잠깐만. 그럼 저게 없으니까 우리도 떡국을 못 먹겠네.
8: 야!
6: 어, 아, 미안. 아니, 없다 그러길래.
2: 얘들아, 우리가 달토끼를 도와주는 거 어때?
3: 좋아.
7: 정말?
8: 우리는 달토끼 동호회.

0: 도와준다니 정말 정말 고마워.
1: 근데 혹시 누가 훔쳐갔는지 알아? 어.
0: 아니. 아! 하지만 분명히 본 사람이 있을 거야.
2: 아,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달토끼의 절구와 절구공이를 가져간 범인!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더 크게?
3: 아차 아차차.
4: 그런데 아차 아차차를 어디서 찾지?
5: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아라가 있잖아.
1: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인공위성 접속. 찾았다.
6: 어? 정말?
5: 대단하다.
1: 나만 따라와라. 달토끼 특공대 출발.
3: 출발.
7: 여긴가?
8: 여기야? 어, 이거 뭐야? 어?
1: 여기 이 안에 있어.
8: 어?
4: 근데 문이 닫혀 있는데?
8: 어.
9: 아, 나 바람풍 알겠다. 이건 이렇게 해서 여는 거야. 잘 봐. 수리수리 마수리 열려라 참깨. 눈 아니네. 아니네. 이상하다. 이렇게
5: 우리
9: 하면
5: 우리 그냥 다 같이 열어볼까?
2: 그래.
5: 열어보자.
2: 어? 뭐지? 너희들 누구야? 누구야?
10: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11: 동굴문을 지키는 유카라 사청사예요.
0: 아, 저기 잃어버린 내 물건을 찾으러 왔거든. 그냥 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
11: 저희야 간단한 윤

0: 되는데.
1: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우리 육가락을 이렇게 던져서 유치 나오면 저 문이 열려요.
2: 아, 기회는 세 번.
3: 돌아다가
4: 세 번.
5: 기회는 그러면 네가 해.
6: 아니야, 내가 나중에 가지고.
2: 저요. 어? 내가 할게. 사실 내 별명이 유치 잘 던져서 유토끼거든. 도전!
7: 도전!
2: 윤 나와라. 야!
8: 빙글빙글!
2: 야, 말씀하지
1: 마! 거리네, 거리네. 거리냐, 아니야?
5: 근데 진짜 아깝다. 딱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데.
1: 맞아.
9: 잠깐! 유치 나오려면 던질 때의 높이와 힘의 세기를 계산해야 하는 거. 알아? 던질 때 높이와 힘의 세기 계산 완료. 윤나와라. 얍.
8: 오, 빙글빙글.
1: 아이고, 도나. 도잖아.
9: 계산 실패.
1: 얘들아, 그런데 이제 기회가 한 번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8: 그러냐,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5: 그러게, 어쩌지?
8: 아, 너도?
10: 너도?
8: 그래. 이번에 유치를 던질 사람은 번개학교의 회장이 던지는 거 어때?
5: 그래.

0: 번개학교 회장!
1: 좋아, 좋아.
0: 나? 내가 던지라고? 아, 근데 잘할 수 있을까?
2: 해봐. 할 수 있어.
0: 그래, 잘할 수 있어. 화이팅!
3: 화이팅!
0: 자, 다 좋아. 도전! 자, 좋아, 좋아. 다 좋아. 윤 나와라.
4: 반짝 빛나라.
5: 우와,
6: 반짝이야.
7: 얘들아, 근데 이거 왜 이래? 이거 발이 안 떨어져.
0: 무슨 소리야?
4: 진짜요?
7: 안 떨어져.
4: 왜 이러지? 진짜 안 떨어져.
6: 잠깐, 이건 떡반죽이야.
3: 떡반죽?
6: 거봐, 내가 얘네들 여기 올 거라고 했지?
8: 어떠냐? 우리가 떡으로 만든 함정이.
6: 소중한 떡으로 함정을 만들다니. 내 절구와 절구꽁이를 돌려줘!
3: 싫은데!
6: 이렇게 함정도 만들고
8: 맛있는 떡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왜 돌려주냐?
6: 그리고 우리는 떡국 한 번도 못 먹어봤단 말이야.
8: 그래, 우리도 떡국 먹고 싶어. 아니, 우리만 떡국 먹을 거야.
6: 그러니까 절대 못 돌려줘.
0: 아차차차,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6: 아니, 우리도 떡국 먹고 싶단 말이야.
8: 맞아.
0: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되잖아.
6: 어?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못 먹었으니까
8: 우리만 떡국 먹을 거야.
0: 안 되겠군. 번개!
8: 쏘지마. 여기 이 리모컨으로 친구들을 풀어줄 수 있어.
0: 그래? 그럼 그거 일이네.
8: 그래. 자, 여기.
6: 잠깐! 너무 많이 왔어. 뒤로 조금만 가.
0: 이렇게?
8: 아니, 지나쳤잖아. 조금만 앞으로 더 와.
0: 아무래도 너가 있군.
6: 있긴 뭐가 있어?
8: 맞아.
6: 답답해. 아니, 여기. 딱 여기.
8: 여기 딱 여기.
6: 그래.
0: 거기 서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6: 그야, 번개맨이 여기 오면?
8: 여기 있는 리모컨을 이렇게 딱 누르려고.
6: 엄마.
0: 역시 함정이 있었군.
6: 이런 실수를. 차차. 나 먼저 간다.
8: 같이 가.
0: 얘들아, 이제 너희들을 풀어줄게.
6: 네?
0: 우리 친구들을 자유롭게 번개 파워.

0: 자, 그럼 이제 번개학교로 돌아갈까?
1: 네!
0: 자, 번개학교로 출발!
1: 출발!

0: 맛있는다니까.
1: 맛있겠지.
0: 괜히 우리끼리 먹는다고.
1: 나 아직 떡국 못 먹었는데.
2: 자.
3: 아차차차. 우리 같이 떡국 먹을까?
1: 홍계맨.
4: 이번엔 용서해 줄 테니까 이리 와서 같이 먹자.
5: 같이 먹자.
2: 같이 먹자.
6: 떡국은 나눠 먹으면 더욱 맛있어요.
0: 감사합니다.
2: 자, 자, 자. 고장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3: 친구들도 설날에는 맛있게 떡국 먹기로 해요. 알았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0: 번개 파워 우리의 영웅 번개 번개 번개 번개 파워
1: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씩씩하게 퍼지자고요

설날을 맞아 아산 친구들과 함께한 오열아 딩동댕 가족을 초대합니다.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동. 얼굴 상처엔
3: 킥킥킥.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뭐? 소라도둑? 응.
1: 귀에 대본 적 있어? 이렇게 하면 신기한 소리가 들려.
2: 어, 진짜? 와, 진짜? 나 들어볼래.
3: 나도. 나도. 나도. 신난다. 우와, 예쁘다.
4: 고맙네요.
5: 오, 정말이야.
6: 킁킁, 다들 여기서 뭐 하시나요?
7: 하루가 저희한테 소라고둥을 선물해줬어요.
6: 오호, 그래요?
1: 네, 킁킁 시장님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6: 아, 그럴까요?
3: 이렇게 하니까 헤드폰 낀 것처럼 더 잘 들려. 하루야, 나 이거 두 개 주면 안 돼?
8: 알아, 그런 건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거다.
9: 그래.
3: 몰라, 알 수가 없어. 소라고둥, 소라고둥.
5: 이맘대로 두 개나 가져가지 말라니까. 소라라.
1: 안녕히 계세요. 어,
7: 안녕히 계세요.
1: 가자. 어,
6: 네. 몰라 몰라. 킁킁.

0: 예쁘다.
1: 흥! 여러분, 동화책 읽을 시간입니다.
2: 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0: 아이, 좀 더 놀고 싶은데.
1: 흥! 오늘은 이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소라 고둥은 외롭지 않아. 정말 재미있겠죠? 흥! 모두 들어보세요. 옛날 옛날에 바닷가에 소라고둥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소라고둥한텐 친구들이 엄청 많았죠. 어느 날 한 소년이 친구 하나를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 또 한 소녀가 친구 하나를 데려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 둘 떠났어요. 마침내 소라고둥은 혼자 남게 되었지요. 아, 재미가 없나요?
3: 그게 아니라.
2: 아, 킁킁 시장님, 아, 여기 있는 진짜 소라고둥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4: 동화책 읽는 것도 좋지만 소라고둥을 혼자 내버려두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0: 소라고둥이 자꾸만 절 불러요.
1: 아니, 여러분, 저 동화책은
0: 얘들아, 얘들.
1: 오늘은 이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킁킁. 킁.
0: 킁킁 시장님.
5: 하루 킁킁 시장님이 서운해하는 것 같았다구나.
6: 응.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동화책 읽기 시간인데 모두 소라고둥에만 빠져있었거든.
5: 에이, 그러니까. 킁킁 시장님은 그런 걸로 서운해하시는 분 아니다려.
7: 왔다려, 왔다려.
6: 그래? 하지만... 킁킁 시장님...
1: 킁...

0: 회장님, 좀 어떠세요?
1: 모르겠습니다.
0: 열이 나세요?
1: 모르겠군요.
0: 쿵쿵 시장님이 울고 계셔.
2: 조금 어떠신지.
0: 모른다는 말씀만 계속하시고 눈에 눈물방울이 잔뜩 고여있어.
3: 이거 혹시 몰라몰라병에 걸리신 거 아니야?
2: 몰라몰라?
4: 그래, 한번 걸리면 절대 낫지 않는다는 그 무서운 병 말이야.
0: 그게 뭔데?
3: 몰라몰라병에 걸리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몰라 몰라 이 말만 계속 하게 되지. 장난감 나라엔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난감들이 한둘이 아니야.
0: 어떡해.
5: 몰라.
6: I don't know.
7: 와크리마스 보지다오.
3: 병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몰라. 환자는 몰라 몰라 하다가 병이 심해지면 그때는 자신이 장난감인 것도 잊게 된 채 고장 나버리게 돼.
0: 그럼 큰일이잖아. 뭐 때문에 아프신 거지?
4: 쉬지도 못하시고 딩동씨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신 거야. 그것밖에 이유가 없어.
8: 너무 열심히 일해서 몰라몰라병에 걸렸다고? 웃기고 있네. 몰라몰라병은 그런 게 아니라고.
9: 그럼 뭔데요?
8: 하루가 괜한 걸 가져와서 이하단이 난 거지. 너도 봤지? 하루가 다른 장난감들에게만 소라고둠을 선물하고 킁킁 시장을 쏙 빼는 거.
9: 그럼 킁킁 시장님이 삐졌다 그 말씀이세요?
8: 맞지 맞지. 하루 때문에 킁킁 시장이 삐졌다는 걸 모두가 알아야 해. 그래야 킁킁 시장도 병에서 회복할 수 있을 거다.
2: 킁킁 시장님, 김동씨를 위해서 어서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 장난감 친구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3: 이젠 말씀도 안 하시는구나.
4: 장난감 나라에는 장난감들의 생명을 구하는 약초가 세 개나 있잖아. 우리 그걸 구해오자.
0: 약초?
4: 응. 첫째, 싹 낫는다 버섯. 둘째, 다 안다 꽃. 셋째, 벌떡벌떡 딸기. 그것만 있으면 킁킁 시장님이 나을지도 몰라.
7: 하지만 그게 어딨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4: 모른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10: 지구 평화, 우주 정의, 캡틴 우주로 피스! 킁킁 시장님을 위해서 무조건 구해온다!
3: 딩동 씨를 위해 한평생 일해오셨던 킁킁 시장님께서 몰라몰라병에 걸리셨는데요. 하지만 우리 딩동 씨 친구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요. 먹기만 하면 그 어떤 환자도 병에서 회복된다는 싹 낫는다 버섯. 한기만 맡으면 그 어떤 환자도 모르는 게 없어진다는 다 안다 꽃. 혀에 대는 즉시 누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는 벌떡벌떡 딸기. 딩동시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킁킁 시장님을 위해 이 신비의 약초를 모두 구해온 것입니다. 과연

0: 킁킁 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1: 킁킁 시장님, 일어나서 이것 좀 드셔보세요.

0: 하루! 어떻게 됐어?
1: 꽃향기도 맡으시고 딸기도 회에 대시고 버섯도 드셨어. 배가 고프셨는지 꽃은 먹는 게 아닌데 그것까지 다 드셨어.
2: 잘했다.
1: 근데 다시 누우시더니 내가 누구냐고 물으셨어.
3: 아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4: 어리석은 장난감들.
3: 다 치워버려.
4: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것들을 먹고도 왜 끙끙시장이 낫지 않겠니?
0: 왜 그러시는데?
4: 끙끙시장은 몸이 아픈 게 아니야. 바로 이 마음의 병에 걸린 거지. 그리고 이건 모두
5: 이 하루 때문이래.
1: 왜?
6: 말도 안 돼.
4: 끙끙시장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래.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5: 부려봐, 부려봐.
0: 진짜 누구 놀리냐? 몰라 몰라밖에 못하시는데 어떻게 물어봐.
1: 맞아.
4: 그럼 내가 대신 물어봐줄까? 내 마법 단추로 끙끙시장의 속마음이 어떤지 알아봐줄 수 있는데.
0: 정말?
3: 궁금하기에는 안 돼.
1: 시장님이 눈을 떼셨어.
4: 자, 킁킁 시장님, 하루 때문에 아픈 거 맞죠?
7: 모르겠습니다.
4: 그럼 단추 한 개 더.
6: 킁킁 시장님의 눈이 소라고중으로 변했어.
3: 소라고둥요? 그 혹시 소라고둥 때문에 아프신 겁니까?
4: 단추 몽땅. 이제 진실을 얘기해보세요. 하루가 다른 장난감들에게만 소라고둥을 선물하고 킁킁시장한테는 선물하지 않아서 속상하고 서운해서 아프신 거 아닌가요?
0: 믿을 수 없어. 그깟 소라고둥 때문에.
4: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거 말씀해보세요. 하루를 내쫓아드릴까요? 아니면 다시 장난감 나라의 모두에게 저주를 내릴까요?
7: 단추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6: 아니라잖아.
4: 이게 도와줬더니.
7: 소라고둥 소리를 한 번만.
6: 시장님, 이거 시장님 거예요.
1: 제가 귀에 대드릴게요. 들리세요? 바닷소리?
7: 들립니다. 바다가 보이는 것 같군요. 갈매기가 날아가는 것 같군요. 해꼬동 소리도 들리는 것 같군요. 이제 저 킁킁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군요.
2: 시장님!
7: 저 킁킁은 소라고둥 때문에 삐진 게 아닙니다. 단지

0: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저는 어쩐지 혼자 있는 것 같더군요.
1: 그게 그 얘기지. 소라고 등쳤어봐. 병이 생겼겠어.
2: 마녀님.
3: 이제 알았어. 우리가 큰큰 시장님을 너무 외롭게 해서 그게 너무 서운하셔서 계속 몰라 하셨던 거야.
4: 잘못했어요.
5: 용서해주세요.
0: 아니에요. 이렇게 속을 털어놓으니 시원하군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6: 장난감 나라를 수백 년 동안 슬픔에 빠뜨렸던 희귀불치병 몰라몰라병의 원인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 병은 친구의 마음을 몰라주고 서운하게 해서 생긴 병이었던 거죠. 그동안 몰라몰라병으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장난감들이 기적처럼 회복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장난감 친구가 몰라몰라병에 걸렸다면 친구의 마음이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무엇이 서운했는지 알게 된다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팝!
0: 바다가 소라 고둥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겐 네가, 너에겐 내가 있단다. 소라 고둥, 너는 이제 외롭지 않단다.
4: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0: 그렇죠?
7: 네.
0: 그럼 우리 다 같이 소라고둥 소리를 들어볼까요?
7: 예.

0: 지는 서운하게 하지 않을게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3: 얼굴 상처엔
5: 순간
3: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전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티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기억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동방시 인기 가수 노래짱!
7: 노래짱?
6: 딩동씨에 노라라가 있다면 봉봉씨엔 노래짱이 있지롱. 오늘 노래짱이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온댔더라.
8: 먹을 수 있죠.
9: 대사탕을 대사탕을 가져
8: 가세.
10: 전설의 슈퍼히어로가 산다는 은하수나라. 거길 갔다 왔다니 진짜 부럽군. 데스.
11: 거기 가려면 하트몬드도 많이 들었을 텐데.
12: 우와, 역시 노래짱 킹킹왕기.
7: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아니, 이게 누구야? 노래짱 아니야?
11: 노라라.
13: 하나 줄까? 잠깐만. 다 줘서 없네?
7: 하! 줘도 안 받을 거거든!
13: 맞아, 부럽겠지. 나 같은 대스타가 아니고서야 은하수 나라에는 평생 갈 수도 없을 테니.
7: 부럽긴 뭐가 부러워. 적어도

0: 우리나라 정도는 가야 대스타지. 나처럼.
1: 네가 눈꽃나라에 간다고 그 미사들? 자, 잠깐만. 아, 나 너무 흥분했어. 맞아, 갈 수 있겠지. 한 100년 뒤?
0: 100년? 그건 너나 그렇겠지.
2: 우라라, 네가 어떻게 눈꽃나라?
0: 조만간 눈꽃나라에 다녀올 테니까 넌 사진 구경이나 하라고.
1: 눈꽃나라에 갔다 오는지 말든지 지켜볼게. 아, 비켜줄래? 비켜!
0: 이런 적은!
3: 놀아라. 근데 눈꽃나라에 간다네 아주 대단하군. 거기까지 어떻게 갈 셈인가? 기차? 아니면 비행기?
0: 아, 몰라.
3: 놀아라. 알려줘! 난 너무 궁금하다.
4: 놀아라 기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5: 당연하지. 노래짱이랑 놀아라는 예전부터 오래된 라이벌이거든.
6: 맨날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더니 이번엔 여행에 꽂혔나 보네, 둘 다.
0: 내가 제일 잘 나가.
7: 아우, 놀아라. 노래짱 때문에 아주 약이 많이 올랐군. 좋아. 두 사람의 질투심이 더 활활 불타오도록 이 몸이 좀 나서볼까?
0: 은하수 나라가 뭐라고 동네방네 자랑을 해놨네. 아우 부러워. 아우 배 아파. 아우 부러워. 그나저나 눈꽃나라에 가겠다고 큰소리 뻥뻥 쳐놨는데 어떡하냐옹 어떡하냐옹.
7: 내가 있잖아 놀아라.
0: 단추마녀.
7: 우리 딩동시에 자존심 있는데 놀아라가 노래짱한테 밀리는 걸 내가 가만히 볼 수만은 없지.
0: 내가 노래짱한테 밀린다.
7: 그래. 요즘 장난감 날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타가 노래짱이라던데.
0: 나도 잘 나가거든.
7: 뭐 어쨌든 말이야. 너도 내가 좀만 도와주면 눈꽃나라에 갔다 온 대스타가 될 수 있는데.
0: 내가 눈꽃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어떻게?
7: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갔다 온 척은 할 수 있지.
0: 뭐야, 진짜 갔다 오는 것도 아니잖아.
7: 아이, 진짜 갔다 온 게 뭐가 중요해. 노래짱한테 자랑하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
0: 그런가?
7: 대신 하트몬드 3개만 주면 돼.
0: 하트몬드 3?
7: 아, 직접 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싸지. 얘 3개면 거저다 거저.
0: 그렇지 마.
7: 아, 뭐 싫은 말고.
0: 아니야, 할게.
7: 좋아, 놀아라.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야. 문은 잘 잠갔겠지?
0: 그럼. 노래 연습한다고 도서관을 통째로 빌렸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
4: 단추만이랑 놀아라잖아.
7: 자, 그럼 하트몬드부터.
0: 여기. 근데 여길 진짜 눈꽃나라 간 것처럼 꾸밀 수 있다고?
7: 아, 그럼. 넌 나만 믿으라고. 준비됐지 뭔지. 나와라 눈꽃나라.
8: 눈꽃나라 왔습니다.
0: 아, 뭐야 이 어설픈 사진은.
7: 뭐? 어설프다니. 이게 얼마나 구하기 힘들었는데. 넌 나만 믿고. 자, 이거나 입으라고. 자.
0: 이게 뭐야?
7: 아, 뭐긴 뭐야. 의상이지.
4: 놀아라 단추마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눈꽃나라에 갔다 온 척 꾸미려는 거야? 그건 속이는 거잖아.
0: 아, 그게...
7: 오죽하면 놀아라가 이러겠니. 아, 안 그래도 일손이 모자랐는데 잘됐다. 하루 너도 좀 와서 도우렴.
4: 나도?
7: 아, 그럼. 잘못하면 놀아라가 망신을 당하게 생겼는데 하루 너 친구로서 안 도와줄

0: 거야?
1: 안 도와줄 거야?
2: 그래? 하지만.
3: 그래, 하루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응? 하루야.
1: 기적이는 정권자야. 눈 내린다. 바람 분다.
0: 어, 너무 좋다. 좋다 옳지?
1: 좋아 좋아.
3: 근데 이거 누가 봐도 가짜 같은데? 이거 믿을까?
0: 아 시끄러워. 너 나만 믿으라고 했지. 포즈나 제대로 취하라고. 자 다시 자 보고. 아 너무 좋다. 아 다다다다. 아 좋다.
1: 어머 빅뉴스 빅뉴스.
4: 뭐더라? 이 불이라도 났냐려?
1: 아니 눈꽃 나라에 간 노라 사진이 올라왔어.
4: 뭐다려? 눈꽃 나라?
1: 응.
4: 어디
5: 진짜다죠?
4: 노라라가 진짜 눈꽃 나라에 갔다 왔다뇨.
3: 부럽다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네.
0: 다들 완전 속아 넘어갔잖아.
3: 노래짱, 너 배 좀 아플 거다. 어디 보자.
0: 뭐야, 노래짱이 또 여행 사진을 올렸네? 여긴 어디야? 용궁시? 여긴 진짜 가기 힘든 곳인데 어떻게 간 거야? 자.
6: 아, 잘 받을게.
0: 아유, 노래짱이 용궁시에 갈 줄 또 누가 알았겠니?
3: 이번엔 진짜 노래짱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된다고.
0: 알았어, 알았어. 너는 더 좋은 데로 보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2: 아, 이게 무슨 우주야?
3: 그러게, 우주에서 이런 소리가 나나?
1: 나도 몰라. 우주에 가본 적 없는데 나.
0: 아, 소리가 뭐가 중요해? 포즈나 제대로 취하라고. 그래. 다시. 자, 앞에 보고. 우주다. 좋아요. 좋아.
2: 이거 전부 가짜잖아. 노라라, 꼭 이렇게 해야 돼?
0: 아이, 시끄러워, 이하루. 너 노라라를 돕지 않을 생각이야?
3: 하루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어?
1: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7: 무슨 일이지? 혹시 괴물이라도 나타났나?
1: 아니, 그게 아니라 노라라가 우주여행을 다녀왔어!
7: 뭐라고? 아니, 나도 아직 못 가본 우주를? 뭐야 이거? 진짜잖아!
8: 거기 가려면 하트몬드도 많이 들 텐데 어떻게 간 거지?
1: 그러게, 이상하네.
3: 이번에야말로 노래짱이 날 부러워하겠지.
0: 이거 뭐야? 이번에 구름 나라?
3: 어떡해, 하트몬드도 다 썼는데.
2: 놀아라. 나 이제 못하겠어. 친구들 속이는 게 내 마음에 너무 �려.
3: 안 돼, 하루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딱 더 도와주라. 제발.
2: 놀아라, 들통나기 전에 친구들한테 사실대로 말하자.
3: 안 돼, 안 돼, 하루야. 안 돼, 그거 절대 안 돼.
1: 옥수수계의 넘버원 킹스더 TV의 킹스더입니다. 유후! 오늘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라라의 우주여행과 노래짱의 구름나라 여행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유후! 이곳에 가려면 하트몬드가

0: 500개나 뜬다고 하는데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1: 거짓말이다!
2: 아, 우주국도 아니고 우주나라를 어떻게 가냐?
0: 어, 네?
2: 구름나라도 사진이랑 다르게 생겼음.
0: 그렇다면!
1: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다!
0: 진정 거짓이란 말입니까?
3: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4: 노라라에게 우주 영웅 사인까지 받았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아, 노라라, 마침 잘 왔어. 그 우주 여행 다녀온 게 맞지? 나에게 준 이 우주 영웅 사인 이거 진짜인 거지?
5: 당연하지.
6: 노라라, 정말이야? 너 지금 거짓말했다고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
3: 뭐라고?
7: 얘들아, 그게 사실은 노라는 우주 다니고 거기를 가서 턱을 찔라고 눈 스프레이를 뿌리라.
6: 뭐? 내 그럴 줄 알았지.
4: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진짜인 줄 알았다 이거. 에이.
7: 얘들아, 속여서 미안해.
3: 아니야, 하루.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었음 노라라도 단추 마녀한테 하트 본드만 빼앗겼을 거야.
8: 단추 마녀! 단추 마녀! 단추 마녀! 단추 마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단추 마녀!
3: 아니, 뭐? 너 노래짱?
8: 노라라?
3: 아, 너도 여행이 모두 가짜였어?
8: 당연하지. 우리 둘 다 속은 거야.
9: 단추마녀, 하트몬드 도로 내놔.
8: 이번 일로 떨어진 내 인기 어떻게 할 거야?
9: 요것들 이제 와서 다들 뭐 어쩌자는 거야?
10: 뭐라고?
9: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이 경쟁은 너희 둘이 해결해.
8: 그거는 이제
9: 그래도
11: 뭔지 짐 다 쌌니?
12: 네, 마녀님.
11: 너희들 덕분에 하트몬드를 잔뜩 벌어서 은하수단에 놀러갈 수 있게 됐단다. 너무너무 고마워, 얘들아. 안녕, 가즈먼지. 안녕, 가즈먼지.
8: 가즈먼지. 단추! 단추! 단추!

0: 미안해, 노래짱.
1: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네가 노래도 잘하고 노래도 잘 만드니까 내가 질투가 좀 났다.
0: 뭐? 날 질투했다고 네가? 아니야, 너야말로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엄청 좋잖아.
1: 아이, 아니야, 네가 노래 잘하지.
0: 네가 노래를 더 잘하지.
1: 네가 더 잘하니까.
0: 뭐가 더 잘하지?
1: 옛날부터 내가 생각했어. 네가 더
0: 멋있어.
1: 아, 그러면은 쓸데없이 경쟁만 했네.
0: 그러게.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2: 얼굴 상처엔
4: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4: 덤덤말,
3: 마데카 소리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치사.

0: 마대설 마데카설
1: 킥킥킥킥 사는 아이도 킥킥킥킥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이상은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깨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 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크

정말 재난호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딸기, 딸기가 좋아. 맛있어. 너무 배불러. 나도.
1: 안녕, 도레미 친구들.
0: 안녕하세요.
1: 우리 공놀이 하러 갈까요?
0: 어? 못하겠어요. 배불러요.
1: 아, 배가 부를 때는 방귀를 뀌면 편해져요. 친구들, 오늘은 방귀맞이 체조를 해봅시다.
0: 방귀맞이 체조?
1: 방귀맞이 체조 시작!

0: 다리를 벌리고 옆구리를 늘려요.
1: 다리를 벌리고 옆구리를 늘려요.
0: 하나, 둘, 셋, 넷. 옆구리 스트레칭, 셋, 넷. 이번에는 발을 뻥뻥 차서 음식 내리기.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왼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뻥뻥, 뻥뻥, 뻥뻥, 뻥뻥.
0: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손발을 털어볼까요? 신나게. 신나게.
1: 신나게. 신나게.
0: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었나요?
2: 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나도요.
0: 배부를 땐 방귀맞이 체조를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1: 네.
0: 친구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Grant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하세요 일기운구.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태풍 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한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다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Read this math formula aloud. 2 plus 2 equals 4. Plus means add, and equal means the same.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기능,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열,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것을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0: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0~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간식을 좋아하나요? 저 행팡이는 달콤하면서도 바삭한 이 간식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건 바로바로 마카롱과 와플이랍니다. 햄버거처럼 생긴 마카롱은 이탈리아의 전통 쿠키 중 하나이고요. 벌집처럼 네모난 모양이 꽉 찬 와플은 벨기에의 전통 과자랍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마카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다 함께 출발! 마카롱을 만드는 재료 중에 달걀이 가장 중요한데요. 달걀을 많이 까주고요. 처음엔 흰자만 사용할 거라서요. 노른자는 따로 골라내요. 노른자는 나중에 사용할 거예요. 흰자만 모아서 이렇게 통에 넣고 설탕과 함께 오랫동안 섞다 보면 우유처럼 하얗게 변했죠? 조금 더 섞어주면 마치 크림처럼 쫀득하게 변했는데요. 이걸 머랭이라고 한답니다. 여기에 바삭한 맛이 나도록 아몬드 가루를 넣어서 섞어주고 또 먹을 수 있는 빨간 물감을 섞어주기도 하고요. 이번엔 파란색 물감을 섞었더니 우와! 예쁜 색의 반죽이 되었어요. 짜잔! 어떤가요? 마카롱 완성하기! 방금 만든 반죽으로요. 마카롱의 위아래 쿠키를 만들 건데요. 이걸 꼬끄라고 부른답니다. 알록달록 예쁜 색의 반죽을 동그랗게 짜주고요. 동그란 반죽들을 오븐에서 구울 건데요. 우리 친구들, 반죽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반죽이 도톰한 쿠키가 되었죠. 이번엔 마카롱의 크림을 만들 거예요. 설탕과 우유, 거기에 바닐라빈을 넣어서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따로 모았던 노른자와 섞어요. 여기에 고소한 버터를 넣고 섞으면 바닐라 맛 크림 완성! 초코맛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죠? 초코 가루와 초코 시럽까지 넣어서 섞어주면 초코맛 크림이 된답니다.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다양한 맛이 나요. 아까 만든 동그란 쿠키에 크림을 둥글둥글하게 짜주고 그 위에 쿠키를 덮어주면 달콤 쫀득한 마카롱이 완성됐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엔 와플을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볼까요? 출발! 와플을 만들려면 먼저 밀가루가 있어야 해요. 이 밀가루를 기계에 넣은 뒤 우유와 함께 섞어줍니다. 그리고 버터도 넣어줘요. 그럼 잠시 뒤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반죽이 만들어져요. 구슬같이 생긴 이건 펄 슈가라고 해요. 벨기에 설탕이랍니다. 설탕을 반죽에 부어주고 주물주물 반죽과 설탕이 잘 합쳐지도록 섞어주면 와플 반죽이 완성돼요. 보세요. 반죽에 설탕이 콕콕 사탕처럼 박혀있죠? 이제 와플 반죽을 잘라줄 건데요. 우리 친구들 주먹만한 크기로 잘라서 쟁반에 줄지어 놓아요. 알처럼 모아놓은 반죽은 더 맛있어지도록 하루 동안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하고요. 냉동실에서 나온 후 2시간 정도 기다려주면 와플 만들 준비 끝! 와플 완성하기! 커다란 블록처럼 생긴 이 기계는 뭘까요? 와플을 만드는 와플팬이에요. 와플팬에 반죽을 얹어서 펼쳐주고요. 뚜껑을 닫은 뒤 온도를 올려서 잠시 기다려요. 그러면 쿵쿵! 와! 벌써 맛있는 냄새가! 와! 노릇노릇한 와플들이 만들어졌어요! 겉은 바삭, 속은 쫀득한 와플이 완성이에요! 여기에 달콤한 시럽을 발라주고요. 콩을 곁들이기도 하고 여름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더위도 가셔요. 초콜릿 시럽을 듬뿍 묻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달콤한 간식 와플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마카롱과 와플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양치하는 것도 잊지 말기로 약속해요. 햄팡이와는 여기서 인사해요. 안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황성 박사님은 아직도 미국에 계신가 봅니다. 네, 예, 아이 출장이 오래 걸리나 보죠.
7: 너무 허전하네요. 예.
8: 싫은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지.
6: 또 우리 황성 박사님 대신에 한 분이 오셨는데 네. 저기 의학계 아이돌 아니십니까?
9: 안녕하세요. 닥터프레드입니다.
10: 고장나 있는 자기 몸이 고장났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6: 아니 어떻게 또 취미는 과학 기차에 타셨어요? 여기 의학 열차가 아닌데?
7: 아 제가 최근에 네. 그 정말 취미가 취미는 과학 풀 버전 보기거든요.
6: 아 진짜요?
7: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알게 돼가지고 제가 내분비내과 전문의이고 네. 원래 비만과 당뇨병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6: 아 내분비내과 네. 또. 예.
7: 그래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과학자분들과.
6: 절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7: 정말 좋으신 분이죠. 왜냐면은 이런 분들 때문에
6: 먹고 살아요?
7: 네, 먹고 사는 것도 있고 호기심을 더 자극하고.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그건데요. 혹시 스포코님 예. 제로 음료 같은 거 드시지 예. 않으세요 요새?
6: 아스파탄 베이비?
7: 아스파탄 예, 예, 베이비 예, 예, 예, 그렇죠.
6: 아 엄청 좋아하죠.
7: 네, 예전에는 저희 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그냥 음료수를 드셨는데 이제는 오시는 분들 물어보면은요 열에 아홉 열은 다 제로 음료를 드시고 예, 계세요. 이런 인공 감미료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약간 교란 물질 같은 거예요.
6: 아, 의사 선생님 모셨을 때는?
7: 네. 이게 너무나 정밀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런 측면에서 좀 위험한데 이거 혹시 과학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6: 그럼 오늘 주제가 나와버렸네요.
7: 맞아요.
6: 바로 슈가프리네.
7: 슈가프리.
6: 그렇죠. 슈가프리. 제로 음료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그냥 제로 약간 신드롬이에요.
7: 신드롬.
6: 지금 여러분들에게 네. 깔아놓은 거 있죠? 네. 이 과자도 다 제로예요.
7: 그러니까 제로입니다. 써 있어요.
6: 네. 네. 맛있는 거는 포기할 수가 없겠고 이 슈가프리가 과연 오늘 네. 네,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 진짜 많이 때리거든요.
7: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6: 저 정말 많이 때려요. 여름에 여름에.
11: 우 교수님께서 지금 과학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네.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뭐 여기 또 화학자도 계시니까 할 말 많으실 거고.
6: 네, 할 말 많죠.
11: 저도 진화생물학자니 할 말이 조금 있긴 한데. 네.
7: 그렇죠. 네.
11: 맛에 대한 전문가 네. 정말 네. 또 라이징 스타. 아. 이 맛 세계 미각 세계 라이징 스타.
6: 미각 세계. 면은 빅마마 선생님 오시나요? 예, 미각이면 이제 빅마 안성주 씨 분이 오시나?
11: 뭐 안성주 씨 이분하게 한번 모셔봐야 되는데 예.
6: 어떤 분이세요 오늘 오실 예. 분이?
11: 그래서 지금 모셔봤는데 아마 이제 도착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6: 예, 들어오십시오.

0: 교수님이에요?
1: 약간 셰프님 느낌도 있는데요?
2: 셰프님 느낌
0: 아니, 느낌이네요.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 진짜요?
2: 네.
0: 너무 젊어 보이는데?
3: 10년 차입니다.
0: 아, 야, 깜짝 놀랐어요. 나 조교인 줄 알았어요.
2: 아유. 네. 뭘 드시는지 좀.
1: 그러니까 맛있는
2: 궁금하네.
1: 걸 많이 드실 것 같은데.
0: 궁금합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최명환이라고 하고요. 제 연구 분야는 좀 뇌과학과 뇌공학의 좀 경계에 있는 분야에 하고 있고, 예. 신경과학의 한 분과로 이제 맛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요리 전문가 아니면은, 이 말이 잘 안 붙거든요.
1: 네, 예.
0: 맛을 연구한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예.
3: 그래서 맛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음식물에 있는 화학적인 정보를 예. 뇌 언어로 해석하는 과정이잖아요.
1: 예.
3: 그래서 혀에서부터 뇌까지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처리돼 가는지, 예. 요거를 저는 세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현미경으로 관측하고 또 빛으로 조절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정보 처리가 되는지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맛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0: 그냥 느끼는 건데.
2: 혀를 느끼는 건데 맛을 느낄 때에서 일어난 일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최첨단 기술들을 총망라에서 활용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요즘 가장 핫한 연구자분 중 한 분이시고 그래서 지난해에 네. 그 저희 쪽에서 가장 유명한 저널 그 학술지 삼총사가 있습니다. 네. 네이처 이름 들어보시죠. 네이처
0: 알죠.
2: 사이언스 그다음 셀.
0: 셀?
2: 네, 이거 합쳐서
0: 셀을 처음 들어봐요.
2: 그 생물 쪽
1: 생물만 나오는 엄청나죠.
2: 그래서 3대장 우리가 CNS라고 해요. 네. 그 중에서 셀은 또 굉장히 쓰기가 힘든 저널이거든요. 그 셀의 논문을 작년에 발표하셨습니다.
0: 이야, 대단하신 분. 그 어렵다는 셀에
1: 어떤 연구로 그건 나왔던 거예요?
3: 그게 이제 단맛 연구예요. 단맛을 우리가 느낄 때 점점 이렇게 단맛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혀 안에서.
1: 네.
3: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0: 단맛자. 단맛좌. 저는 사실 뭐 이제 앞에 이 제로콜라가 깔려있길래, 이 회사 연구원 석학분이 나오셨나 했더니 전혀 상관이 없네요.
2: 칼라 아닙니다.
0: 네.
1: 아, 파란색이네요.
0: 네. 교수님은 혹시 제로로 드세요? 아니면 그냥 드세요?
3: 고르면 제로 골라요.
0: 아, 고르면 제로 드시고. 우리 저기 교수님은?
4: 저도 제로를 좋아해요.
0: 아.
4: 근데 맛보다는 네. 제로가 탄산량이 훨씬 많아요.
2: 그래요?
4: 네, 원래 더 많이 일부러 넣고, 왜냐면은 그 합성 감미료가 갖는 맛을 숨기려면은 탄산을 넣어야 돼요.
2: 저는 제로 슈가에 대한 약간의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그날 내가 단 거를 얼마나 먹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바꿔요. 단 걸 별로 안 먹었다? 그럼 콜라 한 캔 그냥 클래식으로.
0: 아, 클래식. 네. 클래식 좋아하시고.
2: 네.
1: 저는 가능하면 물을 마셔요.
2: 아, 의사 선생님은 역시.
0: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무래도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미지가 이제 생기하시네.
1: 물론 뭐 예. 마셔야 된다 그러는 제로를 더 선호하긴 하지만 예. 저는 가능하면 물을 마시긴 해요.
0: 한잔 합시다. 예. 그러면 이게 마지막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제로.
1: 뭐시나
0: 아, 교수님 진짜 동안이시네. 단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네. 침이 고이는데 이 사람은요 네. 왜 이렇게 달콤한 음식에 사족을 못 쓰는 걸까요?
3: 태어나면서부터 단 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타고납니다.
0: 그죠?
3: 그래서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설탕물 이렇게 딱 찍어서 주면요 쪽쪽 빨아먹어요. 좋아해요. 쓴 거 주면 엄청 싫어하고.
1: 아, 네, 맞아요, 맞아요.
3: 저 심지어 태아 때도 네. 양수에 단 거 찔러주면은 애가 양수 많이 마신대요. 태어날 때부터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은 그 신경 회로가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혀에서부터 뇌로 간 다음에 네. 어떤 중추로 가게 되냐면 도파민 보상 회로 쪽으로 가게 돼요. 네. 그쪽 이제 도파민 우리가 뭐 재밌는 것 보면 빵빵 터진다. 네. 네.
1: 또 하고 싶게 만들고.
3: 뭐 코카인 마약류도 당연히 도파민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1: 네.
3: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 있어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단 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파민 수용체를 우리가 보여주는 건데요.
0: 오, 잠깐만. 근데 놀라운 게 지금 옆에 설탕 중독, 비만.
3: 맞아요. 비슷합니다.
0: 이분 뇌도 지금 코카인하고 비슷한데요?
3: 네네네.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 비만 혹은 설탕 중독 상태랑 코카인 중독 상태랑 그 보상회로 측면에서 보면 되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
3: 대부분 동물이 다 그래서 단맛을 좋아하고요. 쥐도 좋아하니까 저희가 그 쥐로 연구하고요.
0: 맞아.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단맛을 좋아해요?
3: 단맛 좋아해요.
2: 근데... 소파리도 단맛 네. 좋아하고.
0: 소파리도.
2: 네.
1: 왜 단 거를 좋아하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목적성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달다고 느끼는 것들에는 전부 다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결국 그걸 우리가 분해하면 포도당이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해? 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뇌가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뇌가 포도당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절반은 뇌가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뇌는 좀 웃긴 게 포도당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또 저장해 놓진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포도당의 어떤 공급이 없으면 엄청난 위기감과 막 스트레스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포도당을 먹도록 우리 개체한테 좀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서 그게 이제 도파민 분비까지 시키는 거죠.
2: 그러니까. 회로 자체가 그렇게 설계해서 그렇죠. 설계가 그렇게 돼서 태어난 거죠.
0: 우리는 단맛을 좋아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단맛을 좋아하는 건 여러분.

0: 대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1: 네. 그런데 이제 그 설계라고 하는 게 왜 어디서 왔냐를 보면 결국은 이제 진화를 통해서 이게 형성이 됐는데 네. 그거는 우리의 조상들 중에서 단맛을 좋아하는 애들, 단맛을 잘 감각하고 좋아하는 애들이 더 잘 살아남고 후손들을 더 잘 퍼뜨렸기 때문에 단맛을 좋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닌 거였죠.
2: 맞아요.
3: 예전에는 그랬죠.
1: 예전에는. 네.
0: 과일 있잖아요.
1: 우리가 과일은 지금 농사를 지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0: 예전에는 과일이 없었나요?
1: 있었지만.
2: 과일? 원시인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화낼 거예요. 너 되게 잘 사는 친구구나.
1: 발달된 농업 기술을 가지기 전에는 네. 그렇게 단 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0: 그렇긴
1: 거예요.
0: 그렇긴 하네. 사탕수수 말고는.
4: 사실 이런 지금같이 단맛이 풍족한 사회가 된 거는 우리가 그걸 선호하는 본능적인 것도 있겠지만 네. 이 시장 경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고요. 단맛이 바뀌게 된 계기는 사탕수수가 사탕무로 넘어가면서부터.
0: 사탕무?
4: 네. 네. 사탕무는 원래는 설탕을 만들기 되게 안 좋은 식물이에요. 네. 왜냐하면 얘는 땅에서 자라는 거라서 흙냄새랑이 엄청나고 네. 그리고 사탕수수는 이제 줄기나 잎이나 다 다니까 그렇죠, 깨끗해요. 그렇죠. 네. 노예하는 데서 사탕수수를 가지고 막 하다가 그 생도맹그에서 노예 그 혁명 같은 게 일어나면서 사탕수수 공급이 금지가 돼버려요. 유럽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귀족 너네는 사탕수수나 설탕 먹지. 우리도 좌우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사탕무를 정제해서 만드는 게 개발되면서 엄청 보급이 돼요.
2: 그러니까 사탕무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쌌어요. 네.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과학자분들과 화학자분들이 진짜 큰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옥수수를 만들었는데 이 옥수수를 가지고요. 효소 반응을 통해서 이걸로 과당을 만들 수 있네?
0: 옥수수로?
1: 그게 보통 콘시럽이라고 하는데
4: 그렇죠. 그게 액상과당.
2: 그게 액상과당이에요. 그런데 이 액상과당은요. 설탕은 그래도 두 개가 붙어있는 건데 과당은 딱 이 한 덩어리여가지고 설탕이 한 두 배 정도?
4: 1.74배 달아요.
2: 네, 1.74배? 예, 네, 그 정도 더 달고.
0: 조금만 넣어도 그냥. 네,
2: 정말 달고 우리 몸에 대사적으로 끼치는 영향도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액상과당을 엄청나게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원래 설탕이란 게 단맛이란 게 비싼 거였는데 가장 싸진 거예요. 그런데 197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때 이제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의 어떤 붐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이 액상과당이 타고 가요.
4: 우리가 아까 뜯었던 콜라 같은 네. 탄산음 있잖아요. 네. 그거 설탕 아니라 다 액상과당으로 만들어요.
2: 네. 액상과당.
4: 설탕은 생각보다 고급의 재료이기 때문에 아, 지금
3: 비싸요. 설탕이 더 비싸니까.
0: 아, 액상과당 싸니까. 네.
4: 다 액상과당.
1: 그래서 역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애초에 인간은 단맛을 좋아하는 존재였는데 그 인간에게 단맛을 제공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숲에서 달콤한 열매 하나를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단맛을 얻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해졌고 지금은 옛날 원시인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값싸게 우리가 단맛을 누릴 수 있게 됐네요.
0: 값싸게 누리는 만큼 병원비는 더 나가죠.
1: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요. 비만과 맞죠. 대사질환이랑 네. 정확하게.
0: 그러니까
1: 예.
0: 싸게 단맛을 즐기고 너무 많이 즐긴 나머지
3: 여기다가 드리는 거죠.
0: 여기 이제 가서 선생님 제 몸이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로 슈가를 찾게 그렇죠. 된 게 아닌가.
2: 네, 그래서 나온 게 사실 제로 슈가
0: 제한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들고 있는 게 슈가프리 과자입니다. 아예 당당하게 제로라고 써 있잖아요.
1: 맞네,
0: 제로 냄새를 맡아 볼게요.
2: 어때요?
0: 똑같아요. 똑같아. 냄새가 똑같아. 네. 먹어 볼게요.
3: 너무 달아.
2: 오늘 중에 가장 그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0: 아니, 설탕 넣은 거야, 이거는. 네. 너무 달아. 네. 설탕 넣은 것처럼 단데, 요즘 마트 가면은 막 이게 되게 많아요. 알룰로스?
2: 네. 스테비아.
0: 스테비아. 네. 막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2: 맞아요.
0: 근데 이게, 그러면 얘네들도 전부 다 슈가프리 저기 감미료인 거예요?
4: 우선은 그렇죠.
3: 그렇죠. 네. 개념적으로 슈가가 아니니까 슈가프리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슈가프리.
3: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제 설탕, 과당, 포도당 빼고, 에너지를 낼 수 없는 단 것들. 그게 이제 대체 감미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4: 뭐, 제일 유명한 아스파탐. 유명하죠.

0: 뇌에게 신호를 전달할지는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센서에 의해서 결정을 된다는 건데, 단맛을 느끼는 센서는 어떤 센서인가요?
1: 단맛을 느끼는 센서는 두 가지 단백질이 결합해 있는데,
0: 아, 두 가지가 조합이 돼야 되는
1: 그쵸,
0: 거예요?
1: 두 단백질이 합쳐져 있는
2: 단맛 합쳐져야 돼요.
1: 단백질인데, T1R2라는 애랑,
2: T1R2?
1: 그 두 개가 합쳐지면은 단맛 센서. 그 합쳐진 거가 자체가 이제 감지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감지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0: T1R2, T1R3. 그러니까 네. T는 테이스트고, 마시고 R은 리셉터 수용체군요. 그래서 T1, R2, T1, R3가 네. 조합하면 단맛이 되는 거고.
2: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포들이 어쨌건 수용체들이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일단 결합을 해서 딱 발동이 됐어요. 네네. 그럼 얘가 이제 어디로 가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1: 이제 얘를 예. 받아주는 애가 이제 미각세포.
2: 미각세포.
1: 단맛세포. 단맛세포가 이제 깜빡하죠.
3: 수용체 자극이 오면은 세포가 깜빡하고 네. 시그널을 단 거, 준다.
2: 단 거, 네. 이렇게.
1: 그렇죠. 네. 그 다음 단계가 첫 번째 신경세포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 귀 안쪽에 있어요.
3: 귀 쪽에 있어요?
2: 귀요?
1: 네, 중이 근처에.
2: 어? 너무 신기한데? 왜 바로 내려가고 왜 귀로 가요?
3: 왜 귀로 갈까요?
1: 근데 혀부터 뇌까지 가려는데 어떻게든 고속도로가 뚫려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만들어주는 애가 몸통이 귀 안쪽에 모여있어요.
2: 와, 대박이다. 네. 이게 바로 난 여기서 쭉 뻗어가지고 뇌로 그냥 가가지고 달다가 아니라 일단 귀로 가서 거기서 뇌로 간다?
1: 네네. 한번 거쳐서 갑니다.
2: 그 고속도로가 있는 거네요?
1: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만들어주는 신경세포가 귀 안쪽에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2: 와, 잠깐만. 그러면 귀에서 먼저 느껴야 되네요? 아닌가?
1: 어떻게 보면 귀에서 먼저 느끼는 거죠. 네. 혀, 귀, 그 다음에 뇌. 이런 식입니다.
2: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가 혹시라도 안쪽이, 귀 안쪽이 좀 약간 뭐 망가진다든가 그러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단맛을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럴 수 있는 게 알려져 있어요.
2: 진짜요? 진짜요?
0: 그러니까 청각 회로랑 그 미각 회로가 간섭이 되나요?
1: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간섭은 안 되고요. 네. 근데 귀 안쪽에 제일 먼저 그 미각 신경이 지나간다는 밝힌 사람이 로마 시대에 무슨 갈렌이라는 의사이자 과학자가 있는데
3: 엄청 옛날로 가네요.
1: 맞아요.
2: 로마 시대요?
1: 그때 귀 안쪽 수술하다가 네. 건드려봤더니 환자가 무슨 맛이 느껴지라고 보고해가지고
2: 대박이다.
1: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쪽을 통해 갑니다.
2: 귀도 엄청난 기관이었네. 단지 듣는 기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의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네? 단맛의 희열을 느끼게 해요.
0: 형님 노래 들을 때 가끔씩 단맛이 느껴지는 게.
2: 그래요? 짠맛도 많이 느껴지는데 매운맛도 느껴지고. 그러면 이게 일단 여기 과자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혀에 닿는 순간 바로 미래에 있는 마늘 쪽이 반응을 합니다.
0: 센서들이
2: 막. 네, 센서들이 막 반응을 해요. 네. 거기 있는 단맛 수용체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네. 벌써 활성화가 됐네.
3: 넣자마자.
2: 넣자마자 여기 단맛 수용체 활성화가 되고, 네. 이게 이제 전기 신호가 귀를 통해가지고 뇌로 해서, 달다. 이게 귀를 통해가지고 뇌로 전달되면서, 달다를 느낀다. 이게 우리가 단맛을 느끼는 프로세스다.
1: 맞습니다.
2: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0: 너무 깔끔해. 네.
2: 그죠? 제가 요즘 큰일 났어요. 왜? 다른 방송 가가지고, 네. 갑자기 과학 얘기가 나오면, 그거 아니? 이걸 내가 어느 순간 막 하고 있다니까. 골뱅이 싫어도 이해 좀 해. 이러면서 내가 좀 지식인 되는 것 같단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로슈가 하면은 설탕이 안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원리가 뭘까? 나 이게 도저히.
1: 왜 설탕 넣은 것처럼 다냐?
2: 왜 설탕을 넣은 것처럼 달아요?
1: 인공 감미료가 달게 느껴지는 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맛 수용체. 네. 거기 달라붙어서 단맛 세포를 활성화시키면은 그때부터 이제 쭉 단 거예요.
4: 원래는 똑같죠. 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의 시작만 딱 건드릴 수 있으면 뒤에 쭈르륵은 그대로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 미래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되는데 이걸 또 많은 분들이 약간 우리 혀를 속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혀는 속은 적이 없어요.
3: 그렇죠.
4: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설탕을 줄 거야도 아니고 단맛을 느끼는 물질을 준 거고 당연히 우리는 그 수용체가 똑같은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그 수크랄로스라는 감미료가 있는데 얘는 설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2: 아예?
4: 네. 설탕을 염소라는 그 독가스였죠. 옛날에 그걸로 처리를 했더니 수산화라고 불렀던 그 OH가 몇 개가 염소로 바뀌었어요. 세 개 정도가. 그러니까 얘는 구조도 똑같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설탕이 아니니까 우리는 영양소로 쓰지만 않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건 그 설탕이나 다른 과당이나 이런 녀석들의 구조, 화학적인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울룩불룩한 수용체에 잘 결합할 수 있게 만들면은 우리는 그걸 단맛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2: 그러면 슈가프리 감미료도 설탕이랑 똑같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0: 거예요?
1: 네, 똑같은 수용체를 건드립니다.
2: 똑같은
1: 아,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 네. 혀는 죄가 없네.
2: 그죠?
4: 여기서 죄가 없고.
5: 속은 건 뇌예요.
3: 뇌, 아, 그렇죠. 뇌가 속았네요. 뇌가 사기당한 거죠?
4: 뇌가 사기당한
3: 그러니까
4: 뇌가 사기당하고
3: 뇌가 사기를 당한 거지, 이 혀 안에 있는 뭐 네. 수용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기를 당한 건 아니다. 얘네들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4: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마치 맛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 쿠키나 설탕에 들어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맛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1: 그쵸.
4: 감정 인식이잖아요. 네. 맛을 느끼는 최종 주체는 결국은 네. 뇌고 네. 교수님께서 맛을 연구하면서도 뇌를 연구하는 것은 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 있는 거라고
1: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 아니 슈가프리 감미료는 그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견한 겁니까?
1: 이게 그렇게 발견됐으면 좋겠는데 예. 실제 우리가 수용체 알게 된 게 예. 2000년대 이후에요.
3: 와,
4: 얼마 안 됐고. 얼마
3: 아, 진짜로요?
1: 얼마 안 돼요.
3: 와, 네, 얼마, 안 얼마 안 됐는데요?
4: T1, R2, T1, R3가 아, 2000년대.
1: 1년인가 발견됐습니다.
3: 와, 너무 얼마 안 됐다.
1: 그렇다 보니까 근데 감미료 수백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발견됐는지를 저도 찾아보니까 얘네가 되게 우연히 그 장홍재 교수님 같은 화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더라고요.
4: 매드 사이언티스트.
1: 자꾸 이렇게 좀 찍어 먹어보는 네. 화학자들한테 대부분 발견됐고 네. 특히나 좀 한 가지가 되게 신기한데 아까 스쿠알로즈와 되게 비슷한 설탕과 비슷한 애가 있었는데 걔는 교수랑 학생이 같이 실험하다가 네. 교수가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자고 테스트해봐 그랬더니 얘가 테이스트로 들은 거예요.
3: 아,
1: 그래서 찍어 먹어보고 이렇게 달아 그래가지고 발견된 게.
3: 테이스트로. 네.
6: 수크랄로스가 가장 마지막에 발견됐어요. 유명한 물질 중에선 지금도 새로운 게 나오죠. 근데 앞에 있는 것들도 다 비슷해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카린이라는
4: 사카린 유명하죠.
6: 사카린도 그 실험하던 학생이 그 손을 안 닦고 저녁 식사를 먹었는데 빵이 단 거예요, 먹었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거기서 또 과학적인 대처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단 걸 보려고 실험실에 다시 가서 실험복이랑 다 빨아먹어봤어요. 어디가 단 거?
4: 네,
6: 비록이. 그래서 이게 달달한 거고 아스파탐도 비슷해요. 아스파탐은 원래 의약용이었어요. 항그 궤양 연구를 하다가 이 연구한 분이 종이를 넘길 때 이렇게 침 발라서 넘긴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단가 먹어봐서 찾은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이 요즘엔 안 그래요.
4: 대체 감미로 태반이 손맛으로 발견된 거네요.
3: 그러니까 손맛이네. 뭔가 허술해요. 아니 나를 뭐 갖다 센서 같은 거 갖다 대보고 이럴 때 다 이게 빨아보고.
6: 아, 이게 1800에서 900, 1900년대 있던 일이라서.
3: 아, 네.
1: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6: 아, 요즘은
1: 안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3: 되게 인간적이고.
5: 돌아가신 분도 많을 거고.
6: 그게 화학자들의 숙명이었어요. 옛날에. 대부분 다 먹어보고.
3: 아, 되게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스토리 같아요.
1: 지금은 찍어 먹어보지 않고요. 세포를 단맛 수용체를 이제 발현을 시켜서 이제 얘가 그럼 인공 혀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아무 물질이나 다 뿌려보면서 누가 단지를 찾아내서 하는 회사도 하나 있습니다.
6: 그 목적은 그거를 새로운 감미료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1: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새로운 감미료 또 쓴맛 억제제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합니다.
4: 교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맛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저희를 이렇게 뭔가 속이는
5: 실험을
4: 그런 실험 같은 거를
3: 진짜요?
6: 맛을
4: 하실 수
3: 뭐 준비해 오셨어요?
1: 준비해왔습니다.
3: 네. 아, 네. 모르겠네.
1: 스위치하는 이거 수용체를
3: 이건 안 되지.
1: 비슷하게 이게 먼저 일단 컨트롤 실험 우리 해야 되니까 한번 레몬 살짝 물어보시고요.
3: 너무 싫 텐데.
4: 그 저건 뭐예요? 알약 같은 건 뭐예요?
1: 이게 이제 미라클베리라는
5: 미라클베리 네.
1: 미라클베리 신기한 맛을 바꿀 수 있는 그 과일로 사탕을 만든 건데요.
6: 식용이죠?
1: 식용입니다.
3: 예. 역시 식용이냐고.
1: 일단 먼저 이게.
4: 약간 쥐 사료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3: 쥐를 한 게 아니라.
5: 되게 시다.
1: 쥐 사료 아니고요.
4: 데킬라.
3: 이 정도면.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예. 너무 쉽다.
1: 그 다음에 이제 미라클베리 사탕 있잖아요. 그거 하나 넣고. 되게 싫어하시네.
5: 먼저, 형아 괜찮으시게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1: 아니요. 지금 이제 미라클베리로.
3: 이거 미라클베리요?
1: 미라클베리 사탕을.
4: 녹여 먹어야 돼요?
1: 녹여서 미뢰들에 문질러줘야 돼요. 이제 혀 앞쪽 중간, 그리고 입 천장에도 미뢰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골고루.
6: 사탕 자체가 좀 맛이 있는데?
3: 오미자.
1: 예. 그쵸. 얘가. 원래 맛이 없어요.
3: 진짜?
1: 근데 벌써부터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일단 한번 혀에 충분히
5: 감미료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1: 없어요.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몬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그냥 또 빨아요?
1: 네, 한번 드셔보시죠.
3: 빨아볼게요.
1: 맛있죠.
4: 오렌지 아니야?
1: 맛있죠. 맛있죠.
4: 오렌지 아니야?
1: 맛있죠.
3: 미쳤다.
4: 갑자기 귤처럼
3: 둘인데요?
1: 예. 네.
3: 둘인데요?
1: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3: 와 너무 괜찮은데요?
1: 되게 신기하죠?
3: 네. 네.

0: 이 미라클베리에 미라큘린이라는 단백질 있어요.
1: 뭐야 이거?
0: 얘가 그 일을 하는 건데 걔가 단맛 수용체에 붙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단맛을 내지 않아요. 활성화시키진 않아요. 네. 근데 산이 들어오면은 네. 이 pH 때문에 얘 구조가 바뀌면서 단맛 수용체 활성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귤로 바뀌는 겁니다.
2: 알고 천혜향 느낌이에요. 천혜향 느낌.
1: 네. 네. 신맛을 약간 오, 달콤새콤하게 만들어주네요?
0: 네, 이게 한 30분 가요. 이거 한 번, 하나 더.
3: 이걸 먹고 단 거 먹는 건 효과 없죠?
2: 아, 없죠.
4: 덜 느껴져요.
2: 아, 그런게요?
4: 왜냐면 수용체 붙어.
2: 우와.
4: 이걸 다이어트 식품입니까?
5: 미라클 베리라고 하는 이름이 이 신기한 그 마법 같은 효과 때문에
0: 그 맞습니다.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예, 그 안에 있는 단백질도 미라큘린. 그래서 미라클에서 따와가지고 지었고요.
5: 진짜 약간 미라클 같은 느낌이었어요.
0: 그렇죠.
2: 마법이죠. 되게 신기했어요.
1: 네. 마법의 사탕. 네. 슈가프리 감미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게 좀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설탕을 먹었을 때하고 좀 다른 점. 그 슈가프리 괜찮잖아요.
6: 일단 혀가 달잖아요. 네. 혀가 달면 우리의 뇌가 그다음에 기대하는 거는 사실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뇌가 사람한테 그렇게 너 이거 먹으면 맛있어라는 보상을 주는 이유가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혀가 달면은 혈당 반응을 기다리는데 혈당 반응이 안 와요. 그러면 뇌는 약간 속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 단맛과 어떤 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좀 올릴 수가 있어요.
1: 오히려 더 달라고? 네.
6: 실제 그 기능성 MRI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니까 특히 평소에 이런 음료나 이런 걸 많이 먹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제로 음료를 마시면서 뇌 기능성 MRI를 찍어보면은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근데 배고픔의 중추가 활성화가 돼요. 신기하죠?
1: 오히려 배고픔?
6: 약간 허기짐을 더 느끼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게 달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몸은 뭘 기대하냐면은 이거 혈당 올라가겠네 이러면서 이 포도당을 흡수할 준비를 해요. 포도당 수용체 같은 게 실제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혈당이 안 오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내가 지금 좀 더 빨아들여야 되나? 그래서 포도당 수용체를 더 늘려요.
1: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6: 그렇죠. 교란이 약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공감미로 음료를 마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냥 밥을 먹는다. 그럼 혈당이 더 올라요. 신기하게 나는 같은 걸 먹었는데.
1: 아 그래요? 그럼 오히려 그냥 인공감미료를 안 먹고 그냥 밥을 먹는 거하고
6: 네.
1: 그러니까 제로슈가 음료를 먹으면서 밥을 먹는 거는 혈당이 더 치솟을 수 있다.
6: 그렇죠. 근데 이게 혈당만 치솟는 게 또 아니에요. 이게 또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A 그룹한테는요 인공감미료만 먹게 했어요. B 그룹한테는 그냥 설탕물만 먹게 했어요. C 그룹한테는 인공감미료랑 밥을 같이,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인공감미료만 먹었을 때도 그런 반응이 없고 그냥 음료만 먹었을 때 그런 반응이 없는데 이 인공감미료랑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했더니 뇌에서의 보상도 약간 좀 풀어들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내성이 생긴다고 해야 돼요. 나중에 더 강한 단맛을 좀 원하는.
1: 햄버거 피자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6: 사실 가장 좋은 건 탄산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1: 탄산수? 네.
6: 아, 표정이 왜 그러세요?
1: 아니, 탄산수 먹긴 먹습니다.
6: 탄산수는 괜찮고요. 네. 생각보다 탄산 자체가 괜찮다. 그래서 이 인공감미료가 아직은 이제 우리의 좀 뇌나 몸이 제대로 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단맛은 탄수화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린다.
5: 이거 관련된 초파리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1: 초파리가 왜?
5: 포도당이라고 하면 포도당이 구조가 두 개의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D글루코즈랑 L글루코즈라고 해서 우리가 거울 보면 이게 반전돼서 보이잖아요. 이게 거울상 이성질체인데 생물들은 신기하게 D랑 L 중에서 D를 써요.
1: D를 쓰고.
5: L은 대사를 못해요. 네. 똑같은 포도당인데 네. 거울상이 얘는 칼로리를 내고 얘는 칼로리를 못 내는 거예요.
1: 칼로리 못 낸다.
5: 이걸 이 쿠키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네. 초파리한테 얘는 D예요. D를 100이 들어있어요. 300을 줬는데 얘는 칼로리가 0이에요. 그러면 초파리가 처음에 얘를 먹어요.
0: 더 달아서 다니까.
5: 단 걸 좋아하는 회로 작동해요. 근데 초파리를 굶기잖아요. 초파리를 배부른 초파리 그냥 초파리를 굶기면 기가 막히게 얘를 먹어요.
1: 왜냐면 움직여야 되니까 몸이.
5: 영양가가 필요한 거예요.
1: 그렇지.
5: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완전히 다르게 쓰는 거예요.
2: 인간도 그러지 않아요? 저도 막 엄청 배고플 때는 제로 안 고르고 그냥 오리지널 고르게 되던데.
5: 초파리가 내부의 상태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거잖아요. 배가 부를 때는 더 달지만 영양소가 없는 얘를 먹고 배가 고프면 덜 달아도 영양소가 있는 얘를 먹는데
1: 본능이죠.
5: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를 봤더니 뇌에서 결국 일어나는 변화인 거죠.

0: 뇌에서 그렇지. 일어나는 변화를 찾아보니까 네. 뇌에서 당을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셨던 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우리가 혀나 뭐 초파리도 혀가 있는데 혀를 통해서 외부의 음식을 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부에 있는 상태를 감지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 체계가 교란될 일이 자연에서는 별로 없는 거죠.
1: 없죠.
0: 왜냐하면 우리가 단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 몸에 와서 영양소가 되는
2: 네. 어떤 물질이 되고
0: 그 혈당을 올리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생물의 몸이 경험해본 적 없는 교란인 거잖아요.
1: 교란이에요.
0: 단데 네.
1: 안 올려.
0: 안 올려. 몸에 당을 안 올려.
1: 네. 이거 이상한데?
0: 칼로리도 안 줘. 네.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3: 그거랑 되게 비슷한 쥐연구가 있어요.
1: 맞아요.
3: 그러니까 쥐한테 설탕물이랑 물 주면 당연히 설탕물 좋아하고요. 그냥 인공감미료물이랑 그냥 물 주면 인공감미료 좋아해요. 제로 음료 좋아해요.
2: 무조건 당을 좋아해요.
3: 당을 좋아해요. 근데 두 개를 주면 어떠냐? 그러면은 처음에 구분을 못 합니다. 그냥 둘 다 달콤하게 맛있으니까.
2: 설탕물이랑 감미료랑.
3: 예, 그냥 둘 다 좋아해요. 똑같이 먹어요. 근데 하루 정도 있다 보면은 얘가 귀신같이 에너지가 있는 달콤한
1: 설탕물을
0: 설탕물
1: 초파랑 똑같네요.
3: 예, 초파랑 똑같아요.
2: 동물들은 다 안 먹어요.
3: 그래서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면은 혀가 좋아해서 도파민 회로랑 연결되는 건 바로
1: 맞아,
3: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네. 근데 얘는 아무래도 장까지 가서 흡수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랑 에너지를 흡수해서 좋아랑 그 두 개가 이제 두 개를 연결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대신에 얘가 나를 나중에 더 기쁘게 하는 거다. 더 좋게 하는 거다. 더 보상 크게 오는 거다.
2: 딱 이거
3: 아는 거죠.
1: 아, 그러면 그 실험을 할 때 네. 얘가 초파리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같이 보관을 해두면 네. 배가 항상 부르고 영양소는 가득 있을 거 아니에요.
3: 네네.
1: 그때도 설탕물을 원하나 하면 또 구분을 못하나요?
3: 배가 부른 상태에서 실험을 하진 않았어요. 사실 이런 실험들할 때 항상 굶겨서 데이터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근데 아마 아까 초파리 실험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1: 결국에는 내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게 단지 우리가 먹을 게 너무 많은 시대라 그래서 그냥 선호도나 이런 거에 따른 거지 인간도 먹을 게 없으면 당연히 감미료보다는 설탕을 먹을 것 같아서.
3: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0: 재밌는 포인트네. 음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제로가 불티나게 팔릴 수 있는 기반은 모두가 배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3: 그렇지,
0: 모두가 그러네요. 과잉 영양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팔리는 거지 만약에 영양이 부족하다면 사람들이 클래식을 제로보다 훨씬 더 맛있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2: 그 장에 있잖아요. 아까 장 말씀하셨잖아요.
3: 네네.
2: 사람 장은 네. 아까 이제 그 슈가프리 감미료에 네네. 어떤 영향을 좀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의 그러니까 장.
4: 우리는 사실 이 인공감미료를 분해를 못 시키는데 장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죠.
2: 있죠.
4: 네. 그러면 얘네들도 인공감미료랑 아무런 상호작용을 안 하냐. 처음엔 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떤 장내 미생물들은 일부 어떤 인공감미료를 좀 분해하기도 해요.
2: 분해요?
4: 네. 그리고 어떤 대사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은 인공감미료를 많이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들의 어떤 다양성이 좀 줄어들고
2: 특정,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4: 그렇죠. 안 좋아져요. 특정 유해균들이 좀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들이 만드는 그 대사물질이 있거든요. 그 대사물질을 우리가 또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걸로 우리가 지방대사나 어떤 포만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게 좀 훼손돼가지고 약간 좀
2: 타격을 준다.
4: 그렇죠. 당뇨병 전 단계라든지 좀 대사장애 쪽으로 좀 이렇게 가는 그런 경향들이 네
2: 그러면
4: 관찰되는 거죠.
2: 예를 들어서 그럼 인공감미료 말고 똑같은 설탕을 섭취했을 때 그때는 장내 미생물의 그 타격감이
4: 더 안 좋아요.
2: 얘 상치도 못하겠어요.
4: 설탕은 확실하게
2: 더 안 좋죠. 더 안 좋죠. 아, 그래서 물 드시는 거예요?
4: 네, 설탕은 더 안 좋고.
2: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 안 좋은 게 설탕이다?
4: 네, 더 안 좋은 설탕. 그러니까 인공감미료는 근데 이제 문제가 괜찮다고 사람들이
2: 안심할까봐
4: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0: 많이 먹으니까.
4: 네, 이것들도 교란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실제 이제 인공감미료 음료를 하루에 두 잔 마신 사람들이 어떤 심혈관계 사망이나 치매 혹은 전체 사망률이 좀 올라갔다. 이런 데이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0: 최근에 마우스로 대체 감미료가 굉장히 대사 질환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꽤 그래도 무게 있는 저널에서 좋은 저널에서 나와서 조금 더 꺼려지게 되긴 하더라고요.
2: 그 이제 지금 이거 슈가프리 먹으라는 거야, 안 먹으라는 거야.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저 개인적으로 어쨌건 설탕보다는 슈가프리가 낫다고 그랬고, 근데 이제 슈가프리라고 그래가지고 막 예전에 먹던 양보다 더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4: 근데 앞서 말한 대로 살이 이제 나 살 좀 빼야지라고 제로로 넘어오시는 분들 대부분 실패하긴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제 그런 걸 본 게 되게 많아요.
2: 다이어트 제로는 뭐 의미가 없다.
4: 넘어갔더니 더 찌진 않지만 빠지지도 않더라.
0: 근데 그거는 저기 뉴잉글랜드 그 메디컬 저널에서 그 논문이 나오지 않았나요? 체중이 감소하는 걸로.
3: 단기적으로는 빠져요. 네, 단기적으로는 빠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찌기도 한다라는 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0: 아, 그렇군요. 네,
4: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결국 다른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을 더 올려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대한 보상을 더 올리는 거거든요. 아. 다른 음식들에. 그리고 뇌 자체도 이게 보상이 불일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 탄수화물을 갈망하는 쪽으로 작용해서 WHO에서도 어떤 체중 감량 목적으로 이런 인공감미료 쓰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2: 근데 일단 중요한 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다양한 슈가프리 감미료가 있습니다. 어떤 감미료가 그나마 괜찮을까요? 안전할까요?
3: 근데 어떤 감미료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를 종류로만 구분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사실
4: 맞아요.
3: 양이
4: 맞아요.
3: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되게 복잡한 질문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어떤 제품이 그나마 나을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토론일 것 같아요.
4: 그쵸. 저도 약간 당황했던 게
1: 아마 우 교수님은 아무래도 내과에다가 그 내분비를 하시니까 여기서 뭐가 좋다라고 말하면 그 발언의 파급력이 맞아요. 심각하실 수 있어서
0: 말을
1: 부담되는 질문이었어요. 많이 아끼시는 건데 저는 알 바 아니거든요.
2: 그렇지.
1: 아니 이거 화학물질 연구돼서 나온 것뿐이고
2: 화학적으로만 얘기하면 돼요.
1: 어차피 소비는 소비자가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아스파탐이 지금까지 제일 안전하고
2: 아스파탐?
4: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1: 근데 제 입장에서 의학적인 걸 다 빼고
2: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4: 화학적으로
1: 아스파탐이 가장 오랫동안 임상 테스트가 되고 있어요. 65년에 만들어졌고 이게 81년부터 FDA 승인돼 쓰였는데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와요. 언제 누가 연구했더니 이거 발암률이 나왔다.
2: 맨날 아스파탐이 이게 욕 먹잖아요.
1: 이게 끝없이 있었어요.
2: 네, 막걸리도 아스파탐 들어가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1: 나오면 이제 WHO랑 여기서 막 연구를 해서 아니다. 이거는 연구가 잘못돼 나오면 한 몇 년씩 또 나와요. 이거 다른데 문제가 있었다. 이거를 끝없이 반복을 하고 있으면서 오는데 연구도 제일 많이 돼서 저는 아스파탐은 문제 없다 보고 스테비아라는 거 토마토 하잖아요. 이건 천연물질이에요. 합성이 아니라. 스테비아는 식물 이름이고 거기는 스테비사이드라는 거를 흙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토마토가 그냥 이걸 빨아들여가지고 달콤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얘는 합성 감미료도 아닌데 그 맛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게 모든 건 선호의 문제인데
4: 너무 단맛이 느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에서 건강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먹었더니 실제 과자나 내가 평소에 먹던 것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게 많아요. 지난 한 3, 4년간을 봐도 인공감미료의 함량이 한 30%, 40%가 늘어난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더 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2: 설탕 안 넣는 대신 이걸 더 넣어버리자 그렇죠. 하니까요.
4: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너무 강한 입맛 자극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어야 되는 어떤 그 자연식품의 단맛을 못 느끼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이 보상 불일치가 계속 있으니까 다른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도 올라가요. 우리 몸의 결함도 심해지고. 그래서 인공감미료를 일단 적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2: 인공감미료를 적게 쓴 제품 그리고 네. 먹었을 때 그렇게 달지 않은 제품.
4: 그렇죠. 네, 그렇죠.
2: 그러니까 내가 먹어도 달지 않은 제품. 그런 것들은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다.
0: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비만인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이런 의학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좀 결과를 저는 기다리는 입장이긴 한데 조금 간과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생태 환경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분해를 못하지만 미생물들도 잘 분해를 못할 텐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로를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면 소변과 대변으로 다 배출돼서 하천으로 다 갈 거고 해양으로 다 갈 건데 거기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과연 알고 있나? 거기서 우리뿐만 아니라도 당이라고 하는 것은 미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거기서 교란해가지고 거기는 생물들에게 대사질환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영향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차원에서도 또 좀 약간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1: 근데 그런 거 연구를 많이 하는 게 그 수크랄로스는 환경 교란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수크랄로스 기본 구조가 설탕이랑 똑같았고 대신에 안 깨지게 만든 거라 얘가 흘러가면 문제되는 게 해조류예요. 걔네가 당을 만들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들어와 쌓이니까. 근데 다른 거는 환경 독성은 없어요. 지금까지.
2: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뭐 열띠게 좀 해주셔가지고 네. 재밌었는데 중국의 단맛 그런 게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진짜.
4: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식품을 먹는다는 건요. 네. 저는 하나의 우주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귤을 먹어요. 근데 귤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도 우리는 몰라요. 각자의 그 유니버스가 있는 건데 근데 그 상호작용 중에 우리한테 어떤 특정 자극을 주는 건 뽑아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면은 그게 우리의 어떤 그 복잡한 시스템을 교란시킨다는 거죠.
2: 장 교수님 화학자로서
1: 궁극의 단맛은 있고 네,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이상향이나 목적지가 없으면

0: 그 분야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저도 다 되게 공감을 하고 단맛을 굉장히 많이 먹고 중독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 알지만 예, 예. 저는 만약 제가 그렇게 단맛을 좋아하고 많이 찾는 게 합성 감미료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단맛이기 때문에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합성 감미료 없었어도 저는 설탕을 퍼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없고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걸 진짜 미칠 듯이 달게 만들자.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면 정말 조금만 넣어도 단맛이 나니까 그렇지. 몸에 가는 부담을 엄청 줄일 수 있거든요.
1: 아, 적은요.
2: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엄청나게 달게 만드는 그게 자극인 거거든요. 엄청나게 달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그 이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고 그걸 계속 쫓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물질들이 분명히 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1: 많이 넣어서 달게 네. 하느냐 아니면 조금만 넣어서 그냥 그 충족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 차이가
2: 큰 의미가 없는
0: 거죠. 아니죠. 없는 차이가 거예요. 있죠. 왜냐하면 넣는 양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양에 따라서 독과 약이 바뀌고 항생제니 뭐니 모든 게 사실 우리는 이롭게 쓰지만
1: 몸이 들으니까
0: 양이 좀만 더 많으면 문제잖아요.
2: 그런데 이게 결국 우리가 이 맛이라는 거는 목적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맛이라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 때문에 우리의 뇌가 주는 보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약 중독자들 왜 그 사람 도파민에 미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도파민이라는 게 성취를 했을 때 나오는 물질인데, 근데 이 도파민이 좋으니까 도파민만 극대화시킨 게 결국 마약이 되는 거라 생각할 수가 있어. 쉽게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 궁극의 단맛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마약을 만드는 걸 수가 있어요.
1: 자, 두 분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 서로 예, 저 하나씩 하시고 우리 그 최명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러니까 이런 단맛. 문제를 다룰 때 네. 저희가 계속 뭔가 어떤 물질이 있어갖고 걔를 무한대로 먹어도 괜찮을 거냐 이런 것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대할 때 양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 적절한 수준에서는 몸에 해가 안 되지만 넘치면 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공 감미료들, 대체 감미료들이 지금 너무 많은 종류 나와 있어요. 수십 가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많지가 않고 얘네들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적절한 조합이 궁극의 단맛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무한대로 먹어도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서 사람들한테 잘 알려준다면 그게 궁극의 단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무리 슈가풀이라고 해도 마음 놓고
2: 그렇죠.
1: 야 이거는 그래도 괜찮겠지 하면서 더 많이 먹지 말고 어쨌건 슈가풀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양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조금 소량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닫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단 거를 포기를 못 하거든요. 예, 예, 예.
4: 단 거가 danger이잖아요.
1: 아니야,
2: 진짜.
1: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함께 해주신데 어떠셨어요?
2: 즐거웠고요. 이게 단맛이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맛이에요.
1: 아, 포기 못해요. 네,
2: 너무 매력적인 맛이어서 이게 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단맛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있거든요. 다만 이게 과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1: 적당히.
5: 교수님도. 네.
3: 아,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제가 단맛 연구하면서 맨날 쥐한테 인공 감미료만 먹었었는데, 이렇게 좀 폭넓게 네. 좀 얘기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1: 오랜만에 사람들하고 대화하시나요?
3: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원생 있고요.
1: 왜냐면, 워낙 주로 실험을 많이 하시니까.
3: 네, 그렇지 않습니다.
1: 좋은 업적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3: 아, 감사합니다. 네,
1: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좀 드세요, 드세요. 예, 많이 먹었나? 예, 이 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예, 예.
4: 방송하고 나니까 이제 더 못 먹겠어요.
1: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애 프로그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보시죠. 막,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최종 선택 전이야. 될까 말까? 어떻게 될까? 될까? 금방! 이게 도파민이 터지는 거야.
6: 진짜 터지죠.
7: 도파민 터진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저는 절대 안 쓰거든요.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이 되어야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도파민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나는 도파민이 뭔지 모르네? 박사님.
8: 네.
1: 도파민이 뭡니까?
8: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예, 너무 예. 많은데 아닙니다.
1: 호르몬이 아니에요?
7: 그때 실제로 뭐 뇌에서 도파민이 이렇게 나오나요?
6: 여기서도 저도 질문인.
8: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 의사결정을 배우는 과정 이게 더 잘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1: 아 그냥 중독시키는 애 아니에요? 오늘 도파민이 약간 재발견이 될 것 같아요.
9: 그러니까요.
1: 전혀 이거는 많은 분들.
1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

0: 미니치 한판 하시게.
1: 아, 뭐 얼마든지.
0: 베개가 아이야, 어이야.
1: 아, 진짜 큰일 났다.
0: 아, 너무 쉬운데? 아, 베개가 가장 어려워요. 시계님 이거.

0: 왜 웃지? 왜 웃지?
1: 심신약진. 다섯 개다.
2: 전 세계 가장 치열한 두뇌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옆에는 흑놀이사 시즌1 우승자 그리고 백게임에서 저를 이긴 우승자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선생님이십니다.
4: 안녕하세요. 패배를 모르는 남자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입니다.
3: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4: 잘 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엊그제 또 백게임이 나와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3: 전 계속 연승하실 줄 알았거든요.
4: 네.
3: 바로 포기하시던데요?
4: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펭수 말고는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튀었습니다. 펭수랑 붙는다는 걸 알고
3: 언니
4: 조금 실망했어요.
3: 오, 왜요?
4: 상대가 펭수다 보니까 이겨도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댓글 보면 펭수야 고생했어, 펭수야 잘했다, 기분이 좀 나빴어요 저는.
3: 좋지만 이 느낌입니다. 무려 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됐어요.
4: 그렇죠.
3: 자, 그러면 그 돈 아직 안 쓰셨습니까?
4: 입금이 안 됐습니다 아직. 입금이 된다면 뭐 맛있는 걸 사 먹어야 되지 않을까.
3: 그럼 만약에 내일 죽어, 그럼 그 전에 딱 한 끼만 먹을 수 있으면.
4: 제가 안 먹어본 고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3: 엄마 왜 그러세요?
4: 펭귄 고기에 대해서 정보가 없더라고요.
3: 저기요, 저는 먹는 거 아니에요.
4: 펭귄 고기가 도대체 이게 해의 맛일까? 생선의 맛일까? 어떻게 하면 맛있어질지. 한번 땡기는데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지금 오니까.
3: 자, 흑백놀이사 시즌1 이어서 시즌2,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시즌3가 확정이 됐어요. 네.
4: 전 팀전을 싫어해요.
3: 혹시 남 탓하시는 겁니까?
4: 아, 남 탓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고양이형 인간이다 보니까.
3: 고양이 한번 성대모사 해줄 수 있습니까? 아, 야옹 한번 해줘.
4: 제가 고양이가 된다면 잡아먹기 싫던데.
3: 고양이는 좀 못 먹어요.
4: 그래요? 맛있어 보이는데.
3: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 서바이벌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원래 좀 좋아하십니까?
4: 제가 서바이벌을 진짜 좋아합니다.
3: 그러면 또 서바이벌 또 유명한 거 하나 있거든요.
4: 뭐죠?
3: 솔로지옥.
4: 솔로지옥이 서바이벌이에요?
3: 아, 그럼요.
4: 탈락 어떻게 하면 탈락이에요?
3: 그건 이제 마음을 못 받으면 탈락이죠.
4: 상상을 해봤을 때 솔로지옥에 나갔어요.
3: 예.
4: 일단 사람들이 등장하자마자 의아해합니다. 탭인가? 약간 이러면서. 솔로지옥보다는 저는
3: 예.
4: 나는 솔로를 좀... 전 나소를 좀 되게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영호나 영철을 좀
3: 잘 어울려
4: 노리고 있습니다.
3: 좋습니다. 나는 솔 제작진분들께서는 서둘러 저기 네. 저기 섭외를 좀 부탁드리고요.
4: 영호로 부탁드립니다.
3: 그렇다면 좋아 리매치 한판 하시죠.
4: 벌어진 상처에 제가 소금을 한번 더 뿌려드릴게요.
3: 소금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금.
4: 상금도 있어요? 그럼 뭐지? 음식?
3: 5점급!
4: 죄송하지만 좀 지났습니다, 이제.
3: 근데 맞는 것 같아요.
5: EBS 배 누가 더 낫나 코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4: 오.
5: 게임은 총 3라운드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누구의 두뇌가 더 나은지 판가름 됩니다. 지금부터 인간 대 조류, 조류 대 인간의 두뇌를 가리는 전 세계 가장 치열한 두뇌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두뇌의 한계를 극한까지 끌어올려 최정상을 검증하는 하이엔드 언어 능력 테스트.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입니다.
3: 오 마이 갓!
4: 나 못하는데?
5: 총 5문제가 출제되며 맞춤법은 물론 띄어쓰기도 맞히셔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1번 너, 나, 안 본 지 두 달 다 돼감.
4: 아, 이상한데?
3: 아, 너무 쉬운데? 아, 일단 안 본 지에서 막혔어요.
4: 잠깐만, 좀 이상한데?
5: 너, 나, 안 본 지 두 달 다 돼감.
4: 아, 자신 없어.
5: 베개에 누워있는데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솟구쳤다.
3: 미친 제작진, 친구 아니야? 나 이거 몰라. 베개가 뭐야? 근데 베개에 누워있는데 이거 베개예요? 페어플레이 다시 합시다.
4: 아니.
3: 예? 베개가 아이야, 어이야?
4: 나도 몰라요. 몇 날 며칠? 며칠? 아니, 타자로 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빨갛게 뜨거든요, 원래? 틀리면?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게 빨간 게 뜨나 안 뜨나 지금 보고 있어요.
5: 3번, 뒤치다 거리를 하려고
4: 아이씨.
5: 몇 날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다.
3: 친구 아니야? 뒤치다 거리를 하려고 뭐라고?
5: 뒤치다 거리를 하려고
3: 하려고 뭐라고?
5: 뒤치다 거리를 하려고 몇 날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다.
3: 뒤치 다시야 닭이야? 그 닭처럼
5: 마피아는
4: 마피자 아닙니다.
5: 마음 깊숙이 자기 승리를 확신한다.
4: 깊숙이야 희야?
3: 지금 이라 그랬어.
5: 5번입니다. 희한하게 습관까지 대물림 된 것 같다.
4: 대물림 지닥거리. 아, 고치면 틀리는데. 아, 맞작가거든요, 제가. 책을 냈어요. 네.
3: 작가 출신이세요?
4: 제가 작가거든요. 책도 쓴 사람인데,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요즘에는 다 이거 오타 수정을 해주거든요.
3: 아, 그쵸. 요즘에는 알아서. 그 버튼 한 번이면 그 AI가 다 해주네요.
4: 오케이, 고친다. 과연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3: 아, 베개가 가장 어렵군요. 아, 베개가 가장 어려워요. 미치겠니, 이거.
4: 베개는 난 포기했어.
3: 정했습니다.
4: 아이, 몰라. 어차피 펭수 이겨봤자 아무도 나 축하 안 해줘.
5: 펭수와 야. 나폴리 마피아님은
4: 펭수야.
5: 서로 바꿔서 채점해 주시면 됩니다.
3: 안 돼!
4: 와, 이거 다 뛰어야 돼? 와, 이거 다 뛰는 거야?
3: 다. 야, 아. 난 처음 알았어요.
4: 베개.
3: 오, 베개 말랐어!
4: 베개. 아예.
3: 아, 틀렸다!
4: 어이 아이인가? 어이 아이.
3: 저는 정확하게 그 두 개 바꿨습니다.
4: 아, 뭐야, 그러네. 아, 이거 헷갈렸는데.
3: 뒤치다 거리잖아. 왜 뒤치다 거리라 그래? 이거 성우님 잘못입니다.
4: 뭐야, 뒤치다 거리야?
3: 뒤치다 거리라고 했어요. 희한하게라며. 희한하게라고 해야지.
4: 발음을 왜 이렇게 해?
3: 제가 봤을 때 동점입니다, 이거.
4: 수준이 똑같은데?
3: 예?
5: 펭수 한 개, 나폴리 마피아 한 개로 동점입니다.
3: 오!
4: 우리가 했던 그 영상 댓글이 기억나는데
3: 뭐라고 했어요?
4: 끼리끼리 잘 논다고.
3: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4: 똑같네.
3: 야,
5: 첫 번째 라운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고도의 심리전과 추리력이 요구되는 양세찬 게임입니다.
4: 어?
3: 이 게임은 저게 뭐야? 아니, 내가 모르는 건 어떡해요?
4: 아, 진짜 몰라?
3: 응!
4: 아, 잠깐만. 너무 쉽잖아, 저거는.
3: 자, 누가 와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게 뭐예요?
5: 주제는 인물입니다.
3: 정확한 건 난 저 사람 몰라.
4: 아, 모르면 어떡해, 이걸.
3: 이거 아는 사람 손.
0: 저기 봐요.
3: 회의했으니까 알겠지.
4: 뭐길래? 맞추고 싶다.
5: 게임 진행하시겠습니까?
3: 저는 못하겠는데요?
5: 넘어가겠습니다.
4: 아, 누군데?
3: 아니, 팀쿡 알아요?
4: 아, 팀쿡 몰라요? 애플?
3: 어, 몰라요.
4: 헐, 이것도 내가 이겼네.
3: 예?
4: 아, 펭수 나한테 안 되네.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5: 다음 주제는 비밀입니다.
4: 비밀이라고요?
3: 정확한 건 이거 못 맞출 거예요.
4: 이게 뭐야? 저는 사람인가요?
3: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죠?
4: 아, 이름일 수도 있다.
3: 네. 저는 인물입니까?
4: 사람 이름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 이름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또 협동을 해볼까요? 우리 협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3: 띄어쓰기가 몇 개나 들어갑니까?

0: 하나가 들어갑니다.
1: 정답해도 됩니까?
2: 네.
1: 오만가 편견.
0: 오. 예리한데?
3: 틀렸습니다.
0: 이번 라운드 중요하다. 잠깐만. 오만가 편견을 했다는 건 영화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1: 인간사.
0: 인간사.
1: 예. 좀 철학적이죠.
0: 철학적이다?
1: 예, 예.
0: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1: 좋아요.
0: 저는 장르가 뭐예요? 혹시 시리즈물인가요? 작가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1: 아, 왜 두 개 질문하세요?
0: 성대모사.
1: 저 몸으로 배워드릴게요.
0: 네.

0: 전 정확히 했어요.
1: 정확히 했다고요?
0: 네. 저도 뭐 해주세요.
1: 힌트 드릴게요.
0: 누구야?
1: 전혀 감도 못 잡겠다.
0: 러브 액츄얼리.
2: 틀렸습니다.
1: 정답! 남극의 눈물.
2: 틀렸습니다. 시간 초과로.
1: 아씨 뭐야. 이런 블러핑을 설마 했는데.
2: 다음 주제로 교체하겠습니다.
0: 저건 뭐야?
1: 아니 펭수씨가 아는 걸 좀 내주세요.
0: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해야 이게 불리해.
1: 아 이거 몰라? 이거 내 전문 분야 같은데.
2: 힌트 드리겠습니다.
1: 어, 힌트.
2: 비밀이었던 주제는 경제입니다.
1: 경제. 제가 경제 좋아하거든요.
0: 아!
1: 저 몇 글자예요?
0: 세 글자.
1: 세 글자 영어 경제. 코스피?
2: 틀렸습니다.
1: 오케이, 다음에 맞춘다.
0: 안 돼!
1: 정답! 코스닥? 정답! 나스닥?
2: 틀렸습니다.
1: 아, 뭐야. 이게 아니야? 이 방향이 아니야?
0: 저 정답해도 될까요?
1: 네.
0: 비트코인.
2: 틀렸습니다.
1: 아는 게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식 용어인가요?
0: 어, 내가 주식을 안 해.
1: 아씨.
0: 노래에서 들어본 것 같아.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1: 예? 이게 노래라고? 뉴진스라고? 뉴진스의 경제 용어가 있어?
0: 고정상이 뭐야?
1: 뉴진스의 하이포이어.
2: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 뭔데?
0: 뭔지 알아요?
1: 알죠. 투자 종목이잖아.
0: 저는 뭐 주식이고 인물 잘 몰라요.
1: 어떻게 쓰지? 아 이렇게? 왜 웃지? 왜 웃지? 왜 웃지? 바로 정답해도 되나요?
0: 어, 해보세요!
1: 피자.
0: 정답. 야,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나는 뭐 참치겠지.
1: 아니야, 참치 아니야. 피자죠? 아, 왜 이렇게 쉬워?
2: 2라운드 승리는 나폴리 마피아님입니다.
1: 너무 쉽다.
2: 초강력 멘탈과 뇌지컬을 최대치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괴물들의 생존 서바이벌 인디언 포커를 시작합니다. 인디언 포커는 본인 카드를 이마에 붙이고 상대의 카드만 보며 집을 베팅하는 게임입니다.

0: 그 선수님 배팅해 주시면 됩니다.
1: 2개. 2개 받고. 이거.
2: 오. 자이언츠 블러핑 좀 한다. 아니래요.
0: 형수님 이기셨습니다.
1: 예. 아, 이게 좀 뻔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0: 형수님 이기셨습니다. 형수님 이기셨습니다. 형수님 이기셨습니다. 형수님 이기셨습니다.
2: 형수가 숫자에 강하네. 한글은 좀 약한데. 표정이 전혀 읽히지 않아.
0: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1: 어? 다섯 개다.
0: 네, 하나 하셨습니다.
2: 줄게요.
0: 네, 주셨습니다. 선수님 승리입니다.
2: 너무 다큐인데?
1: 그럼 1승 가져갈게요.
3: 3라운드 게임이 모두 끝났습니다. 펭수, 마피아 1대1 동점으로 최종 승부를 가리기 뭐야? 위해 추가로 마지막 게임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뭐지? 뭐 있어?
3: 마지막 게임은 카드 뒤집기입니다. 총 20개의 카드 중 같은 숫자인 카드를 찾아서 많이 가져가는 쪽이 승리합니다.
2: 가자.
1: 자, 먼저랑 이거 저기 까겠습니다. 맨 끝에. 요거, 요거요.
0: 카드 오픈합니다. 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장발부입니다.
2: 시작 아니야, 이거?
1: 이거랑 이거요?
0: 이거 맞네. 네.
2: 어, 이게 뭐냐고!
1: 이거, 이거요?
2: 나 펭수의 플레이에 지금 정신을 잃었어.
1: 잘 생각해봐요.
2: 이게 어디 있었는데?
1: 오!
2: 오! 이거 열어주세요.
0: 네. 네, 모였습니다.
2: 보인다, 보인다. 이거 열어주세요.
1: 오!
0: 네, 알겠습니다.
1: 어? 오, 뭐야!
2: 이거 열어주세요.
1: 어?
0: 6입니까?
1: 이거, 이거요?
2: 아, 어! 6이라고? 제가 좀 제가 전략가 이미지를 좀 밀고 있다 보니까. 아, 이 친구 아, 진짜 친구 똑똑하다.
0: 똑똑하다.
1: 오!
0: 하도 가겠습니다. 하도 가겠습니다. 맞았습니다.
1: 이야, 좀 좋은데!
2: 저 끝에 거.
1: 오!
0: 오픈하겠습니다.
2: 이거.
0: 오픈하겠습니다.
2: 아, 뭐야!
4: 안 맞았습니다.
1: 바보! 이거, 이거.
2: 아, 이거였구나. 아,
0: 오픈하겠습니다.
2: 카드가 없어서 헷갈렸다. 네.
1: 자, 이제 이거는.
2: 아, 이거 운빨인데?
1: 확률싸움이거든요. 카드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 요거 깜빡이요.
0: 네, 요거 까겠습니다.
1: 저 끝에.
0: 네, 오픈합니다. 네, 오픈합니다. 네, 오픈합니다.
1: 와!
0: 카드 오픈합니다.
3: 전 세계 최초. 조리대의 인간 두뇌 서바이벌 괴물 같은 뇌지컬로 상대를 단숨에 제압한 EBS 대 누가 더 낫나의 최고 브레인은 펭수입니다.
1: 이야!
2: 내가 여긴가?
3: 비록 게임에 졌지만 최선을 다해주신 나폴리 마피아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 저희 가게에 한번 초대하고 싶었어요.
1: 어? 맞아요.
2: 제가 요리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1: 수고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1: 좋습니다.
2: 펭수.
1: 만약에 저와 붙을 상대가 있다면 혹시 추천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2: 빠니보틀 어떻습니까?
1: 빠니보틀.
2: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1: 그래요?
2: 내가 봤을 때 빠니보틀 못 이길 것 같은데.
1: 빵! 좋습니다. 그 도발 받아들이죠. 저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지원해 주세요. 제가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참배라.
5: 펭수, 이번엔 펭남이가 걸어올게요.

0: 여러분.
1: 정신 좀 들어? 괜찮아?
0: 조금 아프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2: 존댓말? 아니 뭐 여튼 형수 깨어나서 너무 다행이다. 일어나보자.
1: 이러지 말고.
0: 감사합니다.
1: 형수 근데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하는 거야?
0: 예? 손이 더른 얘기 존댓말 쓰는 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1: 손이 더른?
0: 여러분 저 때문에 근심 걱정 노심초사하셨을 거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제 방을 청소해야 되겠어요.
1: 얘 지금 청소한 거야?
2: 펭수 오늘은 그래도 좀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아픈데?
0: 하루를 걸으면 이틀을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는 건 당연한 거죠. 어?
3: 아니야.
0: 소중한
3: 아니야.
0: 거냐?
3: 아니야, 나 다루지.
0: 자, 제가 청소해 드릴게요.
2: 아니, 왜 이래?
1: 어, 뭐야?
0: 안녕하세요.
2: 펭수
0: 오늘 아침입니다.
2: 쉬라니까 왜 여기까지 왔어?
0: 아휴, 다들 일하시느라 바쁜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청소라도 해야죠. 저 주세요. 제가 버려드릴게요. 스테이플러 제가 찍어드릴게요.
1: 오, 깜짝이야.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2: 그 자꾸 사람들 도와주겠다 그래?
1: 뭐 하나 시켜볼까? 펭수!
0: 예?
1: 혹시 옆 사무실에서 소품 박스 좀 갖다 줄 수 있어?
0: 그럼요! 제가 다녀올게요!
1: 어, 고마워요. 이거 진짜 해준다고?
2: 이거 뭐야?
1: 그냥 죽을 뻔해서 좀 바뀐 건가?
0: 무거워요, 무거워요. 앞으로 이런 거는 저한테 맡기세요. 체급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크고 세니까요.
2: 아, 그럼 펭수. 펭수는 펭귄이니까 추위를 좀 덜 타잖아. 혹시 나 대신 숨 좋고 줄 좀 서줄 수 있을까? 아,
0: 그럼요. 이 추운 날에 나가시면은 고생 많이 하세요.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청소만 마저 하고.
2: 고마워.
0: 아이치!
2: 아, 맞다. 펭수 지금 빨리 안 가면 줄 서도 못 살 수도 있어.
0: 어. 아니 왜 다 나한테 시켜?
2: 어, 너가 사다 준다며.
0: 어 몰라 몰라. 도청코 먹으러 가야지.
2: 뭐야 해준다며.
4: 네 이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5: 이제 각자 분담을 해줄 테니까 나눠서 해보자.
0: 알겠습니다.
5: 감기 걸린가?
0: 아 하기 싫어.
5: 에? 뭐라고 뭐라고?
0: 조심히 갈게요. 빨리 갈게요.
2: 싫어.
5: 어 사춘기야?
4: 해야지 펭수 그래도.
0: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육아 원칙으로 설명해 주겠어요? 저 자식 안 할 거예요.
6: 아빠 하실래요?
0: 저 먼저 갈게요. 수고하세요.

0: 저도 모르고 그냥
1: 저기 있는 거야?
2: 그래.
0: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빠싸!
1: 그치.
0: 이상하다. 어떻게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
3: 뭐야? 약간 이중인격이 된 것 같아.
0: 자, 그럼 지금부터 권성준 VS 펭수의 미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4: 다음 문제 사칙 연산입니다.
5: 뭐야, 왜 그래? 괜찮니, 펭수?
4: 888 더하기 88 곱하기 8 빼기 8은?
0: 1584 되겠습니다.
5: 맞아?
4: 정답.
0: 정말 쉬운 문제죠?
5: 뭐야?
4: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123 곱하기 4 빼기 5 곱하기 6 빼기 78은?
0: 384 되겠습니다.
4: 네, 정답입니다.
0: 정답입니다.
5: 정답 펜수한테 미리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거?
0: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5: 아, 이거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문제를 내볼게, 한번.
0: 많이 내보십시오.
5: 777 곱하기 56 빼기 92는?
0: 차!
5: 어? 뭐야?
0: 뭐라고?
5: 맞춰봐. 777 곱하기 56 빼기 92. 빨리 말해. 아니, 펜을 왜 틀어?
0: 어?
5: 암산으로 해야지. 바로,
0: 바로 어떻게 나와야지. 암산으로 해요?
5: 답이 바로 나와야지. 아까 바로 맞췄잖아.
0: 자, 다음 문제 갈게요.
5: 주작이지. 주작이지, 이거.
4: 오늘 잠깐 쉬었다가 가보겠습니다.
6: 네? 우리 이제 진짜 아이템.
7: 진짜 아이템 어려워.
6: 약간 도파민 도는 거 해야 돼.
0: 뭐 해?
6: 아, 놀래라.
4: 어?
6: 뭐야, 무슨 일이야?
0: 페인팅이야? 어, 나도 낄래.
6: 잘 됐다. 펭수 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
0: 하고 싶은 거 만들어주세요.
6: 약간 근데 확실히 약간 도파민 도는 거 해야 돼. 약간 어그로 끌 수 있는 걸 해야 사람들이 눌러요.
0: 아니 그래서 뭐로 끌 건데 어그로를?
6: 번지 점프를 하는데 심지어 EBS 옥상에서 바로 뛰는 거지.
4: 아니 너무 위험하다 그거는.
6: 안전하게 하면 되지.
0: 맨날 번지 점프만 아니면 외벽 닦기만 얘기하고. 조회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8: 벌써 뭐 이렇게 뭘 묻히고 다녀 맨날.
6: 뭘 묻히고 다니는 거야?
8: 가려야지.
6: 근데 그래도 아게 억울로만 끌자는 거지. 그냥
0: 하이 다이빙.
7: 뭐야?
6: 갑자기 뭐라고?
0: 하이 다이빙하자.
6: 언제 점프는 싫다 그래도 무슨 스카이 다이빙이야?
8: 스카이 다이빙 어때요?
0: 하이 다이빙이 더 도파민 더 주니까.
6: 지금 약간 눈이 돌았어요.
7: 스카이 다이빙을 어떻게?
0: 나 날아보자.
6: 아니야, 그거는 면허증 있어야 돼.
0: 그래? 그러면 그거 어때? 외벽을 닦는 게 아니고 외벽을 오르는 거야.
7: 외벽을?
6: 그게 더 위험해.
0: 그 넷플릭스에 요즘 올라온 거 있잖아. 우리도 하자.
7: 아, 너 진짜 괜찮아?
6: 얘 약간 바뀌었어 지금. 눈이 돌았어.
0: 그냥 그대로 올라가서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6: 이걸 지금 바로 할 수 있어?
7: 아니, 안 되죠.

0: 동탑이 싹 돌아!
1: 백수! 괜찮아?
0: 바로 번지점프 준비하세요!
2: 여기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 거야?
3: 너무 위험해 보여!
1: 백수!
2: 백수!
1: 우리 이 정도를 원한 건 아니야!
0: 자, 그럼 내릴게!
3: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같이 말아봐! 같이 말아봐! 같이 말아봐!
2: 괜찮은 거 맞아?
0: 아이, 참!
3: 뭘 갑자기 왜 저래?
1: 야야!
3: 놀래!
1: 왜?
3: 왜 화내?
0: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2: 뭐가?
0: 어?
1: 너가 내려간다며!
0: 아니, 내가 뛰어내린다고 해도 어떻게 뛰어내리라고 할 수가 있냐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봤는데 이건 힘이야! 어? 내가 튀길 수도 있어!
2: 이것도 네가 몰라먹고.

0: 됐어, 나 갈 거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어?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냐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아이치! 왜 낙담하면 안 되죠? 저에게 육하 원칙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이치! 먼저 재채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아이치! 이거 왜 이래 재밌는 얘기가? 또 배려봐! 또 배려봐! 아, 도파민! 아이치!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어? 이거 설마?
1: 근데 요즘 펜수 좀 이상하죠?
2: 저희 촬영 때도 펜수 갑자기 뭘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막 바뀌어가지고 뭘 하다가 이러더니 막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오고
1: 약간 이중인격 그런 거 아니야?
3: 제가 화장실에서 봤거든요. 화장실에서 재채기를 할 때마다 이게 막 바뀌더라고요.
1: 진짜 바뀐다고?
3: 응.
4: 아 잠깐만, 그러면은 그 예전에 심부름 대신해주는 펜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또?
3: 그럴 수도 있는 거지.
4: 그러면은
3: 어?
4: ABCDEFG
1: H 해봐. H 해봐.
5: H 한 번만
1: H 안 되네.
3: H
2: 아니야, 잡아오자.
0: 아니, 다들 왜 저래? 혹시 알았나?
3: 태아, 여기 있었네. 아!
6: 다 알고 왔어. 빨리 재채기 한번 해봐.
4: 그래, 좋게 좋게 말할 때 기침 한번 하고 그냥 끝내자.
0: 싫어! 다들 왜 그래? 난 지금은 내가 좋단 말이야! 저리 가!
6: 이거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4: 어쩔 수 없구만 이거. 각오해라. 어?
0: 하나도 안 추워. 하나도 안 추워. 복숭아 알러지 없어. 진짜 다들 너무한 거 아니야? 나 갈 거야.
4: 잠깐만. 펜수.
6: 아
4: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6: 아 근데 펭수 장난친 거야. 너 지금 요즘 힘들어 보여가지고 사실은 이거 주려고 왔어. 너 요즘에 이거 양념감자 먹고 싶어 했잖아.
0: 뭐야 무슨 장난을 그렇게 치냐고.
6: 미안해서 쉬어. 우리 갈게.
0: 양념감자다.
4: 응. 맛있게 먹어. 쉬고 있어.
6: 맛있게 먹어. 응?
3: 펭수!
4: 잠깐만.
3: 뭐야?
0: 지금부터 EBS를 폭발시켜버리겠다.
3: 응?
0: 후회해라. 아, 왜 이렇게 안 와? 올 때가 됐는데.

0: 와! 앉아!
1: 아니, 저, 아니.
0: 아, 진짜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
0: 너가 빨리, 너가 빨리 스티커 빨려.
1: 아니야, 됐어. 얘기하지 마. 괜찮아.
0: 그래, 그래. 아니, 나 이거 혼자 치.

0: 혼자 5분 동안 있었어.
1: 5분 동안 혼자서?
0: 그래.
1: 아, 힘들었겠네.
0: 나갈지나 말할지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니 이거.
1: 아니 그러면은 그냥 전화로 하면 되지 왜 만나자 그랬어. 이렇게 또 사람 많은 또 카페에서.
0: 우리가 맨날 전화만 하니까 나오지를 않잖아.
1: 난 그래도 어제 그래도 사람 만나고 밖에 나갔다 왔어.
0: 어제 밖에 나갔다 왔어?
1: 어, 새벽 2시에 쓰레기 버리러.
0: 아, 또 용기 냈다.
1: 어, 나갔다 쓱 들어오는데
0: 어.
1: 경비 아저씨랑 마주쳐가지고 인사했잖아.
0: 야, 그래도 너 정도면 진짜 외향적인 거지.
1: 아, 네가 훨씬 외향적인 거지. 너 아까 카페에서 5분씩이나 혼자 있었잖아.
0: 야, 그건 나 노력한 거고 난 진짜 내성적이야. 너가 훨씬 외향적이지.
1: 나는 카페 가는데 친구 안 와 있으면 나는 화장실에서 계속 이러고 숨어 있어.
0: 너 엘리베이터 탔어.
1: 어.
0: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두 명 있으면 타?
1: 안 타.
0: 나도 안 타. 나는 계단으로 가. 난 63빌딩 걸어간 적 있어.
1: 63빌딩을?
0: 어.
1: 계단으로?
0: 어.
1: 아. 나는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0: 어.
1: 주소를 못 찾겠다고.
0: 어머! 전화가 왔어?
1: 어, 전화가 온 거야. 그냥 문자로 그냥 드세요 그랬어.
0: 야, 그래도 용기 냈다.
1: 그러니까.
0: 어. 아니 난 그리고 저번에 핸드폰이라고 그랬잖아.
1: 어.
0: 나는 그거 전화해야 되잖아.
1: 어.
0: 그거 누가 받으면 어떡해. 어, 나는 그냥 잃어버렸어.
1: 아 그냥?
0: 어, 그냥, 아, 그냥 줬어.
1: 아, 그냥 포기했어?
0: 어.
1: 그래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이지 우리가 바꿔야 돼 좀.
0: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랄까 그 운동을 좀 같이 하고 싶어서.
1: 운동을 같이 하자고?
0: 응.
1: 나 혼자 하면 되잖아.
0: 혼자 어떡해. 아니 같이 하면 좋잖아. 어떻게 혼자 운동해.
1: 무슨 운동해?
0: 그 헬스?
1: 근데 헬스는 막 사람들이 뭐 운동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기다려야 되고
0: 어!
1: 그럼 막 처음에 가가지고 인바디 막 이런 거 체크하고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0: 다구.
1: 쳐다보고, 어, 그 들어갈 때 막 요즘에는 뭐 카드 든다 뭐 이런 거 찍으면 띡! 회원입니다.
0: 와!
1: 한 달만 하려고 갔는데, 아, 1년이면은 저희가 훨씬 할인이 돼가지고 싸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 하려고 그러는데 1년 막 계약하고.
0: 뭐 해야 될 것 같아.
1: 그리고 열흘 나가고 안 가고.
0: 맞아.
1: 그리고 또 이제 운동화랑 그 빼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창피해가지고 락커룸 빼지도 못하고.
0: 아, 맞아.
1: 운동화 버리잖아.
0: 러닝머신 3대인데. 어. 양쪽에 한 명씩 달리고 있어. 그 가운데서 운동할 수 있어? 난 못 달려. 와, 헬스 안 되겠다.
1: 힘들지.
0: 그러면,
1: 어.
0: 아, 그 뭐였지? 또
1: 뭐 있지?
0: 운동 뭐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끝나는 거?
1: 어.
0: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우리 같은 재앙 형은 빨리 하고 집 가는 게 낫거든. 이거 봐봐, 단 45분에 800칼로리까지 다이어트 효과가 있대.
1: 45분 만에?
0: 여기 체험 수업 지금 있다 와거든.
1: 아, 체험은 공짜일 거 아니야.
0: 그치.
1: 어, 그럼 가야지.
0: 이거 근처에 있는지 그러면 가볼까?
1: 가자.
0: 우리 나온 김에 가야 돼. 또 이러다가 못 가, 결국에.
1: 오케이. 근데 이거 닦고 가야 되는데.
0: 응.
1: 근데.
0: 그, 너, 이거 옷. 빨래하면 되잖아.

0: 무기인가 보네. 아, 잠깐만. 아니, 사람이 안 해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
1: 일단 먼저 들어가봐.
0: 아, 네가 먼저 들어가.
1: 아니야, 먼저 들어가.
0: 아니, 네가 운동하자고.
1: 아니, 그랬잖아. 아니. 너가 더 엔딩이니까.
0: 아니. 나는.
1: 아니.
2: 아, 예. 안녕하세요.
3: 예. 여러분,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사실은 이 친구만 하러 왔거든요?
2: 아니요, 저는.
3: 충분 예약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2: 아, 그래요? 야, 이게 뭐야.
4: 네.
2: 가 빨리 너가 운동하자 그랬잖아.
1: 좋아. 네,
2: 안녕하세요.
3: 자, 우리 처음 오신 두 분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2: 자기 소개요?
3: 네.
2: 예.
1: 펭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펭수 친구 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운동 프로그램 소개해드릴게요.

운동해서 30초 운동하고 한 세트 하고 바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 거고요. 6개 운동 총 4바퀴 돌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옆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하이.

0: 오케이 오케이.
1: 자 이제 넓게 퍼져서 네. 워밍업 준비할 거거든요. 오. 넓게 퍼지셔서 스크린에 나오는 워밍업 동작 보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디 가세요?
2: 넓게 퍼지라니까.
0: 네,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저희가 생각해보고 등록할지 말지.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예. 예.
1: 지금까지 들었으면
0: 준비하시고.

0: 오케이. 자, 옆으로 이동할게요. 옆으로.
1: 옆으로. 빠르게 준비하셔야 돼요. 하얀 손 하나 놔주시고요. 네. 자, 바로 시작할게요.
0: 자, 이동하면서 옆에 파트너들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해주시고.
2: 뭐해. 어떻게.
0: 다 모여서 화이팅 한번 하고 일로 다 모이세요. 행수 일로 오세요. 자, 하나 둘 셋.
3: 화이팅을 뭐 한 만 번을 하면 어떻게 해.
0: 다 모여서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자, 마지막 세트 하러 이동할게요. 출발.
1: 출발. 10초.
4: 다리 후들걸려.
5: 아니면 만약에 이번에 또 시키잖아. 그러면 어차피 너랑 나랑 둘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자꾸 딴짓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좀 시간을 벌어야 될 것 같아.
4: 나도 저기
5: 이게 너무 힘들어.
4: 저기도 은근 진짜 쉬더라고.
5: 봤어. 제대로 안 하더라고. 끝까지 땡겨야 되는데 반만 땡기더라고. 나 봤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4: 살람 붙여줘.
1: 물 그만 마시고 두 번째 바퀴 준비할게요.
4: 아, 물 마시는 특수적이네. 정말.
0: 자, 거기 정수기 계신 두 분 얼른 오세요. 자, 화이팅하고. 화이팅하고. 준비.
3: 자,
0: 출발.
4: 준비. 오케이. 화이팅!
3: 쟤 뭐, 혹시 벌써 백프리스?
4: 화이팅! 머리가 기니까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3: 오케이. 자, 오케이. 자.
0: 출발!
3: 야, 힘들죠.
4: 야, 너 머리 좀 쓰더라.
5: 야, 좋았어. 야, 이대로 하면은, 야, 한 120세트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4: 아니, 걸리면 안 돼.
5: 힘들지 않아.
4: 힘들어. 야, 이거 운동 많이 된다, 이거. 야, 운동 많이 된다.
3: 오늘 바로 등록해야 되겠다.
1: 자, 이제 세 번째 바퀴 준비할게요.
3: 좋았어. 그대로만 하면 돼. 그대로만 해.
4: 세!
1: 와, 채연님 간다!
4: 자, 한 번 더! 출발! 자, 회원님 오늘 운동 많이 된다. 자기 전에 생각 많이 날 거야. 쟤 뭐해? 사치하고 있어?
3: 이건 따로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무료 아니에요? 아, 무료인 줄 알았어요. 자.
4: 같이 밀어! 출발! 자!
3: 둘, 셋!
1: 하얘져!
4: 둘, 셋!
0: 이동할게요.
1: 네. 이쪽 오세요.
4: 아, 그게 아니고.
5: 그래요. 아.
0: 자, 준비.
3: 네, 준비.
0: 출발!
3: 출발! 출발!
0: 빠르게 해야 돼,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해야 돼, 빨리 가! 빨리 가봐, 가봐, 가봐, 가봐.
1: 느려요, 느려요, 펭수, 느리다! 더 해야 돼!
4: 빨리 가! 더,
1: 더, 더!
0: 자, 빨리 가!
3: 자, 빨리 가! 자, 빨리 가! 자, 빨리 가! 여기 경찰에 신고해.
4: 신고해.
3: 이게 뭐 운동이야, 이게.
4: 전화해.
3: 이거 가혹행이야, 가혹행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물 먹어야 돼, 물 먹어야 돼. 물 먹어야 돼.
1: 자, 이제 자리로 돌아올게요. 그만 치고 돌아오세요.
3: 아니, 침만 먹었는데, 뭐. 물 못 먹었는데.
1: 돌아오세요, 얼른.
4: 와, 시옷 같다. 와.
0: 자, 출발, 출발, 출발. 오케이. 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3: 하이파이브.
0: 자, 여러분 로고 앞으로 보여줄게요. 로고 앞으로.
4: 뭐 하는 거야?
0: 앞줄 앉으시고 여기 옆으로 좀 더.
3: 뭐야 이게? 왜?
0: 그래, 혜선님하고.
1: 자, 우리 오늘 운동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앞뒤 따로 자, 이제 제가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팀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
4: 가자.
1: 저희 러닝하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3: 안 가요.
4: 안 가요.
1: 날씨도 좋은데 같이 가요.
4: 싫어. 운동 그만해! 이 운동에 미친 사람들!
3: 아, 화이팅을 뭐 한 만 번을 하면 어떻게 해.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저우명을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투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오늘 간단한 말투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올려드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그리고 쇼호스트 김민성입니다. 저희 직업은 TV에서 물건을 파는 홈쇼핑 쇼호스트입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기업에서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하는 세이지 강사,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돕는 소통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소위 말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한 사실 하나 먼저 말씀드릴까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야, 민성아, 너는 입만 안 열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말하면 꼭 깬다? 맞습니다. 저는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말하는 법은 배웠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또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말투 등은 따로 배운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말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누군가에게 제대로 말을 매력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것 뿐이겠죠. 그럼 먼저 말투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갑자기 궁금증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펴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A라는 친구가 먼저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펴도 될까요? 목사님은 A라는 청년에게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이번엔 B라는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혹시 담배를 피는 중간에도 기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목사님의 답변이 어땠을까요? 기도는 내가 힘들거나 혹은 전쟁 중일 때 언제든 해도 괜찮다. 이런 답변을 받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뭘 느끼셨나요? A와 B, 두 청년은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봤죠.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우겠다는 것과 담배를 피우며 기도를 하겠다. 같은 것을 요구했지만 말하는 순서와 표현을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투의 힘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융합과학대학원에서 심리융합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지금도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말하는 기술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총 8강에 걸쳐 말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심리학적인 통찰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명확하게 말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도시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높은 빌딩이나 큰 건물들은 엄청나게 웅장하지만 위태로워 보이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죠. 되게 견고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 깊숙이 튼튼하게 자리 잡은 기초공사 덕분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떨리는 발표를 할 때나

어려운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기초공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 우리 말하기에 기초공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정말 할수 있게 됩니다. 또, 난할수 없어. 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정말 할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이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저게 진짜 될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일 밤에 아무리 일찍 잠에 들고 푹긴 시간 잠을 잔다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죠? 너무 피곤합니다. 아, 조금만 더 자고 싶다. 나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 아침마다 드시죠? 반면, 주말 밤은 어떻죠? 아, 내일은 늦게까지 푹 자야지. 이렇게 아무리 푹 자야지 다짐을 하고 주무셔도 아침에 눈이 번쩍 떠져요. 상쾌하죠? 그럼 소풍 가기 전날은 어떨까요? 아무리 늦게 자고 딴짓을 하다 자도 아침 일찍 설레는 마음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잠자기 직전의 생각이 나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평일 저녁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다 주무시나요? 아휴, 4시간밖에 못 자네. 아,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아, 내일 또그 사람이랑 일해야 돼? 만약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잠을 들면 아무리 잠을 푹 주무신다고 해도 숙면을 취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반면에 주말이나 소풍 가기 전날은 어떨까요? 드디어 내일 쉰다. 내일 드디어 소풍 간다. 하우, 나 너무 행복해. 내일 너무 즐거울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을 하다 잠에 들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원리는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발표나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 앞에서 대화를 할때 이런 생각을 하죠. 아, 힘드네. 아, 어떡하지? 아, 나 오늘 망했다. 아, 큰일 났다. 나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오늘 이 녹화를 할때 조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대신 억지로라도 할수 있다. 나는 이미 해냈다. 나는 최고다. 여긴 원래 내가 오던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이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말투에 기초공사가 되어주고 그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된다면 아무리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건물처럼 여러분은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앨리스 우드 브룩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긴장이 된다면 흥분 혹은 설레임으로 그 긴장감을 재정의하라고 말합니다. 긴장감, 설레임, 정말 사실은 한끗 차이거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 너무 떨려. 대신에 나 너무 신나. 이렇게 단어만 바꿔도 긴장감이 실제로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랫배를 한번, 아랫배에 손을 한번 갖다 대볼까요? 그 다음에 이 아랫배에 공기를 가득 채운다고 상상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네. 가슴에 채우는 게 아니라 아랫배에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에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뱉는 것을 두배 천천히 뱉어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숨을 내쉴 때 폐안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신경계가 진정되며 심박수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 방법은 딱두 번, 세 번만 해도 실제로 엄청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대화를 하기 전에 잠깐 화장실이나 혼자 있는 공간에 가서 양손을 위로 쫙 뻗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외치는 거예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제가 이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혼자 차에서 할수 있다 세 번을 외쳤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이 정도면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홈쇼핑
공채를 볼 때도, 떨리는 곳에 갈 때도, 혹은 중요한 미팅을 할 때도, 저는 지금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고, 전문 쇼호스트이고,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지금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떨리는 순간이 있다면, 저처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라고 세 번만 하고, 그 자리에 가보세요. 정말, 하나도 안 떨리진 않지만, 그전보다 훨씬 더 개선된 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방법으로 가볼까요? 이 다음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획기적일 거예요. 대화를 구조화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중요한 발표를 하기 전에는 발표를 미리 구조화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는 구조화해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대화 또한 대화를 하기 전에 구조화해 본다면 훨씬 더 떨림이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화는 어떻게 구조화하면 좋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집중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을 구조화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대화는 문제를 먼저 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렇게 구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EBS 녹화가 있는데 너무 떨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호흡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 봤습니다. 또, 오후 4시 이전에 녹화를 종료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죠? 네, 제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길게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미리 구조화해서 문제를 말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말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이것만 반복해도 말이 훨씬 더 간결해지고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에 훨씬 더 집중을 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해도 훨씬 더 떨지 않고 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다음 방법으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정말 대하기 힘든 상대가 있죠. 근데 꼭 편안한 대상이랑 대화할 때는 잘안 떨다가 유독 누구랑만 대화하면 말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힘든 상대에게는 먼저 조언을 구하라고 저는 팁을 드립니다. 힘든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게 어렵다면 먼저 조언으로 시작하면 그 떨림과 대화가 훨씬 더 쉬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대하기 힘든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되게 말 걸기 힘들겠죠.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먼저 조언을 구해보세요. 자, 오늘 일 A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것보단, 자, 오늘 일 처리하려고 하는데 A로 처리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듯이 질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일단 굉장히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존중받는 느낌이 들겠죠. 또 내가 조언을 해주다 보면, 아,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어떠셨나요? 크게 말에도 기초공사가 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먼저 내쉬어라. 그리고 긴장은 곧 흥분과 설렘이다. 대화를 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처럼 똑같이 구조화해보자. 그리고 정말 대화하기 힘든 상대에겐 먼저 조언을 구해보자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명은 수메르 문명입니다. 물론 수메르가 정말 가장 오래된 문명이냐는 건 이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문자로 기록을 남긴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역사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성경에도 그리스인의 기록에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우루라는 곳을 발굴하면서 이 수메르 문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도 기원전 7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수메르라는 도시국가 연맹이 탄생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양털 모직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그림이나 조각상을 보면 일반 백성들하고 복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7세기 유럽의 왕이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뭐 장신구도 좀 달았을 것이고 가끔은 이렇게 수염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모습은 좀더 차이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조각이나 그림에 나타난 복장만 보면 치마 같은 이제 옷을 입는데 그 단수가 다릅니다. 단수가 가장 많은 건 6단. 일반 백성은 뭐한 단, 두 단, 이렇게 해서 겨우 똑같은 옷에 이제 주름이 얼마나 잡혔느냐를 가지고 지위를 구분했습니다. 그만큼 권력도 작고 왕과 백성과의 간극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고대 조각상들을 보면 왕들이 무섭게 생겼어요. 인상 팍 쓰고 절대로 웃음을 짓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세지고 왕들이 대부분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이니까 위엄 있고 무서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초창기 문명이었던 수메르인들은 정말 선량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왕들도 눈이 땡글땡글하고 웃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수메르도 점차 왕의 권력이 강해집니다. 왕과 국가의 권력이 강해지는 계기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도시들이 성장하면서 도시 간의 경계가 맞닿게 됩니다. 이때 강한 군대가 있으면 이웃 도시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래서 도시와 도시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언어도 같고 종족도 같은데 좀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냐? 안 돼요.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도시 국가들끼리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만, 그래도 언어도 같고 민족도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긴 도시가 패배한 도시를 초토화하거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쟁 지역의 땅을 빼앗고 제일 강한 도시가 도시 국가들의 맹주가 되는 정도였죠.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중국의 고사에 와신상담이라는 게 있죠. 패배한 도시가 와신상담을 합니다. 이를 갈며 제기를 꿈꿉니다. 잃어버린 땅을 찾아와야 된다. 떨어진 권위를 되찾아야 된다. 그런데 이기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군사력을 키우려면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죠. 경제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 시설을 해서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무역을 촉진하고, 도로를 닦고, 도시를 더 크고 웅장하게 꾸밉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듭니다. 세금도 올리죠. 세금이 100%가 올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믿기질 않아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금이 100%가 무시무시하게 오른 게 아니라 원래 세금이 너무 낮았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 부흥과 함께 세금도 올랐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100% 올릴 정도로 경제 부흥을 했으니까 군대도 커졌겠죠. 도시가 재기해서 자신들에게 승리했던 도시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게 실제 라가시와 운마라는 도시의 전쟁 이야기가 수메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라가시와 운마라는 도시가 싸우게 된 것은 중간에 있는 물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을 놓고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 수원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건데, 실제로 수원을 차지하게 되면 그 수원을 통해서 경작하는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내 땅인데 물은 이쪽 거다. 그러면 이 땅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원을 놓고 경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변의 모든 땅을 놓고 싸우게 됐던 것이죠. 이때 승리한 도시가 라기시입니다. 라기시는 운마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립니다. 이때 물린 배상금이 1만 명의 1년치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라기시의 인구가 4만이 안 되었다고 보면은 엄청난 양입니다. 도시 인구의 4분의 1 또는 작은 도시의 절반 인구의 수입을 배상금으로 차지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성들은 환호하고 도시의 영역, 국가와 왕의 권력은 더

커집니다. 왕의 권력이 커지니까 왕의 권력 남용도 커집니다. 관리도 증가하고 관리의 권력 남용도 커지고 세금도 늘어납니다. 수메르인들은 점토판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너는 지배자를 가질 수도 있고 왕도 모실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세일이다. 왕과 지배자가 생기니까 결국 세금이 늘어나고 악독한 세리들이 늘어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탄도 합니다. 세금이 없는 곳이 없고 세리가 없는 곳이 없구나. 돈이 없으면 묘지에 묻힐 수도 없다. 이것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권력이 커지니까 관리들이 세금 붙이는데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관리가 봅니다. 낚시하고 있구나. 가만. 뛰어가죠. 야, 잡은 거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세금으로 내라. 그래서 이때는 인류문명 초창기라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눈을 불키고 다니면서 세금 뜯을 걸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이거 수익이지? 세금. 이렇게 되었던 게 수메르 사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묘지에 사람을 매장할 때도 세금을 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처음 겪는 사람들은 끔찍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매장을 하려는데 거기도 세금을 내라. 뭐 이거 하는데도 세금 내라. 저거 하는데도 세금 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관리만 폭행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부자도 늘어나고 부자의 부와 탐욕도 증가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로 땅을 뺐습니다. 집을 뺐고 아이들을 뺐고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면 가난해진 백성은 또 어떻게 됩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 또 국가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증가하고 가혹해집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이렇게 증가하자 우루이 님기나라는 지도자가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었는데 심성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신전에 가서 이렇게 서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집 없는 사람들과 과부들이 권력자들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우루이 님기나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마침내 권력을 잡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약속을 지킵니다.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세금을 줄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주니까 군사비도 줄여버립니다. 군대도 거의 없애버리거나 약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기시에게 패배했던 움나가 와신상담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우루이 님기나의 집권 10년 만에 라기시라는 도시는 멸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전에 도시 전쟁이 벌어져서 라가시가 승리했을 때는 움나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리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라가시가 전쟁 배상금을 물 차례였을까요? 아니죠.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라가시를 놔두면 또 제기해서 덤벼들겠죠. 라가시를 정복한 왕은 도시를 파괴해서 폐허로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시신이 되고 집 없는 과부와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벌어진, 아니 최초로 기록된 국가의 탄생과 딜레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에게는 내적 임무와 외적 임무가 있다. 내적 임무는 경제성장, 치안유지, 복지 같은 기능입니다. 외적 임무는 국방입니다. 이처럼 이 두 기능은 항상 대립하고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 고민 속에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중국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훈 교수입니다. 앞으로 어른들을 위한 동양 고전의 낱말들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우리가 평소 사용하고 있는 낱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은 다른 말로 어휘, 개념, 단어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각각 의미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전문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가운데 동양 고전에서 기원한 낱말들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어휘, 낱말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양 고전 하면 떠오르는 뻔한, 교훈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아마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동양 고전에 대한 두려움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편하게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그 낱말의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갖게 되실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저와 함께 관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관찰, 즉 본다는 것, 시각은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인류가 처음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에는 청각과 후각 등을 모두 골고루 활용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과일꽃 향기를 따라 이동했고, 풀숲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동물의 습격을 예감했죠. 그런데 정착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냄새와 소리보다는 보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 문자를 만들고 자연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토대로 과학혁명을 이끌기도 했었지요. 인간의 문명은 이처럼 보는 것, 즉 관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주변 사람이나 이 세상을 제대로 잘 보고 있는 것일까요? 공자는 주변 사람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먼저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행동의 동기를 헤아려 보고 한가할 때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숨길 것이 없지, 숨길 것이 없지. 논어에 나오는 표현이죠. 공자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일, 즉 관찰을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시란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고, 관이란 현상 너머로 그 동기와 유래까지 살피는 것이며, 찰은 편안하게 휴식하는 일상의 모습까지 빠짐없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주자는 이 구절을 사람을 알아보는 법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의 경력이나 행동의 동기, 혼자만의 공간에서 편안히 쉬는 모습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자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내면까지 바라보는 것, 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논어에는 사람을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의 뜻을 관찰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는 그의 행동을 관찰한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효자라고 할수 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자식은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지를 관찰하여 그 사람됨을 판단합니다. 이때 관의 대상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의지까지 확장됩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우선하는 자식은 자기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외적인 행동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버지를 따르더라도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수도 있기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에 바쁜 현대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여유로운 전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자는 특히 관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자라는 글자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볼 관자에는 단순히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유심히 지켜본다는 뜻의 look과 무심결에 바라본다는 의미의 see가 다르듯이 한자에서도 보다와 관련된 동사들은 모두 각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가운데 관자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투시한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보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 가운데 그 포괄하는 범위가 가장 넓은 단어인 것이죠. 관자의 갑골문은 큰 눈을 가진 수리부엉이가 목표물을 응시하듯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부엉이가 동그랗게 눈을 뜨고 사물이나 대상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모습에서 관찰한다는 의미와 사물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는 관점, 관념과 같은 단어들이 생겨났습니다. 관자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지혜로 경계를 비추어보다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 아발로키타의 번역으로 관자가 채택되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주는 보살의 특성을 보다는 의미의 관자로 표현한 것은 이 글자가 사물의 내면을 투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한밤중에도 사물을 응시하는 부엉이처럼 사람들을 제대로 관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포함하여 무언가를 잘 관찰한다는 것은 뇌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은 눈이 아니라 뇌로 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 모습 그대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시계에는 시신경이 연결되지 않은 부위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의 망막에 맺히는 것은 검은 점이 곳곳에 찍힌 이상한 풍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뇌가 수정하여 매끄러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는 영상 중 일부는 잠재의식의 보정 작업을 통해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때 뇌 가운데 시각 중추뿐 아니라 여러 부위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본다는 것은 망막에 맺힌 영상을 뇌의 시각 중추가 처리하는 단순한 과정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더욱 집중해서 보기 위한 진화적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1차적 시각 중추가 아닌 이와 연결된 대뇌 부위를 더 발달시킨 결과입니다. 시각 중추 자체보다는 다른 부위와의 연결이 강화되어 수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살다가 들판으로 내려온 우리 조상들은 탁 트인 벌판에서 세상을 한꺼번에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이나 늑대처럼 눈이 옆에 붙어 있지 않기에 필연적으로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한 번에 종합해서 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효율적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본다는 것은 망막에 맺힌 영상을 뇌의 시각 중추가 처리하는 단순한 과정에 그치지 않고 뇌의 다양한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기존에 있던 기억이 개입되기도 하는 다양한 인지활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보기의 메커니즘에 가장 가까운 글자는 아마도 공자가 강조했던 관자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보이는 것을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 사이의 행간을 관찰하는 것을 한가로운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잘 보이는 것, 관의 중요성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잘 보는 관이란 현상 너머로 그 동기와 유래까지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상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지식은 구전되었고 제자들은 스승과 가까이에서 친밀함을 쌓으며 학습했죠. 구술에 의존하던 시대에는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직접 입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각중심의 문자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동일한 시공간에 있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구전을 통한 공감대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는 시각중심의 시대에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제대로 보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공자의 세 가지 관찰의 방법을 다시 새겨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깨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 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0: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 있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고.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한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2: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2: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2: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놔.

돼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투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민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귀티가 난다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귀티가 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귀티가 난다는 건 귀찮은 노력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다. 네, 과거 우리 양반들의 옷을 떠올려 볼까요? 누가 봐도 입으려면 오랜 시간 걸리고 관리도 힘든 옷들이 많죠. 그리고 서양의 귀족들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옆에서 도와줘야만 입을 수 있고 밥 먹을 때조차 되게 힘들고 버거운 옷을 입어왔죠. 현대에 와서도 비슷합니다. 쉽게 때가 타고 주름지기 쉬운 흰색 옷이나 고급 소재의 옷은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옷을 입으면 사람들은 아, 귀티가 난다 이런 느낌을 느끼곤 하죠. 그렇다면 말에서도 귀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귀티가 나는 말투란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렵게 화려한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귀찮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배려심 있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이 방법만 활용하시면 여러분도 누구나 귀티나는 말투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직선으로 말하지 말고 곡선으로 말하라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직선으로 말하면 까칠하고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곡선으로 말하면 유하고 부드럽게 들리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똑같은 인사라고 해도 곡선으로 말하면 훨씬 친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죠. 반면 직선으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 그대로 꽂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아, 좀 친절하게 말해야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야지 이런 마음이었다고 해도 직선으로 인사를 건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은 되게 차갑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대화를 통해 받는 인상 중 목소리 톤과 억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8%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못지않게 어떻게 말하는지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말은 상대방에게 선물하듯이 하라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을 선물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막 아무거나 고르진 않죠? 상대방의 성별, 나이, 직업, 취미 등을 고려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아마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받아들이기 쉬울까? 네, 이런 고려를 한 뒤에 마치 선물을 고르듯

듯이 쉽게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니즈와 상태가 고려되지 않은 말은 좋은 말이라기보단 소음 공해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잘 읽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말투에서 귀티가 난다는 건 결국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좋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상대방은 어느 정도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을 고려하는 게 귀티 나는 말의 시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상대방이 원하는 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의 SNS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대방의 SNS만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 그리고 그 사람의 취미, 심지어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잘 쓰는지, 그리고 어디에 돈을 쓰고 싶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을 좋아하는지까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쉽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것,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SNS에 쉽게 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SNS만 미리 확인하고 가면 그 사람과 아주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던 자랑을 상대방이 먼저 꺼내준다.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얼마나 호감으로 생각할까요? 이 외에도 상대방이 자랑하고 싶은 것, 그리고 상대방이 감추고 싶은 것, 그리고 상대방이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모든 정보가 SNS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SNS만 보고 간다면 정말 상대방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민성 씨, SNS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제가 하는 사람은 SNS를 아예 안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SNS를 아예 안 하는 사람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의 관점으로 대화하라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게 궁금한지,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지, 지금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대화를 하고 싶은 상태인지, 그것을 먼저 물어보는 게첫 번째라는 거죠. 자,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처음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혹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네, 상대방의 니즈를 먼저 물어보는 거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할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여러분이 먼저 말을,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또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지, 이런 정보들을 무수히 많이 공유해 줄 겁니다. 세 번째는 대화를 캐치볼처럼 하라입니다. 여러분, 캐치볼 혹시 해보셨나요? 캐치볼은 쉽게 두 명이서 공을 던지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 행위입니다. 공을 던질 때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공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먼저 살펴야겠죠. 아직 글러브를 끼지도 않았는데 공을 던져요. 그럼 상대방이 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 흉기가 됩니다. 말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말을 막 쏟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너 그거 들었어? 대박, 들어봐, 들어봐도. 상대방이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상대방이 말을 들을 수 있는지 먼저 살피는 거죠. 네. 상대방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됐으면 먼저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공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을 한 번에 100개씩 던지는 분이 있어요. 그랬고, 저랬고, 세상에나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도 동시에 100개의 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땐 하나씩 던진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내가 말했으면

나도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 다음에 내가 들었으면 또 한마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캐치볼을 하듯이 한 번씩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대화를 할 때, 나만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나? 이런 체크를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대화법이, 말투가 귀티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심리학자인 스톤과 힌이 제시한 대화의 타이밍 이론에 따르면 상대방의 감정 상태와 집중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화는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화는 상대방과 같은 리듬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뭐좀 물어봐도 될까요? 상대방이 대화를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은 신뢰를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에 상대방이 나의 공을 정확히 받았는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것 또한 귀티나는 말투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제 말이 잘 이해되셨나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존중하는 대화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론 지하철 노선도처럼 이야기하라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1908년 세계 최초로 생긴 영국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그냥 지도 위에 실제로 그 지하철이 있는 위치를 표시한 정도의 노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도 위에 위치만 표시하다 보니까 환승을 하거나 갈아타거나 내가 어디까지 왔지? 실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선 이해하고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1933년에야 비로소 이용자 관점, 그러니까 고객의 관점으로 새롭게 설계된 노선도가 등장했는데요. 실제 위치와 상관없이 어디에서 갈아타야 하고 몇 정거장 남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위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늘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장미꽃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꽃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꽃을 사러 갔어요. 저기 장미꽃 한 다발 주시겠어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요즘 누가 촌스럽게 장미꽃을 사냐? 이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트렌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인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사실이라고 해도 나에게 추억이 있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겠죠. 반면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장미꽃을 좋아하나 보네. 아니면 좀 특별한 추억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랑과 배려가 담긴 말을 사용하면 귀티나는 말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배운 귀티나는 말투의 네 가지 비결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선으로 말하지 말고 곡선으로 말하라. 두 번째는 말은 선물하듯이 말하라. 세 번째는 대화는 캐치볼처럼 주고받아라. 네 번째는 지하철 노선도처럼 간결하고 배려 있게 이야기하라. 였습니다. 귀티가 난다는 건 화려한 것이 아니라 배려심 있는 상대방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서 나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귀티나는 말투로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넘사벽 수준으로 우리가 압도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죠? 활입니다. 오늘날 올림픽에서 사용하는 활은 양궁이죠. 우리의 전통적인 활은 아닙니다만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궁수는 신기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로 세계를 제패한 민족이라고 하면 몽골 기병을 듭니다. 그런데 고려군하고 몽골군이 처음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때 싸우러 만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조우한 건데 고려군이 한번 좀 기세를 보일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활을 한번 샥 쏴서 시범을 보여줬더니 몽골군이 깜짝 놀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나중에 몽골군하고 전투도 하고 고려와 원나라가 화해를 맺은 다음에는 사신들이 원나라에 가서 황제 앞에서 몽고 궁수들과 시합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궁수끼리 붙으면 몽골군도 이기는 수준이었습니다. 원나라 황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활을 잘 쏘는 인간이 있냐고 와서 팔까지 만져봤다.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저에게 물어요. 왜 조선민족이 활을 잘 쏘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원인은 알수 없는데 결과는 알수 있습니다. 정말로 잘 쏘잖아요. 지금도 뭐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요. 활과 관련된 신기한 일화는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조선시대 때 수군이 왜구하고 바다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항상 일본군은 백병전에 강하고 우리는 활이 강합니다. 그래서 왜장이 완전 무장을 하고 방패를 들고 올라오면 죽인다 이러고 배전에 서 있었답니다. 조선군 궁수가 작은 배를 타고 물 위에 떠 있었는데 보니까 요 방패가 직선이 아니고 약간 요렇게 생겼잖아요. 투구하고 방패의 요 사이에 잠깐 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을 쏴서 왜군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동화책에서 들었다면 저도 안 믿었을 텐데 실제 실록에 나오고 중종이 직접 그 궁수를 만나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이겠죠. 그런데 활이 인류 문명을 바꾼 무기라는 사실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석기시대의 인류는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갔습니다. 구석기시대 말부터 농사도 짓게 되지만 이때는 농사 기술이 취약해서 정말로 특별히 비옥한 지역이 아니면 농사만으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더라도 사냥과 채집을 여전히 겸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박물관들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석기 유적을 가보시면 모형을 만들어서 그 시대 생활상을 재현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원시인들이 창을 들고 만모수하고 싸우고 뭐 들수하고 혈전을 벌이고 사슴 잡고 이런 다이나믹한 장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이게 보기 좋고 다이나믹하니까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실제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런 혈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당연히 위험하죠.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에는 들소와 싸우다가 사망하는 장면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위험한 크고 무섭고 센 동물들을 사냥을 했을까요? 토끼나 쥐, 새 같은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면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안전하죠. 그런데 이 자연의 조화는 너무 묘해가지고 이런 힘없고 작은 동물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스피드예요. 다들 빠릅니다. 이런 작은 동물들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동물들을 사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동물들을 사냥하면 고기는 많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게 큰 동물 사냥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들소나 사슴이 고기도 많고 맛도 좋을 것 같지만 야생동물 고기는 그게 그겁니다. 소금 같은 향신료, 조미료 없으면 노린내만 펄펄 나고 맛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양은 많지 않을까? 한 번에 왕창 먹는 재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그렇게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기는 저장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음날 똑같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이런 고기들을 저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바로 부패해버리죠. 그리고 이런 고기를 쌓아놓으면 피냄새를 맡고 맹수들이 몰려들어서 오히려 인간이 사냥감이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대형 동물을 사냥하고 한번 양껏 먹을 수는 있지만 그 고기를 먹으러 오는 들깨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언젠가 누군가가 활을 발명했습니다. 화살을 쏘니까 작은 동물도 사냥할 수 있게 됩니다. 새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기 잡을 때도 사실 활을 쐈어요. 고기 잡을 때도 대단히 유용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사냥과 생산 활동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슴이나 들소나 코끼리 같은 것은 딱 주어진 계절에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쥐나 토끼, 새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사냥할 수가 있어요. 즉, 식량이 한꺼번에 많이 오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시간과 분업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하루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크게 다릅니다. 자, 어떤 집단이 하루 종일 사슴을 쫓아다닙니다. 사슴을 오늘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서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운 좋게 나가자마자 사슴을 잡았어요. 야,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해야겠다. 뭐, 그동안 못하던 그림을 그려야겠다. 이런 거 못합니다. 왜? 다음날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록 쥐를 잡아먹더라도 매일 한 마리씩 잡을 수 있다면 내가 아침에는 뭐 식사를 하고 점심 오후에는 무슨 일을 하자. 이런 하루의 일과표, 일주일의 일과표, 한 달의 일과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적으로 나눠지면 분업이 되는 겁니다. 신석기 때가 되면 식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공급이 되니까 사람들이 분업을 합니다. 신석기 촌락을 발굴해 보면요. 신석기 가는 집이 한두 집 따로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생산량도 늘어나고 더 중요한 게그 사람들이 이걸 갈다 보면 기술이 쌓이고 전문가가 되고 새로운 도구도 발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더 빨리 부흥하겠죠. 어떤 집단이 생계 유지 활동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더 많은 여유를 가지느냐. 그리고 이 주어진 여유를 누가 더잘 나눠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문명 발전의 속도가 극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나의 원시 부족, 원시인 집단을 한번 가상해 보겠습니다. 활이 이들에게 엄청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여유 덕분에 인간은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의복을 개량하고 도구를 개량하고 토기를 만들고 약초를 찾고 주택을 연구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활이 인간에게 여유를 주고 그 여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문명은 발달하기 시작했고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활은 전쟁사에도 큰 공헌을 합니다. 전쟁의 양상과 방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즉, 진짜 전쟁은 활로 시작되는 겁니다. 원거리에서 공격하게 되고 매복도 하게 되고 습격도 하게 되니까 다양한 전술이 가능해집니다. 힘이 약한 여자와 아이들도 활을 쏴서 전투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가용한 인력 자원, 즉 병력도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문명 발달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생존 투쟁만큼 강한 경쟁이 없습니다. 약탈과 정복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인류 역사는 선한 동기와 정의감만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고 경쟁하면서 발전했습니다. 정복 활동이 시작되니까 선박건조술, 항해술도 발달합니다. 성을 쌓게 되고 건축술, 더 튼튼하고 좋은 성을 쌓기 위해서 건축술을 고민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 바다로 나갔던 사람들은 항상 그 어린이용 위인전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바다 끝에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해서 바다로 나갔다고. 그분이 어렸을 때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커서 정말 바다로 나갈 때는요, 무지개를 찾아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역, 수익, 자원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단단히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갑니다. 왜? 바다에 나가면 해적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해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1년을 항해해서 갔는데 장사가 안 됐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돌아와서 완전히 파산이에요. 바로 해적으로 돌변합니다. 어딜 털어서라도 배에다가 물품을 싣고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에는 사실 해적하고 선원이 구별이 잘안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린다고 해서 오늘날의 우리도 야만적, 전투적으로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야만적 욕구에 의해서, 동물적 욕구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던 문명의 발전을 선한 욕구, 선한 방식, 혹은 법과 질서로 통제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가 활이 사람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전쟁이라는 것을 발전시켜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현대 우리들은 전쟁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얼마나 잘 만들고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교훈을 찾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냉혹한 진실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런 냉혹함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중국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훈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잘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문이란 들려오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소문의 문자의 갑골문은 큰 귀에 한 손을 대고 집중하여 무언가를 듣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고대에 신과 소통하는 데는 시각보다 청각적인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세상의 혼탁한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자연 자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민감한 능력을 갖춘 자만이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갑골문 가운데는 점친 내용을 기록하면서 들리는 것이 없는가? 라고 묻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신이 보내는 메시지는 문자라는 시각 매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소문이란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직접 입어보고 옷을 골랐고 선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신선식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이 등장하면서 물건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코로나 시절에는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만 보고 음식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제품의 품질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요.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을 전적으로 따르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열고 세상의 소문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잘못된 정보가 섞인 거짓 소문 때문에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 들려오는 소문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이런 주제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중국 고전에도 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제 나라가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재상 안자라는 사람의 역할이 작지 않았습니다. 제 나라 왕은 처음에는 안자를 믿지 못해서 동화라는 작은 마을의 재상으로 임명해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했었지요. 임명 후 3년이 지나자 그를 비방하는 소문만 들려옵니다. 왕이 불쾌히 여겨 그를 소환하여 면직하려고 했지요. 이때 안자가 말합니다. 저는 제 과오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시 3년만 더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3년이 지나면 틀림없이 좋은 소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안자에게 그곳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좋은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왕이 기뻐하며 그에게 상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물었지요. 그런데 안자는 왕이 내리는 상을 사양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그곳을 다스렸을 때 사악한 무리에 길을 막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음탕한 자들이 저를 미워했습니다. 검소함을 장려하고 효도와 우애를 강조하며 게으르고 도둑질하는 자를 처벌하자 나태한 사람들이 저를 미워했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공정을 우선으로 하자 귀하고 강한 자들이 저를 미워했습니다. 좌우의 측근들이 원하는 것들 가운데 법에 맞으면 들어주고 법에 맞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았더니 그들이 저를 미워했습니다. 귀인들을 섬길 때도 정해진

궁전을 벗어나지 않으니 귀인들이 저를 미워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안팎으로 비방하는 말이 넘쳐나 결국 3년 만에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질책을 받은 다음에는 모두 반대로 해보았습니다. 사악한 무리들이 가는 길을 막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자 부패한 자들이 좋아했습니다. 검소함과 효성과 우애를 강조하지 않으며 도둑질한 자를 처벌하지 않자 나태한 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귀하고 힘있는 자들에게 아부하자 그들이 좋아했습니다. 측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허락하자 그들이 좋아했습니다. 정해진 의전에 따르지 않고 귀한 사람들을 접대하자 그들이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밖에서 저를 칭송하고 아부하는 자들이 안에서 저를 칭송하자 3년이 지나 그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제가 벌을 받았던 것은 사실은 상을 받아야 할 것이며 지금 제가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은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감히 오늘 상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제야 그의 현명함을 깨닫고 재상으로 임명해 국가의 대사를 맡겠습니다. 3년이 지나 제 나라는 크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들려오는 소문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앞선 3년 동안 힘없는 백성들을 위한 정책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후반 3년 동안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에는 좋은 소식만 들려왔던 것입니다. 안자는 소문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해야만 그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문은 대체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잘 전해지는 것일까요? 현대사회의 소문의 집합소라고 할수 있는 뉴스는 부정적인 이야기로만 가득합니다. 전 국민적 관심을 끄는 포털의 주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냥 불편해집니다. 뉴스를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냉소, 염세,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를 잔혹한 세계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렇듯 부정적인 사건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부정편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기 주변의 위험 요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악의적인 의도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나쁜 소문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수렵채집사에서는 독검이나 뱀을 보면 겁을 먹고 피하는 것이 무서워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는 나았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겠죠.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이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더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뉴스라는 매체가 가진 속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뉴스는 평범하고 긍정적인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뉴스는 갈수록 나쁜 소식들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뉴스만 보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미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뉴스가 미담을 싫어할 뿐이니까요. 이처럼 소문이란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것을 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문이 감추고 있는 것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고대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 가운데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편작은 중국의 히포크라테스로 불리는 유명인이지만 그의 삼형제 모두가 의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은 왕이 삼형제 가운데 누가 가장 뛰어난 의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편작은 의외로 큰형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이 둘째형, 그 다음이 자신이라고 답합니다. 편작은 당대 소문난 명이었지만 두 형의 이름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왕이 그 이유를 물었지요. 편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형은 병이 생기는 원인을 기가 막히게 파악합니다. 병이 생기기도 전에 병을 제거해버리죠.
그래서 그의 명성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형은 병이 이제 막 생겨나는 순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명성이 동네를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혈맥을 침으로 찌르고 독한 약을 투약하며 피부를 찢어서 환부를 도려냅니다. 이러니 명성이 나라 밖까지 널리 퍼져나간 것이죠. 큰형과 둘째 형의 미담은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작의 치료술은 이야기로 가공되어 소문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 그를 유명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주로 자극적인 소문들만 널리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소문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 뉴스를 보지만 어쩐 일인지 뉴스를 열심히 본다고 세상을 더잘 알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세상이 가끔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김없이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세상은 뉴스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언론사가 좋아하는 몇 가지 자극적인 사건들만 뉴스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 대부분은 선별된 애매들인 것이죠. 특정한 누군가가 골라낸 애들만으로 세상을 일반화하는 것은 성급한 일인 것입니다. 어차피 뉴스가 세상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면 너무 열심히 읽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삶은 충분히 복잡하기 때문이죠. 들려오는 소문에 너무 휘둘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소문에 너무 민감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소문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0: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투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무심코 사용하는 말투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정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되게 속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 대화를 잘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어떤 말투나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말투는 대부분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의도치 않게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의 평판을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실천하신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고 더 매력적인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처럼 말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은 TV나 드라마, 영화에서 주인공으로밖에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곳에서 주인공은 어떻죠?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낚아챕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건 내가 경험했던 그 상황이랑 비슷하네.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로 대화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상대방은 대화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잃어버리곤 합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면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 나 요즘 운동 시작했어. 헬스장에서 근육도 키우고 있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더라. 이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 너 운동 시작했구나.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는 거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근데 어떤 운동이 제일 재밌어? 이런 대답은 상대방이 대화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대답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 진짜? 나도 헬스 다녔는데? 나는 식단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거든. 내가 아는 운동법은 말이야. 이 경우,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의 중심으로 넘어와 버리죠.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대화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더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 이유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번에는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밤을 좀 샜어.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뿌듯하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했구나.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지고 여러분과의 대화가 즐거웠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겁니다. 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호감으로 느끼긴 싫어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엑스트라가 아니라 조연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이 엑스트라들은 어떻죠? 대사가 전혀 없어요. 이 말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상대방의 말을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으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친구가 내 얘기만 듣네? 너무 내 정보만 듣나? 내 이야기만 너무 빼가는 거 아니야? 저 친구 너무 나한테 무슨 비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연급으로 상대방이 이야기를 3 정도 한다. 그럼 최소한 여러분이 1 정도 여러분도 어느 정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줘야 서로 편안한 대화가 될수 있다는 거, 요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조연이 된다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다음은 자랑하지 말고 과정을 공유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물론, 자랑의 내용이 엄청 대단할 때는,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저걸 어떻게 해냈지?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대부분 자랑보다는 노력의 과정을 공유하는 이야기에 훨씬 더 공감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 요즘 운동 열심히 해서, 몸무게 글쎄 10kg나 뺐어. 완전 대단하지 않아나? 이 말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에이,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말 아닌가?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혹은 야, 뭐 이상한 방법으로 살을 뺐나? 혹은 야, 왜 쟤는 저렇게 자랑을 하지? 이런 생각을

0: 혹은 질투의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말하는 것보다 대신 이렇게 과정을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매일 1시간씩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물론 쉽진 않지만 조금씩 몸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뿌듯해. 여러분 어떠세요?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자랑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을 공유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고 더 대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프랜시스 플린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결과보다는 그 성공에 이르는 과정과 노력을 들을 때더 깊이 공감하고 친밀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즉, 과정 공유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 트로트 가수 많이 아시죠? 똑같은 트로트 가수라고 해도 갑자기 알게 된 트로트 가수를 보면 어떻죠? 아, 너무 대단하지만, 아유, 태어날 때부터 노래 잘 불렀겠지. 태어날 때부터 몸매 좋았겠지. 태어날 때부터 노력 없이 잘된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봐온 가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더 정이 갈까요? 이렇게 사람은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공유한 사람에게 훨씬 더 정이 가고 관심이 가고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결과를 자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과정을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으로 바꿀 수 없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외모나 과거 같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되게 의도치 않게 나오죠. 속상하지 않나요? 나의 의도도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준다니 말이죠. 예를 들면,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 요즘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살이 잘안 빠져.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봅시다. 너 원래 체질이 그런 거잖아. 살 빼기 힘든 체질인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친구에게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의도와 다르게 말이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이어트 정말 쉽지 않지? 요즘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 조금씩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어차피 다이어트 평생 하는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이런 대답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더큰 동기와 희망을 느낀다고 해요. 즉, 대화에서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을 언급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봅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는 친구의 코털이 약간 삐져나왔습니다. 바꿀 수 있죠? 몰래 말해주는 거예요. 친구야, 코털 삐져나왔어. 그럼 친구의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고맙죠? 왜냐면 살짝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 여러분이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큰맘 먹고 짧은 단발머리로 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너긴 머리가 훨씬 잘 어울리는데. 자, 이건 바꿀 수 없는 부분이죠. 바꿀 수 없는 부분을 피드백 받았을 때 여러분은 기분이 어떤가요? 아니, 이걸 왜 말하는 거야, 나한테?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침묵하시는 게 좋고요. 상대방이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해주는 것. 이것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처럼 말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중심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죠. 내가 뺏어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너무 자랑하지 말고 과정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결과보다는 노력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금 더 호감이고 혹시 모를 나의 의도치 않은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상대방과 대화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인간은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고 전쟁 기술을 발달시켜 나갔습니다. 국가가 생존하려면 더 크고 강해져야 했고, 크고 강해지려면 정복지를 넓혀야 했습니다. 이렇게 정복지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군수 보급입니다. 군대는 수레 없이 전진할 수 없습니다. 무기를 든 병사들만 도착하면 정복을 해도 지킬 수가 없고, 약탈을 한다고 해도 집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래저래 이겨도 저도 손해고 패자가 됩니다. 그 수레를 움직여주는 것, 군대가 멀리 행군하고 정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바퀴입니다. 외국에서는 가끔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인류 문명을 바꾼 100가지 발명품, 이런 거 순위 매기는 놀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상 1, 2위를 다투는 발명품이 바퀴일 겁니다. 물론 바퀴가 전쟁에서만 쓰여진 건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서만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인데 전쟁이 바퀴의 발전을 가장 촉진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다 전쟁 무기는 아닙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었을 때 전쟁에 쓰려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라이트 형제 비행기가 12초 날랐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국방부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건 전쟁이었습니다. 50년, 100년 동안 발전할 것이 전쟁 5년, 10년 동안에 순식간에 발전합니다. 바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문명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발견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그림에는 수레, 사실은 군사용 전차도 있습니다. 수메르 군대는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기병이 아직 말을 탈 줄은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길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수메르 기병은 말탄 기병이 아니라 전차병이었습니다. 수메르 전차는 말 대신에 네필의 당나귀가 끌었습니다. 제가 이건 지금도 믿기질 않는데요. 당나귀가 원래 고집 센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당나귀 네 마리가 끄는 마차가 이게 정말 가능한가는, 제가 당나귀를 뭐 키워보지도 않고 몰아보지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보면서도 불가사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마차, 말 네 마리로 끄는 사도마차도 가장 고난도의 마차 중에 하나입니다. 말 네 마리가 이 경주를 하려면요, 트랙을 돌아야 되는데 말 네 마리가 속도를 각각 맞춰주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달리면 이게 어긋나서 뒤틀리고 전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알아서 네 마리가 이 속도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훈련시켜서 터득하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당나귀는 한 마리도 말을 안 듣는 애들인데 이게 네 마리가 같이 간다. 어쩌면 이때 수메르 전차는 좌회전, 우회전은 아예 포기하고 직진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좌우간 그림에 있으니까 믿어야 할 수밖에 없는데 당나귀 네 마리로 만든 전차를 사용했습니다. 이 전차는 바퀴가 네 개인 사실상 수레였습니다. 이 수레에는 두 명이 타는데 한 사람이 마부가 돼서 이 당나귀를 몰고 한 사람이 전투병이었습니다. 바퀴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통나무를 잘라서 둥글게 다듬은 통짜 바퀴였습니다. 당연히 대단히 무거웠죠. 수메르의 바퀴는 여기서 끝났지만 나중에 개량된 바퀴의 역사를 보면 무거운 바퀴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파내는 거죠. 통나무 바퀴를 조금 파내서 가볍게 만듭니다. 여기서 더 발전한 것이 바퀴살입니다. 철기 시대가 되면 철제 바퀴살이 등장합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수레와 바퀴 만드는 장인이 이제 신내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철제 바퀴살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신이 만드느냐? 그만큼 고난도 기술이고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는 물론 이 과정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당나귀가 끄는 사륜 통나무 바퀴 수레를 전차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곳에서 아주 중요한 발전이 일어납니다. 전차의 바퀴가 4개에서 2개로 바뀌고 4필의 당나귀 대신 2필의 말이 끌게 하는 겁니다. 철제는 아니지만 바퀴살도 발명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이런 진보를 이루지 못했는데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문명권에서 이런 전차를 만듭니다. 바로 아카드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의 역사를 그냥 암기로 배울 때 이 순서 꼭 외워야 했습니다.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아카드 문명. 그런데 수메르와 아카드의 순서만 외웠지 두 문명의 관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가운데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두 개의 강이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근데 이 두 강이 재미난 게 그냥 대체로 보면 평행을 그리면서 남북으로 이어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똑 직선으로 안 가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모래시계 모양으로 가운데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벌어져서 나갑니다. 이 모래시계의 중가운데 목 부분에 있는 곳이 남부고 그 위가 북부입니다. 그래서 이 남부에 수메르가 있었고 모래시계 모양 북쪽에 있던 민족이 아카드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카드인들은 그곳에 살던 자생민족이 아니라 북쪽에 카프카즈 산맥이 있는데요. 그 카프카즈 산맥 북쪽이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에는 옛날부터 유목민들이 살았죠. 그리고 이들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말을 길들이고 개량했던 민족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랍족,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호마 이런 것들이 다 이 중앙아시아 말들이죠. 여기서 말을 다루게 되니까 말을 길들이게 되고 말을 길들이게 되면서 전차도 개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바퀴 전차를 만들게 된 거죠. 자신감을 얻은 아카드인들은 남쪽 수메르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떠나서 이놈의 전차가 수송력, 기동력에서 수메르가 아카드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수메르 전차는 정말 직진밖에 못했을 것이고 아카드 전차는 회전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수메르 전차는 전투병이 한 명인데 아카드는 전차가 가볍기 때문에 전투병을 두 명을 태웁니다. 거기다가 한 명은 창병, 한 명은 궁수였습니다. 이러니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군대의 진격 속도도 훨씬 빨랐겠죠. 수메르의 도시들은 차례로 아카드인에게 함락됩니다. 이 정복전을 이끈 사람이 인류 최초의 정복자, 제국을 만든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르곤입니다. 그는 냉혹하고 잔인한 정복자였습니다. 사르곤은 수메르의 도시들을 아주 약간의 도시만을 제외하고 모조리 불태우고 파괴했습니다. 이 사르곤의 파괴로 수메르 문명은 땅속에 묻힙니다. 사르곤이 파괴만 한 건 아닙니다. 제국을 통치하려면 교역망을 넓혀서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야 됩니다. 즉 전차가 지역을 파괴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바퀴를 단 수레가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죠. 이런 희한한 관계는 그 이후 시대도 계속됩니다. 철기시대, 화약시대가 되고 기병이 전차를 대신해도 바퀴는 군대 이동과 정복활동을 지탱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공성탑을 만들고 충차를 옮기고 현대에 와서는 장갑차와 탱크, 기관총을 단 집을 움직입니다. 동시에 수레바퀴와 트럭을 움직여서 땅과 땅,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전쟁이든 평화로운 교류든 바퀴는 문명을 교류하게 만들고 서로 자극을 받고 발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류는 전쟁사의 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문명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법칙이 문명은 교류를 통해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명을 보면 아주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많은 분들이 피라미드 하면 정말 이집트의 독창, 파르테논 신전 그러면 야 이건 정말 그리스의 심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토착 문명이 아니라 이집트를 정복했던 셈족과의 교류 속에서 탄생한 걸작입니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신전입니다. 모차르트의 위대한 작품, 모차르트라는 개인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모차르트 아버지가 사실 자기 돈 벌려고 그랬지만 어린애를 그렇게 태우고, 여기도 바퀴가 나오는데 그 뭐죠, 마차에 태우고 돈 절약하느라고 그 어린애를 저기 뚜껑도 없는 그 무게마차에 태우고 담요를 뒤집어 씌워서 방랑객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가혹한 아버지였는데 덕분에.
2: 그런데 이때부터 인간 세계가 아닌 것을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상화됩니다. 그러나 원래 동양 고전에서 자연이란 스스로 존재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 생각하는 자연이란 개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천지는 어질지 않아 만물을 축으로 삼는다. 성인은 어질지 않아 백성을 축으로 삼는다. 노자 가운데 난해한 것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연의 운행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선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언어로 표현된 법칙을 만들지 않더라도 자연은 스스로 알아서 운행된다는 것이지요. 노자의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추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상에 높였습니다. 고인을 상징할 마땅할 대체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고인의 직계 자손들이 올라갔는데 주로 나이 어린 손주들이 제단에 올라가 누웠다고 합니다. 고인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후손이 나중에 문자가 생겨나면서 위패로 대체된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순장하는 대신 추구라는 지푸로 만든 인형을 만들어서 분신으로 삼고 사람 대신 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구란 쉽게 버려도 아깝지 않은 하찮은 물건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추구와 같이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성인은 어질지 않아서 백성을 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천지는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요즘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자연계를 운행하는 과학적인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물에 가차 없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가차 없다는 말은 상대의 사정을 봐주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폭풍우는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번개는 못된 부자들의 집을 태워버리려고 번쩍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은 사심을 가지고 자기를 실현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연에 용서를 빌고 선처를 구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요? 자연의 냉혹함을 깨달은 성인은 백성들에게 인자함을 구걸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어느 날 공자는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무건 선언을 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나는 이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제자 자공이 물었다. 선생님이 말을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도를 전하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말이 없어도 사계절은 운행되고 만물은 생육되지 않는가?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계절이 바뀌고 만물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은 자연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입니다. 공자는 침묵 선언을 통해 알고 보면 당연한 이런 이치를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자연계의 원리는 내가 먼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자는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자연의 원리는 사람이 말로 표현하기 전에 이미 실행되고 있다. 부질없이 말로 표현된 것에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것이 생겨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사계절이 바뀌고 만물이 생겨난 것

가운데 자연의 원리가 실행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모든 것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볼수 있다.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해와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분명한데 제자들이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공자는 나는 이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자비한 자연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연과 대등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1859년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차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인간이 필연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진화했을 뿐 자연 세계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르네상스가 열어준 인본주의라는 자만심에 한껏 부풀어했던 인간들은 이제부터 이 세계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마음껏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이 세계에 인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인간이 멸종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공자와 노자는 2000년 전에 인간 없이 존재하는 자연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간과 무관하게 스스로 존재하기에 자연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만 바라봅니다. 세상을 의인화해서 보는 언어적 습관 때문이기도 하죠. 심지어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계와 같은 사물에도 인간의 흔적은 예외 없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라는 같은 단어에는 인간 중심주의 흔적이 여전히 농후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대한 텍스트에 기반한 통계 분석으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알고리즘에 지능이 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계가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인공지능이라 부르지만 엄밀히는 응용통계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의인화된 표현이 기계가 마치 사람을 연민하거나 증오한다는 오해를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자와 노자가 이미 경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기계에 인간의 속성을 부여한 것으로 여기에는 지능을 가진 기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과학 법칙을 찾아내는 일은 자연에서 인간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연이 무서워 용서를 빌던 시절에는 법칙이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인간을 연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낸 뒤부터는 인간은 그 안에서 법칙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고대 중국의 상나라에서는 인격신에게 의지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때 기록된 갑골문은 대부분 신에 대한 신탁과 주술의 흔적이지요. 이런 상나라를 무너뜨린 주나라는 인격신 대신 자연의 원리인 천을 내세웁니다. 천은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자연 법칙에 가깝습니다. 주나라 건국자들이 통치 철학으로 채택한 천명은 인격신이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특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해 작용하는 일종의 원리이자 법칙이었습니다. 초기 한자에서 천자는 모두 정면을 바로 보는 사람의 모습이며 특별히 머리 부분을 강조합니다. 갑골문에서는 네모난 윤곽으로, 금문에서는 속이 채워진 둥근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갑골문과 금문에서 천자는 처음에는 사람의 머리를 나타내지만 나중에는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지칭하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을 기준으로 자연의 경계를 표현하고 있어서 나중에 천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넘어서 사람과 관련된 모든 세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연계는 물론 인간계의 모든 것을 주제하는 최고 원리가 된 것이지요. 여기서 비롯된 천하란 개념은 단순한 물리적 세상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진행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괄한 것입니다. 설문해자라는 한자 사전에서도 천은 사람 머리 정수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극히 높아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됩니다. 공자는 일생 동안

인격신을 자연의 법칙인 천으로 대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자연은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무건선언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연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연은 스스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공자와 노자가 자연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자연이란 인간이 마음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이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투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조언하는 말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누군가에게 조언을 했다가 괜히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사실 예전에 후배에게 조언을 했다가 아, 이거 내가 괜히 말을 했나? 하고 후회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그렇다고 조언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한 모임에서 지인이 될 수도 있겠죠. 계속 관계를 이어가려면 조언이라는 건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적으로도 효과적이고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잘 활용하시면 관계를 해치지 않고도 조언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말하라 입니다. 조언을 할 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말들은 보통 과거의 실수를 지적하는 뉘앙스로 들리기 쉽습니다. 어차피 바뀌지도 않고 서로 상처받을 뿐이겠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대화가 점점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배우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여보, 왜 어제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렸어?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아, 내가 잘못을 했어도 뭔가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미래형으로 바꾸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음식물 쓰레기 제때 버리면 집안이 훨씬 더 쾌적해질 거야.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버리자. 늘 고마워. 어떤가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과거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잘 해보자 라는 식의 미래형 피드백이었죠. 미래형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느끼는 대신에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잘해야겠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인 캐럴 드웨크의 연구에서도 이런 방식의 피드백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됐어요.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꼬집는 말을 들을 때보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언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까요? 아이에게 숙제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숙제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지. 숙제를 왜 안 한 거야?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한번 미래형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숙제는 밀리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숙제하기 힘들지? 앞으로는 바로바로 해보자. 그렇게 하면 오늘처럼 안 힘들고 숙제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또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거를 질책하는 바꿀 수 없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도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인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과거를 중심으로 말하기보단 앞으로 미래를 중심으로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으로는 그런데 대신 그리고를 사용하는 겁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차이 아주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새 옷을 사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때? 이옷 나한테 잘 어울려?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옷은 잘 어울리는데 내가 입기엔 색깔이 좀 튀는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어떻게 느낄까요? 잘 어울린다는 칭찬보다는 색깔이 튄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만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에 그런데라는 단어가 숨어 있죠. 네. 자, 대신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옷이 정말 잘 어울려. 그리고 이 색깔은 너라서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 똑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그런데를 그리고로 바꾸면 훨씬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는 이전의 의견을 부정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리고는 이전의 뜻을 긍정으로 안아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합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죠. 자기야, 오늘 내가 보자고 한 영화 어땠어? 라고 물어봅니다. 남자가 대답하죠. 오늘 보자고 한 영화 너무 재밌었어. 그런데 내가 먹자고 한 돈가스가 더 맛있었어. 기분이 좀 어떨까요? 다 좋다고 하긴 했는데, 그런데가 들어감으로써 기분이 조금 이상해요. 내가 보자고 한 영화가 별로 재미없어 보이고 부정당한 기분이 듭니다. 자, 그리고로 바꿔보겠습니다. 자기가 보자고 한 영화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내가 먹자고 한 돈가스도 너무 맛있었어. 여러분,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런데와 그리고의 차이, 그리고 그리고의 강력한 힘을 느끼셨나요? 언어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언어는 우리의 태도를 반영한다는 이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반박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그리고는 긍정적인 연결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발표를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조언을 덧붙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많죠? 그런데를 써보겠습니다. 너 발표 잘했어.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작았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아이는 이제, 아, 내 목소리가 작았다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칭찬은 기억이 안날 거예요. 자, 그리고로 바꿔보겠습니다. 너 발표 진짜 잘했어. 그리고 목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하면 더 완벽해질 것 같아. 어떠세요? 같은 조언이라고 해도 훨씬 더 부드럽고 상대방의 기분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고 한다면 조언을 할땐 부정적인 조언보다 긍정적인 조언을 먼저 하고 그 뒤에 그리고를 붙이고 그 다음에 비교적 부정적인 조언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상대방이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여러분의 삶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때문에를 덕분에로 말하라입니다. 너 때문에라는 말, 우리 무의식 중에 아, 정말 많이 씁니다. 사실 이 말은 나의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감정과 책임을 묻는 느낌을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가 약속에 늦어서 기다리게 만든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자고요. 내가 늦는 바람에 내가 한참 기다렸잖아.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왜 나한테만 책임을 묻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말 안에는 너 때문에 라는 뜻이 들어있죠. 자, 너 때문에 이 말을 덕분에로 바꿔보겠습니다. 내 덕분에 책을 한참 읽었어. 다음에 같이 시간을 잘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설거지를 깜빡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설거지를 다 했잖아.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내 덕분에 내가 오랜만에 설거지 실력을 한번 발휘해봤어. 다음엔 같이 하자. 같은 상황이라도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훨씬 긍정적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자세히 들어갈 건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긍정적인 상황에 때문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때문에를 많이 씁니다. 고마운 상황에도 야, 너 때문에 내가 잘 됐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너 덕분에 내가 잘 됐다. 이렇게 사용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좋은 건 설령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때문에를 쓰지 않고 덕분에를 활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야, 그래도 너 덕분에 기다리는 동안 책도 읽을 수 있었고 좋았어. 그래, 다음부터 늦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부터 때문에보다는 덕분에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배운 세 가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말하라입니다. 실수보다는 앞으로의 개선점을 제시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데 대신 그리고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부정 대신 긍정적인 언어로 연결해서 조언하는 거죠. 세 번째는 때문에 대신에 덕분에로 말하라입니다. 책임감을 묻기보다는 협력을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배운 이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신다면 누구에게든 상처를 주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언을 잘 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250개가 넘는 국가가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좌우간 이 많은 국가의 거의 대다수가 내거는 정체가 민족공화국 또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체로서의 민주주의를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제도가 민주주의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란 어떤 것일까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시민이 권력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독재를 방지하는 데도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유지하는 데도 가장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군주나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권력자의 자의나 개인적 야심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얘기지만 뭐 왕이 수염이 못생겼다고 비웃었다가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했다가 그게 열받아서 전쟁을 했다. 뭐 그런 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왕들의 사이에서는 별별 일이 다 있었죠. 이런 우발적이고 자의적이고 희한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을 하려면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국민이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데는 시민 개병제, 징병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 남자가 군에 가야 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왜 전쟁터에 나가느냐.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않느냐. 그러니 그 대가로 우리에게 시민권, 참정권을 달라. 이렇게 돼서 징병제, 개병제와 함께 근대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진짜 기원은 고대 민주정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에서도 시민의 권리와 전쟁은 대단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 참정권과 투표권을 지닌 시민은 전사였죠. 시민이 전사가 되었고 전사만이 시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이 군 복무와 참전의 대가로 투표권과 참정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나중에 로마

사회에서도 사회 지도자가 되거나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인이 되어야 되고 전쟁에 참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탁월한 능력과 어떤 전공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서 또 로마에서 시민이 공직에 출마했을 때는 웃옷을 벗어서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며 유세하는 것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에 상처, 여기에 상처 있다. 쟤 봐라. 쟤는 상처 하나도 없지 않냐. 그때 그 사람이 이제 화가 나서 나도 상처 있다. 그리고 탁 벗고 뒤로 돌아서 봐. 내 등에도 상처 있잖아.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등에 상처가 있으면 도망가다가 다쳤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항상 자랑하는 것이 나를 봐라. 내 앞에는 상처투성이지만 등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쟤는 등에 상처가 두 개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민의 권리와 군인이 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시민은 오늘날의 시민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의 경우 처음에는 지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시민 중에도 상층, 좀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민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상공업자들도 시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의 경우 모든 군대는 중장보병대가 주력이었는데 중장보병이 되려면 투구, 갑옷, 그리고 다리에 종아리 가리개, 방패, 창, 검등 일체의 무장을 자비로 마련해야 됐습니다. 다 장비하면 무게가 20kg에서 40kg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20kg에서 40kg의 재질이 청동이었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이미 철이 발명되어 있었지만 강철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철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는 모두 청동으로 제작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청동의 원료인 구리와 주석은 철보다 훨씬 구하기 힘든 재료입니다. 특히 주석은 정말 귀했죠. 그래서 청동은 고가품이었어요. 그리스에서도 구리와 주석이 생산되지를 않아서 구리는 키프로스 등지에서 수입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좀 비쌌겠습니까? 지금도 청동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현대로 치면 이 중장보병의 무기를 갖추는 것이 억대가 넘었을 겁니다. 고급차 한대 비용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력을 갖춘 사람이 전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군인이 되는 이유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려는 의미도 있었고,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민주정은 아니었지만 스파르타는 인구의 10배나 되는 헤일로타이를 오늘날로 치면 소작인 농로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무장을 하고 밀집 대응으로 청동의 방벽을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자 그리스의 중장보병대는 페르시아를 격파하면서 불멸의 명성을 쌓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이상하게 중장보병대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이 너무 넓고 더운 지역이라서 중장보병대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는 땅도 좁고 산곡도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고 내 땅만 지키면 되니까 무거운 중장보병대가 발달했고, 페르시아는 군대를 만들면 장거리 원정을 가야 하니까 중장보병을 만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 땅에 싸우게 됐죠.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중장보병대는 페르시아의 경보병을 단숨에 무찔러 버립니다. 테르모필라이 전투는 영화 300으로도 제작되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300명의 스파르탄이 사흘 동안 수십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맞아서 협로를 지켜냅니다. 뭐그 외에 플라타이아 전투라든가 여러 전투에서 그리스 중장보병대는 수가 월등한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과거에는 이런 그리스 시민군의 승리를 자의로 전투에 참전해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시민군대와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된 노예와 같은 군대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중장보병들은 갑옷 무장도 훌륭하지만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죽어도 싸운다. 페르시아군은 그냥 시키니까 할수 없이 싸운다. 이러니 둘이 상대가 되겠느냐. 뭐 그래서 20세기 전쟁할 때도
뭐 이렇게 민주주의 군대와 독재의 군대가 싸우면 민주주의 군대가 반드시 이긴다. 이런 논리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군주론을 쓴 유명한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정 치하에서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이제 과장 같은 직을 했는데 로마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이렇게 자유로 재산과 뭐 이렇게 자유를 위해 싸우는 군대가 최고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피렌체에 징병제를 도입해서 시민군을 조직했습니다. 당시에 이탈리아 도시들은 너나 할것 없이 용병들을 사용했는데 이놈의 용병들이 월급은 엄청나게 받고 싸움은 열심히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로 정복하러 가요. 정복하면 단숨에 끝내는 것하고 한달두달 질질 끄는 거하고 어느 쪽이 수입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질질 끌어야죠. 그래서 단숨에 끝낼 전쟁도 단숨에 끝내질 않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용병들까지는 동료 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비록 나는 이쪽에 고용되고 쟤는 저쪽에 고용되었지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만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싸우는 척만 할 때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막 총알 날라가고 막포 터지고 싸웠는데 전사자가 딱한명 나왔는데 실수로 말해서 떨어진 사람뿐이었다. 뭐 이런 이제 만화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직업 정신에 투철했던 용병도 많았는데 아무튼 이 도시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믿기질 않는 거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시민군을 조직하면 돈도 안 들고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빨리 싸운다. 이제 빨리 돌아가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병보다 얼마나 효율성이 좋냐? 그래서 시민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민군이 정말 마키아벨리 생각대로 자유와 가족을 위해서 싸웠을까? 스페인 군대가 피렌체에 쳐들어왔습니다. 피렌체 시민군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근데 마키아벨리 생각대로 이 시민군은 자유와 생명과 가족을 위해 싸웁니다. 그런데 자유와 생명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싸워서 적을 격퇴하는 것과 도망치는 겁니다. 나보다 약한 적하고 싸울 때는 전자를 택했는데 초강력한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도망쳐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붕괴되어 버려요. 시민정신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쟁에서 나보다 강력한 스페인 군대하고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련과 조직적인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이걸 놓쳤던 거죠. 그러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군은 어떻게 해서 잘 싸웠느냐? 사실 이 사람들이 시민 개병제를 유지할 때는 그런 정신과 실천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는 시민인데 잠시 군인이 된다가 아니고요. 애초부터 나는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 약간 발상이 많이 다릅니다. 아무튼 이랬던 고대의 민주정은 아테네의 몰락과 함께 사라졌다가 근대의 시민 개병제와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전쟁을 막는 가장 훌륭한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민주주의는 전쟁과 전사들이 만들어냈던 제도의 유산입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탄생한 데는 또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아테네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계층이 생깁니다. 우리가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의 이야기를 아시죠? 우산 장수는 비가 와야 좋고 소금 장수는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 우산 장수, 소금 장수뿐인가? 생선 장수도 있고 신발 장수도 있고 다양한 장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검을 든 전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내전이 납니다.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탄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데 가장 훌륭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민주주의를 탄생하고 만들게 했던 사람은 시민이자 전사들이었고 그들이 전쟁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전사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민주정이란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중국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훈 교수입니다. 성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대 중국에서는 최고의 인격을 갖춘 사람을 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전을 읽으면서 성인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과연 누가 성인으로 지칭되었는지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관심은 아마도 현재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성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심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아마도 공자가 아닐까요? 공자를 성인이라고 부른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태제가 공자의 제자 자공에게 물었다. 공자는 성인이신가? 어찌 그리 능력이 많으신지? 자공이 대답했다. 원래 하늘이 성인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능력까지 많으시지요. 공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태제 같은 귀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알기는 하는 것일까?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기에 천한 일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이다. 귀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많지 않을 것이다. 제자 자공은 공자를 하늘이 내린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솔직한 고백은 이 말을 무색하게 만들지요. 자신은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고 그래서 잡다한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자의 불우한 유년 시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의 조건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를 훈모했던 사마천은 공자의 불우한 출생 과정을 숨김없이 기록합니다. 성인의 어머니이지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안씨가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다는 다소 민망한 사실도 빼놓지 않고 있죠. 공자의 이름을 구라고 한 것은 어머니가 니구산에서 기도한 뒤 그를 낳았고 머리가 가운데 움푹 파였기 때문이라고도 전해집니다. 공자는 자신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성인이 아니라 전통적인 지혜를 좋아하여 부지런히 공부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성인으로 불린다면 그것은 태생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노력 때문일 것이라고 자평한 것이죠. 논어와 맹자의 기록을 보면 자신들은 사양했지만 당시에 이미 공자와 맹자는 성인으로 평가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제자들 역시 자기 스승이 성인으로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공손추가 물었다. 스승님은 성인이신가요? 당황한 맹자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옛날에 자공도 역시 공자에게 선생님께서는 성인이신지 물었는데 공자는 이렇게 답하셨지. 성인은 내가 미칠 바가 못 되고 나는 다만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성인이란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는 태도를 갖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인이란 선택받은 고귀한 혈통이나 태생적인 자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실에서의 노력에 따라 성취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긴 것이죠. 그렇다면 성인은 무엇을 잘해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갑골문 성자는 큰 기와 사람을 조합한 글자입니다. 고대 성인이란 예민한 청각으로 적이나 위험한 동물이 어디에 있는지 감지해 다른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물이 내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의 계시를 듣고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이들은 지혜롭고 영민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성자는 덕을 갖춘 이상적인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지만 원래는 야생의 위험에서 길잡이가 되었던 믿음직한 사람을 뜻했던 것입니다. 중국 고대

그의 경전에는 잘 들어주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고대 중국의 명재상들은 왕에게 잘 듣는 태도, 즉 경청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안자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려는 속칭 꼰대 군주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안자가 조회에 참석해 경공에게 이리 경과를 보고하면서 말했다. 조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딱딱한지요? 경공이 물었다. 조회 분위기가 엄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안자가 말했다. 조회 분위기가 엄격하면 아랫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랫사람이 말이 없으면 윗사람은 듣는 것이 없게 됩니다. 아랫사람이 말이 없는 것을 벙어리라고 하고 윗사람이 듣는 것이 없는 것을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서로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국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홉의 곡식이 모여 창고를 채우고 몇 가닥 실이 모여 장막을 이룹니다. 태산이 높은 것은 돌 하나 때문만은 아니지만 낮은 것부터 쌓인 후에 높아진 것입니다. 천하는 한 명의 신하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견을 듣고 채택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하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는지요. 회의를 그저 요식 행위로만 여기던 군주에게 안자가 던진 비판은 지금도 유효할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회의는 윗사람이 훈시를 들려주는 자리만은 아닌 것입니다. 아랫사람도 자기 생각을 낼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만 창의적인 의견이 모일 수 있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느린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떤 고정된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끊임없는 배움과 가르침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태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맹자는 이런 경청의 자세를 갖춘 군주가 바로 훌륭한 리더라고 말합니다. 리더는 자신의 판단만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군주가 현명한 사람을 등용할 때는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고 낯선 이를 친척보다 더 좋은 자리에 등용하는 것이니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좌우 측근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추천하더라도 아직 아닙니다. 모든 대부들이 좋다고 칭찬해도 아직 아닙니다.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칭찬하면 비로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관찰 결과 현명함이 보이거든 그때 등용하면 됩니다. 부득이함이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최대한 존중하여 그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그것을 반영하여 행동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경청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인내심인 것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동전을 넣으면 바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자판기와는 다릅니다. 의견을 물었을 때 상대의 반응이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은 느리게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풋이 있으면 곧바로 아웃풋이 나와야만 마음이 놓이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런 시간적 여유는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새로움을 발견하는데 느림이 유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늘 지나가던 길도 천천히 걷다 보면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지친 많은 현대인들은 일부러 한적한 산길이나 해안의 오솔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곳을 걷다 보면 평소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기도 하고 손에서 놓지 못할 것 같던 일들이 알고 보니 별것 아니었음을 깨닫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속도를 늦추는 일은 주변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에게 과도하게 많은 말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음껏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는 갈수록 인색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잘 들어.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0: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간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아, 화요일에 또 저희가 랜덤한 일상 영어.
0: 그렇습니다. 랜덤한 예. 일상 영어. 뭐가 나올지 몰라요.
1: 네.
0: 자, 오늘은 결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겨울 결혼도 낭만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식 같은 경우에 따뜻한 날 하는 것이다 라는 좀 그런 게 있었다면
1: 보통은 뭐 예, 맞아요 맞아요
0: 이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1: 뭐 이제는 사실 네. 막 평일에도 하고 예, 막 겨울에도 하고 저 역시 뭐 8년 전 겨울에 했으니까요
0: 아 그렇구나
1: 예.
0: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겨울 결혼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저도 좀 궁금하고요 오늘 좋은 표현이 진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요즘에 진짜 지금 4월 달에 결혼식 많아요.
1: 맞아요. 네. 매주 거의 뭐 지인들 네. 거기 가기도 바쁘고 그렇죠. 자, 아무튼 엄청 많은 사람이 4월에 결혼을 하네. 이거 문장이 가능할까요?
0: 그러니까 여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다 4월에. 네. 저는 요거 딱 문장 구조는 대충 파악했습니다.
1: 느낌 와요? 예. 느낌. 오케이. 일단은 결혼한다라는 동사를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아. 자, 두 번째 미션 떠 있죠. 난 12월에 결혼하고 싶은데 약간 좀 그런 크리스마스적인 느낌을 살리고 싶은가 봐요. 자, 결국에는 결혼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몇 월에라는 표현이 또 반복이 돼요.
0: 요게 핵심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이얼로그 안에서 복습을 하는 또 그런 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일단은 그러면은 어떻게 꽁상시 보내볼까요?
0: 자신있게 가보겠습니다. 네. 시작! 영업시다! 도전합시다! 엄청 많은 사람이 4월에 결혼을 하네.
2: Do you speak English?
0: Sorry. 아,
2: 오케이. 아, 저기
0: 무슨. 아, 오케이, 오케이. Many, many people get married 4월. In April?
2: In April.
0: 맞았어?
2: Well, more people get married in May.
0: Maybe.
2: More people get married in May.
0: 아, 5월에, 5월에, May에.
2: Yes, yes.
0: 그러게. 난 12월에 결혼하고 싶은데.
2: 응?
0: I want to get married in December.
2: Same here. Wedding venues are way cheaper in winter.
0: 그래. 알아. Cheaper. 더
2: cheaper.
0: 싸다고.
2: Really cheap.
0: Winter에.
2: December.
0: 와.
2: Yeah.
0: 그 개그맨 이상훈 씨도 January 했어. January. Winter에 cheaper 해가지고.
2: Winter. We should maybe it's cheaper.
0: 뭐야?
2: Half price. If we do it together.
0: 아니야 아직.
3: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4: 박수. 이거 한번 해주세요. 오늘은 이거 해도 됩니다. 아,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꽁성 씨가 결혼하다라고 하는 거를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3: 네, 결혼을 했으니까.
4: 아니, 성 씨.
3: 네?
4: 솔직히 말하세요. 어디 학원 다니세요?
3: 아우, 요, 마유 다니잖아요. 마유 학원.
4: 아, 마유 학원 다니는구나. 예. 아니, 요즘에, 너무 물이 올랐고, 특히 오늘 동사는 솔직히 말해서 꽁성 씨를 무시한 게 아니라 못할 줄 알았거든요.
3: 아, 예. 여러분 또 반복만이 또 저를 또 이렇게 살려줍니다.
4: 너무 잘합니다. 자,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칭찬이 많이 들어왔는지는 여러분들이 다이얼로그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 대화 들려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So many people get married in April.
6: Well, more people get married in May.
5: I want to get married in December.
6: Same here. Wedding venues are way cheaper in winter.
4: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할게요. 엄청 많은 사람이 4월에 결혼을 하네.
3: 아.
4: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 일단은 네. so many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상 씨는 many, many people 했지만.
4: 네네.
3: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 언제? 4월에. 이렇게 가면 됩니다.
4: Yes.
3: 인을 못 썼나요? 그죠? Get married죠.
4: 제가 감동받았던 그 표, 잠깐만. 이 정도 쓰고 나서 뒤돌아봤던 것 같은데.
3: Yeah.
4: Get married?
3: Yeah, get married.
4: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예전에 다룬 적은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걸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I'm sure you know what I mean.
3: 어?
4: 예.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So many people get married 한다. 언제? In April에. You got it.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Okay. Get married가 결혼하다라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냥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시제를 바꾸려면 get의 과거가 뭐죠, 우리?
3: Got.
4: So, 결혼했다 그러면 get married가 아니라
3: Got married.
4: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married는 변하지 않고 하나의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에도 한번 explain 한 적이 있었지만 요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추측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아니야? So many people marry 이거 아닌가? 물론 marry를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사용 빈도가 낮아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상훈 씨가 아마 이 디퍼런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메리라고 하는 거는 결혼하다죠. 결혼하다인데, 사실 정확하게 하면,
0: 누구와?
1: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여러분. 누구와 라고 했죠. 누구와 결혼하다요. 이미 이 자체가 그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와라는 걸또 넣어버리면, 오케이, 누구와, 와, 결혼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Mary 같은 경우에는, 누구와 결혼한다라고 할 때, 바로 뒤에다가 써버려요. 오케이? So, marry someone. 이런 식으로, marry someone. 자, 근데, get married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결혼하다 맞는데, 얘는 누구와 결혼하다. 이렇게, 상대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0: 네.
1: 무슨 말인지
0: 그냥 결혼
1: 아시겠죠?
0: 자체를 한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1: 바로 그거예요. 오케이. 상훈 씨가 너무 좋은 포인트를 집어줬는데요. 이 메리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누군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I married her, she married someone 이런 식으로 누구랑 결혼하는지가 꼭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누구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결혼한다라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0: 쟤한 거야, 중요한
1: 그렇기
0: 거.
1: 때문에 굳이 뒤에다가 누구와 결혼한다라는 것을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I just got married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혹시 그런 자동차나 그
0: Yeah.
1: 뭐라 그러죠? 결혼식장에 오는 그런 자동차들 있잖아요.
0: Honeymoon car?
1: 그 결혼 뭐뭐 뭐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 그런데 보면 just got married 이런 표현을 아마 보신
0: 맞아요.
1: 적이 있을 거예요. Just married보다는 just got married. 물론 married를 쓰고 목적을 안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사실. 오케이? 그래서 married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married는 누구랑 결혼했는지 보통 쓴다. Marry someone 이렇게. 하지만 get married는 쓸 필요 없다. 그리고 대부분 그냥 I got married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구랑 결혼하는지 굳이 안 쓰죠, 그렇죠?
0: 네.
1: Alright, so many people이 get married 한다. 이 동사를 뽑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0: So
1: 여기서?
0: many
1: So
0: people.
1: many people, right? Many가 뭐예요, many?
0: 많은.
1: 많은, right?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So many 뒤에 명사를 쓰면 많은 뭐뭐들, 오케이, 뭐뭐가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냥 명사 아니네요. What did I say here?
0: 예, 복수
1: Yes,
0: 명사예요.
1: exactly. So many는 복수 명사 앞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셀수 없는 단어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water 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what else? 뭐 air 공기
0: Yeah.
1: 이런 거 앞에서 many air이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단수 다 명사에서도 못 써요.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 many student라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0: 네.
1: 많은 학생 한명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뭐뭐들 여기서는 지금 복수명사 못 썼어요.
0: People.
1: People, right? So 많은 사람들 셀수 있는 명사고 복수명사고 obviously, right? So for example, right? 많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해요? 많은 친구들?
0: Oh, many friends.
1: Many friends, right?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0: Many people.
1: 오케이. 자, 그것을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는 친구가 많아. 직역을 하면 제임스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 Right? 어떻게 할까요?
0: James has many people.
1: 그렇죠.
0: Many friends.
1: Many friends, right? James has many friends. Right? 자, one more. 이번에는 many 복수명사를 주어로 한번 써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 방문을 하려고. 오케이. 자, 많은 사람들이 왔다. To 방문해. 어떻게 쓸까요?
0: Many people come to
1: 과거니까?
0: Many people came to visit.
1: 약간 요런 느낌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무튼 many 뒤에는 복수명사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죠? Many friends, many people. So many friend나 many person 이렇게는 못 쓰는 거예요.
0: 그렇죠.
1: Right? Okay, you guys. 이거 두개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James has many friends.
0: James has many friends.
1: Many people came to visit.
0: Many people came to visit.
1: 그리고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 언제? In April. By the way, 아까 in을 혹시
0: 네,
1: 꽁상식으로
0: 아마
1: 썼었나요?
0: 빠뜨려 썼던 것
1: 아,
0: 같아요.
1: 살짝 그거를 빠뜨렸던
0: 네.
1: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 연도, 앞에는 전치사 in 써야 언제에 라고 한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April, 뭐 4월이라고 하는 월은 그 안에 날들이 많으니까 그
0: 네.
1: 안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So 요거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So many people get married in April.
0: So many people get married in April.
1: 자, 그랬더니, 그거 알아? 5월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 4월도 그렇지만 5월이 더 많아.
0: 반박을 했습니다.
1: 그러면서.
0: Well, more people 더 네. 많은 사람들이 get married 해.

0: 결혼을 해 언제? 5월에. 메이죠.
1: 오, 월좀셀줄 아나 봐요?
0: 예?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1: 그것까지만
0: June,
1: 듣도록
0: July.
1: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메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볼게요. 스펠링도 확인해 주시고요. Well, more people get married in when? In May. 정답.
0: 아, 계속 앞에
1: 왜요,
0: 카메라
1: 왜요,
0: 님이 뭐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1: 왜요?
0: 아니, 너 스펠링 이게 틀릴 게 없는데, 메이가.
1: 그죠.
0: 계속, 아, 대문자라고
1: 아,
0: 얘기하시는 거예요.
1: 대문자라고. 그렇죠. 자, 우리가 월 같은 경우에는 고유명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름이라고 각 월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letter는 capitalize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M 대문자 이렇게 꼭 써주시고요. 오케이. 자, 여기도 지금 뭐 하나 볼까요? 아까
0: 예?
1: many 나왔죠.
0: 네.
1: 이번엔 many people 아니라 뭐라 그래요?
0: More people.
1: More people, right?
0: Yeah.
1: 이게 뭔데요?
0: 이게 비교급이죠.
1: 비교급입니까?
0: 더 많은.
1: 더 많은, right?
0: 네.
1: 더 많은 사람들이 get married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냥 많은이 아니라 더 많은,
0: 네.
1: correct? 오케이. 자, 이때도 얘가 어떤 명사예요?
0: 복수 명사죠.
1: 맞아요. More people. 그래서 더 많은 복수 명사들이라고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나는 더 많은 과일들을 원해.
0: 아,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과일 영어로 뭐예요?
0: 프루트,
1: 오, 그렇죠. 그럼 나는
0: 프루트.
1: 더 많은 뭐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뭐 과일을 원한다 칠게요. 그래서 나는 더 많은 과일들을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0: I want to more fruit.
1: 그렇죠. I want more fruits, right? 오케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내일 올 거예요. 한번 해볼 텐데 올 거라는 거는 come보다는 will be here
0: 아,
1: 이런
0: will
1: 식으로
0: be
1: 쓸게요. 여기에
0: here.
1: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일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콘서트가 이틀에 진행되는데
0: 네.
1: 그 다음 날이 더 휴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More people will be here tomorrow.
1: 아, 그렇죠. More people will be here. 어디에? 언제? Tomorrow.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사실 more는 뒤에 다른 것도 쓸수 있어요. 꼭 복수 명사만이 아니라 셀수 없는 것도 가능한데 오늘은 복수 명사로 유지를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자, 이것도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more fruits.
0: I want more fruit.
1: More people will be here tomorrow.
0: More people will be here tomorrow.
1: Yes, that's right. 오케이. 근데 진짜 4월, 5월에 결혼식이 진짜 많지
0: 우리가
1: 않나요?
0: 보통 5월의 신부 뭐 이런 얘기를
1: 아,
0: 많이
1: 아니야. 4월의
0: 하고.
1: 신부가 아니라 5월의 신부예요.
0: 네네.
1: 그렇죠. 저는 사실 결혼식을 많이 가지는 못하는데 왜냐면 토요일에 제가 막 강연도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0: 네.
1: 보통 못
0: 제
1: 가는데
0: 결혼식 왜안
1: 요즘에는
0: 오셨어요?
1: 그때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0: 아,
1: 가요?
0: 죄송합니다.
1: 자, 근데 요즘에는 일요일에도 막 하고 막 이런 게또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0: 맞아요.
1: 다음에는 나중에는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 볼게요. 무슨 요일에 결혼했는데 내가 못 가는데 어쩌고저쩌고저쩌고. Right?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more people get married in May.
0: Where more people get married in May.
1: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 many people get married in April. So many people get married in April. Well, more people get married in May. Well, more people get married in May.
1: 네, 자, 또 하나의 미션 문장이 나와 있죠. 나는 12월에 결혼하고 싶은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눈이
0: 네.
1: 다 내리고,
0: 저는 1월에 결혼했거든요.
1: 1월에 했어요. 오,
0: 네.
1: 좀 추운 때
0: 네,
1: 좀,
0: 겨울에 했어요.
1: 오, 이유가 좀 있나요?
0: 그냥
1: 딱 1월에
0: 그때
1: 한다는,
0: 그
1: 새출발?
0: 개그맨들이 비수기여서 좀 많이 오라고.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니,
0: 뭐,
1: 뭔가 또 새출발의 느낌인 줄
0: 야구 선수들도
1: 알았는데.
0: 그때가 딱 휴직이거든요. 딱 끝나고. 좀 사람들 좀 많이 오라고.
1: 아,
0: 저도
1: 그때
0: 했었어요.
1: 갔어야 됐는데.
0: 왜안
1: 알지?
0: 오셨어요?
1: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
0: 예. 8년 전에
1: 아,
0: 결혼했는데,
1: 그렇죠.
0: 우리가 만난 지 3년 됐어요.
1: 그렇죠.
0: I want to. 나는 하고 싶다. 나는 원해요. Get married. 결혼을 언제? 또 계속 인이 이제 반복이 되네요.
1: 그러네요.
0: 12월 써주면 됩니다.
1: 네.
0: 12월은 디셈버죠, 디셈버.
1: 이제 대문자로 이제 쓰기 시작하죠. 여러분, 스펠링 같이 써주고 계시죠?
0: 디셈버는 좀 쉬워요,
1: 오케이.
0: 스펠링이.
1: December. 이거 확실해요. V 아니야? V?
0: 노벰버가, 아, 노벰버가
1: 오? 오?
0: V고,
1: 오케이.
0: 디셈버는 B예요.
1: B다.

0: 오케이. 자, 믿어보겠습니다. I want to get married 하고 싶어. 언제? In December. Yes, yes. 자,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1: 아, 설마.
0: Exactly. 자, 제가 애매한 것만 골랐어요.
1: 진짜 나 너무 싫어해요. 이거 모르겠어요.
0: 자, 여러분들도 교재를 펴고.
1: 자,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0: 잠깐만, 맨 아래 거부터 하는 거예요?
1: March. 제가 3월생이어서 March는 확실히 알아요.
0: 오케이, 오케이.
1: 자, February입니다. February, January, February. February. 자, 9월은 May.
0: 잠시만요. 아, 1월부터 가야 돼요?
1: June, July, August, October.
0: 에?
1: September.
0: 9월에는 누구래?
1: September.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0: 그쵸,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 아, 근데, 그쵸. 자,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March 맞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거. 자, 그리고 뭐 우리 9월 한번 볼게요. September 이거 정답이고요.
1: 오, 맞아요.
0: 요 친구가 틀렸어.
1: 아.
0: 근데 대부분 2월 틀려요. 대부분. February가 맞는데요.
1: 어떻게 됐습니까?
0: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후브럴리?
1: 아.
0: 알릴게요. 자, 위에다 FEB. Are you a R-Y?
1: 아, 이게 틀렸네.
0: R-Y.
1: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네요. 그냥.
0: 그렇습니다.
1: February네요.
0: 네. 아. 이게 스펠링도 엄청 헷갈리고 발음도 헷갈려요. 저는 추천하는 게 원래는 이제 February를 하는 게 맞는데 걔를 빠르게 하다 보면 앞에 R 발음이 굉장히 약화돼요. 그래서 저의 추천은 앞에 R을 좀 무시하듯이 슥 지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입니다. 그래서 거의 February가 정도가 될 정도로 February인데 원래 정상 발음은 February를 빠르게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제가 빠르게 해서 February.
1: Mm-hmm. February.
0: Alright, very nice. 자, 그리고요. 나 뭐 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어떻게 표현했어요?
1: Want to.
0: Yes, exactly. 자, 예전에 상훈 씨가 이거 되게 헷갈렸었는데.
1: 지금도 헷갈려요.
0: 네, 뭔가 명사를 원할 때는 I want something. 이지만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want 뒤에
1: to를 붙여놔요.
0: 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도 반복하시면 상훈 씨처럼 그게 돼요.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I want to do something.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라는 거. 여기서 get married 하고 싶다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작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결혼하다를 활용 그대로 할게요.
1: 네.
0: 나는 봄에 결혼을 하고 싶어.
1: 아.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난 봄에 하고 싶어.
1: Oh, I want to get married in spring.
0: 그렇죠. I want to get married in spring. Yeah? 자, 두 번째. 질문형 한번 해봐도 돼요?
1: 그럼요.
0: 빌리는 거 뭔지 기억나요? 빌리다? 빌려주다 말고.
1: Borrow?
0: 오! 그죠? 랜드 쓸 줄 알았는데, borrow.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너 이거 빌리고 싶니? 너 이거 빌리고 싶어?
1: 네. Hey, do you want to borrow this?
0: 오, 좋아요. Do you want to borrow this? Want to는 일반 동사니까 are you가 아니라 당연히 do you가 맞겠죠? Right? 자, 두 문장 같이 낭독해 볼게요. I want to get married in spring.
1: I want to get married in spring.
0: Oh, do you want to borrow this?
1: Oh, do you want to borrow this?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 want to get married in December.
1: I want to get married in December.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Here we go. 아, 나도 그렇대요. 근데 겨울에 결혼식장이 훨씬 더 저렴하네요.
1: 뭐 요즘에는 조금 요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는 5월 이렇게 한 항상 그 봄, 가을에 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0: 아, 성수기 같은
1: 상대적으로 여름, 겨울이 좀 저렴했다고 하는 거
0: 비교적으로.
1: 네. Same here. 아, 요게 나도 그래.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보통은 더 저렴해. 아니고 더 저렴해.
0: 네.
1: 어, 그러면은
0: 일단 주어가 보이는 거.
1: 그러니까 겨울에.
0: 겨울에.
1: 더 저렴하다.
0: Winter, right?
1: 그러면은 결혼식장이. 결혼식장을 쓰면 돼. 결혼식장은 더 저렴해. 겨울이.
0: 어순 나왔어요. 어순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1: 결혼식장, 여러분들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웨딩 베뉴입니다.
0: 오?
1: 아, 참, 저희 배웠잖아요.
0: 와.
1: 웨딩.
0: 와.
1: 네. 뭔가 요런, 뭐.
0: 잠깐만요.
1: 잘 모르겠어요.
0: 혹시 이거 프렌치인가요?
1: 모르겠어요, 베뉴는.

0: 위로 시작하는 건 확실히
1: 알겠는데. 자, 스펠링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했는데 저는 지금 솔직히 너무 충격받았어요. 상훈 씨가 원래 보통 한 번 정도 하면은 이미 여기서 그냥 바로 흘러버리거든요.
0: 요렇게 나가죠. 요렇게 돌아다 요렇게.
1: 바로 나가는데. 네. 와, 보겠습니다.
0: 결혼에 관심이 많나 봐요, 제가. 결혼 관련 어휘는.
1: 어우, 제대로 아는데요? 네? So, same here. 스펠링 모르겠지만, wedding venues. Venue. Are way cheaper in winter. 정답? Pretty venue. much. Pretty venue. much. I mean, wedding은 맞았어요. 근데 venue가.
2: 그쵸.
1: 이거 혹시 이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venue 따로?
0: venue?
1: 네.
0: 아니요.
1: 무슨 venue? 뭐 이런 식으로. 뭔가요? 아, 이거 외래어로 혹시 네. 쓰는 거
0: 장소 이런 거 아닐까요?
1: 아, 예,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결혼식장 그러면은 무슨 뭐 세리머니 막 이런 단어에다가 무슨 뭐 웨딩 홀,
0: 아, 홀 우리 홀 좋아해. 우리가 그죠? 꼭 홀 좋아해요.
1: 예식장 딱. 아, 네. 그다음에 예. 국수 먹고. 네. 아무튼 venue라고 하는 거를 떠올리는 분이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venue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행사를 위한 그런 장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웨딩 venue 자체가 결혼식장이고 V니까 venue 하지 마시고 venue 이런 식으로 입술을 붙이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Wedding venue.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얘는 오. 사실 없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양념일 뿐이기 때문에 way라고 하는 건 길이란 뜻도 되지만 much, far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아주 해서 굉장히 비교를 해줄 때 양념 뿌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m way better than you. 내가 너보다 훨씬 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할 때, 여러분들 양념 뿌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hold on one second. 월, 연도 앞에 전치사 뭐 붙는다 그랬죠?
0: in이요.
1: in이죠. 그쵸. 근데 지금, 월, 연도가 아닌데요? 네. 뭐가 들어가 있죠? 지금?
0: 계절이요.
1: 오, 계절. 여러분, 계절도 그 안에 여러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in을 써주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we in winter, in summer,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Same here. Wedding venues are way cheaper in winter.
0: Same here. Wedding venues are way cheaper in winter.
1: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3: I want to get married in December. I want to get married in December. Same here. Wedding venues are way cheaper in winter. Same here. Wedding venues are way cheaper in winter.
1: 자, 그럼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다시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So many people get married in April. So many people get married in April.
3: Well, more people get married in May. Well, more people get married in May.
4: I want to get married in December. I want to get married in December.
3: Same here. Wedding venues are way cheaper in winter. Same here. Wedding venues are way cheaper in winter.
1: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으로 하는 입영작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복수명사, 많은 뭐뭐들 기억하시면서 목소리 크게 해서 갈게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4월에 결혼을 하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 일단 거기까지 그러면 어때요?
0: So many people get married
1: 4월에
0: in April.
1: 그렇죠. So many people get married in April. 자, 이번에는 제임스는 친구가 많아.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지.
0: Oh, James has many friends.
1: James has many friends. Yes. 자, let's try one more.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러 왔어.
0: 아, 이거 과거로. 네. Many people came to visit.
1: 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방문을 하러.
0: Many people came to visit.
1: 그렇죠. Many people came to visit.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업그레이드예요. 자, 두 번째 패턴. I want to do something. 아하. 가보겠습니다. 난 12월에 결혼하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0: I want to get

0: You guys. Well done. 자, 그러면 이병자 패턴하고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엄청 많은 사람들이 4월에 결혼을 하네. So many people get married in April. 제임스는 친구가 많아. James has many friends.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러 왔어. Many people came to visit. 난 12월에 결혼하고 싶은데. I want to get married in December. 난 봄에 결혼하고 싶어. I want to get married in spring. 이거 빌리고 싶어? Do you want to borrow this?
0: Okay, you guy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1: 해결! So many people get married in April.
2: Well, more people get married in May.
1: I want to get married in December.
2: Huh? Same here. Wedding venues are way cheaper in winter.
1: Yeah.
2: Yeah.
0: Finished.
1: Okay입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제 드린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너 안 오지? 너 안 오잖아. 그렇지? 자, 요거는 마지막에 rise로 yeah.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넌 안 온다 라고 쓰니까
1: You are not coming.
0: You're not coming.
1: Right?
0: Right? 이렇게 마무리 줘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이죠. Want to do someth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적해 주세요. 우린 수영하고 싶어. 날씨 너무 좋아. 우린 수영하고 싶어. 가능합니까?
1: 저는 지금 완벽하게 떠올랐습니다.
0: 네. 이거 큰 긴 문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E 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랜덤하게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Wednesday 또 직업 영어. Right. 예, 잡 잉글리시를
0: 그렇죠.
1: 런합니다.
0: 뭔가 직업 관련해 가지고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굉장히 새로 생긴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1: 네.
0: 흔히 왜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1: 인플루언서.
0: 네네.
1: 예.
0: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직업이 아닌가요?
1: 그렇죠. 이제 뭔가 본인들의 그런 인기를 이용을 해서 뭐 물건도 팔 수도 있고 뭐 소개할 수도 있고.
0: 맞아요. 광고도 할
1: 그렇죠,
0: 수도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사람들에게 진짜 말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그런 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길을 가다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를 만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요거 좀 궁금하거든요.
1: 이게 네네네. 어제 배운 그 코미디언 약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다른가요?
0: 약간 느낌이 상훈 씨가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상훈 씨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두 개 다 연결이 된다 보면 되겠고요.
1: 예,
0: 상훈 씨
1: 예.
0: 보고 제가 또 영감을 받아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아무튼 요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분이시잖아요. 한마디로 연예인이나 다름없잖아요.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1: 자, 근데 거의 유명인이다. 너는 유명인이다가 아니고 너는 거의 유명인이잖아요.
0: 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약간 문장에 양념을 좀 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1: 이거 돼요?
0: 그것도 가능은 해요.
1: 아, 그래요?
0: 가능은 한데 아, 오늘 글쎄요. 아, 말은 미리 하지 않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일단은 꽁상실을 보내보죠. 네,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3: 와, 세상에! 저 당신 영상 매번 봐요!
4: Hello, miss!
3: 오 마이 갓! I watch your video every time!
4: Oh, you watch my videos all the time.
3: Yeah, yeah, yeah.
4: Thanks for subscribing to my channel.
3: Subscribe, 그거 구독이잖아요. 구독 좋아요.
4: Thanks.
3: Subscribe and like.
4: Yeah, thank you for both. Thank you.
3: 거의 유명인이시잖아요. 거의 유명인이시잖아요. 이렇게 한국말도 못하냐. 그러니까, you are almost influencer.
4: Almost
3: 거의 아니야? 거의
4: almost...
3: 유명이시잖아요.
4: Influencer?
3: Influencer!
4: Oh, no. I'm just an amateur cook with some wit.
3: Amateur cook?
4: An amateur cook.
3: Wit. You are very funny. Your channel is very good.
4: Oh,
3: excellent.
4: No. Oh. Just amateur.
3: I'm a big fan. You're big your fan.
4: You are big my fan? Oh, you're a big fan of me. thank you. Thank you for subscribing.
3: Subscribing.
4: Keep writing comments. Nice ones, please.
3: Yes.
0: 오, 잘 봤습니다. 자, 그 좋아하는 그런 그 그렇죠? 뭐라 그럴까? 영상 제작자라고 해야 되나요?
1: 크리에이터.
0: 네, 크리에이터를 만났는데 오, 뭔가 처음에 굉장히 잘했어요.
1: 네.
0: 잘했는데 단어 하나 정도가 조금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이것도 단어 미스이긴 한데 왜 그렇게 그 단어를 넣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인플루어 쪽으로 썼던 것 같거든요.
1: 인플루언서.
0: 제대로 들었다면?
1: 예.
0: 네, right. 그거를 거기에 써도 뭐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분이 인플루언서 맞긴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문장이랑 약간 한두 마디 정도 뭐 틀렸다? 이 정도가
1: 네?
0: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덩어리 표현도 물론 항상 그렇지만 나오겠지만 오늘은 단어 위주의 학습이 좀 많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Oh my god, I watch your videos all the time.
6: Thanks for subscribing to my channel.
5: You are like a celebrity.
6: No, I'm just an amateur cook with some w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션 문장부터 갑니다. 딱 있는데 내 눈앞에 막 너튜브에서 유명한 그런 인플루언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 세상에 감탄하겠죠, 일단. 저 당신 영상을 매번 봐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마 상훈 씨도 그런 인플루언서이시니까
1: 네.
0: 실제로 그걸 보고 알게 되신 분들도 있죠. 물론 이제 코미디언으로 예전에 알려졌었지만 나중에 그런 크리에이터로서
1: 지금은 그 아이튜버로 더 유명하죠.
0: 아, 네. 또 특히 젊은 그 약간 세대는 더욱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죠.
0: 자, 아무튼 여기 지금 감탄하는 거 일단은 얘는 넘어가고요.
1: 네.
0: 뒤에를 한번 어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I watch. 저는 봐요.
0: 네.
1: 당신의 비디오들을
0: uh-huh.
1: all the time. 매번.
0: 매번. 여기서 살짝 아까 미스가 난 것 같아요.
1: 예.
0: Alright.
1: 자, 일단은 여기 세상에 gosh 이런 거 쓰면 되지 않을까요? gosh. 어?
0: 같이 뭐 어디 가나요?
1: gosh. gosh o인가요, 저기요?
0: 그것도 심지어 go입니다.
1: gosh.
0: gosh.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gosh. I watch your videos all the time. 정답 볼게요. 아닙니다.
1: ONG!
0: Gosh는 약간,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고요. 자, OMG는 맙소사가 되겠습니다. 뭐 줄임말이죠?
1: Oh my god!
0: 이거 들어본 적 있죠?
1: Oh my, oh my god. 너무 노래도 알죠.
0: 아, 노래가 있습니까? 예. 자, 줄임 이것도 들어본 적 있어요?
1: 어, 그럼요. 줄임식으로. OMG 많이 들어요.
0: 아, 오케이. 채팅 같은 거 할 때 예. 줄여서 귀찮으니까 오 마이 갓 대신에 OMG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이거는 특이하게 뭐냐면은 OMG 이렇게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그치. 재밌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읽어버립니다.
1: 그러니까 쓸 때는 OMG라고 쓰는데 읽을 때는 Oh my God으로 해야 되는
0: exactly,
1: 거죠.
0: Exactly. 그쵸? 읽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이 긴 거를 이렇게 쓰니까. 타입하는 게 귀찮은 거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OMG, 뭐 that's funny, but 사람들 대부분은 Oh my God 이라고 읽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번 본다 그랬어요. 그쵸? I watch your videos 매번.
1: All the time, 이요.
0: 이거 전에 한번 본 적 있었나요, 혹시?
1: 아,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네.
0: 오케이. Every time도 가능은 한데.
1: Every time.
0: All the time이라고 해버리면 매번이라는 느낌입니다. 매번. 오케이?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단골이라고 할 때.
1: 오.
0: 원래 regular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1: Yeah, yeah.
0: A regular or a regular customer 이라는 게 단골이다. 라고 네. 해서 I'm a regular customer here.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매번이라는 걸 활용해서 예를 들면 I come here all the time. 이런 거 엄청 써요. 나 여기 매번 와요. 이게 이제 단골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갑자기 외국에서, 미국에서 그게 생각나네요. 제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1: Yeah.
0: Fried chicken.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새로 일하게 된 그 파트타이머가. 근데 거기 매니저가 에헤헤, he comes here all the time.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다 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1: 약간 그거 갑질 아닌가요?
0: 아니,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 프라이 치킨 가게 VIP였거든요. 아무튼 all the time, 매번이라는 뜻인데 얘만 활용해도 문장 만들 수 있어야 돼요. Right? 자, 예를 들어서 그는 이 카페에 매번 와요. 누가 그런 거예요. 코미디언 이성훈 씨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저분 여기 매번 와요. 이 카페에 그는 매번 온다. 어떻게 할까요?
1: He comes to this cafe all the time.
0: 잠깐만, 어디요? 카페 뭐라고요?
1: 카페 아니에요?
0: 카페.
1: 카페.
0: 카페 all the time. So he comes to this cafe all the time. 자, how about this? 불평하는 거 뭐예요? 막 불만 불평하는 거.
1: 이거 그거 하잖아요.
0: 이거 외래어로도 쓰는데.
1: Complain.
0: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녀는 매번 불평을 해. 어떻게 할까요?
1: She 해요. She do?
0: 응. 그게 방금 complain 있잖아요. 그게 동사.
1: 아, 동사예요. 예? 오케이, 오케이. 3인칭 단수. She complains all the time.
0: 그렇죠. She complains all the time. 오케이. 지금 상훈 씨가 두 번째 거 지금 하다? 두인가? 이런 고민했었죠. 왜 그런 줄 알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complain 걸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complain이 마치 명사처럼 자리를 잡았잖아요.
1: 맞아요.
0: complain은 동사고요. 명사는 complaint입니다. 마지막 t가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만약에 한국어랑 영어랑 섞었으면 complaint를 걸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오케이?
1: complain Alright. 자체가 complain 하다라는 동사예요.
0: Exactly. Alright. So 두 문장 낭독해 보겠습니다. He comes to this cafe all the time.
1: He comes to this cafe all the time. Mm-hmm.
0: She complains all the time.
1: She complains all the time.
0: All right. 자, 이번에는 논란 이런 느낌으로 Oh my god. I watch your videos all the time.
1: Oh my god. I watch your videos all the time.
0: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컨텐트 크리에이터스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도 여러분 마주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더니 그분이 아, 제 채널 구독해 주셔서 고마워요.
1: 아, 구독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0: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떠서 네, 볼 수도 있는
1: 알고리즘에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건데.
0: 그럴 수도 있는데.
1: 자, 아무튼 thanks for subscribing.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채널을 to my channel 쓰면 되지 않을까요? 와, 채널도 저희가 이걸 굉장히
0: 제가 몸이 아프네요. 와, 진짜, 잠깐만, 너무 대놓고 채널 아닙니까, 이거는?
1: 채널 안 써봤어요.
0: 맙소사.
1: 여러분, 채널 쓸 수 있어요.
0: 굉장히 상훈 씨 인기 있는 컨텐트 크리에이터인데, 안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필기 확인하시고요. Thanks for subscribing to my channel. 정답이요?
3: 맞았죠?
0: 아니에요.
3: 여기가
0: 이 A가 아니고 A고 and도 W로 들어가게 되죠.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거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저거 스펠링을 N을 제거하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해버리면 브랜드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you have to be careful. So channel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한번 두 번 발음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채널로다 하는데 L 발음 조금만 신경 써서 윗니와 입천장 사이에 이렇게 꽂아 넣으면서 이런 느낌이에요. Channel, channel,
3: channel,
0: mm-hmm.
3: channel.
0: There you go. 다음 거는 자 subscribe.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구독해 달라. 이거는 암기하면 되는데 뭐를 구독한다라고 하면 또 헷갈립니다. 제가 뭘 거기다 넣었죠?
3: To.
0: Yep. Subscribe까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 요즘에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 뭐뭐를이라고 할 때 to를 꼭 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my channel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만약에 굳이 my channel 안 쓸 거면 thanks for subscribing까지도 가능은 해요.
3: 네.
0: 그렇지만 그럴 땐 to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제발 부탁할 때 뭐를 쓰죠? 우리 제일
3: please.
0: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크리에이터가 꿈이신 분들은 이거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거의 제발 제 채널 구독해주세요.
3: Please subscribe to my channel.
0: 그렇죠. Please subscribe to my channel.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마유의 채널에 구독을 했다.
3: I subscribed to Mayu's channel.
0: 설마 외국가 그렇게 할 건 아니죠?
3: 아니,
0: subscribed?
3: 이제
0: 아니까
3: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이거 했다라고 과거를 제가 좀 짚어주려고.
0: I knew it, right? 빠르게 하면 I subscribe to. 여전히 subscribe to처럼 발음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과거 형태를 넣고요. 대신에 원래 그래요. D하고 T가 충돌을 하잖아요.
3: 네?
0: 그러면 T가 더 형이에요, 형. 더 좀 얘가
3: 이기죠.
0: 강해요. 이겨요. 그래서 subscribe to 얘가 거의 사라져버리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subscribe to my channel.
3: Please subscribe to my channel.
0: Oh, I subscribe to Mayu's channel.
3: Oh, I subscribe to Mayu's channel.
0: Alright. 자, 그리고 질문 하나. 구독하다가 subscribe였죠.
3: 네.
0: 그러면은 구독이라는 명사는 뭐라고 할까요?
3: 아까 말씀하시죠.
0: 굉장히 비슷합니다.
3: Sub.
0: 그대로 따라가 주면 돼요, 여러분들. 아, 거기서 조금 바뀌어요.
3: To?
0: 좀 B보다 좀 강력한 느낌이에요.
3: PT.
0: 네, 션.
3: 션이에요?
0: 네.
3: 아까 subscribe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사?
0: Subscribe, 걔는 동사고요. Subscribe, 그리고 subscription, 얘가 구독입니다.
3: 어...
0: Do you understand?
3: 어, 아까 구독 명사를 subscribed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0: 하?
3: Subscribed?
0: Subscribed?
3: 예?
0: 과거형.
3: 헷갈리기 시작하네.
0: 네, 그렇습니다. Alright, 자, subscribe to. 이거는 어디에 구독하다라는 동사, 그렇죠? 그리고 명사는 subscription. 이것도 나중에 뭐 뭔가에 대한 구독이라는 명사로 만들려면 subscription to 무엇이라고 여전히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Thanks for subscribing to my channel.
3: Thanks for subscribing to my channel.
0: Alright, 좋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갈게요.
4: Oh my God! I watch your videos all the time. Oh my God! I watch your videos all the time! Thanks for subscribing to my channel. Thanks for subscribing to my channel.
0: Alright, 자, 미션 문장 새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서 거의 유명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예인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3: 그러니까요. 여기 아까 인플루언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하셨고.
0: 왜냐면 인플루언서나 이런 걸 넣으면은 가능은 한데
3: 네.
0: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맞으니까.
3: 아.
0: 근데 여기서는 거의 유명이시잖아요.
3: 유명하다. 유명한 거 페이머스 뭐 약간 페이머스 맨
0: 그런 것도 가능해요.
3: 근데
0: right. 이걸 부르는 말이 제가 100% 보장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훈 씨도 그렇고 압니다. 이거 압니다. 외래어로 쓰거든요, 이거. 정말 이거 힌트 받은 느낌인데 왜 감독님들이 웃고 계신데요?
3: 왜 셀럽인데 왜 이렇게 짧죠?
0: 셀럽?
3: You're a salad. You're like a salad.
0: Uh-huh.
3: 오?
0: 셀럽. Celeb. Right. Celeb. Okay. So you are like a
3: 셀러브리티?
0: 그렇죠. 우리가 흔히 뭐 한국에서 셀럽 셀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실제로 없는 단어가 아니고요. 셀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풀이한 단어가

0: 자, 첫 번째 미션 떠 있는 거 보니까요. 세상에. 저 당신 영상을 매번 봐요.
1: 저는 이런 말 들을 때 제일 기분 좋아요. 그래서 아니, 좋아요 눌렀어요? 아. 아니요.
0: 정말 구독했는지 한번 봐요.
1: 구독했어요? 아, 아니요.
0: 아, 안 돼 있어. 예. 아, 이럴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좋아하는 마음은 또 있으니까 와서 말을 걸 테니까.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 거의 유명이

0: 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줄임말보다 예를 아는 게 더 급선무예요.
1: 아, 그 셀럽은 줄임말이에요. 이렇게.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갖고 오기는 했는데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예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줄여서 말하는 것보다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요걸 꼭 써주시고요. 그런데 강세 주의하셔야 돼요. 어디 붙을 것 같아요?
1: 어디 붙을 것
0: 같아요? Say anything.
1: Celebrity.
0: 다시 한 번?
1: Celebrity.
0: 완벽. Yeah. 역시 우리 사훈 씨는 Celebrity예요. 제대로 맞췄습니다. 오케이? L2에 강세 주시고 두 번 따라해 주세요. Celebrity. Celebrity.
1: Celebrity.
0: 오.
1: Celebrity.
0: 아주 아주 발음 좋아요. 자, 그리고 You are a celebrity 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조금 양념을 쳤어요.
1: 그러니까요.
0: 어, 당신은 유명인이잖아요. 안 하고 거의 유명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TV, 뭐, 공중파 이런 데 나온 사람이 아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뭐뭐 같다라고 하려고 뭘 추가했죠?
1: Like.
0: Exactly. Like 명사. 바로 명사는 a celebrity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뭐 같은. 아니면 조금 의역을 하면 거의 모모잖아요. 모모나 다름없죠, 뭐. 이런 느낌을 또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쵸? 자, 이 명자를, 작을 좀 해볼 텐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거의 가수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거의 뭐 가수 같다.
1: 네. Oh, she is like a singer.
0: 그래서 she is like a singer.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요거 해볼게요. 그 고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고무?
1: 고무?
0: 네, 고무.
1: 고무? 러버?
0: 오, 맞아요. 러버.
1: 러버.
0: 러버. R-U-B-B-E-R 되겠습니다. Rubber. 자, 이건 약간 거의 고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딱 고무는 아닌데 그런 성질을 갖고 있나 봐요. 어떤 물체가.
1: This is like a rubber.
0: 오, very nice. 자, 그런데 rubber는 그냥 어를 쓰지 말고 rubber. 이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고무라고 하는 거. Right? 자,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like a singer.
1: She is like a singer.
0: Oh, this is like rubber.
1: This is like rubber.
0: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게 네. 좀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0: What is it?
1: 원래 옛날 같으면은 잠깐만, you like a celebrity. 이거 아니 유명인을 좋아하는 건지 이게 네. 유명인 거의 유명이라는 건지 yes. 모르는 건데 이 비동사 이게 있으니까
0: 아하.
1: 당신은 like a celebrity 유명인 같아요. 근데 요게 빠지면은 you like a celebrity 되면은
0: 그렇죠.
1: 당신은 유명인을 좋아해요가 되는 거네요.
0: This is beautiful. You guys. You are 이러면 너는 뭐뭐이다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like가 뭐뭐 같은이라는 뜻으로 변해버리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빠지면 얘가 동사가 돼요. Like는 동사로 좋아하다가 또 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 왕초보 영어 보시는 분들, 뭐 그 어떤 영어 뭐 수업을 듣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비동사 일반 동사가 엄청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상훈 씨가 지금 설명을 할 정도가 됐다는 거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훈 씨 처음에부터 이렇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You need to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Good.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like a celebrity.
1: You are like a celebrity.
0: 자, 이랬을 때 약간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좀 위트가 좀 있는 아마추어 요리사일 뿐이죠.
1: 아하.
0: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집에서 뭐 5분 만에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무엇 해가지고 그냥 그렇지, 아마추어 뭐.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합성어로 쿡방. 그죠, 뭐, 그렇게 많이 하죠.
0: 저 처음 알았어요. 먹방 만들어 봤어요.
1: 네, 먹방, 쿡방, 뭐라고 했죠.
0: 쿡방, right.
1: 예. 저, 아니에요. 좀 겸손, 지금 험블하죠, 굉장히. I'm just, 난 그냥 좀.
0: I'm just.
1: 아마추어 요리사예요. 끊어주고.
0: 뭘 갖고 있죠?
1: Some wheat. 그냥 위트가 조금 가미된. 위트와 함께 하는.
0: 오케이. Okay.
1: 아마추어로 쓰면 됩니다. 와.
0: 일부러 미워뒀죠.
1: 아마추어가 우리가.
0: 틀려봐야 돼요. 여러분, 틀려도 되니까 해보세요.
1: 아마추어이죠. 아마도 요렇게 쓰지 않을까. 아마추어.
0: 오! 오! 오! 오!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mateur, 맞는지 볼게요. I'm just an amateur cook with some wit. 거의 거의 맞았어요.
1: 여기까지.
0: 여기까지 거의 맞았고요. T-U-R-E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발음적으로 보면 맞는 발음이에요. Amateur이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스펠링도 그런데요. 요거 강세 앞에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일 많이들 틀리세요. 자, 앞에 두고 두 번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세요. 이런 느낌. Amateur. Amateur.
1: Amateur.
0: Mm-hmm.
1: Amateur.
0: 너무 잘했어요. 자, 그리고 쿡이 나왔어요. Hold on one second.
1: Yeah.
0: 쿡은 요리하다 아닌가요?
1: 요리사도 되죠.
0: Alright. 들으셨죠? 그렇죠? 자,

0: cook은 요리하다는 동사도 되지만 요리사도 cook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oker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rice cooker처럼 뭔가 요리를 조리하는 그런 뭔가
1: 도구를
0: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밥솥 같은 거. 네. 오케이. 자, 주방장은 성우 씨 뭘까요?
1: 메인 쿡.
0: 어, 메인 쿡. Well, it makes sense.
1: 치퍼?
0: 어, 칩 셰.
1: 셰프, 셰프. 아, 알았는데 나. 셰프.
0: 스펠링 한번 여기까지 이거 방심하면 안 돼, 지금.
1: 드라마에 셰프 많이 나오는데.
0: 셰프. 요즘에 EA라는 스펠링은 상훈 씨가 좀 빠져 있어서요. A를 좀 빼주세요.
1: 아. 셰프.
0: Yes. C-H-E-F. However, chef라고 하지 않습니다. Chef. 라고 하는 게 주방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 위트. 오, 위트가 실제로 있는 영어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 위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재치 아닌가요?
1: 맞아요.
0: 재치, 그렇죠, 네. right? 이거 위트라고 할까요? 아, 읽을 때?
1: 오, 위트가 위트? 위트 있다 하는데?
0: 오, 강세를 한번 줘보세요.
1: 여기밖에 없어요.
0: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 위트.
0: 그렇죠. 위트 아니라 wit, wit. 이름절에 가깝게 해보세요.
1: wit. Wit.
0: Alright. 자, 그러면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I'm just an amateur cook with some wit.
1: No, I'm just an amateur cook with some wit.
0: Very good.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are like a celebrity. You are like a celebrity. No. I'm just an amateur cook with some wit. No, I'm just an amateur cook with some wit.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3: 주세요.
4: Oh my God, I watch your videos all the time. Oh my God, I watch your videos all the time.
2: Thanks for subscribing to my channel. Thanks for subscribing to my channel.
4: You're like a celebrity. You're like a celebrity.
2: No, I'm just an amateur cook with some wit. No. I'm just an amateur cook with some wit.
0: 알라이트,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 골라서 이병작 가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All the time, 매번. 저 당신 영상을 매번 봐요.
4: I watch your videos all the time.
0: 저 당신 영상들을 매번 본다고요.
4: I watch your videos all the time.
0: 네, 오케이.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1: 네.
0: 두 번째. 그는 이 카페에 매번 와. 매번 와.
1: Oh, he comes to this cafe all the time.
0: All the time. 그는 이 카페에 매번 와요.
1: He comes to this cafe all the time.
0: 그렇죠. He comes to this cafe all the time. 하나 더. 걔는 매번 불평을 해. 그녀는 complain. 매번 불평을 해.
1: She complains all the time.
0: 그녀는 매번 불평을 해요.
1: She complains all the time.
0: She complains all the time. 자, 두 번째. Like 명사, 뭐뭐 같은, 아니 뭐 거의 뭐뭐나 다름없는 이런 느낌. 자, 갈게요. 당신 거의 유명인이시잖아요. 당신 유명인 같은 거잖아요.
4: Oh, my you! You are like a celebrity.
0: No, I'm not.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So you're like a celebrity. 두 번째, 걔는 거의 가수야. 그녀는 거의 가수라고.
1: Wow, she is like a singer.
0: 걔는 거의 가수 같아.
1: She is like a singer.
0: She is like a singer. Let's try one more. 어? 이거 고무 같다. 응? 오.
1: Oh, this is like rubber.
0: 이거 고무 같네요, 거의.
1: This is like rubber.
0: Oh, this is like rubb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이병작 패턴 한 거 상훈 씨 날려볼까요?
1: 네? 저 당신 영상을 매번 봐요.
4: I watch your videos all the time.
1: 그는 이 카페에 매번 와. He comes to this cafe all the time. 걔는 매번 불평을 해. 그녀는 매번 불평을 해. She complains all the time. 당신 거의 유명인이시잖아요. You are like a celebrity.

0: 걔는 거의 가수야. She is like a singer. 이거 곰 같다. This is like lover.
1: 자, 그러면 다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0: 해결. I watch your videos all the time.
2: Oh, thanks for subscribing to my channel.
0: You are like a celebrity.
2: Oh no, I'm just an amateur cook with some wit.
0: I'm a big fan.
2: Oh no. Oh no.
0: Don't touch. Okay. Yes. 고생하셨습니다.
1: Yes. 자, 그럼 어제 드린 손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우린 수영하고 싶어. 요거 어떻게?
0: 바로 떠올랐더라고요.
1: 이게 바로요?
0: 네. We want to swim.
1: That's
0: 동사
1: right.
0: 원형.
1: 아, 이제 want to 동사 원형. So we want to swim.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양작 패턴이죠. All the time. 매번 이것을 활용해서 그건 매번 일어나지. 의역을 하면 아이, 그런 일은 매번 일어나지. 요거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매번 일어난다, 벌어진다 라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느낌 오나요?
0: 예. 일어나다가 요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1: 그거 약간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네,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1: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목요일, 저희가 또 yes. 관계용어로 배웁니다. 음흠. 어떤 관계입니까?
0: 자, 오늘 관계는요.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아빠와 아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1: 부자, 부녀.
0: 뭐 그런 yes. 거죠. 자, 제목 자체가 나도 아빠랑 친하고 싶은데 이겁니다. 뭔가 제목이 살짝 짠하지 않아요?
1: 갑자기 집에 있는 저희 집 강아지가 생각나요.
0: 아, 근데 되게 친하시잖아요. 되게 잘 놀아주고.
1: 엄청 친한데 네. 항상 제가 거의 밖에 나와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0: 맞아요,
1: 엄마를
0: 맞아요.
1: 더 좋아하긴 합니다.
0: 아, 참 관계가 솔직히 뭐 반려동물이든 아니면 뭐 자녀든 아무튼 그런 뭔가 close한 relationship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꾸며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할게요. 미션 공개!

0: Alright. 자, 첫 번째 미션 한번 볼게요. 너랑 너희 아빠랑 친해? 요렇게 해봤습니다. 친구가
1: 친해?
0: 물어봤나 봐요.
1: 아, 물어봤어요. 너랑 너희
0: 친한
1: 아빠
0: 거를
1: 친해?
0: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한 번에 떠오르는 분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형용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 떠 있죠?
1: 예?
0: 부럽다. 우리 아빠는 그렇게 재밌지는
1: 아, 부러운
0: 않아.
1: 거
0: 네.
1: 일단은 저는 그 단어는 알것 같고요.
0: 아세요?
1: 네, 그
0: 그래요?
1: 동사잖아요. 예.
0: 오케이.
1: 뒤에
0: 우리 아빠는 그렇게 재밌진 않아.
1: 그렇게?
0: 말투 중요한 거 아시죠?
1: 요것도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딱 스치는데
0: 약간 트릭을 제가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1: 요걸
0: 완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케이. 아무튼 도전을 한번.

0: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전에 우리 꽁상실 한번 보내보도록 할까요?
1: 꽁상실 한번 도전해보시죠.
0: Alright.
1: 시작!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피터, 너랑 너희 아빠랑 친해?
2: 아빠.
1: 안 가. 알았어. 알려줄게. Are you friendly, you and your father? Your dad?
2: Oh, are we close? Oh. Are we friendly? Yeah, we are like best buddies.
1: Best buddies?
2: Yeah, like, hey man, high five.
1: 와, 부럽다. 아니, huh? 우리 아빠는 그렇게 재밌진 않아.
2: What?
1: 난 너가 부러워. I envy you.
2: Oh.
1: My dad is not fun.
2: Oh, really?
1: Oh.
2: No. It's just his style, you know. Mm. I'm sure he loves you.
1: Oh, kind of fun.
2: He's kind of fun.
1: Kind of fun.
2: That's okay then. Don't worry. Yeah. Mm. My dad's just really fun.
1: I am you.
2: I love my dad.
0: 약간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쉬움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해줬습니다. Alright. 자, 도대체 어떤 문장이었는지 저도 궁금한데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re you and your dad close? Yeah, we are like best buddies. I envy you. My dad is not so fun. It's just his style. I'm sure he loves you.
0: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집중해 주시고요. 목소리 같이 키워서 낭독도 해 주시고 이명작 해 주세요. 미션 문장입니다. 너랑 너희 아빠랑 친해? 한번 물어볼게요.
1: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이게 주어예요. You and your dad. You and your dad? 까지 가야 됩니다.
0: 질문형이죠.
1: 네, 너랑 너희 아빠는 뭐뭐 하니? 친하니?
0: 네.
1: 친하다.
0: 여기서 약간 실수가
1: 우리가 친한 게 약간 friendly 이런 거잖아요.
0: 오케이, friendly, 오케이, 네. friendly.
1: 안 들어가요 여기 지금.
0: 잠깐만요. 일단 더... friendly 한번 써봐 주세요. 쓸 수는 있을 거잖아요.
1: 아이 그럼요. Friendly. F-R-I.
0: 상우 씨가 이상하게 이걸.
1: F-R-I-E-N-D. 네. 아니 원래. 얼마나 많이 썼던 단어죠?
0: Friendly. 근데 이제 상훈 씨의 느낌으로는 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1: 네.
0: 그럼 뭐 다른 단어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1: 뭐가 있을까?
0: 친한 거.
1: 친하다. 힌트 뭐 여러분들. 우리 카메라 감독님 뭐 어디 주세요.
0: 어디 한번 어떻게? 예. 갑자기 없을까요? 딴 데를 보시네요.
1: 어? 가까운.
0: 오, 여러분들 역시 왕초보 영어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늘어버립니다.
1: 가까운. Near? Near 뭐죠? Nearby?
0: Well, it's pretty close, but... Oh, I just said it.
1: Pretty?
0: 둘이서 되게 예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1: Close.
0: Pretty를 고를 줄이야.
1: 아, 이거... 그거 가까운!
0: Yes. 자...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Friendly가 나왔고 close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픽은 뭔지 궁금하네요. 자, Are you and your dad friendly or close?
1: 아,
0: 에이, 그렇죠. Close는 실제로 거리가 어떤 거? 다시 한번.
1: 가까운이에요.
0: 아, 그래서 그래. 나와 이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라고 해서 close를 써야 됩니다. 아. 자, 이게 일단은 더 넘어가기 전에 발음부터 짚을게요. 이 CLOSE가 동사라면 닫다라는 뜻 있죠?
1: Close.
0: Right. 그럴 때는 Z로 발음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I closed the door. I closed the door. But 여기서는 동사로 닫다가 아니라 형용사로
1: Close, 가까운.
0: 가까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할 때 Close가 아니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1: 저 부딪혀주세요.
0: 어.
1: Close.
0: 오.
1: Close.
0: 자, 지금 상훈 씨가 한 거는 마지막에 SE를 C처럼 발음한 겁니다. 그래서 CLOSE라는 이 단어는 형용사가 되면 close에 가깝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close, close.
1: close.
0: yes.
1: close.
0: 그래서 좀 이따 할 때 are you and your dad close? 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호나, 상훈 씨가 했던 거 그러고 왠지 나올 것 같았습니다.
1: 아...
0: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많은 분들이 친하다라고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요거 두 개인데 완전히 달라요. 왠지 친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1: 네.

0: 친근한? 맞아요.
1: 그렇습니다. friendly한 거는 친근하고
0: 아,
1: 상냥하고
0: 오히려 약간.
1: 친절하고 그런 성격을 얘기를 하는
0: 아, 오히려 약간 상냥하니 이렇게 돼
1: 거예요. 그렇죠.
0: 보이는구나.
1: 만약에 여기 friendly를 쓰면 너하고 너의 아빠는 둘다좀 이렇게 상냥한 사람들이니?
0: 성격이 좀 상냥하니? 이런 느낌이네요.
1: Right,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리죠. 아예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친해요. We are close지. We are friendly. 이게 아닙니다. Right? 자, 그리고요. 오, 여기 지금 주어를 너와 너의 아빠라고 이렇게 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어에 너가 이렇게 들어간다. You가 들어가면 You를 먼저 이렇게 써주세요. Okay? So, you and 명사 이런 식으로 주어를 써주면 너와 명사입니다. 희한하게 물론 바꿔도 돼요. Your dad and you라고 해도 되는데 희한하게 원어민들은 그렇게 쓰지를
0: 그러니까 우리가
1: 않아요.
0: INU는 못 봤어요. 항상 UNI라고
1: You and
0: 하지.
1: yes, exactly. Okay? 그래서 여러분들 you를 먼저 넣어주는 센스. you가 들어간다면 주어에. 자, 예를 들어서 이 동사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닮았다라는 아예 덩어리 동사가 하나 있거든요. 닮았다.
0: 덩어리,
1: 예.
0: 닮다, look same.
1: look the same이라고 하면 비슷해요. 그러면 똑같이 생겼다는데, 아주 좋아요. 근데 너무 똑같은 거, look the same 하지 말고, look alike라는 표현이 있어요.
0: look alike.
1: look alike. 이렇게 하면 닮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와, 너하고 네 아들하고 닮았어. 너하고 너의 아들하고 닮았어. look alike 활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0: You and your son look alike.
1: 완벽합니다. you가 먼저 나왔죠? you and your son. look alike. 자, 두 번째 해볼게요. 너하고 너의 친구들 엄청 예쁘네. 그러니까 오늘 무슨 뭐 파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뭔가 꾸몄어요. 야, 너하고 너의 친구들 엄청 예쁘다.
0: You and your friends are so
1: So
0: beautiful.
1: beautiful, right? Pretty, 뭐 beautiful.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병작의 핵심은 뭐냐면, you가 주어에 껴있는데 여러 명이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you를 먼저 넣어주는 센스. 네. Alright? 자, 그러면 두 문장 여러분 실감나게 읽어볼게요. Oh, you and your son look alike.
0: Oh, you and your son look alike.
1: You and your friends are so pretty.
0: Oh, you and your friends are so pretty.
1: 본문도 읽어볼게요. 근데 close 발음 주의해서 아시죠? Are you and your dad close?
0: Are you and your dad close?
1: 친해요? 친하신가요? 아버님이랑?
0: 그렇죠. 친한 편인 것 같긴 한데, 연락을 자주 하지 않네요.
1: 연락 한번 이번
0: 예,
1: 기회에.
0: 마음은 정말 친한데.
1: Right.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거의 베프야. 외국에선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한국에서도 아마 가족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워낙 좀 그런 거 없이, 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뛰놀고 막 이런 경우가.
0: 예전에는 이제 아빠면 조금 더 이제 좀 가부장적이신 분들도 있었고,
1: Yes.
0: 좀 아빠와 아들 관계가 좀
1: 예전 같은
0: 그랬는데,
1: 경우에.
0: 요즘엔 약간 그 합성어가 있을까요? 뭐, friend daddy? 뭐 그런 느낌처럼,
1: 굉장히
0: 친구
1: 친구처럼
0: 같은
1: 지낸
0: 아빠.
1: 아빠들. 오케이,
0: 요즘
1: 오케이.
0: 아빠들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 yeah. We are like a 땅땅땅. 우리는 약간 뭐, 거의 이런 느낌이야.
1: 우리 저번에 이런 거 나오지 않았었나?
0: Like 명사.
1: Yes.
0: 야, 여기서 friend를 써주면 되는데, F-R-I-E-N-D, best friend.
1: 걱정됐어요, 지금.
0: 예, F-R-I-E-N-D, best friend. 예,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요걸로
0: 뭔가
1: 가겠습니다.
0: 근데 여기가 조금 비네요.
1: 그렇습니다.
0: 프렌즈는 아닌데, 이게, 그죠?
1: Friends가 아닌가요? Okay, so yeah, we are like best friend.
0: 우리는이니까 S까지 쓸게요.
1: 아, 이렇게 마지막 바꾸기 있게요, 이거?
0: 죄송합니다.
1: 반칙 아닙니까?
0: 괜찮습니다.
1: Okay.
0: 오? 아, 요거 버리.
1: 그런데 friends 쓴다고 절대 틀리나요? 절대 틀리지 않아요. Okay? Best friends or best buddies. 오랜만에 다른 단어를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Again, 버디가 뭐예요? 버디.
0: 친구.
1: 친구. 이 단어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0: 네,
1: My buddy 같은
0: 요즘에 많이
1: 거.
0: 쓰죠, 또.
1: Right. So, that's my buddy. She's my buddy.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buddy. 이거는 뭐 성별 상관없이 쓸수 있는 단어가 되겠고요. D가 약간 부드럽게 되면서 버디보다는 약간 리을 비슷하게 날 겁니다. 제가 두번 들려드릴게요. Buddy. Hey, buddy.
0: Buddy. Hey, buddy.
1: 좋아요. 자, 저번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방금 뜨끈하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배웠던 겁니다. 뭐뭐 같은 혹은 거의 뭐뭐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할때 이거 썼던 거,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복습은 언제도 좋아요. 뜨끈할 때 또 한 번 건드려주는 것도 좋고 네. 살짝 식었을 때 건드려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의 복습을 다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 얼마 전에 했죠? Right?
0: Yeah.
1: So like 명사, 명사 같은 거의 명사인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성현 씨?
0: Twins.
1: Twins. 그럼 이렇게 할게요. 야, 우리는 뭐 거의 쌍둥이야. 우리는 거의 쌍둥이 같아. 생각도 똑같고 아. 비슷하게 생기고 뭐 이렇게.
0: We are like twins.
1: 그죠? We are like twins.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아, 남매가 영어로 뭐예요? 남매.
0: Brother and sister.
1: 어, 좋아요. Brother and sister. 관사 같은 거 없이 그냥 써주시면 돼요. 야, 걔네는 뭐 거의 남매야. 어, 걔네는 남매 같아. 아. 약간 이런 식으로.
0: 어, 걔네요. 너희.
1: 그들.
0: They are like brother and sister.
1: 그쵸. Oh, they're like brother and sister. 너무 친해가지고 they're like brother and sister. 같다. 그러다, 실제 뭐 친남매는 아닐 수 있어도.
0: 그러다 갑자기 이제 와이프 앤 허즈밴드가 되는 오 거죠.
1: 오 마이. 어, 드라마의 느낌이 약간 좀 나오는데요. 네. 오케이. 어, 좋습니다. Alright, 자 가보겠습니다. We are like twins.
0: We are like twins.
1: Oh, they're like brother and sister.
0: They are like brother and sister.
1: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갈게요. Yeah, we are like best buddies.
0: We are like best buddies.
1: 어, 우리 뭐 거의 베프야. 뭐 그거나 다름없지 뭐. 엄청 친해. Alright.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으니까요.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and your dad close? Are you and your dad close? 예, we are like best buddies.
1: Alright. 새로운 미션 문장 나왔죠? 아, 부럽다. 우리 아빠는 그렇게 재밌진 않아.
0: 예.
1: 좀 조용하신 분들도 있겠죠.
0: 네. 에이.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조용하세요.
1: 조용하신 분.
0: 뭐 약주하시기 전까지는 이틀 같이 있어도 목소리도 못 듣고 올라오는 아, 경우도 있어요. 예.
1: 근데 약주하시면 좀 그래도 talkative?
0: Too much talker.
1: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0: Yeah. I envy you. 나는 너가 부럽다.
1: Alright.
0: 나의 아빠는 not so 땡땡. 우리 아버지는 아나 그렇게 재밌지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1: Right.
0: Not so fun. 그렇죠.
1: Fun. 뭐,
0: not that fun. 이런 것도 괜찮아요.
1: 오, 오케이. Fun이 아니라 fun 맞아요?
0: Fun이죠.
1: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envy you. My dad is not so fun. 정답. You are right. 자, fun. 뭐죠 이거? 그 품사가 뭐죠? Fun.
0: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1: 그렇죠. 상태를 나타내죠. fun, 재미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정말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상훈 씨는 거의 완벽히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것 같지만 just in case, 혹시 모르니까 fun하고 funny 얘는 다르죠. 그렇죠?
0: 네.
1: Right? fun은 재미있는입니다. funny는 뭐예요? funny.
0: 웃긴.
1: 웃긴. exactly. so funny는 웃음이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roller coaster ride 같은 경우에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그게 웃기진 않으니까 그죠? 그건 재밌는 거죠. So fun에 가깝고 만약에 무슨 코미디 영화를 봤어요.
0: Yeah.
1: 웃긴 장면이 나왔다. 그때는 funny하다.
0: Funny movies.
1: 이렇게 대부분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예전에 이런 걸 어디서 제가 글을 읽었어요. 누가 썼는데 fun은 뭐 어떤 사건에 쓰고 funny는 사람한테 쓴다. 전혀 상관이
0: 없어요. 아니죠.
1: 전혀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Not so fun.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어, 물론 형용사 앞에 not을 그냥 쓰면 not fun. 그러면 재미없는이잖아요. 근데 so가 들어가서 약간의 양념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요렇게.
1: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형용사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so my dad is not so fun. 그렇게 재미지는 않아. 좀 조용하신 편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쓴다든가. 그러면은 예를 들면 매운 게 뭐예요? 여러분 매운 걸 형용사로 뭐라고 하죠?
0: Spicy.
1: 뭐 spicy? 그러면 아 그거 그렇게 맵지는 않아. 야 그거 맵니다. 먹어볼까? 그거 그렇게 맵진 않아.
0: Oh, it is not so spicy.
1: Oh, it's not so spicy. Try it. 이렇게 쓴다든가. 자, 너무 이른 시간은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냥 너무 그거는 이르지는 않다 라고 쓰게 되거든요. 일찍 우리가 문장 처음에 시작할 때 부럽다.
0: 오.
1: 동사 못 썼어요.
0: envy.
1: 이 혹시 이 동사 들어본 적 있어요? envy?
0: 있습니다.
1: Yeah?
0: Yeah.

0: NVENVY. 일반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형용사 아니에요. NV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부러워하다란 뜻이에요. 난 널 부러워한다. 이게 내가 너가 부럽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NV를 형용사로 만든 게 있거든요.
1: 오, 그래요?
0: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envious.
1: envious.
0: 네, envious. 이거 제가 왜 형용사로 바꿨냐면 얘랑 좀 비교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그런데 그 친구도 형용사여서 그래요. 바로
1: jealous.
0: 이거 뭐예요?
1: 질투하다.
0: 그렇죠. 얘는 아, 하다가
1: 아니라 질투나다.
0: 질투하는 형용사니까. 오케이. Okay, you guys. jealous는 질투하는, envious는 부러워하는이에요. 오케이? Okay? 자, 제가 근데 이렇게 해 놨죠. 이게 더 크다고.
1: 그렇죠.
0: 자, 봤을 때 이 jealous라고 하는 거 envious 이게 그런 심리학 쪽이나 이런 데서는요
1: 네.
0: 좀 다르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jealous는 좀 안 좋은 감정을 많이 말합니다.
1: 그쵸.
0: 그래서 내가 뭔가를 뺏겼을 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얘기를 해서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envious는 단순히 남이 가진 거에 대한 동경 그래서 나쁜 뜻은 아니고 그냥 뭐 중립적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1: 네.
0: 근데 그거는 이제 그쪽 얘기고요. 그런 심리학 쪽이나
1: 네.
0: 언어적으로 얘기를 할 때 남이 정말 정말 정말 부러울 때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얘도 좋지만 얘를 사람들이 많이 써요.
1: 일부러 너 난 부정적으로 너가 질투나 이게 아니고 I'm jealous of you.
0: Yes.
1: 오, 난 진짜 질투나네.
0: 자, 지금 제가 들었을 때 예를 들어 뭐 let's say I'm going to Hawaii. 하와이에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상훈 씨가 I'm envious of you or I envy you라고 쓰는 것보다
1: 네.
0: 다시 해 주세요.
1: Wow. I'm jealous of you.
0: I'm jealous of you 하면 왠지 그런 나쁜 감정이 아닌 거 알잖아요.
1: 맞아요.
0: 그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남이 질투할 정도로.
1: 진짜 질투나게 좋다. 뭐 부럽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0: Right, right, right.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부러워하는 느낌을 더
1: 강조하는 네, 더큰
0: 강조를
1: 느낌.
0: 해준다. 예, 네, 그런 느낌. 오케이. Okay. Right.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so 이것도 사실 I envy you 대신에 I am jealous of you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표정이 막 이래서 하면은 좀 안 좋은 감정일 수 있겠지만. Right. 자, 본문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envy you. My dad is not so fun.
1: I envy you. My dad is not so fun.
0: 그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야.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뭔가 위로하듯. 근데 그냥 그게 너의 아빠 스타일인 거야. 분명히 널 사랑하실 거야. 이거 길어 보이지만 그냥 두 문장을 네. 섞은 거예요.
1: 근데 또 뭐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0: Yes.
1: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이런 거 안 좋아.
0: 그죠.
1: It's just 그건 그냥 그의 스타일이야. His style. 이거 잘 나오네요. 스타일.
0: 아이 나올까봐 걱정했어요. 네. Y가 아니라.
1: I'm sure.
0: 이게 뭐야? I'm sure.
1: 나는 분명 그렇게 생각해. He loves you. 그는 너를 사랑하는 걸.
0: 그래서 분명히 널 사랑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썼는데 만나지 보겠습니다. It's just his style. I'm sure he loves you. Check it out. Yeah. 이거 발음할 때 hold on. 스타일보다 약간
1: 된 소리가 좀 났죠.
0: 어떻게 발음해요?
1: 저 비춰주세요. 스타일.
0: Oh yeah.
1: 스타일.
0: 스타일. Very nice. S-T 이게 이제 보통 뒤에 어떤 뭐 스펠링이 오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된 소리가 이제 보통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어떠냐면 S-T 뒤에 모음이 올 때 된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별이라고 할 때도 star보다는 star, right? 뭐 시작한다라고 할 때도 start보다는 start 이렇게 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음할 때 style보다는 style 요게 조금 낫겠죠? Right?
1: 제가 아닌 거 가져왔습니다. 이거 spa 안 하잖아요?
0: spa
1: 아 spa 아니에요?
0: 맞아요. 이게 뭐 이거 외우라는 건 아닌데요. SD의 TPK 사운드가 보통 그래요.
1: 아
0: 네, 네. 근데 spa 맞습니다.
1: spa예요 이것도?
0: yeah. 아 스포츠가 아니라
1: 스포츠. 그건 알아요.
0: 느낌 뭐잖아요.
1: 근데 우리 보통 스파 하니까
0: 그치.
1: 네, 이것도 된 소리로.
0: 네, 된 소리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우리가 분명히 뭐뭐일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꽤나 확신이 있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sure이라는 형용사 자체가 확신하는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I'm sure 이러면 나는 확신한다. Alright? 그리고 나서 문장을 써 버리면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한다. 한마디로 아, 분명 그럴 거야. 이렇게 강력한 좀 확신을 내비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그는 괜찮아. 아, 걔는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뭐라 그래? 평소문으로. 그는 괜찮다. He 뭐라 그래?
1: He
0: 괜찮아.
1: He is fine.
0: Fine.
1: I'm sure.
0: He's okay. 그러면은 앞에다가 I'm sure를 넣어가지고 걔는 분명히 괜찮을 거야.
1: I'm sure he is okay.
0: 그렇죠. I'm sure he is okay.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녀는 화가 나지 않았다는 뭐라 그럴까요? mad를 써서. 그녀는 화나지 않았어.
1: She is not mad.
0: 에이, 그녀는 분명히 화가 안 났을 거야. 이런 느낌 준다면.
1: She is not mad. I'm sure she is not mad.
0: 그죠? I'm sure she is not mad. Don't worry.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평소만 그냥 넣은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I'm sure he is okay.
1: I'm sure he is okay.
0: I'm sure she is not mad.
1: Oh, I'm sure she is not mad.
0: All right,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It's just his style. I'm sure he loves you.
1: It's just his style. I'm sure he loves you.
0: Beautiful. All 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envy you. My dad is not so fun. I envy you. My dad is not so fun.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re you and your dad close? Are you and your dad close?
2: Yeah, we are like best buddies. Yeah, we are like best buddies.
3: I envy you. My dad is not so fun. I envy you. My dad is not so fun.
2: It's just his style. I'm sure he loves you. It's just his style. I'm sure he loves you.
0: Ja,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 입형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and 누구 이렇게 출발하는 주어로 만들어 볼게요. 너랑 너희 아빠는 친해?
1: Are you and your dad close?
0: 그렇죠. Are you and your dad close? 자기도 모르게 is 막 이렇게 출발하는 거 당연한 실수입니다.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너랑 너의 아들은 닮았어. Look.
1: You and your dad look alike.
0: 그렇죠. Look alike라는 동사를 모르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죠. 네. 그렇죠. You and your son. Right? 하나 더. 너랑 내 친구들은 엄청 예뻐.
1: Oh, you and your friends are so pretty.
0: 그래서 you and your friends are so pretty. 이렇게 아이들을 칭찬해 준다든가. 자, 두 번째 볼게요. Not so 형용사. 그렇게 형용사진 않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연기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
1: My dad is not so fun.
0: 그쵸, my dad is not so fun. 이런 느낌. 두 번째. 그거 그렇게 맵지는 않아.
1: Oh, it is not so spicy.
0: Oh, it's not so spicy.
1: Not so hot.
0: Not so hot, right. One more. 그렇게
1: 이거 한번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0: Oh, I'm sorry about that. It's not so spicy.
1: Yes.
0: 그리고 hot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렇게 이르진 않아. 의역을 좀 하면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니야.
1: Oh, it's not so early.
0: 그쵸. It's not so early. 이렇게 마무리해봅니다. 자, 입형작 패턴 한 거 사원 씨 달려볼까요?
4: 네. 너랑 너희 아빠는 친해?
1: Are you and your dad close?
4: 너랑 내 아들은 닮았어. You and your son look alike. 너랑 내 친구들 엄청 예뻐. You and your friends are so pretty. 우리 아빠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 My dad is not so fun. 그거 그렇게 맵지는 않아. It's not so spicy. 그렇게 이르진 않아.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니야. It's not so early.
0: 자, 이렇게 모든 거 완벽히 배워봤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Are you and your dad close?
2: Yeah, we are like best buddies.
1: I envy you. My dad is not so fun.
2: Oh, it's just his style. I'm sure he loves you.

0: 자, 그러면요, 우리 어제 드린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그건 매번 일어나지. 의역하면, 에이, 그런 일은 매번 벌어지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1: 이게
0: 네네네.
1: 일어나다가 해프닝 혹시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it happens all the time. It happens all the time. 얘는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에이, 그런 일은 매번 있지, 뭐.
1: 흔한 일이야.
0: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not so 형용사. 그렇게 형용사하지 않은. 을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그 집은 그렇게 싸진 않아. 그 집은 그렇게 싸진 않아. 그러니까 되게 저렴할 줄 알았는데, 아, 그건 아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1: 네, 지금 머릿속에 지금 일단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거 활용하시면 싹 한번 정리되실 것 같은데요.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되죠?
1: EBS E 왕초보영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0: 네, 틀려도 되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을 계속 응원합니다. 그거 알아주시고 무조건 틀려도 계속 도전을 해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1: tomorrow!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파트너 개그맨 이성원입니다.
2: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2: 그나저나 파트너
1: 너무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정정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2: 아,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1: 네, 파트너.
0: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은 여행을 좀 가봐야겠죠. 여행 와서 무알콜 맥주 한 잔. 야, 여행 가가지고요. 아~ 뭔가 그 뭐라 그럴까? 그냥 맥주 한 잔도 좋은데 운전을 예를 들어 해야 된다거나 막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겠죠.
1: 네. 네.
0: 그래서 그냥 기분이라도 좀 내기 위해서 오늘은 무알콜 맥주 한 잔을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 뭔가를 사보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1: 주문을 하는 것 같네요.
0: That's right. 오늘 단어가 조금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자, 첫 번째 미션 떠 있죠? 무알콜 맥주도 있나요? 아, 요거는 뭐, 사실, 구매하러 들어갔네요.
1: 여러분, 뭔가 이제 사거나, 그쵸? 뭔가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0: 오케이,
1: 물론 이제 그 무알콜 맥주가, 네, 혹시나 여기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0: 아, 근데 왠지 상훈 씨가 또 어휘를 좀 잘하는 편이라서 그냥 한번 믿어볼게요.
1: 요거는 네. 뭐 꽁상 씨 자신있게 하실 것 네. 같고요.
0: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1: 예, 예.
0: 자, 그리고 미션 두 번째 떠 있습니다. 두 캔이랑 프렌치 프라이도 좀 주세요. 요런 내용.
1: 아, 감자튀김까지. 그래도 이거를 감자튀김이라고 안 하시고, 프렌치 프라이라고 좀 바꿔주셨네요.
0: 그래도 느낌대로. 예. 그래도 요걸 했습니다. 뭐, 스펠링 요런 거 다 제가 신경 쓰거든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꽁상 씨 보내볼까요?
1: 가야죠. 시작.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아, excuse me.
2: Yes, ma'am.
1: 무알콜 맥주도 있나요?
2: Alcohol? You want some alcohol?
1: 요거 자신 있어. Do you have non-alcohol beers?
2: Non-alcoholic.
1: Non-alcoholic.
2: Okay, you want non-alcoholic beers?
1: Yeah.
2: Sure. How many cans do you want?
1: How many? 두 캔이랑 프렌치 프라이도 조금 주세요.
2: You want two French fries?
1: No. I want two beers and some French fries. 됐어.
2: Oh, okay. The fries will be ready in 5 minutes.
1: 5 minutes?
2: Is that okay? And non-alcoholic?
1: Yes, non-alcoholic. Okay. Two cans.
2: Two cans. Just 1 second, man.
1: Okay.
0: Oh, 잘한 것 같아. 네. 오. 상원 씨.
1: Yeah.
0: 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 하산해야 됩니까?
1: 아니.

0: 오늘의 이 시츄에이션, 뭐, 그냥 사고 이러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알죠.
1: 아니, 마지막
0: 제가?
1: 희망이었는데, 무알콜, 이걸 깨버렸어요.
0: 이게 뭐,
1: 네.
0: 맞나요?
1: 아, 뭐, 대략 맞아요.
0: 아, 그래요?
1: 아, 대략 맞지만, 저는 뭐, 아시겠지만은, 단어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 어순 구조를 해서 문장을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콩글리시 단어 쓰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어순대로 잘 나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일단, 오늘 전체 대화 들려드릴 테니까요. 빈칸을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o you have non-alcoholic beers too?
3: Sure. How many cans do you want?
2: Let me have two and some French fries.
3: Okay, the fries will be ready in 5 minutes.
1: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알콜 맥주도 있나요? 라고, 뭐,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I don't know, convenience store라든가.
0: 맞아요. Do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어떤 거를, non-alcoholic, 무알콜
1: 네.
0: 맥주도, beer이지만, 여러분, 요거 맥주도 버를은 또 셀 수 있습니다. beers까지 해주면 되고, 맥주도까지 가져오면 됩니다.
1: 와.
0: Do you have? Can I get?
1: 지금 난리 났어요.
0: Yeah.
1: 이 느낌, 소울이 살아있어요.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have non-alcoholic beers too? 정답, you got it. There you go. 자, beer가 뭐예요? 다행히도 beer라고 한국에서도 쓰죠?
0: Yes.
1: Alright, so beer는 당연히 맥주란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음료 같은 경우에는 못 세는 단어로 취급을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0: 네.
1: 예를 들어 water이라든가 마시는 거 그런 것들 기타 등등등.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컨테이너라고 하죠. 우리 그렇죠? 용기에 들어있는 것들은
0: 네.
1: 우리가 세는 단어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0: 비어
1: 캔들이라든가 beer bottles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냐라고 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S를 좀 붙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알코올이 안 들어간 무알코올인이라고 할 때 뭐라고 썼죠?
0: Non-alcoholic.
1: Exactly. Non-alcoholic beers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거 자체가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beer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drink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쓸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non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있음 없음.
0: 없음.
1: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on 이게 알코올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0: 아.
1: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알콜 이렇게 돼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영어는 좀 다르죠.
0: 알코올.
1: 맞아요. 오케이? 이게 H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H가 자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알콜, 알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H를 발음하셔야 돼요.
0: 네.
1: So alcoholic 이런 식으로 alcoholic H가 꼭 발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 단어를 풀로 들려드릴게요. Non-alcoholic, non-alcoholic,
0: non-alcoholic,
1: mm-hmm.
0: non-alcoholic.
1: 그렇죠. 그러면은 무알콜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0: 그러면 우리가 맨날 말하면 아 저기 non-alcohol 맥주 주세요. non-alcohol 맥주 이건 틀린 거예요.
1: non-alcohol은 좀 그렇죠. non-alcoholic,
0: non-alcoholic beer. 맥주
1: beer.
0: 주세요.
1: Okay. 아니면 non-alcohol이라고 써도 사실 복합 명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은 될 수는 있는데 요렇게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0: 네.
1: Yes. 자, 그리고요. 오, 여기 또 문장 마지막에 질문에 뭐라고 끝나죠?
0: To.
1: 음흠. To가 뭐예요?
0: 뭐도.
1: 뭐뭐도. 그래서 여기 무알콜 맥주가 있나요가 아니라 다른 맥주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얘도 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문장 뒤에 넣어주면 되고요. 이거는 평소문이 아니라 질문 어순에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질문이죠, 이거.
0: 네.
1: Right.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도 새 운동화가 필요해. 이렇게 해볼게요.
0: I need new sneakers too.
1: 그렇죠, 나도 새 운동화가 필요하다. I need new
0: sneakers too.
1: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질문 어순 한번 해볼게요. 혹시 비닐봉지 영어로 뭔지 기억하세요?
0: Plastic bags.
1: 아, 좋아요. Vinyl 아닙니다. 여러분들, plastic bags. 그러면, 비닐봉지도 있나요? 이렇게 해볼게요. 복수로 써서.
0: Do you have plastic bags too?
1: 아,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페이퍼백을 주니까 아, 혹시 do you have plastic bags too?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보시면 딱 느낌이 오듯이 그냥 평서문에도 쓸 수 있지만 질문 어순에도 to를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문장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I need new sneakers too.
0: I need new sneakers too.
1: Do you have plastic bags too?
0: Do you have plastic bags too?
1: 자, 그리고 본문도 읽어 볼게요. Do you have non-alcoholic beers too?
0: Do you have non-alcoholic beers too?
1: All right. 자, 이랬을 때 대답이 나옵니다. Oh. 그럼요. 아, 요즘에는 이제 무알콜이 많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몇 캔을 원하시죠? 라고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0: Sure. 아, 그럼요. 있죠. How many? 얼마나 원하세요? 얼마나? Do you want? 원하세요? 몇 캔을? 어, 아닌데. 몇, 얼마나 많은
1: 직역을
0: 캔을?
1: 딱, 오, 맞아요. 그게 좋아요.
0: 얼마나 많은 캔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1: Yes.
0: How many cans? 쓰면 되네요.
1: 오, 어, 잠깐만, hold on one second. 왜 can이라고 안 하고 cans라고 했어요?
0: 복수명사를. Many, come on.
1: Oh, man. 우리 얼마 전에 뭔가 많은 거, many라는 거 뒤에는 복수명사 쓴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쵸?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Sure. How many cans do you want? 얼마나 많은 캔들을 당신 원하나요?
0: Yes.
1: 완벽합니다. Very, very nice. can은 말 그대로 can이죠. 그쵸? can인데. 자, 그러면 요거 나온 김에 우리가 맥주나 이런 거 보면 캔 말고 또 어떤 용기에 많이 들어가 있죠?
0: 뭐를?
1: 그, 오! You just said it. 병. 영어로 스펠링 같이 쓰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었을 때 초반에 보틀, 보틀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0: 맞아요. 네. 보틀이라고 했어요.
1: 네. 그래서 어, 보틀? 솔직히 정말 그때는 못 알아들었었어요. 근데 turns out was bottles라는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 오에다 강세를 좀 찍어서 오에 강세가면 입모양 대부분 벌려진다고 했었죠. 자, 두 번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bottle도 좋은데 이렇게 해볼게요. bottle, bottle,
0: bottle.
1: yes.
0: bottle.
1: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제 몇 병 원하시죠? 그러면은 how many cans가 아니라 how many
0: cans.
1: 어, cans가 아니라 어, 그 저희 병을 원한다고 한다면
0: how many bottles.
1: bottles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저번에 나왔던 거 많은 무엇이라고 할 때는 many 복수명사였는데 오늘은요
0: 네.
1: 이렇게 얘만 덜렁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를 만들어 볼 거예요. How many 요거 이거 자체가 의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직역을 하면 얼마나 많은 요것들
0: 네.
1: 의역하면 요거 몇 개 느낌 오나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직역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지 how many 복수명사라는 구조 자체가 머리에 잡히게 됩니다. 오케이? So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병들 이러면은
0: how many bottles?
1: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
0: How many kids?
1: Kids or children?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게 의역이 되면 몇 병 그리고 또 의역이 되면
0: 아이들은 몇 명?
1: 이런 식으로 의역이 되는 것 뿐이에요. 자, 이병작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 몇 병을 원하세요? 얼마나 많은 병들을 원하시나요?
0: Oh, how many bottles do you want?
1: 아, 너무 좋아요. How many bottles do you want? How about this? 어, 데려오는 게 뭐죠? 가져오는 거, 데려오는 거?
0: Bring.
1: Bring, bring.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어, 아이들 몇 명이나 데려오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당신은 데려왔나요?
0: 아. How many children
1: yes.
0: bring...
1: 어, 너는 데려왔니?
0: You bring here?
1: 어, 오케이. Did you bring here? 자, 여기서 지금 상훈 씨가 실수한 거 뒤에 어순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죠.
0: Yeah.
1: 이 케이스는 자 이게 의문사라고 했으니까 뒤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0: 그러네요.
1: Right. Do you want? 이것도 평서문 어순이 아니라 질문 어순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How many bottles를 you want가 아니라 do you want? 질문 어순.
0: Did you bring?
1: Did you bring? 넌 데려왔니? 질문 어순. 오케이? So 의문사는 항상 그렇죠. 질문 어순 앞에 자리를 잡는다. 요거를 많이 손으로 쓰고 말함으로써 느껴주셔야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0: 예.
1: Alright. 자, 그러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How many bottles do you want?
0: How many bottles do you want?
1: How many children did you bring?
0: How many children did you bring?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How many cans do you want?
0: Sure. How many cans do you want?
1: Okay.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4: Do you have non-alcoholic beers too? Do you have non-alcoholic beers too? Sure. How many cans do you want? Sure. How many cans do you want?
1: 자, 두 번째 미션 문장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닉하죠? 예,
0: 저희가 오늘 점심에 햄버거 앤 프렌치 프라이를 먹었는데.
1: 어, 그렇습니다.
0: 야, 이것도 바로 나오네요.
1: 제가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먹고 싶네요. 자, 아무튼, 두 캔이랑, 아, 프렌치 프라이스도 좀 달라. 뭐, 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let me have. 아, 좀 주세요. 두 개. 그죠? 그리고, 조금의 프렌치 프라이도. 아하. 네, 요렇게 가면 됩니다.
1: Alright.
0: 네. 요게 요렇게, 요렇게 묶이는 거네요. 그죠? 자, 프렌치 프라이입니다.
1: 오?
0: 이게 약간 오? 프랑스식이니까.
1: 어, 프랑스식이.
0: 프랑스 아니에요? 그죠? 프랑스 쪽은 약간 요런 거. 국가나 이런 거 들어갈 때 꼭 대문자 써요.
1: 오!
0: 돼요. 프라이.
1: 오!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는 거를 상훈 씨가 French 일단 F를 capitalize 대문자화 시켰고요. 그리고 fries는 일반 명사로 이제 취급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fry가 아니라
0: fries.
1: fries라고 썼는데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have two and some French fries. Check it out. 대박이네요.
0: 맞았습니다.
1: 단수 복수도 헷갈려 하던 분이 이제는 대박이네요. 자 일단은 그쵸. 이 fry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만 부른다면 French fry라고 하나만 굳이 부른다면 이렇게 쓰겠지만 누가 이거를 자, 저 하나만 아, 두 개 안 돼요. 하나만 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보통 뭘로 써야 돼요? 단수가
0: 무조건 복수죠.
1: 그렇습니다. French fries라고 했고요. 요거 발음할 때 French하고 fry, French fries 이런 것도 이제 F 발음이에요. 처음부터 그, 이거 앞에도 F, 뒤에도 F인데 입술이 붙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rench 이렇게 그리고 fries. Right? 바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해볼게요. French fries. French fries.
0: French fries. Mm-hmm. French fries.
1: 네. 아, 요거만큼은 제가 진짜 French fries 정말 좋아하거든요. 몸에도 좋고 해가지고.
0: 몸에 좋다고요?
1: 아, 좋지 않습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잖아요.
0: 일단 튀긴 음식은.
1: 모두 아, 네. 좋아하고요.
0: 네. 자제해 주시고요.
1: Alright. 자, 뭐를 주세요? 라고 할 때.
0: 원래는 give me 해도 되는데. Uh-huh. Let me have 라고
1: 하면. Have. Give me라고 하면 너무 명령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please give me, please 하나만 넣어주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것보다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우리 표현, 우리 많이 연습했었던 거예요. Let me have, let me have. 명사 이러면 명사를 주세요인데 이것도 이것마저도 의역이 된 겁니다. Right?
0: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1: Man! 바로 그겁니다.
0: 끝나겠습니다. 전 다 한 거 아니에요?
1: 아직 안 끝나가지고.
0: 아, 그래요?
1: 자, 지금 상훈 씨가 직역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Let은 원래 허락해주는 거, 뭐 하게 해주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게 좀 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인데요. 물론 내가 커스터머 입장에서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가질 거지만 여전히 예의 있게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 will get, I will have. 절대 나쁘진 않아요. 근데 걔는 의지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 Will, right? So I'll have. 저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요런 말투라면 Let me have는 저 뭐 할게요. 라고 해서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명사만 바꾸면 우리 주문할 수 있겠죠?
0: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eah. 이거 진짜 큰 표현입니다, 여러분.
1: Yes.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저 치즈버거 하나 할게요.
0: 하나?
1: 주세요.
0: 네. Oh, let me have one cheeseburger.
1: 그죠? Let me have one cheeseburger. 자, 요것도 해볼까요? 저 다이어트 콜라 하나 가질게요.
0: Oh, let me have one diet cola.
1: 그렇죠. Let me have one diet cola.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0: 요거 하나만 가져가도 뭐 음식점, yes. 그다음에 convenience store,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샵, 쇼핑 센터
1: 어디서든 그렇죠.
0: 다 쓸 수 있을
1: 것 예전 같으면 그냥 this, that 이것만 하고 있었다면
0: give me that, give me this.
1: 그렇죠. give me. 근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Yeah. have 대신에 get을 쓰셔도 괜찮고요. 오케이? 자, 읽어 보겠습니다. Let me have one cheeseburger.
0: Let me have one cheeseburger.
1: Let me have one diet cola.
0: Let me have one diet cola.
1: Mm-hmm. And again have 대신에 get을 써도 괜찮다라는 거를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French fries 발음 주의해서 요 본문 읽어볼게요.
5: Let me have two and some French fries.
0: Let me have two and some French fries.
1: 그렇죠.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0: 차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거기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fry는 5분 있다가 준비될 겁니다. 아, 이렇게 돼 있죠. 네.
1: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건 뭐 튀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The French fry, 아, the fries will be
0: 간단하게.
1: 뭔가, 예, 이 fry는요, 뭔가 이렇게 될 겁니다. 준비가 언제? 5분 있다가.
0: Yes.
1: In 5 minutes. 준비가 쓰면 되는, 준비를 쓰면 되는 거죠. 준비는 prepare 아니겠습니까?
0: 준비라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
1: 그러면은
0: the fries는 준비라는 명사가 될 것이다.
1: 아, will be 뭐가 될 것이다. Will be soon?
0: No. 준비는 맞는데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들어가야겠죠.
1: 형용사 준비.
0: 준비된.
1: 뭐 아시는 분 계세요?
0: 상태가 될 것이.
1: 형용사 준비.
0: 제가 상훈 씨가 이 단어를 모르면 정말 제가 영어 강의를 그만두겠어요.
1: 어, 그래요? 아는
0: 그 정도로
1: 단어요?
0: 100% 합니다.
1: 준비?
0: 자, 상훈 씨. Are you
1: kidding me?
0: 아니, 그걸 기대한 게 아닌데. 자, are you
1: serious?
0: 자, 성훈 씨가 콘서트. 출발.
1: Are you ready? 아,
0: yes.
1: 아, 이 쉬운 단어를.
0: Are you serious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고요. Are you kidding me는 더 상상 못 했습니다. 자, ready 맞는지 볼게요. Okay. The fries will be ready in 5 minutes.
1: 아,
0: 완벽합니다. R-E-A-D-Y. 알죠?
1: 너무 잘 알죠.
0: 그렇죠.
1: Are you ready? Are you ready?
0: 오케이. 자, 발음할 때도 D는 플랩이 나서 리을 비슷하게 부드럽게 발음이 될 건데요. 주의하셔야 될 거가 처음에는 R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모양을 모으고 출발은 해야 돼요. 그래서 레리. 두 번째 리는 리을처럼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빠르게 가는 게 좋아요. Ready. Ready.
1: Ready. Ready.
0: Alright, very nice. 자, 근데 이거 사실 예전에 했었는지 I don't quite remember.
1: Yeah.
0: 근데 this is very important. You guys, 전치사 in이라는 거 나오죠. 자, the fries는요, 준비될 거예요. We'll be ready 할 건데요. In 5 minutes라고 하면
1: 네.
0: 많은 분들이 아, in이 들어갔구나. 그럼 5분 내로 준비된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1: 그렇죠.
0: in이 원래 안쪽이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원래 전치사 시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 기간을 봤을 때, in 얼마, 이렇게 네. 얘기하면 그만큼 꽉 채우고 된다. 이런 의미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얼마 있다가 라고 제가 쓰는 게 이유가 사실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시간이 올 수도 있고,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상훈 씨한테 I'll see you in 30 minutes.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1: 네.
0: 그게, 그래놓고 갑자기 내가 10분 만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상훈 씨, 어디 갔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1: 말이 안 되죠.
0: 그렇죠. 그래서 in 30 minutes 있다가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딱 채우고 보자란 얘기입니다. 물론, 29분, 58초, 뭐, 31분, 2초, 이렇게는 될 수도 있겠죠.
1: 네.
0: 그렇지만, 그 정도만큼 된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5분 정도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1: 네.
0: 자, 그래서, 이거 해볼게요. 나는 준비될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요? The fries가 아니라 난 준비될 거예요. 근데 30분 있다가
1: I will be ready in 30 minutes.
0: 그렇죠. 성훈 씨가 데이트를 이제 하려고 뭐 어떤 여자친구가 딱 있는데 준비됐어. 저기 했더니 여자친구분이 아 30분 있다가 난 준비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30분 뒤에 만나 뭐 이런 느낌.
0: 그렇죠.
1: 거고.
0: 그 정도는 채운다는 얘기예요. So I'll be ready in 30 minutes. Something like this.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너 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너 볼 수 있어. I can what?
1: I can see.
0: 너를.
1: I can see you.
0: I can see you. 근데 한 시간 있다가.
1: 아, I can see you in a hour.
0: 그쵸. an hour입니다.
1: 아,
0: 실수가 많은 부분이에요. It's okay, it's okay. H가 자음이지만 스펠링은 발음 자체는 hour. 그래서 발음으로 항상 처리가 되는 겁니다. 발음이 모음일 때는 H, 첫 번째 철자의 발음이 모음일 때는 우리가 on 가주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를 가주는 거. 오케이? So, 아무튼, 한 시간 정도 채우고 나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30분 만에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Do you understand?
1: I understand.
0: Yes.
1: 그러면 이거 in 말고, 35분 안에 우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5분 안에 1분에도, 2분에도, 3분에도, 그 안으로 하겠다. 아, 준비가 돼 있나 봐요.
0: 그렇습니다. 자, 상훈 씨가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 두 개를 헷갈리는 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within이라는 걸 쓰면은 얘는 절대 그거만큼 안 걸린다. 그보다 전에 걸린다. 그래서 within은 보통 일반 회화체보다는요.

0: 한국 같은 데 많이 써요.
1: 아.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oh, you can lose 30 pounds, 30파운드 뺄수 있어요. within 3 months. 이러면 3개월도 안 걸려요. 이렇게 할때좀 많이 쓰죠. 오케이. Good. 읽어볼게요. Okay. The fries will be ready in 5 minutes.
1: Okay. The fries will be ready in 5 minutes.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Let me have two and some French fries. Let me have two and some French fries. 오케이. The fries will be ready in 5 minutes. 오케이. The fries will be ready in 5 minutes.
0: 자,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Do you have non-alcoholic beers too? Do you have non-alcoholic beers too?
2: Sure. How many cans do you want? Sure. How many cans do you want?
3: Let me have two and some French fries. Let me have two and some French fries.
2: Okay. The fries will be ready in 5 minutes. Okay. The fries will be ready in 5 minutes.
0: 알라이트.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 가겠습니다. 2부터 출발할게요. 오케이? Okay? Here we go. 무알콜 맥주도 있나요? 당신은 무알콜 맥주들도 가지고 있나요?
1: Do you have non-alcoholic beers too?
0: Oh, smooth. Okay, so do you have non-alcoholic beers too? 자, 두 번째. 나도 새 운동화 필요해.
1: Oh, I need new sneakers too.
0: 그렇죠. I need new sneakers too. 자, 이번에 질문형. 비닐봉지도 있나요?
1: Oh, do you have plastic bags too?
0: Do you have plastic bags too? Just like that. 자, 다음 패턴이죠. Let me have something. 뭔가 주세요. 뭐 받을게요. 자, 두 캔이랑 프렌치 프라이도 좀 주세요. 저 두 개 하고요. 그냥 두 개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스도 좀 주세요.
1: Let me have two and some French fries.
0: 그렇죠? Let me have two and some French fries. 자, 두 번째. 치즈버거 하나 주세요.
1: Let me have one cheeseburger.
0: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죠? Let me have one cheeseburger. 자, 하나만 더요. 다이어트 콜라 하나 주세요.
1: Oh, let me have one diet cola.
0: 그렇죠. Let me have one diet cola.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Very nice. 자, 그러면 입영자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무알콜 맥주도 있나요? Do you have non-alcoholic beers too? 나도 새 운동화 필요해. I need new sneakers too. 비닐봉지도 있나요? Do you have plastic bags too? 두 캔이랑 French fries도 좀 주세요. Let me have two and some French fries. 치즈버거 하나 주세요. Let me have one cheeseburger. 다이어트 콜라 하나 주세요. Let me have one diet cola.
0: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Excuse me.
2: Yes.
1: Do you have non-alcoholic beers too?
2: Sure. How many cans do you want?
1: Oh, let me have two and some French fries.
2: Okay. The fries will be ready in 5 minutes.
1: Okay.
2: It's okay?
1: Okay.
2: I'll be back.
1: Okay.
0: 맛있겠다.
1: All right, we made it, guys.
4: 여러분, 이제 행복한 주말만 남아 있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그 집은 그렇게 싸진 않아. 그 집은 그렇게 싸진 않다.
4: 예. 네. 여기 not so 땡땡.
0: 맞아요.
4: 그렇죠?
0: So, the house is not so cheap. The house is not so chea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Let me have 뭐뭐뭐 이렇게 하면 뭐를 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활용해서

0: 오렌지 주스 하나 주세요. 오렌지 주스 하나 주세요. 요거 해야 합니다. 요거 못하면 외국에서 오렌지 주스 마실 수 없어요.
1: 여러분, 하실 수 있죠?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왕초보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푹 쉬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저희가 경기도 용인에 왔습니다. 용인. 네.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건물로 오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 앞에 네. 건물인 것 같아요.
1: 이 건물만 봐서는 좀 감이 안 오실 네,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특별한 무언가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네, 네. 바로 요겁니다.
0: 돌인데
1: 너무 귀엽죠? 네.
0: 돌이 아주 이쁘게 생겼네.
1: 돌로 네. 백만장자가 된 돌부자라고 하는데
0: 길가에 널린 게 사실 돌인데
1: 맞아요.
0: 어떻게 이 돌로 백만장자가 됐을지

0: 사무실 같은데. 네. 돌. 네, 제가 보니까 네. 그 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돌 침대랑 뭔가 돌 소파를 만드시는 회사 같아요. 돌 침대, 흙침대
1: 이런 거구나.
0: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깜짝이야.
1: 너무 시작이.

0: 무화과도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1: 오늘 백만장자... 저... 오늘의 백만장자신가요?
0: 맞으시죠?
1: 뭐 이렇게까지 연기 안 하셔도
0: 돼요. 깨워야 되나요? 예, 예. 이제 일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2: 어우, 개운하다. 어우, 어우, 개운하다. 어우, 어, 누구시죠? 어우, 서장훈 씨. 어우, 반갑습니다. 어우.
1: 아, 안녕하세요.
2: 아, 장훈 씨,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어우, 반갑습니다. 어우.
1: 오늘의 백만장자신가요?
2: 아, 제 생각 연매출 한 1조 정도 해야지.
1: 네.
2: 어, 뭐, 백만장자로 말할 수 있지. 저는, 갓난쟁이?
1: 네. 네.
2: 뭐, 아장아장 백만장자로 저는 생각합니다.
1: 소개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돌로 연매출 1조를 꿈꾸고 있는 침대 공장 사장 이동학입니다.
0: 어, 출마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예.
2: 이 정도 박력은 있어야죠.
0: 오. 예.

0: 저희의 목표가 연매출 1조, 무침대 기부 설치, 일반들 진짜 힘들고 추운 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니까.
1: 지금까지 돌침대를 어느 정도나 파셨어요?
0: 돌침대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흙침대, 네, 그리고 네, 옥침대, 그렇죠. 그리고 네. 돌이 들어가는 모든 온열 제품을 다 해서 제가 25년간 100만 개 이상.
1: 100만 개 이상. 네,
0: 100만 개 이상을 판매를 했습니다.
1: 여름에는 좀 잘 안 팔리지 않나요?
0: 아, 여름에 의외로 여름에 돌이 또 이렇게 열을 안 틀리면 시원하거든요. 아, 시원하니까 예. 의외로 꽤 많이 나갑니다.
2: 아, 예. 그래요?
0: 예, 그렇죠.
2: 그럼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0: 아, 연매출은 21년도에 많이 했을 때는 한 500억 정도 찍었습니다.
1: 500억 정도.
0: 예.
1: 이 건물 다 쓰시고 계신가요?
0: 아,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네. 25년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네. 작년에 제 드림인 본사 건물을 드디어 제가 장만을 했고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물류 공장도 인수를 했고 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땅도 매입을 했고 네. 건물 평수로 한 3,000평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먼저 저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전시장을 한번 좀 구경을 해볼까요?
0: 아, 좋습니다. 예, 예.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장윤 씨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어우, 따뜻하지 않아요?
1: 아니, 이거는 예. 그냥 오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는 돌.
0: 아, 그렇죠. 이게 저한테는 보물입니다, 보물. 아. 황금보기를 돌로 바라는데 저는 돌침대 사장이기 때문에 돌보기를 황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준비해오신 건가요?
1: 약간 이런 말씀 초면에 좀 죄송한데 약간 그 시장에서
0: 아 그렇죠.
1: 뭐 이렇게 좀 하시는
0: 아 그런 것도 잘 팝니다.
2: 그러니까 네. 판매 잘하실 것 같아요.
0: 아, 저 판매 왕입니다.
1: 네. 이 소파도 좀 뜨뜻하네요.
0: 아 그렇죠. 예. 이게
1: 아니 이 위에 앉아 있으니까 찜질방에 와서 앉아 있는 느낌도
0: 아, 그렇습니다.
1: 들고
0: 돌솥 비빔밥에 밥을 하면 밥이 꼬득꼬득하게 맛있잖아요. 돌이 열 존도만한 게 열 복사해서 안에 있는 쌀까지 익히거든요. 근데 사람 세포와 식물 세포는 똑같아요. 몸을 꼬들꼬들하게 만들어 맛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2: 아, 몸을 꼬들꼬들하게
0: 그렇죠, 그렇죠. 따뜻한 공기가 몸에 들어오면서 신진대사나 아, 사람들 찜질방을 많이 가요.
2: 살게요, 살게요.

0: 아, 그렇습니다.
1: 홀린다, 홀려. 아, 네.
2: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돌 소파 위에는 처음, 뭐 침대도 마찬가지고.
0: 아, 정말입니까?
2: 처음 앉아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네요.
1: 진짜로.
2: 엉덩이 쪽이 따뜻하니까 약간 몸도 노곤노곤해지고. 이 돌들 중에 북한에서 온 돌도 있다고요?
0: 여기 있는 돌들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없습니다.
2: 아, 여긴 없고.
0: 없고, 저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시면 아, 제가.
1: 그래요?
0: 돌침대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찾으시면. 아...
2: 뭐, 특별한 돌이겠죠? 아무래도 네. 뭐.
0: 북한에서 온 돌이니까 약간 네. 좀 360도 한번 돌아보시죠.
2: 저는 이거
0: 땡
2: 아니요
1: 와 아쉬워한다 이거 같아요
0: 땡입니다
1: 에?
0: 아주 근처에 있는데
1: 근처에?
2: 그럼 뭐 이 돌이겠죠 그럼
0: 땡
1: 이거요
0: 그것도 아닙니다 땡
1: 이거요
2: 이거 안 됐어
0: 이것도 아닙니다 땡
1: 에?
2: 뭐예요?
1: 뭐예요 그럼?
2: 돌이 없는데
1: 돌이 없잖아요
0: 그거 하나 더 있지 않나 저기
1: 이거요?
0: 예.
1: 근데 이거는 아, 이건 돌이 아닌데요? 아니잖아요.
0: 북한에서 온 이게 금강 약돌인데요. 돌이 이게 표면이 거칠지 않습니까?
1: 네.
0: 이 돌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도자기 굽듯이 씹어가지고
2: 지금 이 위에 있는 게 돌이라는 얘기죠?
0: 예, 예, 위에 있는 게 이제 예, 예. 이게 한 2,000개 이상이 아... 돌이 하나하나 붙어가지고 있는데
2: 따뜻하네요.
1: 그러면 이게 더 비싼가요?
0: 아우 비싸죠. 어. 북한에서
1: 아,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니,
0: 3대 명물입니다. 명물.

0: 아니, 드리고요.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지금 제가 잠깐 누워봤는데 겨울에 추운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1: 아 그렇죠.
0: 진짜 좋겠네 이게. 아니 이거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틀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1: 이게 뭐냐면 전기매트는 열선이 이제 사람 몸을 태우잖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열선이 있어요. 근데 열선이 그 밑에 있으면서 전자파가 직렬로 바로 닿지 않고 열선이 도로 되어서 우리 사람 몸을 태우고 돌에 그런 열감이 전달되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예요.
2: 아니 예. 돌 침대는 얼마 정도 합니까?
1: 돌 침대는 저희들이 가격이 저렴한 거는 40만 원대.
2: 아~
1: 40만 원 후반대고.
0: 이 중에서 제일 비싼 침대는 어떤 건가요?
1: 제일 비싼 침대는 또 네. 어디 있을까요?
2: 아, 침대.
1: 예.
2: 소파 이거 같은데요?
1: 어? 어, 역시 눈매 씨가 장난 아니시죠?
2: 눈매 씨요?
1: 며칠. 북한에는 이제 금강약돌이고,
2: 네.
1: 그리고 한국에는 춘천옥, 네. 춘천에 있는 춘천옥이
2: 아~
1: 아주 전 세계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0: 옛날 저 우리 뭐라 그럴까 아랫목에 앉아 있는 듯한 딱 그 기분이 드네요. 추운 날 잘 왔네요.
2: 맞아요, 오늘. 너무 추웠는데 진짜.
1: 일로 들어오시죠.
0: 예.
2: 아, 사무공간.
0: 여기가 이제 네, 사무실. 아.
1: 그리고 여기는 카페테리아라고.
0: 여기가 이제 휴게실처럼.
1: 아, 맞습니다. 네. 휴게실처럼 해가지고 직원들이 뭐 이렇게 뭐 도시락 가지고 오면 서로 쉐어를 하든가. 아니면 직접 막 이렇게 해서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는 직원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뎅탕도 만들고 그다음에 라면도 끓여 먹고 자유롭게 그리고 뭐
0: 식사도 하시고 뭐 미팅도 예, 하시고 조금 이제 좀 쉬면서 편하게 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
1: 자유롭게 예, 예. 공간이죠.
0: 이 회사는 다른 곳보다도 어디 누워서 좀 쉴 때는
2: 네.
0: 많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1: 그 직원들이 이게 한 12시 한 10분, 20분에 빨리 묵고 뜨끈뜨끈한 그 돌침대랑 돌소파에 자리 잡고 그래서 다 불도 꺼놓고 자요.

0: 돌침대를 팔아서 백만장자가 되신 우리 이동학 대표님. 저희한테 뭐 주실 게 있죠?
1: 아, 예. 어, 이게 제가 준비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0: 자, 인생 수업료로 얼마를 쓰셨을지.
1: 예, 맞습니다. 140원.
0: 140원.
1: 원입니다, 원.
0: 원. 140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1: 저희 아버지께서 네. 연탄 가게를 하셨어요. 예, 예. 그때 연탄 한 장당 140원이었거든요.
0: 한 장에.
1: 한 장에 140원이었는데. 예, 예.
0: 대체 연탄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예.
1: 그때 아버지가 연탄 그 배달을 그 아주 경사진 곳에 올라가면. 네네. 그래서 연탄을 밀었어요. 네. 연탄을 밀었는데. 그때 연탄 집게를 고사리 손으로 잡았는데 겨울에 진짜 손이 아프고 차갑거든요. 근데 이거를 떨어뜨리면은 아버지 어머니께 힘들게 돈을 버는데 부서지잖아. 산산조각이 나니까 안 떨어뜨리려고 손에 힘을 꽉 쥐어가지고 이게 140원이란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제가 느꼈죠. 예, 어릴 때부터. 예.
0: 가치를 알게 되신 거네요. 아버지가 좀 예. 강하게 키우셨나 봐요.
1: 아우, 저희 아버지께서 거의 뭐 아주 정신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실미도의 삶을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초등학생인데 늦게 일어나면 아, 넌 게으른 삶을 살게 되면 너는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하면서 옷을 다 벗어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팬티만 입고 근데 밖에 한 영하 뭐 한 5도 뭐 4도인데 저희 집에서 이제 연탄 가게 창고까지 1km인데 거기까지 가서 연탄을 하나 집어와라 그러면서 새벽 6시 7시에 연탄을 들고 맨발로 해서 집에 왔습니다. 예.
2: 그때 너무 어린 나이였잖아요. 원망스럽지는 않으셨어요?
1: 그때는 아버지께 좀 약간 원망도 있었고 약간 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크면서 아 그때 내가 정신과 육체를 좀 단련을 했다고 생각해서 도리어 아버지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우 말도 못하죠. 아버지가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연탄 배달하다가 방송 잘 되니까 이제 철물점을 하신 거예요. 철물점 동시에 이제 철물점도 조금 이제 잘 되기 시작하니까 몰라 이제 그걸 하신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그 대리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그냥 뭐 아버지도 힘들게 하니까 나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했지. 아, 우리 집안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게 나는 고마운 거예요. 제가 뭐 부모님한테 재산을 받은 거는 거의 없지만은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근면 성실함을 제가 배웠죠.
2: 듣기만 해도 엄청 부지런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놀란 게 새벽에 찬물로 머리를 감는 거예요. 새벽 4시, 5시에 그래서 아버지 머리 안 아프세요? 하니까 아버지께서 하는 얘기가 아들아, 머리 아픈 게 중요한 게고 저 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이 정도 정신 상태를 해야 되고 네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포배가는 세상이다. 옛날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
0: 뭐 요즘도 찬물로 감는다거나 이러지 않으시?
1: 아, 요새는 80이 넘으셔가지고요.
2: 아우, 큰일 나죠.
1: 따뜻한 물로 지금 감시고요. 대신 제가 네. 열심히 살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 찬물로 머리를 감습니다.
2: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네.

0: 계세요?
1: 창으로 머리 감아야지. 머리 자유 확 도망가거든요. 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새벽 4시에 참으로 머리 감는 걸 보고 그때부터 좀 저도 참으로 머리 감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아침에 잠을 깼는데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래서 아침에 부지런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아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참으로 머리 한번 감으세요. 엄청 좋아요.
0: 샤워할 때는 차가운 물로 안 하세요?
2: 샤워할 때는 차가운 물 하지 않습니다.
0: 왜요?
2: 너무 추워서.
3: 대표님도 어릴 때부터 뭐 남다른 좀 목표가 있었네.
1: 저는 오로지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0: 어릴 때 이제 아버지께서 연탄 배달하고 저도 연탄 같이 배달하고 막 이렇게 막 부유한 주변에 뭐 이렇게 뭐 그 옛날에 막 구급차 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집에 제가 또 배달도 하고 아주 잘 사는 집에 배달하다 보니까 아 내가 부자가 되겠다. 아 저 연탄집 아들이야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 자존심도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런 게 강하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난 부자가 돼야지.
1: 그럼 그때부터도 예. 1조 사업가가 목표셨나요?
0: 대학교 됐을 때 성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그때 부산에 가면 항영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자봉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탐캡슐을 묻었어요. 그래서 한 30년 뒤나 40년 뒤에 나의 목표를 적었거든요. 거기에 연매출 1조를 적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를 다시 어디에 묻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찾아가도 어디 볼에 묻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위치도 찾아낼 수 없어요.
1: 예. 아, 꿈만 이루면 되니까요. 그렇죠?
0: 아, 예, 예. 예. 예.
2: 그 대표님이 굉장히 뭐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예. 하시는 스타일이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 공부도 좀 잘 하셨나요?
0: 아, 학교 나올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뭐냐면 수음이 양가였거든요.
1: 네.
0: 제가 양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침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1: 전개가 특이하긴 한데. 네.
2: 중고등학교 때는 어떠셨어요?
0: 아, 중학교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 때는 이제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한 반에 68명이고 등수를 처음 봤는데 58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난 진짜 돌인 같다, 이거. 심각하네. 58 때 그걸 보고 재래시장 가서 바늘을 샀어요. 바늘을 사가지고 잠이 오면 눈 밑에 있잖아요. 이게 딱딱딱 찌르면서 한 10일 연속 잠을 한 번도 안 잤어요. 거의 안 잤어요.
1: 공부만 하신 거네요?
0: 그러니까 뭐 달달 뛰었죠. 그렇게 했는데 다음 시험에 28등 난 거예요.
1: 많이 올랐네요.
0: 다행히 신이 저를 안 버린 게 암기 과목, 영어나 그런 거는 거의 상위 클래스였거든요.
1: 외국 바이어들이나 손님들 예. 만났을 때 예. 돌침대를 팔기에 수월하시겠어요?
0: 예. 아, 저는 뭐 저 지저스 크라이서스죠. our company is specializing in thermal products such as thermal stone bed and thermal mattress and thermal other diverse products. If you become our global partner in your country, I'm sure I can make you billionaire.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합니다.
2: 영어도 약간 한국말 하시네요.
0: 맞아요.
1: 약간 기세로 하시는데요, 기세로?
2: 부산 사투리로. 네.
0: 맞습니다.
2: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대표님의 성향과 이런 걸 봤을 때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실 분이에요. 외국어를. 왜냐하면 외국어는 사실 기세거든요.
0: 맞습니다. 제대로 간파하셨네요.
2: 네, 우리 대표님은 네. 누구를 만나도 말씀을 잘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뭐
0: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이게 프리토킹 학원 다닐 그런 돈도 없고 해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면서 밖에 나가면 외국인이 보이잖아. 제가 뛰어가가지고 헬로 이러면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 나이스 미츠 이러거든. 그 다음 이제 애가 나이스 미츠 나이스 미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무슨 단어를 할지 몰라서 굿바 이러면서 갔어요. 그럼 헬로 나이스 미츠 그다음 what's your name? My name is Smith 이러면 My name is Misari 그다음에 굿바 이렇게 그런 식으로서 약간 매일 이렇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아주 영어를 전투적으로 배웠죠.
2: 아니 그 영어 말고도 뭐 특별한 네. 능력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다.
0: 아 예 여기 신문이 막 이게 너무 오래돼가 이게 지금 30년 전에 신문이.
1: 와 오 크게 났네요.
0: 전체로 났었고. 이게 그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1: 이분이세요?
0: 네, 접니다. 좀 약간 이상하게 나왔어요. 얼굴이 뭐 무슨 ET처럼
1: 나요. 지금이란 느낌이.
2: 취직, 공부, 도서관에서만 하나, 지하철서 면접 담력 키워요.
0: 제가 나중에 큰 기업이 되면 100명, 1000명 앞에서 대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강했다 해서 제가 스피치를 많이, 자기 개발을 많이 했죠. 부산역까지 가가지고 대합실에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 있더라고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서 제가 나중에 기업가가 되고 싶은데 말하는 그런 거를 제가 잘하더니 저한테 5분만 시간 주세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몇백 명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판단했던 게 여기서 내가 도망치고 여기서 내가 피한다면 내가 원하는 사업가, 조그만 사업가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말이 막히면 또 팝송도 부르고 빌리 조의 아니스트 아니스티 Such a lonely world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노래를 했죠. 제가 수아 209회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처음에 펩톡이라는 게 있었어요. 펩톡. 그러니까 자신감을 일으키는 그런, 그리고 잘된 일, 그리고 뭐 가족들하고 행복한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1: 그러면은 예.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사업을 좀 시작하신 건가요?
0: 아닙니다. 그 대학교 그때 이제 졸업할 때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돈도 없고 그래서 직장을 제가 잡았는데 이제 세계너의 팬티 BY 컴퍼니. 네.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연수원에 가서 이제 우리 동기들 서른 몇 명하고 이문단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발표하라는 거예요. 네. 그 애들 그때도 덜덜덜 떠는 거예요. 다. 그래서 덜덜 떠는 이제. 근데 저는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동학리 from Busan, second largest city. I want to do international business because I like English. I love English. Please choose me.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회장님이 저 자식 미국 부서로 연행 가. 그 미국 부서에서 일을 했죠.

0: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큰 뜻을 품고 바로 그만뒀죠.
1: 무슨 얘기예요? 저도
0: 1999년 29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창업을 했죠. 제가 그때 4989.net이라고 해서 여기서 물건 떼고 여기서 물건 떼고 여기서 물건 떼고 해서 그 사이트 국내 쇼핑을 만들었죠.
2: 지금이야 사실 뭐 식재료까지 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에는 좀 생소했을 것 같아요. 그건 꽤 잘 됐을 것 같은데.
0: 제품을 처음에 한 뭐 100개 올리다가 나중에 1000개 올리다가 막 나중에 만 개 뭐 갑자기 물건이 잘 나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했는데 통장 현금이 4억이 있었어요.
2: 인터넷 쇼핑몰을
0: 네,
2: 만드셔서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거네.
0: 네, 그래요. 성공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걸로 다 블랙홀처럼 고깃들이 그걸로 다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모르고 광고비도 더 투자하고 더 해가지고 나중에 통장에 보니까 깡통 계좌가 되어있더라고요. 창고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2: 그럼 뭐 그때 이제 사업을 접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0: 그나마 그래도 제가 옥매트를 그래도 종합 쇼핑몰에 많이 나갔거든요. 물건을 떼왔지만.
2: 네.
0: 그래서 이 옥매트가 한국에서 잘 나가니까
1: 네.
0: 분명히 외국에도 잘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다 번역하고 올렸는데 한 몇 달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서 이메일이 엄청 날라고 심지어는 전화까지 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사리 유드 매트리스를 수입하고 싶다. 나는 너한테 물건을 보내지 않겠다.
1: 왜요?
0: 그리고 무작정 100몇

0: 항상 아침에 또 와서 보세요?
1: 예,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오는 게 제 루틴입니다. 요새 최근에 나가는 모델들이 어떤 모델들이 나가는지를 알아야지 영업부 팀들하고 얘기도 하고 마케팅 팀하고 이제 회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챙길 게 많습니다. 좋다, 좋다. 이해 잘하는 애다.

0: 1분 정도 딱 세수만 해. 잠이 확 깹니다. 피디님도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졸리다이어 뒤에서 한, 뭐 헬스 한 뭐 10개, 20개 하고, 또 여기 있으면 졸리니까 저쪽 가서 또 책을 읽거든요.
1: 확실히 말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말의 힘. 오롯이 나는 스피치에만.
2: 거의 모든 책이 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트 뭐 다 지금 보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책을 아, 지금
0: 예리하십니다. 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1: 공통점?
0: 제가 좋아하는 게 1조잖습니까?
1: 네.
0: 1조 이상 가지고 있고요. 매출은 뭐 몇백조. 그래서 저는 이런 성공한 선배들의 그런 사발때는 어떤 고민을 했는지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2: 이동학 대표님. 그럼 돌침대는 언제부터 파시기 시작한 거예요?
0: 아, 돌침대는 제가 2008년도부터 네. 판매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작은 제품을 계속 팔고 하니까 막 돈이 되질 않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고령화 시대고 앞으로 실버 제품이 분명히 이게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한 거예요.
1: 네. 돌침대 공장을 차리셔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공장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떼와서 이제 우리 브랜드 좀 달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2: 좀 잘 팔렸나요, 처음?
0: 처음에 돈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윤이 작은 거죠.
1: 아.
0: 광고비 주고 뭐 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임대비 주니까 나중에 계산한 거 적자더라고요.
2: 그러면 적자가 계속 예. 그럼 쌓였을 거고.
0: 맞습니다.
2: 그럼 빚도 좀 생기셨겠네.
0: 정신 차려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30억 넘게. 30억 넘게. 14년간. 적자.
2: 빚이 30억이면.
0: 예. 안 담았죠.
2: 참 답답하셨겠어요.
0: 답답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걸 어떻게 이게 이 긴 터널을 어떻게 탈출할까?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제일 힘든 날이 월급 주기 일주일 전 통장에는 잔고가 없고 직원들 월급 못 줄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장으로서 마지막 다짐입니다. 다행히 제가 직원들한테 월급을 한 번도 빌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업체 사장님한테 결제할 거를 좀 일주일만 좀 연기 좀 시켜달라. 지금 직원들 월급을 먼저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죠. 직원 월급을 실패 보면 안 되니까. 왜 직원 월급을 실패를 보면 이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고 오너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 안 돼. 회사를 팔고 모든 걸 다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월급을 막아야지. 그래서 사업하면 안 돼.
2: 이제 40대에 빚만 한 30억.
0: 예.
2: 굉장한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의 그렇죠. 위기일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2: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0: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공급하시는 분이 다른 사업에 이제 그렇게 집중하고 싶다. 이 돌침대를 좀 이렇게 좀 이동학 사장이 좀 인수하는 게 어떠냐.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8억 7,500이더라고요.
2: 그럼 빚이 있는데 공장을 어떻게.
0: 빚이 30억인데 그걸 인수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1: 안 되죠.
0: 불가능한데 그래서 그 하나는 행장님한테 한번 편지를 뭐 감동의 편지라도 좋고 뭐 나름대로 뭐 손으로 자필로 적었거든요. 행장님 지금 제가 거래를 작게 하지만 지금 고령화 시대고 돌침대는 반드시 됩니다. 만약 신용대출을 해주시면

0: 절대 은행을 배신하지 않겠다. 다른 은행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인하고 있잖아요. 보냈거든요. 그리고 한 1주, 2주 뒤에 이제 왔는데 그 은행 부지점장에서 전화 온 거예요.
1: 네.
0: 사장님 됐다는 거예요.
1: 오.
0: 이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이거 드라마 같은
1: 손편지로.
0: 손편지. 그래가지고 4개월 받은 거예요. 그 무담보로.
1: 모자라잖아요. 모자라인데.
0: 그래가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잔금을 12개월 무이자로 좀 해주세요.
2: 나눠서 할부로.
0: 할부로 좀 해주세요. 삭 웃으면서 그분이 또 마침 또 돈이 또 많으신 분이라 또 이게 또 내가 또 딱하기도 해가지고.
2: 아니, 그리고 그동안 뭐 거래한 어떤 신용도 있고 뭐.
0: 좋게 봤어요, 저를. 좋게 봐서. 그까지 또 오케이를 해주신 거예요.
2: 공장을 인수하니까 네. 뭐 좀 사정이 좋아졌어요.
0: 제가 약간 재주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안에 만드는 열판을 분해해가지고 핵심적인 걸 넣고
1: 네.
0: 그다음 불필요한 걸 빼고 품질 좋으면서 싼 데를 또 찾아내고 해서 원가를 30% 이상 절감해서 2017년도에
1: 네.
0: 인수를 하고 12월 말에 결제를 다 했어요. 그해 겨울에 월천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마지막 본 8천만 원 송금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1: 얼마나 잘 팔렸던 거예요?
0: 18년도에 마에백인 100억을 넘겼어요. 그 다음 해 19년도에 240억을 넘겼어요. 한 달에 만 대가 나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1만 대. 야근에도 막 계속 돌리고 기사님들 100명을 전국에 세팅해서 하루 500대 설치했어요.
2: 그럼 공장을 직접 인수를 해서 돌침대를 생산을 한 게 그야말로 네. 신의 한 수였던 거네.
0: 신의 한 수였죠.
2: 네.
0: 신의 한 수였죠.
1: 빚도 다 청산하시고.
0: 빚도 이제 2020년도에 제가 다 청산했죠.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2: 그 30억 빚 다 갚고
0: 예.
2: 그야말로 여기 땅 사고 건물 짓고 뭐 해가지고 일로 이사를 오셨잖아요.
0: 예, 맞습니다.
2: 전에 비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0: 아파트도 3년 전에 장만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2: 대표님이 3년 전에 마련한 집 맞죠?
0: 맞습니다.
2: 네.
1: 그 30억 빚을 다 갚고 내 집 마련하셨을
0: 네, 그렇죠.
1: 때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0: 아유, 말로 표현을 못하죠. 전세, 월세도 아니고 제가 직접 산, 구매한 제 집입니다.
1: 맞습니다.
0: 제 집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2: 예, 예.
0: 진짜 입 돌아가겠다.
1: 내가 봤던 거다.
0: 아, 예.
2: 이건 뭡니까?
0: 이거는 흑소파입니다.
2: 이건 흑소파. 마루에 TV도 안 다셨어요?
0: 오로지 찜질. 찜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1: 오로지 난 찜질만 한다, 집에서.
0: 찜질이 최고의 그냥 힐링입니다. 돌침대 사장이 이 정도는 깔아놔야지, 이게 돌침대 사장인지. 한번 앉아보시죠.
1: 앉아보시죠. 다르기 때문에. 따뜻하죠.
0: 하면 몸이 노골노골로가서 밖에 지금 추운데.
2: 여기는 예. 지금 흑소파.
0: 흑소파입니다. 네. 아유, 찜질방 같지 않아요?
1: 네.
0: 회사도 찜질방이고 집도 찜질방이니까.
2: 그러니까 이게 돌로도 지지고 흙으로도.
0: 그렇죠. 네.
2: 안방으로 한번 저희가.
0: 아유, 예.
2: 예.
0: 짜잔.
1: 짜잔. 이게 안방이에요?
2: 각방 쓰세요?
0: 각방 쓰냐, 이거 제가 네. 새벽에 4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자는데, 와이프 자는데, 네. 그래서 막 이게 부실거리고 막 이러면은, 네. 또 이게 불도 켜기도 많으니까, 네. 우리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2: 여기 바닥도.
0: 바닥도 제가 좋아하는
2: 돌로. 건데. 돌로. 네.
0: 모든 게 돌로 통하는 거.
1: 돌 보통, 세상이네요, 돌 세상.
2: 보통 아파트에는 돌로 잘 안 하는데, 마루는 모르겠는데, 이거 방은 잘 돌로 안 하는데.
0: 그렇죠. 네. 전 돌을 볼 때마다 이게 뭐, 전 다 돌로 보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요. 보면 짜잔! 이래서. 뭐, 옥이 섞여 있는 돌침대인데. 예.
1: 좋은 걸로 쓰시네요.
0: 예, 제일 좋은 거로 제가.
1: 네.
0: 그래서 제 몸이 건강한 게 중요하니까.
1: 그래야 또 1조 예. 달성하니까.
0: 아유, 당연하죠.
1: 네. 여기 뭐 깔끔하게 어 금고.
2: 맞네. 금고에는 뭘 넣어주셨나요?
0: 어 보물이 있습니다.
1: 보물이요? 아, 보물이요?
2: 한번 봐도 될까요?
0: 아 이게 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거 특히 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2: 예예. 예. 예.
0: 자 비밀번호 보지 마시고 딴 데 보시고. 아우 열렸습니다 이거. 열렸습니다. 아, 제가 꺼내겠습니다.
1: 봉투가 많은데요?
0: 출장비 남은 거고 저거는 보물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보물이 있거든요. 어... 짜잔 두 가지. 자 두 가지 얘가 또
2: 딱 보니까 케이스 금인데.
0: 네. 오 역시 센스. 네. 센스가 있으시네. 짜잔. 황금 황금 열쇠. 황금 열쇠입니다. 황금 열쇠.
1: 이거는 네. 어떻게?
0: 이제 사업이 제일 힘들 때 네.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네. 이거를 좀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 써라. 네. 제가 판매를 하지 않고 너무 소중한 선물이라. 네. 그래서 이거를 보관했는데 그때 안 팔길 잘했습니다.
2: 네, 엄청 올랐죠.
0: 지금 금값이 막 몇 배로 올라가지고.
1: 야, 5돈 잘했네요.
2: 5돈 되나요?
0: 아니 10돈.
2: 10돈.
0: 예.
2: 10돈이면은 그때 만약에 뭐 한 2,300만 원이었다면
1: 지금은
2: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0: 맞습니다.
1: 네. 아버지가 귀한 선물 주셨네요.
0: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몇 배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아까 뭐 자기합 수표인데 제가 나름대로 이거를 연매출 1조가 목표니까 제 마음의 그런 다짐하고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적어서 소중한 이런 목표이기 때문에 금고에 몰래
2: 네.
0: 저희 꿈이 들키면 안 되니까 네. 몰래 딱 숨겨놨죠.
2: 하여튼 이 방에는 네. 뭐 다 그런 거란 거 아니에요.
1: 상품과 돈과
2: 우리 이동학 대표님 부지런히 일을 하시면서 백만장자가 되셨는데 근데 그 나눔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0: 제가 그러니까 진짜 힘든 독거르신이 80세에 넘으시고 진짜 뭐 자식 왕래도 없고 이런 진짜 힘드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힘들어요. 반지에 살고 그다음에 겨울에 난방비 걱정하거든요.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는데 진짜 힘들고 추운 그 방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힘든 분에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오시는 거예요?
3: 사용 방법. 이 가운데 전원 가운데 껐다 켰다고요?
4: 껐다 켰다 하는 거.
3: 네, 간단하게 껐다 켜고.
4: 너무 감사해. 아유, 이거 너무 좋아서.
5: 해주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4: 돈이 필요도 없고 이게 너무 좋고

0: 받고 나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1: 엄청 좋아하셨죠. 엄청 좋아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우시는 거예요. 자식도 안 해줬는데 해줬다고.
2: 사실 어르신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형편이 어려우시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난방비 걱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춥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까지 기부한 돌침대가 총 몇 대신가요?
1: 지금까지 1399대.
2: 1399대. 네. 그 앞으로 목표가 돌침대 1만 대 기부시라고요?
1: 예, 네, 맞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때 영리 추구만 하고 매출만 추구하고 기업의 그런 순익만 챙기면은 이젠 단순한 기업이 되지만 사회 환원을 하면 멋있는 인격을 갖춘 그런 기업이 된다고 생각해서 만 대, 2만 대, 3만 대까지 계속 가고 싶은 게 목표죠.
2: 우리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요비에 연매출 1조 한 돌침대 사장 1만 대 기부하고 고이 잠들다. 그게 비석에 이렇게 새기면서 아 이게 근데 비석도 돌로 돼 있어.
0: 딱이다. 그렇죠.
1: 예, 그래서 저희의 목표가 연매출 1조 그리고 돌침대 기부 설치 1만 대 목표이기 때문에 저의 전성기는 오지가 않았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와!
0: 얘가 뭐 하는 건가요?
3: 칠칠가불병제 시물제 재물제
0: 장명연구소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지어야
4: 6만 명의 이름을 지어준 이름부자입니다.
5: 20년 정도 연구를
4: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의 이름이 그냥 박대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5: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제 삶에 대해서 우구심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우구심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0: 분노와 공포를 줬던 종로 개학대 사건을 아시나요? 폐지 수레를 끌고 다니던 이 남성은 개들에게 욕설은 물론 무자비한 폭행까지 퍼부었는데요. 아이들의 발목을 잡은 건 새사슬. 이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의 구조 요청이 있었지만 새사슬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계속된 설득과 회유로 마침내 아이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 악몽 같았던 폭행에서 벗어난 아이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새사슬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아이들. 과거의 아픔을 회복한 채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땡볕 더위가 가고 화창한 가을이 왔어요. 오늘의 주인공도 가을나들이 중이라는데요. 울긋불긋 가을꽃 구경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교육 때문에 이곳을 찾았다는데요. 자, 눈 크게 뜨고 주인공 찾아봅시다. 후드는 아니고 피숑도 아니고 혹시 에이 아니네. 근데 너 좀 귀엽다. 이때 눈길을 사로잡은 범상치 않은 녀석.
1: 따루야.
2: 어, 새나기다. 저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3: 빨리 괜찮아, 가자.
0: 그나저나 오늘의 주인공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이 친구? 꼬리도 축 처지고 어딘가 어색한 모습의 황구.
1: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옳지.
0: 피디님, 빨리 확인해 보시죠.
1: 그래, 잘했어.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새내기 제작진인데요.
1: 안녕하세요.
4: 이 아이 맞나요?
1: 네, 맞아요.
4: 안녕.
1: 말이에요.
0: 드디어 찾았다. 웃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인 나리.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1: 이거 하나 주시겠어요?
4: 아, 그럴까요? 자.
1: 옳지.
4: 어머.
1: 잘했어.
4: 조금 약간 견제는.
1: 네, 원래 낯선 사람을 엄청 좀 무서워해가지고. 근데 이 정도는 많이 나아진 거예요.
4: 아, 그래요? 네. 이전에 더 심했어요?
1: 네, 아예 낯선 사람이 주는 간식은 관심도 안 가지고 했었는데.
4: 간식 먹을까요?
1: 이렇게 핸드폰을 보세요. 이렇게.
4: 간식.
1: 옳지.
4: 옳지. 옳지. 아주 잘하네.
1: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발톱이.
4: 아니, 괜찮아, 괜찮아.
1: 유책선. 옳지.
4: 옳지. 아이고, 잘했다.
1: 잘했어.
4: 아이고, 잘했네.
0: 올 4월 가족이 된 나리와 보호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덕분에 나리의 행복 지수는 딱 봐도 알겠죠.
3: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1: 네.
3: 나리 불러주세요. 나리. 나리.
0: 오구 오구. 오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어이구 잘해.
4: 어때요, 나리 씨?
1: 나리 씨 어때요?

0: 일단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온게 처음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나리한테는 좋은 경험이 된것 같고, 거기에다가 어질리티까지 해봐서 좀 아주 즐기지는 못했지만 천천히 조금씩 해나가면은 나중에는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1: 호프지, 일로 와봐.
2: 내친 김에 지그재그 장애물도 도전?
1: 옳지.
2: 아직은 조금 어색한 것 같죠?
1: 옳지.
0: 뭔가 저런 구조물을 무서워하진 않아, 따로는.
3: 맞아.
0: 근데 나리는 이제 새로운 구조물 좀 무서워해가지고.
2: 따로요? 아, 아까 그 친구. 나리와는 무슨 사이죠?
0: 아, 저희 어머니시고요. 여기 따루라고 저희 첫째 강아지예요.
2: 아, 나리와 한집 사는 오빠였군요. 따루야, 반갑다. 그러고 보니 둘이 커플룩이었네. 자, 이제 훈련도 끝났으니 나리의 새 집으로 가보실까요? 나리 입양과 동시에 새 집으로 이사 한번 보자. 나리를 위해서 큰 결심하셨다는데요.
4: 짜랴, 저희가 다음에 들어갈 테니까 혹시 제작진분들 먼저 들어가 주시겠어요?
2: 깊은 뜻이 있겠죠?
5: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나리 새로 괜찮아.
2: 아하, 새나게 보셨구나. 맞습니다. 짖는 아이들에겐 이 방법이 최고. 근데 나리는 캔넬로 바로 들어가네요. 너무 신나게 놀았나? 미소 천사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디님, 나리 기분 좀 풀어줘봐요.
6: 안 답답해 거기? 이리 와. 응. 싫어?
2: 그래.
6: 옳지, 옳지,
2: 옳지,
6: 옳지.
2: 옳지, 옳지.
6: 옳지.
2: 그러나
6: 나오자.
2: 나올
6: 싫어.
2: 생각이 없나 봅니다.
4: 따로.
6: 따로가 먹을 거야? 따로 다 먹어.
4: 따로 다 먹었다, 나리야.
2: 집과 밖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 나리의 속마음이 뭘까요?
0: 일단은 여기가 자기가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냥 거의 이 안에만 있었다시피 했고, 최근에서야 조금씩 여기 나와가지고 한 반반 정도? 거실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반, 캔넬 안에 있을 때 반, 이렇게. 따루는 펫샵에서 분양을 받은 친구예요. 내가 선택 잘못했던 거를 좋은 영향으로 바꿔보자 해서 유기견 쉼터 봉사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제 봉사를 한 2년째 다닐 때 그때 구조돼서 쉼터에 들어왔던 친구거든요.
2: 쉼터에서의 인연이었군요. 사람들을 분노케 했던 개 학대 사건의 피해견 나리. 쇠사슬에 묶여있던 다른 개들도 모두 나리의 가족이었죠. 한 공간에서 지내게 된 다른 가족들과 달리 나리는 홀로 쉼터에 입소. 두려움 때문인지 마당에서 생활하던 나리와의 첫 만남은 지금도 생생하다는데요.
0: 어디에 갇혀 있거나 이러면은 불안한 목소리도 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첫 만남이 있었는데, 학대당한 친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잘 다가오는 거예요. 주 1회 이상은 만났었어요. 자주 가다 보니까 더 많이 산책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좀 교감이 되고 약간 친구 같은 존재?
1: 뭐야? 손 줘야지.
2: 보호자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나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1: 옳지.
2: 차츰차츰 발랄해지더니 짠! 미소 천사로 변신. 정말 이쁘죠? 보호자에게도 나리와의 만남은 설렘 그
0: 갈
2: 자체.
0: 때, 아, 나리가 마당에 있겠지? 이러면서 좀갈 때도 좀 기분 좋게 갈수 있었고. 그래서 더 친했었던 것
2: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집에 데리고 가고 싶고. 하지만 보호자에게도 둘째 입양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나리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0: 뭔가 음식물을 던지거나 막 이런 병 같은 거를 던져서 깨져 있거나 그런 거를 또 나리는 주워서 먹고 있고 그 간식을 먹겠다고 싸우다가 좀 뭐 귀도 다치고 이렇게 다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만약에 데려올 거라면은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는 게 그래서 더 이상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더 조금 서둘렀던 게 있어요.
2: 입양 5개월 차 애정도 이상무. 새 집에서의 적응도 기대되는데요.
1: 내가 갔다 올 거야. 쉬고 있어. 갔다 올게.
2: 응. 어? 어디 외출하시나 봐요? 따루하고도 격리된 상황. 과연 보호자가 없는 일상은 어떨까요? 어디 가시나 했더니 집 앞 공원? 근데 분위기가 왜 이렇죠?
3: 나를 지금 뚝뚝 흘리지.
0: 그래도 좀 기다리려고 하잖아.
2: 어? 날이 아닌가요? 보호자가 나간 지 1분도 안 돼서 탈출을 시도하는 날이. 야, 다치겠다. 곧장 달려간 곳은 바로 중문 앞. 날이 안 돼, 안 돼. 어우, 발톱 아파, 발톱. 아우, 아파, 아파, 아파. 어우, 내 맘도 아파. 아파, 아파. 나리가 걱정되는지 가까이 다가온 따루. 하지만 나리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보호자와 잠깐 떨어진 건데 울음소리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0: 침도 흘리고 있고 울고 계속 울고.
3: 더 커지네 울음소리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무 발판을 다 뜯어 집어넣고 뭐 배변도 막 오줌도 불안하니까 싸놓고 과연 얘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엄청 하루하루가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2: 나리를 위해 각종 매체는 물론 여러 분리불안 해결책을 공부한 보호자. 하지만 어떠한 방법도 나리의 분리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는데요.
1: 이 나왔어? 아직 안 돼.
2: 오늘은 분리불안 장난감을 준비했는데요. 났다 났다 장난감. 옳지 옳지 반응을 보입니다. 간식 먹는 거 맞죠? 어허 야. 하지만 그것도 잠시. 문 앞으로 돌아간 날이 또 의미 없는 싸움을 하더니 오히려 더 격하게 문을 흔드는데요. 어떻게 코 까질 것 같아. 하지마 어우 문한테 화풀이 하면 안 돼. 언니한테 갈 거야. 갈 거라고.
6: 나리가 이런 상황이면 진짜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실 수밖에 없겠네.
0: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쉬고 있어서 외출이 뭐 잦지는 않았어요. 한 달 뒤면은 이제 직장도 나가야 돼서 이번 달 바짝 훈련 잘 해가지고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있지만 5개월째 제자리 걸음. 늘어가는 건 나리가 남긴 상처들인데요. 세상에, 이게 다 나리가 흘린 침이에요? 어휴, 나리야, 너를 어쩌면 좋니? 곁에서 지켜보는 보호자의 속도 타들어간다는데요. 속도 모르는 나리는 마냥 해맑고.
1: 나리, 무슨 생각하니?
3: 뭔 생각이 있겠어. 너만 있으면 좋은 거지.
2: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찰 중 발견한 나리의 또 다른 이상 행동. 청소 끝나자마자 슬금슬금 나오더니 캔넬로 쏙. 그리고는 꽤 오랜 시간을 캔넬에서 보냈는데요. 나왔다 했더니 또 들어가는 거야? 아니 이렇게 거실이 넓은데 왜 좁은 데 들어가 있는 거죠?
0: 어쨌든 좁은 집에서 여러 아이들을 묶어놨었고 게다가 짧은 줄에 묶어놨었고 입마개까지 해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집에서 그렇게 비좁은 데에서 살았으면은 뭔가 공간에 대한 그런 게 예민할 수 있지 않을까.
2: 밖을 좋아하지만 집에서는 좁은 캔내를 선호하는 나리. 나리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0: 따로 점심 먹자. 기다려. 기다려. 앉아.
1: 그 시각 따로의 점심시간. 따로야, 나리 몰래 먹는 거 아니지? 근데 왜 따로 먹는 거예요? 따로라서?
0: 얘는 주고 쟤를 안 주면 쟤가 또 예민해지고 뭔가 또 와서 살피고 그리고 또 으르렁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같이 동시에 서로 자기 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따로따로 급여를 아예 분리해서 하기 시작한 거죠. 오면서부터는 철저하게.
1: 밥도 따로, 잠도 따로. 그러면 나리와 따로는 언제 함께 있나요?
2: 따로와 나리의 합사가 너무 저는 걱정됐었어요.
0: 그게 거의 뭐 신경 쇠약 걸릴 네. 정도로.
3: 이 집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집에서 어땠어요?
2: 그때 어쨌든 나리가 자기가 쉬고 있을 때 사람이 지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강아지가 지나가면 으르렁거리면서 경고를 해요. 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냥 지나가서 약간 싸울 뻔한 적도 있고. 나리 이리 와. 나리 옷 입자. 나리 이리 와.
1: 옷 입는 게 이렇게나 좋을 일? 표정부터 달라진 나리. 반면 따루는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2: 따루.
1: 반항은 3초면 끝나네요. 따로 생활하는 아이들 위해 산책만큼은 같이 시키려고 한다는데요.
2: 나리가 좀 더 산책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 같고 따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 진짜 즐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산책 자체를. 근데 이제 나리가 나가거나 할 때는 자기도 꼭 따라 나가고 싶어 하기는 해요.
1: 준비 완료! 밖으로 나가볼까요?
4: 가자.
1: 네? 벌써? 나온 지 1분도 안 됐는데?
4: 가야지. 따로야, 일로 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1: 따로야, 나리는 달리고 싶대. 옳지, 옳지. 얼마나 보기 좋아.
4: 아니야, 엄마 아니야.
1: 설마 따로, 너 엄마 바라기였어?
4: 아니야. 엄마인 줄 알고. 따로야.
3: 뭔가 지금 산책이 잘 안 되는
2: 거야. 네. 지금 엄마를 계속 찾는 것 같아요, 밖에서. 나리는 얼른 앞으로 가고 싶은데 따로가 자꾸 멈춰서 안고 갈 때도 있고 그렇고.
1: 이럴 땐 안아야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리는 뛰고 싶은데 그렇지.
4: 엄마 아니지?
1: 다시 산책에 나서보지만 실패. 그리고는 갑자기 꼬리펠러 가동.
0: 따루야, 난리야.
2: 아니 엄마 때문에 아예 가지를 못했어. 걷지를 않아.
0: 어떡해.
1: 이대로 산책이 어떡해. 끝나는 걸까요?
0: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1: 방법은 하나, 각자 따로 산책. 우와, 이렇게 잘 뛰는 아이였어? 닮은 점이 한 개도 없는 개남매. 심지어 따로한테 문제도 있다는데요.
0: 아, 네, 안 돼. 예. 예, 예. 이리 와.
1: 이런 상황이면 나리와 산책이 더 불가능하겠는데요.
0: 저희 큰 강아지나 까만색이나 이런 강아지들한테는 막 그 달려들고 심하게 그래요.
1: 어쩔 수 없이 따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아, 장난감 놀이 하는구나. 산책을 싫어하는 따로를 위한 맞춤 놀이. 집이 그렇게 좋아, 따로야? 아이고, 신났네, 신났어. 뭐야, 벌써 끝났어? 근데 눈빛은 매섭게 돌변. 어딜 보는 거야, 도대체?
2: 지금 서로 보고 있는 거 보여?
1: 나리가 돌아왔구나. 근데 집안 분위기가 영 싸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죠?
0: 따로 여기 있네.
2: 장난감 공이나 인형 같은 걸 보면은 자기 거라고 약간 생각하면서 거기에 달려들어요. 자기가 잡고 싶어 해요, 그 장난감을. 따로도 장난감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둘이 부딪힐 뻔한 적이 좀 있어가지고.
4: 나리야, 나 따로 거야, 따로 거.
1: 이미 기분이 상한 따루. 이 상황이 달갑지 않은 건 나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4: 다른 거? 어떤 거?
1: 장난감 앞에선 절대 양보 불가. 좀처럼 친해지기 힘든 나리와 따루. 이렇게 영영 따로 살아야 할까요? 다음날 아침 특별한 외출을 준비한 보호자.
4: 옳지.
5: 나리 덕분에 여행도 가네. 따루랑 나리 덕분에. 나리, 나리 쳐다봐. 아이고 잘했어.
1: 나리도 기분 좋은지 잇몸 만개. 근데 어디로 가는 거죠? 처음부터 먼 여행지는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차근차근 가까운 곳으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를 찾았는데요. 반려견과 함께 숙박, 이색 체험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답니다. 날이 따로 너무 좋겠다. 워낙 다양하다 보니 보호자들도 심사숙고 중.
6: 산정호수 24시간이요?
0: 여기는 개방된 곳이니까. 산정호수는
6: 그럼 더 좋다. 좀 강아지 없는 시간에 가면.
1: 다 고르셨나요? 더 기다려야 되나 봐요.
2: 비둘기낭 폭포는 원래도 반려견 동반이 됐었어요?
7: 비둘기낭 폭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해진 장소라서
0: 포천만 돌래도 우리가 갈 곳이 많아서 진짜 하나하나씩 돌고 경험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1: 거기다 뜻밖의 선물에 기분 최고! 나리야, 여행하기도 전에 힘 빼면 안 돼!
2: 완전 나리가 좋아하는 거야. 라텍스, 약간 라텍스잖아.
1: 손님, 그만 일어나시죠. 여행 가야죠.
4: 아이고, 예쁘다.
0: 아이고, 예쁘다. 나리는 너무 잘한다. 모델이야, 진짜. 나리는.
4: 나리.
1: 그런데 갑자기 이동장애?
4: 들어가자.
1: 설마 함께 갈 수 없는 곳인가요?
4: 옳지.
1: 아, 모노레일 탑승을 위한 준비였군요. 조금만 올라가면 반려견을 위한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각자 생활이 익숙해져 버린 나리와 따루. 낯선 곳에서 서로 의지하다 보면 친해지지 않을까요? 더불어 보호자가 친해지기 연습도 준비했다는데요. 나리, 따루 준비됐지? 어우, 경치 좋고 분위기 좋고. 먼저 가볍게 한 바퀴 돌고 훈련 시작해 볼까요?
2: 엄마는 이렇게 오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올게.
5: 아, 이렇게 너는 저기 팔자로. 아래로 오고 엄마는 이쪽에 돌고?
2: 엄마 이쪽으로 돌면 나는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서 만나.
5: 알았어, 가자.
2: 딸이 이쪽으로 가자.
1: 천천히 산책을 즐기는 따루와 뛰기 바쁜 날이. 다시 만났을 때 둘의 반응은?
4: 옳지.
1: 아직은 간식이 더 좋은 것 같죠?
2: 옳지. 따루도
4: 잘하자.
2: 옳지.
5: 가자.
2: 옳지. 갑자기. 갈 거야? 알겠어, 알겠어.
1: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요?
2: 나리의 그런 분리불안이나 고립불안 부분이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 그거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5: 넷이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같이 어우러져서 좀 행복하게 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불과 2년 전 지독한 학대를 겪었던 날이 행복은 멀어 보이는 꿈이었는데요. 보호자의 노력으로 웃음을 되찾은 지금 행복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나리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설쌤. 어서 오세요.
8: 오늘 만나는 친구가 학대를 받고 보호소에서 2년 동안 입양을 못 가던 아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사람한테 받은 상처 저희가 한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가보시죠.
1: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2: 안녕하세요.
8: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4: 나리야.
8: 안녕.
4: 인사드려.
8: 새나게 하면서 이렇게 밖에서 만나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2: 아,
8: 네, 약간 우리 보호자님들이.

0: 요청하셨다고 하던데?
1: 네.
0: 전 약간 알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1: 일단 새마개에서 그걸 봤어요.
0: 그쵸?
1: 네.
0: 애들이 집에 있을 때 저희가 쏙 들어가면 좀 많이 흥분하죠?
1: 네,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밖에서 만나고 들어가면?
2: 훨씬 낫죠.
0: 훨씬 낫죠? 아, 너무 좋은데요? 나리는 지금 조금 제가 앉아서 가까워져서 좀 긴장한 것 같기도 해요.
1: 네, 평소에 겁이 많아서
0: 그쵸?
1: 낯선 사람을 좀 무서워하고.
3: 나도 F 같아봐, 선생님.
0: 한번 들어가 볼게요.
1: 네.
0: 따로가 빨리 가고 싶어.
1: 가자,
0: 가자.
1: 나리, 일어.
2: 가자, 같이 가자. 왜? 무슨 일이야, 나리야?
1: 아니야, 나리야.
4: 설쌤 표정도 심상치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과거 학대 속에 살았던 나리. 설쌤도 화나죠? 그쵸?
0: 뭐? 어떤 사람이에요? 뭐, 저 EBS인데 욕할 뻔했네?
1: 좀그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해요. 이제. 뭐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걸로 묶어 다니고 좀막 입마개 씌우 집에서도 입마개 씌운다든지 쇠사슬로 묶어 다니면서 좀 방치를 한다든지 뭐 음식도 뭐 짬밥을 준다든지 여기저기 신고도 하고 그랬어서 유명했다고 하거든요.
0: 개라는 동물을 아무나 키우게 하면 안 돼요.
1: 맞아요.
0: 뭔가 진짜 시험을 본다거나 세금을 걷는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진짜 법적으로도 짬밥을 먹는 거는 불법입니다. 짬밥을 주는 건 동물 학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딱 봐도 나리 같은 성격에 그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자기 살기 위해 반항하는 게 아니라 학습성 무기력증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혼나고 맞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리가.
1: 근데 그 학습성 무기력증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나리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4: 특히 나리의 캔넬 사랑은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하루의 대부분을 캔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0: 지금 데리고 온지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
1: 5개월 정도.
0: 5개월? 시간은 걸리지만 나리가 점점 좋아질 거예요. 저랑 솔루션을 하거나 치료를 해나가면서 중간에 보이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게 뭐냐면 자기 표현이에요.
1: 저도 그걸 바래요. 따로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찡찡대고.
0: 네.
2: 해달라고.
0: 자기 표현을 한다라는 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뢰감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고 내가 편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가족한테는 사실 그래도 되잖아요.
1: 그러니까.
4: 하지만 밖에서는 180도 달라지는 날이 보호자와의 교감 덕분인데요.
0: 아주 바깥에서는 진짜 표정도 달라지네. 데리고 오시기 전에도 자주 보러 가셨나 봐요?
1: 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갔어요.
0: 진짜요?
1: 네.
0: 잠깐만.
2: 거의 쉼터에다 놓고 키운 수준이죠. 자기가 입양 못하면 자기가 쉼터에서 살겠다고 했어요.
0: 보호소에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1: 2022년 8월에 입소를 해서
0: 네.
1: 2024년 4월에 나왔으니까 1년
0: 오.
1: 8개월 정도.
0: 1년 8개월.
1: 네.
0: 근데 이렇게 성격 좋고 한 아이가 꽤 오랫동안 입양을 못 가고 있었네요.
1: 네, 문의가 한 건도 없었어요. 정말 한 건도 없었고. 나리가 처음에 원래 해외 입양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저희가 포기를 했어요. 아, 얘는 해외는 못 가겠다.
4: 궁금하시죠, 설쌤? 바로 분리불안 문제 때문입니다.
0: 야, 이렇게 얌전한 애가 증상, 아이고, 다치겠다. 분리불안 있는 친구들한테는 문을 닫거나, 그러니까 방문을 닫아놓고 방 안에다 두거나, 안전문을 해놓거나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나리가 왜 저러는지, 나리의 행동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뭘까요?
1: 나가고 싶은 거.
0: 왜 나가고 싶죠?
1: 보호자를 따라가고 싶어.
0: 맞아요. 무조건 보호자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아직은 이 집에 대한 확실한 안정감은
1: 아직 없어.
0: 없다. 여기에서 이렇게 얌전히 있을 수 있는 거는 우리 가족들 때문이다. 떨어져 본 연습도 못했어.

0: 그리고 무섭겠죠. 한편으론 지금은 그럴 거예요.
1: 혹시 떨어지면 다시 만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은 당연해요.
2: 그러면요, 설쌤. 나리가 너무 캔내리만 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0: 그렇다고 지금 이 상태가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3: 자기가 어쨌든 편한 데에서 있겠다는
0: 맞아요.
3: 거니까.
0: 그리고 제가 계속 관찰했어요. 편해요.
2: 나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보호자님, 설쌤, 칭찬해 주세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네요.
0: 와, 진짜 우리 요즘 그런 얘기 뉴스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전문적이지 않은 전문가가 자꾸 매체에 나오는 게 문제다.
3: 왜냐면 사람들은 그거 보고
0: 맞아요,
3: 전문가라고
0: 따라해요.
3: 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0: 논문이 있어요. 개를 무시하면 분리불안이 심해진다.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나 기다리고 드디어 왔어 하고 갔더니 막 밀어내요. 그리고 왜 이러지 하고 앞에서 기다렸더니 막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요. 얘가 그게 거절의 의사표현이라는 걸 알아요? 더 달라붙어야죠.
3: 언니 키우고 뭐 침대 같이 자고
0: 아무
3: 그래서
0: 상관없어요.
3: 그런다고.
0: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정말 잘못된 얘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침대에서 같이 자는 그룹과 같이 자지 않는 그룹에서의 분리불안의 발생률은 차이가 없어요. 같이 자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 모두 잘 들으셨죠?
0: 우선 학습성 무기력증과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도랑도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걔들의 시선에서는 어렸을 적에 살아보지 못하면 좀 뭔가 어색하거나 불안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되게 많아요. 뭐 명암의 변화도 그렇고, 그리고 뭐 소리도 그렇고, 바닥의 미끄럼도 그렇고, 아니면 미끄럽지 않아도 내가 밟아보는 게
3: 감촉이라는
0: 감촉이
3: 게.
0: 이상하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리는 사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 나리와 따루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장난감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같이 노는 건 꿈도 못 꾼답니다.
0: 나리!
3: 여기 있네? 아니야. 따로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있을 때?
0: 그렇죠.
3: 그러면 좀.
2: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0: 얘네들이 그렇게 안 싸울 거고요. 그리고 싸워도 크게 다치진 않을 거예요.
3: 그러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안 봐도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3: 너무 막.
0: 그러니까 으르렁이 난 싸우기 싫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마요. 싸우기 싫다라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요. 싸우고 싶으면 으르렁 안 해요. 그냥 가서 물어버리지.
4: 근데 이제 공포심. 이제 한번 붙어서 물릴까 봐.
0: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4: 네.
0: 오히려 그러면
4: 저희가
0: 얘네들이
4: 더.
0: 더그 긴장감에 뭔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조합도 괜찮고요. 아이들끼리도 규칙을 만들어 보고,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2: 함께 산책하는 것도 불가능. 산책 좋아하는 나리는 매번 따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다른 개들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따루가 걱정됩니다.
4: 안 돼, 예.
0: 바깥에서 흥분도가 좀 높아요. 네. 그래서 흥분도 자체가 조금 높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전형적으로 개들이 좀 무서워할 만한 요소들에 대부분 다 반응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책 줄이라는 요소도 있어요. 줄이 없으면 내가 피하면 돼요. 근데 줄이 있기 때문에 못 피해서.
4: 더 그냥 짖는 걸로 이렇게.
0: 동물이니까 오지 말라고, 개니까 오지 말라고 짖는 거죠.
3: 할수 있는 걸 하는 거구나.
0: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봤을 때 희망을 좀 봤거든요.
4: 따로 가요.
0: 네. 잘 먹는 친구잖아요.
3: 아, 간식.
0: 네.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2: 따로의 솔루션은 잠시 후에. 좁은 집이었지만 가족들과 헤어진 적 없었던 날이 그래서 분리불안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는데요. 그래도 설쌤, 날이 나아질 수 있는 거죠?
0: 특별한 교육 같은 거막 열심히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실전 연습을 꾸준하게 시켜주면서 예측 가능성만 심어주면 돼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연습을 하세요.
3: 2번, 3번. 연습을 약 먹이고.
5: 네. 네.

0: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항불안제를 먹이고 많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황을 직접 경험을 할 거고, 그러면서 예측 가능성을 나리 스스로 배워나갈 거예요. 우선 이제 나리가 왔잖아요. 다견가구가 됐잖아요. 다견가구가 꼭 해야 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딱 봐도 성격이 차분히와 조급히. 네. 자, 우선은 1단계부터 차분하게. 지금 우리가 그래도 따루를 먼저 줄 거예요. 그러면 나리한테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고 따루한테 줄 거야. 나리, 기다려. 주면서 옳지.
1: 바로.
0: 잘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로 가야겠죠? 따루, 따루. 간식 보지 말고 나와봐. 기다려. 옳지. 우선 1단계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 굳이 쟁취할 필요 없다. 조급할 필요 없다를 보호자가 보여줘야 돼요. 빨리 기다려.
2: 기다려 훈련을 통해 아이들끼리 규칙을 심어주는
0: 따루 주고 잘
2: 훈련인데요.
0: 기다린 나리한테 옳지.
2: 근데 조급히 따루는 산만 그 자체.
0: 기다려.
2: 그래도 보호자분들은
0: 기다려.
2: 차분히 기다려주세요.
0: 옳지. 보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먹는 걸 봐야 돼요. 네. 그때 막 뺏으러 오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명확하게 막.
2: 보호자도 도전해 볼까요?
1: 기다려, 기다려, 따로 기다려, 나리 기다려. 옳지,
0: 그렇지.
1: 잘했어.
0: 옳지. 한번
1: 옳지,
0: 쳐다보죠.
1: 잘했어. 네, 따로
0: 얘가
1: 따로
0: 더
1: 쳐.
0: 확실히 템이 많을 거예요.
1: 맞아. 얘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0: 네.
1: 얘는 꼭 쳐다보더라고.
0: 확실히 따로가 더 템이 많아요.
1: 꼭 확인해.
0: 상대방 아이가 뭔가 먹는 걸볼 때, 사실 머릿속에서는 좋은 감정은 들지 않을 거예요. 나도 먹고 싶다. 근데 오히려 그걸 봤을 때 좋은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간식을 하나만 둘 거예요. 그리고 누구 나와 하면 누구만 나와서 먹어야 돼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의. 절제력도 최상이고, 그리고 보호자의 리더십이 가장 높아져 있는 상태. 기다려. 따로 먹어. 옳지. 이걸 해야 돼요. 이 컨셉만 이해하시면 애들이 싸울 일이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기다려. 나를 기다려. 따로 먹어. 따로 먹어. 따로야.
3: 나 먹어도
1: 나를
3: 되나?
1: 기다려. 따로
3: 나
1: 먹어.
3: 먹어도 되나?
1: 먹어.
0: 오늘 첫째 시간이어서 이런데 나중에는 기계처럼 잡을 거예요.
1: 이게 애들이 이름을
0: 그렇죠.
1: 알아듣는 거죠.
0: 그리고 보호자랑도 소통하는 연습이에요. 서로
1: 기다려.
0: 지금 눈치 보는 거 보이시죠?
1: 네, 보여요.
0: 방금

0: 정확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보호자가 기다리라고 하면 얘한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굳이 이건 쟁취하러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내 차선 차례가 아니라 옆에서 사는, 옆에서 나리가 지나가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런 걸 반복적으로 우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교육의 좋은 점 또 하나. 얘가 먹을 때 이제 나쁜 감정이 생길까요? 좋은 감정이 생길까요?
1: 좋은 감정으로 그렇죠. 바뀔 것 같아요.
2: 제법 훈련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죠?
0: 아이고, 기분 좋아.
3: 다 먹었어. 이제?
0: 아, 재밌었어.
3: 이제 배불러?
4: 이것도 모르고 그냥 싸울까 봐. 뭐 먹는 거
3: 너무
4: 빨리 얘 저도 치워.
3: 제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너무 분리만 한 게 좀 잘못.
0: 네. 이러다가 가끔씩 투닥거리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본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서로 규칙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어요.
3: 네. 다행이다.
2: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야외 공원에서 산책 훈련을 해볼 텐데요. 글쎄, 설쌤도 반했다네요.
5: 호수 주변으로 산책로도 너무 잘 돼 있고 경치도 좋고 이 또 나무도 많아서 좀 시원하게 아이들과 산책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2: 야,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네. 먼저 산책하기 싫어했던 따루의 성향부터 파악해 볼까요?
6: 이런 거 냄새 맡고 오줌 싸게 다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기다려줄 때 포인트는 루즈리시예요. 리시가 땡겨지지 않게 느슨하게.
2: 평소와 다른 따루의 표정. 이게 무슨 일이야?
7: 싸우면 이렇게 일단 마킹을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 맡으려고 그러면 땡겨서 이렇게 잡아 끌어서라도 이렇게 가게 하고 이랬거든요.
6: 그래서 줄도 이렇게 짧게 잡고
7: 네,
6: 계시죠?
7: 네, 그래야지 이게 얘가 제어가 되니까.
6: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7: 어떡해.
6: 실제로 미국에서는 냄새를 맡은 아이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 주도적인 산책을 해야 돼요. 냄새 맡으면 옆에서 기다려주세요. 얘 오히려 냄새 노즈워크형이에요, 산책 스타일이. 그래서
7: 맞아요. 엄청 맡으려고
6: 그래. 오히려 이렇게 기다려주면 우리 산책 훨씬 쉬워져요.
3: 이렇게 좋아하는데. 좋아해.
7: 나오고 이게... 아까 헤헷거리면서도 막 좋아가지고 계속 들었는데 저거를 다 못하게 그냥 당기기만 했으니.
2: 따루야, 너도 산책이 좋았다는 거지, 그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7: 네, 안 돼. 네.
2: 나리와 함께 행복한 산책을 위해선 따루의 공격성을 낮추는 게 관건.
8: 오빠, 파이팅!
6: 저는 빠져나오기 교육이라고 해요. 빠져나오기 교육인데 어디에서 빠져나오냐, 다른 강아지를 보고 계속 주시하면서 빠져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언제 칭찬하는지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옳지. 따루.
2: 하지만 도우미견이 지나가자마자 공격성을 띠는 따루. 설쌤, 교육할 수 있을까요?
6: 줄이 짧을수록 더 힘들어요. 편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자기도 다 느끼고 있어요.
2: 다시 한번 도전.
6: 옳지. 지금 쳐다볼 때 주죠. 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 거예요. 제가 이제 쳐다볼 때 안 줄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3: 그게 2단계.
6: 네, 영어로는 이걸 engage, disengage라고 해요. 빠져들었다가 스스로 나오는. 빠져나오는 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책을 할 때 이게 습관화가 되면 가다가 다른 강아지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3: 저를 쳐다보고.
6: 그쵸. 계속 줬었잖아요. 다른 강아지 쳐다볼 때마다 줬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강아지 쳐다보고 짖어도 줘도 돼요. 짖어도 줘도 돼요, 지금.
2: 계속 훈련하자고요.
6: 쳐다보고 스스로 빠져나와서 저 쳐다보면 옳지.
3: 네, 봤어요.
6: 이게 습관화가 되면 돼요. 기다리세요. 옳지.
3: 옳지.
6: 네, 타이밍.
3: 옳지.
6: 옳지. 그렇죠.
2: 포인트는 스스로 빠져나오기. 따루 너무 잘하는데요. 짖기 바빴던 따루 어디 갔나요?
6: 더 가까이 가볼게요.
2: 곧바로 심화 학습. 강아지들에게 좀 더 가까이.
6: 스스로 잘한 행동을 칭찬하는 게.
2: 살짝 대치 상황이 있었지만 옳지. 금세 빠져나온 따루.
6: 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3: 아, 눈 피하기.
6: 네.
3: 아.
6: 그런 행동의 일환이에요, 얘네 네. 입장에서. 네.
2: 나리와의 산책도 더 편해지겠죠?
6: 우리 나리 따루와 함께 해봤는데요. 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우선 나리가

0: 정말로 사실 사람한테 받은 상처 지금 사람한테 다시 행복을 돌려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가 봐도 너무 좋아지고 있고 점점 더 좋아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따로도 산책 교육 근 몇 년간 아이들 중에 교육을 제일 잘 받는 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산책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1: 날이랑 따로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일단 기분이 좋고 이제 좀 긴장을 내려놔도 될 것 같고
2: 앞으로 꾸준하게 훈련해서 정말 멋진 강아지 똑똑한 만큼 그 재능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강아지 그리고 행복한 강아지 그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0: 지금도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근데 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날이 따로 고생했어.
1: 수고했어.
3: 솔루션 후 곧바로 산책에 나선 날이. 오빠랑 함께라 더 좋지. 날이야, 과거의 아픈 기억은 부디 잊어줘. 앞으로 행복만 가득할 거니까. 낯선 강아지를 봐도 짖지 않는 따루. 산책도 함께 잘한답니다.
4: 나리 와봐. 옳지.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

0: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땀땀땀.
1: 새하얀 알을 깨고 나오려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새끼 도마뱀 등장이요. 세상에 나온 걸 환영한다 대추야.
2: 너도 성질내니?
1: 대추보다 일찍 태어난 이 녀석 한 성깔 한다는데요.
3: 오, 야 얘
4: 성깔이다.
3: 와 대박이다.
4: 얘 대박 하나 나왔다. 이제 드디어.
5: 와 나 무섭지.
4: 성질머리 나왔다 이거.
2: 너 물 거야? 너가 물면 어떡하려고?
5: 물 수 있어.
2: 물어봐.
5: 잠만. 나 근데 아직 이빨이 없는데.
2: 물어보라니까?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1: 여러분, 사실 곶감이와 대추에게는 무려 9마리의 도마뱀 식구들이 더 있답니다. 총 11마리. 대가족 마뱀이네 식구들은 이렇게 집사의 손가락에 붙어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요.
2: 손톱이라고? 손팔 거야?
1: 오!
2: 여기 좀 팔래? No.
1: 반가워요. 제가 마뱀이들 엄마예요. 우아한 몸짓으로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는 중이신데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매일 등손을 하며 체력관리 중이랍니다. 마뱀이들 아빠 옹두 씨는 성격이 아주 화끈한 편이라는데요. 손장난을 좋아하는 만큼 과감하게 앙! 나 옹두 한번 물면 놓치지 않지. 그런데 마비미네 식구들은 왜 이렇게 손가락을 좋아하는 걸까요?
2: 크랭베리.
1: 그건 도마뱀이 인간의 손과 접촉해서 교감을 나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파충류들은 이러한 핸들링 과정을 통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는다고 합니다.
2: 몰라.
1: 마뱀이네 가족 중엔 특히 과리과리 용거리 이 친구가 핸들링을 아주 좋아한다는데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넘나드는 손가락 징검다리 기술도 연마 중이고요. 다음은 화려한 점프 기술. 점점 손바닥 간격을 넓혀가는데요.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깔끔하게 대성공.
2: 내시고
1: 쏘세요.
2: 오 잘한다.
1: 날아라 용거리.
2: 그만 뛰어. 자꾸 점프해.
1: 점프 만렙 용거리. 손가락에서 놀기의 달인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주인공은 똑똑한 천재 고양이라는데요.
6: 앉아. 그래 앉아.
1: 설마. 우와.
6: 옳지. 손.
1: 거짓말. 어머.
6: 옳지. 잘했어.
1: 대박.
6: 빵.
1: 와. 대박이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개냥이군요. 똑똑하다 토리야. 그런데 토리 집사는 토리가 너무 똑똑해서 고민이라는데요.
6: 간식.
1: 집사가 주는 간식을 먹고 돌아온 토리의 행동에 주목하세요.
7: 간식주.
1: 여러분, 들으셨나요? 토리야, 너 진짜 천재 맞구나.
7: 간식주.
1: 웬일이야.
8: 그만 막아.
1: 아빠 보고 뭐? 지금 따라오라는 것 같죠? 설마 버튼으로 향하는 거. 어머, 웬일이야. 무엇을 누를지 궁금하군요.
7: 놀아달라고? 놀아줘.
1: 쉴 틈 없이 자꾸 놀아줘. 눌러. 토리가 노는 거에 진심이구나. 그렇게 오늘도 토리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집사님. 아, 한숨 소리가 ASMR로 들리네요.
9: 어떡해, 망가졌다 토리야. 안 되겠네, 오늘 어쩔 수 없이 망가져서 그만 놀아야겠다. 아이고 어쩐다냐, 이거가 망가져가지고. 응?
5: 이 이건 마치 재채기가 나오다가 다시 들어간 기분이야. 찜찜해. 찜찜하다고. 새벽에도. 와. 어, 어떡해.
0: 그만.
5: 그만,
7: 간식 좀.
5: 그러니까 제때제때 놀아달라고요.
1: 죽사랑 놀 때가 가장 행복한 토리였답니다.
8: 회장님 아니야?
1: 아, 웃겨.
0: 회장님이신데? 왜 이러고 있냐?
1: 그놈하고도 진지한 회장님도 쓰담쓰담은 매우 좋아하시네요. 회장님 신기 불편하시면 안 될 텐데 벌써 한번 경고 받았고요.
5: 아, 하라고. 너 해고야.
1: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정성껏 쓰담쓰담 대접해 드렸다는데요. 회장님 만족도 지금 최상이신데요. 너무 편해서 기절 직전이에요. 오! 회장님, 상석을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내려오시게요?
10: 빨리 내려와.
5: 막 집사의 양반 성격 한번 급하구만.
10: 간발. 빨리. 두 발, 오케이. 세 발, 네 발, 오케이. 손을 내려갑니다.
1: 오.
10: 1층.
1: 안전하게 바닥까지 직접 에스코트해주는 집사들. 회장님,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뽀송이에요. 그런 뽀송이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으니.
11: 기다려.
1: 바로 공포의 기다려 훈련.
11: 기다려.
1: 침이 뚝뚝 떨어져도 열심히 버텨는 보는데.
11: 먹어. 먹어.
5: 나 잘했지. 잘했지. 칭찬해줘. 아니면 또 주든가. 잘했지.
1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3: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12: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허공뭉치 삼형제, 멍구, 초파, 타쿠. 이들이 유일하게 조용해지는 시간, 바로 TV 보는 시간인데요.
1: 초파도 TV 보고, 우리 타쿠도 TV 보고.
2: 화면이 왕크니까 왕재밌네.
0: 안방 1열을 독차지한 타쿠.
3: 타쿠야, 목 부러지, 목 부러. 타쿠야, 목 부러지 것 같아. No. 타쿠야, 너 목이 지금. 너 목 디스크 와르다, 너.
0: 그러거나 말거나, 재밌는 걸 어떻게 해. 삼형제가 TV 보는 것만큼 좋아하는 게 수박이라는데요. 난데없이 하품을 하더니, 어머? 손으로 발령기를?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온 상황극에 벼랑가 시작된 나 자신과의 싸움.
2: 이걸 보고 말어.
0: 행동대장 타쿠를 시작으로 끝내 욕망에 사로잡혀버린 녀석들.
2: 어, 저거 아빠 건데 안 되는데. 안, 이거 안 되는 건데 몇 개 안 남았네. 어떡하지? 마지막 한 조각은 내 거.
0: 침착해.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이게 말로만 듣던 형제 사기단?
1: 수박 어디 갔어? 누가 다 먹었어? 내 수박. 어? 아빠 수박 어디 갔어? 어?
0: 삼형제를 또 한 번 시험에 들게 만드는 순간이 있었으니.
2: 어? 아빠 갔다.
0: 택배 상자에 간식이 한가득. 이건 못 참지. 맹랑하게 꼬리를 흔들며 유유히 사라지는 녀석.
2: 아빠 보기 전에 빨리 먹어 치워버려야지. 아니 근데 이게 운 따라 왜 이렇게 안 뜯기냐 이거. 이거 아이.
1: 얘들아 한식 먹자 일로 와. 얘들아.
4: 뭐야 이거 누가 뜯었어? 누구야 또 이거?

0: 누가 그랬어?
1: 침착하자. 그랬어? 침착하자. 어? 형이요.
2: 초파토 너야? 너가 그랬어?
1: 네, 형이 그랬어요.
3: 인류식. 뭔가 제일 착해, 뭔가. 얼굴이 뭔가. 너도 좀, 뭐 좀 가져가지 좀 많이 나.
4: 모쪼록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엔 귀여운 고슴도치 고소민회로 가보겠습니다.
5: 발톱만 보자.
4: 예민 보스 고소미가 가장 싫어하는 발톱 깎기. 아, 이거 엄청 싫어하는데.
5: 포기해.
4: 아예 등을 돌린 채 맹렬하게 거부하는 고소미. 급기야, 가시까지 세우는데.
5: 알았어, 미안해.
4: 고슴도치 발톱 깎기 쉽지 않은데요. 다음 타자는 다리. 다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 공략법이 있으니까요. 배 마사지 하나면 바로 무장해제.
1: 하, 좋다. 더해줘.
4: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연스럽게 발톱 깎기 시도해봅니다. 안정적인 자세로 깔끔하게 성공. 어느새 나른함에 취해버린 다리. 대마사지의 축복이 끝이 없네.
5: 다리, 슬픈 일 있었어?
1: 아니, 집사야, 나 지금 너무 신나. 아이, 좋아서 그래.
4: 집사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단잠에 빠져버리는 그때.
5: 뚜이죠.
6: 뚜이야, 누나 배마사지 받잖아.
4: 다리도 예민하고 겁 많은 성격이지만 목욕할 때도 온순 그 자체. 배마사지만 있다면 발톱 깎기도 목욕도 모두 프리패스.
1: 근데 오해는 말아줘. 나 발톱 깎기 싫어. 사실 목욕도 싫어. 배마사지를 포기할 수 없을 뿐이야. 배마사지 만세!
4: 마지막 주인공은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 베니입니다. 고등학생 형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베니. 형아품이 엄청 좋은가 봐요.
1: 형아, 학교 가지 말고 나랑 놀자.
5: 형, 밥 좀 먹자. 저 애기가 다 보고 있다.
4: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
5: 빨리 머리 말려야지. 이제 가, 들어가.
4: 머리도 못 말리게.
5: 머리 말려. 되는데.
4: 아이고,
5: 양말을 이렇게
4: 양말도 어렵게 신네.
7: 잘 못 매겠다.
4: 형아 학교 갈 때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던 베니네였는데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외출할 때마다 베니 달래주기는 필수.
6: 몰라, 아무것도 몰라, 베니네. 오늘 친구 잘 만나고 와.
4: 그런데 올 곳이 왔군요. 입대를 앞두고 심란한 모습인데요.
8: 와, 머리 밀었다.
6: 형 아니야.
4: 어떡해, 머리 밀어서 못 알아보나 봐요. 형아 섭섭하겠다.
6: 집에 어디 갈 거야?
1: 아, 오늘따라 형이 이상하네.
7: 나올게.
4: 그렇게 국가의 부름을 받고 떠난 형아.
9: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베니는.
6: 우리 베니, 형아 온다.
4: 어? 무슨 소리가 나왔나 보다.
10: 둘, 셋!
4: 오, 눈눈해졌네요.
7: 내가 나 알아볼까, 진짜?
10: 아니야.
4: 형을 보고 눈이 동그래진 베니와 베리. 아니야. 그래, 얘들아, 형이야. 그런데 베니 반응이 영 시원찮은데요.
6: 어, 베니 왜 이래.
4: 아예 고개를 돌렸는데.
6: 베니 뭐.
7: 삐졌나?
6: 그러니까.
7: 베니야.
4: 아, 형이 없는 동안 베니가 많이 속상했나 봐요.
7: 베니야, 형인데.
4: 보고 싶었던 만큼 잔뜩 투정을 보려보는 베니.

0: 진짜 맨날 너 생각했는데.
1: 얼른 마음 풀고 오랜만에 형아랑 즐거운 시간 보내.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휴대폰 속 사랑스러운 모습들.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바로 여기로 많이 많이 자랑해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깨끗이 씻어요.
5: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3: 깨끗이!
5: 한 번 더! 오!
6: 나는 한글 깨끗이. 얼굴도 깨끗해. 손도 깨끗해. 깨끗이 씻으면 깨끗해요. 아!
7: 깨끗이.
5: 아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더러우셔라.
6: 자, 이 칫솔을 드릴게요. 깨끗이 씻으세요. 병균이 싹 사라지도록.
7: 어림없다. 난 깨끗한 게 싫어.
5: 에?
7: 깨끗이를 파괴해야겠다.
5: 아, 안 돼요.

0: 우리는 어린이 용사. 한글은 우리가 지킨다. 한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어린이 용사 출동.
1: 나 좀 도와줘.
2: 더러워. 넌 누구니?
1: 난 한글 깨끗이었는데 이렇게 더러워졌어.
0: 천지의 지시 틀림없어. 우리가 한글을 도와주자. 어린이 용사 변신!

0: 어린이 용사 할 수 있겠어?
1: 응, 우리만 믿어.
0: 어린이 용사, 이거 가지고 가. 너희를 깨끗하게 지켜줄 거야.
1: 그래, 고마워. 잘 다녀올게.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어린이 용사 출동!

0: 없어요?
1: 안녕. 어린이 용사 최고. 손나라에 온 걸 환영해. 손나라 공연이 시작되는데 구경하러 갈래?
0: 우와, 좋아!
1: 이쪽이야. 휴, 샤라란. 꽥꽥. 꽥꽥, 꽥꽥, 샤라란. 히, 점프, 점프, 에잇, 힛.
0: 어? 싼 기억이야. 지금이야.
2: 어림없다. 슛.
0: 어? 손이 더럽혀졌어. 너도. 너도! 어? 손도! 어? 병균이다!
2: 가라! 병균을 퍼뜨려라!
3: 공격! 아야,
0: 아야. 어? 쌍기역이 없어졌어!
3: 공격!

0: 동글용사.
1: 명륜 지켜.
2: 야. 야.
1: 야.
3: 모두 병들었군. 돌아가자.
2: 네. 네.
0: 어쩌지? 아이야도 아파. 손도 아파. 우리도 아파. 맞다. 한글 깨끗이가 준 거대한 칫솔이 있지?

우와! 깨끗이 닦으니까 아픈 게 다 나았어! 깨끗이가 준 칫솔은 마법의 칫솔인가 봐! 야! 어때? 나도 이제 안 아파! 아이야도 닦아주자!

0: 슈어! 우리는 한글 용사 아이야!
1: 핫!
2: 지금이야!
3: 이런, 모두 건강해지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슛!
0: 슛!
1: 멈춰요! 정음아, 마법의 칫솔로 천지의 마음을 닦아주자. 그럼 천지가 착해질지도 몰라. 내가 용기 내볼게.
3: 아니, 뭐 하는 거야?
1: 어?
3: 이 기분은 뭐지? 용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너희가 힘들게 찾은 자음을 내가 뺏은 점 정말 미안해. 여기 쌍기억을 돌려줄게.
1: 고마워. 자. 우와, 천지가 착해지다니. 마법의 칫솔 덕분이야.
4: 빨리 한글을 찾아가자.
1: 한글을 만들자.
4: 내가 태극봉으로 을을 쓸게. 헛!
5: 나와라, 한글!
4: 쭉! 쭉! 쭉! 헛! 쭉!
6: 저장 완료! 깨끗이!
7: 할아버지의 손으로!
8: 이제 할아버지 차례! 깨끗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아, 냄새! 아, 어떡해, 이거! 아.
9: 어린이 용사들 덕분에 돌아왔어! 고마워!
8: 깨끗이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9: 손을 깨끗이 씻어요. 몸을 깨끗이 씻어요. 얼굴을 깨끗이 씻어요.
8: 깨끗이 순서대로 써볼게요.
9: 쌍기역이 애를 만나 깨. 쌍기역이 을을 만나 끄. 끄가 받침 시옷을 만나 끝. 이응이 이를 만나 이. 깨끗이.
8: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깨끗이. 친구들 따라해봐요. 깨끗이.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이야. 깨끗이 씻어요. 할아버지도 깨끗이 씻고 올게요.
10: 히히, 우와, 한글 깨끗이 씻어요. 먹고 말 테야. 냠, 냠냠, 맛있다.
8: 퓽. 아유,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깨끗이 씻어요.
7: 차례대로 줄을 서요.
8: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2: 자, 네, 대, 로.
8: 한 번 더.

0: 안녕! 우리는 한글 차!
1: 예! 대! 루! 차례대로!
0: 예! 뭐든지 차례대로 하지요!
2: 그럼 차례대로 걸어가자!
0: 걸어가자!
2: 어!
1: 차례를 지키셔야죠. 차례를 지켜서 맨 뒤로 가주세요.
3: 버림없다.
0: 우리는 차례대로 움직여야 해요.
2: 맞아요.
3: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4: 천지가 공격해서 한글 차례대로가 뒤엉켰어.
2: 그럼 우리가 출동해야지. 응. 어린이 용사 변신!

0: 여긴 어디지?
1: 잘 오셨습니다. 차례를 잘 지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0: 우린 한글 차례대로를 원해요.
1: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2: 어?
0: 저기 좀 봐! 한글 차례대로야! 오! 와! 좁은 길이 생겼어!
3: 한 사람씩 지나가야 해. 아, 천천히 순서대로 가자.
4: 우리 누가 먼저 할까? 가위바위보 하자.
5: 가위바위보!
3: 우와! 내가 이겼다! 내 뒤로 천천히 따라와.
5: 가위바위보!
3: 아! 다음은 나! 가자.
4: 시간이 없어. 내가 가져올게.
3: 걸어가자. 가자. 조심 조심.
6: 이러다 한글을 찾겠는 걸? 그렇다면 방해하겠다. 슛!
4: 정음아,
7: 기다려야 해.

0: 우리가 도와줄게. 그럴 땐 다른 생각을 해봐.
1: 그래,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해봐.
2: 두부, 달걀, 포도.
1: 그래도 안 돼. 못 기다리겠어.
0: 숨을 한번 크게 쉬어봐.
3: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0: 어?
1: 뿔이 사라졌어. 지금이야.
2: 어서 가자.
3: 응. 버림없다. 쭉.
2: 안 돼.
3: 한 그릇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어쩌지?
0: 어린이 용사.
2: 이 용사 목소리야.
0: 나에게 힘을 보내줘. 내가 왔어.
3: 쇼.

0: 신이 만들어졌어. 가자. 조심해. 조심 조심. 어? 와, 한글 차례대로야. 내가 한글을 가져올게. 응.
1: 저장 완료. 차례대로.
0: 할아버지의 손으로.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차례대로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우리가 차례대로 샀어. 고마워. 이게 다 어린이 용사들 덕분이야.
2: 차례대로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3: 차.
4: 예. 대. 로.
5: 차례대로.
3: 출발.
4: 예. 예.
6: 버스를 탈 때는 차례대로 줄을 서요.
3: 차.
4: 예. 대. 로.
5: 차례대로.
3: 출발.
6: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차례대로 줄을 서요.
2: 차례대로 순서대로 써볼게요.
6: 치읓이 아를 만나 차. 리을이 예를 만나 레. 디귿이 애를 만나 대. 리을이 오를 만나 로. 차례대로.
2: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차례대로. 친구들 따라해봐요. 차례대로.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차례대로 줄을 서요.
7: 히히. 우와, 오늘은 문장이 길다. 다 먹어야지. 냠냠.

0: 슝!
1: 우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융!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차례대로 줄을 서요. 친구들, 사람이 많을 때는 차례대로 줄 서기 약속. 안녕. 끝.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3: 승남길게.
2: 주물 상처엔
3: 너무말.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7: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뚝뚝.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0: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네.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야! 함께 읽어볼까요?
1: 노! 팀! 말!
0: 한 번 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글 높임말입니다. 어른께는 높임말을 쓰죠. 안녕하십니까.
1: 그만!
0: 왜 이러십니까? 혹시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이 기분은 뭐지? 이렇게 존댓말을 듣다가 공격할 마음 사라질지도 몰라.
0: 괜찮으십니까?
1: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2: 우리는 어린이 용사! 한글은 우리가 지킨다! 한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3: 지아! 철통이야! 지금!
2: 와, 한글이다. 말인가 봐.
1: 아, 아니야. 난 말이 아니야. 난 한글 높임 말이야. 그런데 천지가 한글 높임을 가져가 버렸어.
2: 우리가 한글 높임을 찾아주자. 응. 어린이 용사 변신!

0: 어린 용사, 한글 높임을 꼭 찾아줘.
1: 우리만 믿어. 높임을 찾아야 해.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응. 어린이 용사 출동!

0: 쓴다.
1: 쓴다.
0: 자.
2: 여기는 옛날인가 봐.
3: 아, 응. 어?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있어.
2: 어? 어? 여기 한글 미음이 있어.
3: 어! 여기 한글 니은도 있어.
0: 우와. 어허, 조용히 하거라. 바른 자세로 앉아서 따라하거라. 어른께는
1: 어른께는
0: 높임말을
1: 높임말을
0: 쓴다
1: 쓴다
0: 열 번 더 읽도록 해라.
1: 네.
3: 열 번 더?
4: 아이 참, 우리는 한글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아, 어떡하지.
1: 한글용사.
5: 우리가 왔어.
0: 너희들은 누구냐?
5: 우리는 한글용사 아이야.
0: 조용히 하거라.
4: 어떻게 훈장님이 화가 나셨나 봐.
3: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거든. 조용히 하고 책만 읽으라고 하셔.
6: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온 이유를 설명해드리자.
7: 그래, 그러면 훈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나만 믿어.
8: 어림없다. 쭉.
7: 훈장, 내가 말할게.
0: 어? 뭐라고 했느냐?
7: 내 말 좀 들어봐.
0: 이런 버릇 없는 자리 보았나? 내 이놈!
4: 훈장님!
7: 어, 훈장, 왜 이래?
6: 야용사, 잠깐 시간을 멈춰줘.
9: 알았어.
10: 멈춰라. 15분!
7: 내가 뭘 잘못한 거지?
9: 이용사, 반말을 하고 있잖아.
6: 천지가 이용사에게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8: 맞다. 나와 겨루어 이기면 마법에서 풀어주지.
5: 좋아!
10: 대결!
8: 오늘은 말로 겨루자. 반말로 너희를 물리치리라.
6: 좋다. 높임 말로 대결해주지.
8: 쭉
5: 먹다
7: 드시다 헛
8: 쭉 자다
9: 주무시다 흥
8: 쭉
5: 주다
7: 들이다 헛
8: 쭉 아프다
9: 찬찬하시다
5: 개수다!
8: 아니, 높임말이 이렇게 세다니.
6: 높임말은 우더른을 공경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8: 내가 졌다. 다시 오겠다. 아이야.

0: 훈장님,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1: 저희는 한글 용사 한글을 찾으러 왔습니다.
2: 저희가 한글을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3: 그렇게 예의 있게 말해주니 도와주고 말고. 자, 어서 한글을 찾도록 해라.
4: 네.
1: 고맙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가마를 태워드려도 될까요?
3: 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어휴, 어휴. 이야.
5: 쫙.
3: 요.
5: 자, 높이.
3: 높이 올라간다. 우후, 얼쑤.
4: 한글 높임이야.
6: 이제 할아버지 차례. 높임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7: 달려라 달려. 뜨거다 뜨거다 뜨거다 뜨거다.
3: 어린 용사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돌아왔습니다. 어린 용사 최고다 최고. 하하, 높임말은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8: 안녕하십니까.
9: 부모님께는 높임말을 써요. 선생님께는 높임말을 써요. 어른께는 높임말을 써요.
10: 어, 그래.
6: 높임말 순서대로 써볼게요.
9: 니은이 오를 만나 노. 노가 받침 피읍을 만나 높. 이응이 이를 만나 이. 이가 받침 미음을 만나 임. 미음이 아를 만나 마. 마가 받침 리을을 만나 말. 높임 말.
6: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높임 말. 친구들 따라해봐요. 높임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이야. 높임말을 써요.
11: 히히. 우와, 내가 좋아하는 한글이다. 냠. 냠냠. 맛있다. 슝.
6: 우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높임말을 써요.
12: 느낌을 담아 말해요.
6: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요?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12: 느, 김, 을.

0: 안녕하세요. 저는 느낌표예요. 와, 감탄할 때, 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느낌표를 찾아주세요. 소중해. 와,
1: 좋. 헛.
0: 와, 멋지다.
1: 내가 그렇게 멋진가? 우와, 신난다!
0: 신난다!
1: 좋, 헛! 아니, 한글 용사의 기분을 신나게 만든 너, 느낌표, 없애버리겠다. 쭉!
2: 여덟아, 얍. 우리는 어린이 용사. 한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어린이 용사 출동. 어? 우리 왜 이래? 오늘따라 씩씩하지가 않네.
3: 힘찬 느낌도 없어.
2: 우리 씩씩하고 힘차게 다시 해보자.
3: 좋아.
2: 어린이 용사 출동.
3: 왜 이래?
2: 어? 누구지? 넌 누구니?
4: 나는 느낌표야. 문장 끝에 붙어서 느낌을 살려주는 느낌표. 근데 천지의 공격을 받고 파괴됐어.
2: 너무 슬프겠다.
4: 슬픔도 기쁨도 이제 표현할 수 없어.
2: 느낌표가 없으니까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구나. 그럼 혹시 우리도?
4: 맞아. 느낌표가 파괴되어서 그래.
2: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야.
3: 우리가 느낌표를 구하자.
2: 어린이 용사 변신.

0: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1: 어디로 가야 하지?
2: 느낌표가 많은 곳, 야구장으로 가자.
3: 좋아, 준비됐어.
4: 어린이 용사 출동!
5: 출동!

0: 여기 느낌표가 많아. 느낌표를 찾아가자.
1: 응. 어린 없다. 이야.

한글 용사 또 나타났군. 좋아, 오늘은 야구 대결이다.

0: 꼭 치고 말겠어. 이런.
1: 나와 대결해.
2: 좋다.

0: 아이야가 힘을 내려면 더 큰 응원 소리가 필요해.
1: 응. 아이야 잘해라. 아이야 할 수 있어.
2: 내가 해볼게. 공을 못 맞췄네.
0: 어쩌지? 느낌표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나 봐.
2: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어.
3: 아, 막을 수 없다니. 나한테 맡겨줘. 내가 칠 수 있어.
2: 뭐? 좋다. 어디 한번 쳐보시지.
0: 어? 이 사람 막대야.

0: 내 꼭지다니. 두고 보자.
1: 천지가 사라졌다! 야! 빅딩표가 다시 생겼어! 지금이야!
2: 수사다! 나와라! 나와라!
3: 느낌표!
4: 저장 완료! 느낌표!
1: 할아버지의 손으로!
5: 이제 할아버지 차례! 느낌표! 한글 카드를 모든 자판기에 넣으면! 내가 돌아왔어! 고마워! 우! 예! 언제 느낌을 담아 말하면 좋을까요?
6: 대한민국!
7: 응원할 때?
6: 대한민국!
7: 진짜? 감탄할 때?
5: 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
7: 신날 때.
6: 우와, 신난다.
7: 느낌을 담아 말하면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5: 오늘의 약속은 나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이야! 느낌을 담아 말해요.
8: 우와! 오늘은 느낌표도 있네. 맛있겠다. 냠! 냠냠냠! 슈!
5: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 겠어요. 야! 느낌을 담아 말해요. 친구들! 지금부터는 느낌을 담아서 말해봐요. 아시겠죠? 안녕. 끝.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10: 승강길길.
9: 주물 상처엔
1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우와! 뽀로로방이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4: 안녕!
13: 노래도 하고 크루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6: 우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테레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킥킥킥킥. 하는 아이도 킥킥킥킥.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2: 순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손 씻기는 중요해.
1: 자, 오늘은 손 씻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평소에 손을 잘 씻고 있나요?
2: 네, 방금도 씻었어요.
3: 저도요.
4: 전 아침에 씻었어요.
5: 전 어제 씻었습니다.
6: 어? 돌아라, 오늘 손 안 씻었어? 아, 진짜
7: 나도 안 씻었지롱.
1: 자, 오늘은 손 씻기 방법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실 번개맨 선생님을 불러볼까요?
8: 네! 번개맨!
9: 친구들, 안녕! 오늘은 번개맨과 함께 손 씻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모두 준비됐나요?
8: 네!
9: 좋아요. 그럼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준비!
8: 준비!
9: 자, 손 씻기 배워봐요.

0: 친구들 아주 아주 잘했어요. 자, 손 씻기 되어보니까 어때요?
1: 여태까지 손을 너무 대충대충 씻은 것 같아요.
2: 앞으로는 엄지손가락과 손톱 밑도 깨끗하게 씻을 거예요.
1: 네.
3: 아, 저는요, 앞으로 손을 더 자주 씻을 거예요.
0: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잘할 수 있나요? 손 깨끗이 씻기로 번개맨과 약속!
4: 아, 그럼 우리 손 씻기 연습하러 갈까요?
0: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럼 지금 출발!
5: 출발!
0: 빨리 손 씻자!
5: 가자!

0: 대장님이 커다란 딱지를 주셨지?
1: 가시노의 대장님 최고! 근데 이걸 어디다 쓰려고?
0: 이거? 지저분한 걸 찾아서 큰 괴물로 만들어야지.
1: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거 내가 갖고 있을게.
0: 그래 그래 자.
1: 고마워.
0: 잠깐만. 근데 너 이거 뭐야?
1: 뭐? 내 손.
0: 그래. 근데 이거 손톱 좀 봐. 너 먹물 발랐어?
1: 먹물? 안 씻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던데.
0: 너 진짜 대단하다. 아유, 그건 그렇고 빨리 지저분한 거나 찾아봐. 어?
1: 어 알았어. 아 근데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돼.
0: 갑자기?
1: 어. 어 위험해 위험해.
0: 아 진짜.
1: 왜 자꾸 배가 아프지? 아, 그럼 나 어지러워.
0: 빨리 찾아.
1: 어, 내 손 좀 잡아줘.
0: 왠지 네 손을 만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알아?
1: 아, 나 진짜 아프다니까.
0: 아, 알았어. 아, 여기 앉아봐 그럼. 보자. 어디 보자. 어? 아, 저 얼굴은 빨갛고. 이마는 뜨겁고?
1: 어, 뜨겁고.
0: 어, 괜찮아. 기침까지? 아, 차차, 너 진짜 아픈 거야?
1: 어, 나 힘이 하나도 없어.
0: 어, 어떡해.
2: 아차차차?
3: 어? 차차차?
0: 어, 잠깐만, 얘들아. 지금 아차차가 아프거든?
4: 뭐? 아, 아파? 흥, 아픈 척 하는 거 아니고?
0: 아니야 진짜로 아프다니까. 아 아까는 화장실로 막 달려가더니
1: 힘이 하나도 없어.
0: 그리고 이마는 뜨겁고 이거 봐봐 기침까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우리 좀 도와줘. 진짜 아픈 것 같은데 도와주자.
5: 그래
6: 도와주자.
5: 좋아.
7: 그럼 내가 아차차가 왜 아픈지 한번 알아볼게. 아차차 살펴보기 시작. 너무 많아.
5: 뭐가?
7: 세균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알아?
5: 세균?
7: 세균이 눈에도 있고?
1: 아까 눈을 비볐어.
7: 코에도 있고?
1: 코도 팠지.
7: 입에도 있어.
1: 손에 묻은 빵가루를 쪽쪽 빨아먹었어.
8: 손에는 세균이 쉽게 묻을 수 있단 말이야.
4: 그래, 그래서 더러운 손으로는 얼굴도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
9: 왜냐하면 세균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대.
2: 맞아, 맞아.
1: 지금 내 상황이 딱 그 상황인가 봐.
5: 그래.

0: 내 몸에서 뭔가 나오려 그래.
1: 어? 설마 응가?
0: 아니 이상한 기운이.
1: 어떻게 커다란 딱지에서 다시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2: 세균. 나는야 온갖 지저분한 것에서 태어난 세균.
3: 아저씨 몸에 세균이 뭉쳐서 괴물이 됐어.
4: 저리가 세균.
5: 좋아. 분다. 바람 푸.
4: 피했어. 좋아 다시. 분다. 바람 푸. 내 바람은 다 피했어. 어떡해.
2: 너희들도 아차차처럼 아프게 해줘.
1: 안돼.
2: 이 향기는 비누 냄새?
6: 뭐지? 괴물이 멈췄어.
7: 아, 우리가 아까 비누로 손에 씻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못 오나 봐.
2: 들켰군. 그렇다면 뭐
1: 오지마.
2: 갈 건데.
1: 아니야.
2: 너 거기 서. 내가 간다.
1: 오지마.
2: 거기 서.
5: 너 괜찮니?
1: 네! 도와줘요!
5: 아이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세균 괴물!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2: 싫은데? 세균을 마구마구 퍼뜨릴 건데!
5: 그렇다면 할 수 없군! 세균 괴물은 사라져라! 번개! 아니, 다시 한 번! 번개!
2: 쏘게! 차! 쉽지 않지!
5: 다시 한번 번개. 자, 시간차 번개 파워.
2: 세균
8: 내 친구랑 왔지.
5: 어림없다. 번개 파워.
2: 세균
5: 좋아. 다시 한번 번개 파워.
2: 세균
5: 이런 계속 되살아나고 있어.
6: 아, 맞아 아까 손을 씻은 우리한텐 괴물이 못 왔잖아.
7: 맞아. 친구들, 번개맨에게 친구들의 깨끗한 힘을 모아주세요.
9: 번개맨.
5: 깨끗하게 손을 씻는 우리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좋아. 아이들을 아프게 하는 세균 괴물들은 사라져라. 번개 손을 깨끗이 씻는 우리 친구들이 도와줘서 번개맨이 해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최고!
9: 최고!
1: 아유, 진짜. 이제부터 손 좀 잘 씻어.
0: 알았어, 손 잘 씻을게.
4: 아차차! 우리랑 같이 병원에 가자.
0: 정말?
7: 우리가 도와줄게.
0: 고마워.
1: 고마워. 가자. 가자. 얼른 가자. 빨리 가서 손부터 씻자.
7: 오케이.
1: 그래. 진짜.
5: 친구들. 자, 손 씻기의 중요성 우리 친구들 잘 알았나요? 좋아요. 손도 깨끗이 씻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지기로 해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펑쳐줘. 함께해요.

0: 한방지 장수 이야기.
1: 옛날 옛날 먼 옛날 마음 좋은 감장수가 살았답니다.

0: 있습니다.
1: 가만히 주시게.
0: 예, 예, 고맙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이고. 많이 있어요. 자, 줄을 서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2: 아이고, 감을.
0: 아이고, 오늘도 다 팔았네.
2: 아이고, 감이 똑 떨어졌네. 아, 또 올 거지?
0: 아, 그럼요, 그럼요.
2: 아이고, 그럼
0: 올게요.
2: 내일 사지 뭐. 알았어.
0: 네, 안녕히 가세요.
3: 아이고, 그 감 한번 맛있다.
4: 며칠이 지나고 감장수는 다시 감을 팔기 위해 산을 넘어 시장으로 갔어요.
0: 감을 사시오. 감을 사시오. 감이 다 터지고 엉망됐잖아. 감을 팔아야 애들 서당비 내고 초까지 월세도 내고 부모님 약값도 내는데 어쩌나.
5: 요거 아이고 그래도

0: 두 개는 닦아서 먹을 수 있겠다. 팔기는 힘들 것 같고, 이거라도 먹고 힘내야 되겠다. 어잉? 이거 너희들이 낸 소리니? 배가 고픈 모양이로구나. 아, 그럼 여기 터진 감이라도 좀 먹을래? 싫어. 이거 달라고? 아이, 그래. 이건 너희들 먹어. 자, 여기 있어. 안녕. 아이고, 배고파라. 나는 터진 감이나 주워 먹어야겠다. 아직 아이고, 얼마나 하네.
1: 정말 기특하구나. 말 못하는 산짐승의 배고픔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니. 이 깨비깨비 도깨비가 재밌는 선물을 주겠다. 벙벌어 벙벙 덤벙기 야!
0: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2: 아이고,
3: 너무 비싸더라고.
4: 안녕하세요.
2: 아유, 왔구만 왔어. 오늘 감을 내가 꼭 살라고 했는데 이건 뭐야, 이거 감이 하나도 없네.
0: 아이고, 죄송해요. 오늘은 감이 없네요.
2: 아이고, 그래.
0: 그나저나 배가... 아유, 배가 뭔가 꼭 나올 것 같이. 아우, 배가, 아우, 어쩌냐?
2: 아유, 뭐야? 방귀 낀 거야? 아이고.
0: 아, 죄송해요. 아, 저도 모르게 그만.
2: 잠깐. 뭐지? 요 달달한 냄새는? 어머나. 맛난 감을 먹은 듯한 이 달달한 향기. 어머나 좋아라. 아이고, 향기가 좋아.
5: 아니, 뭔데 그래요?
2: 이상해. 방귀를 꼈는데 이상하게 향기가 좋아. 너무 좋아.
6: 뭐 방구를 향수 만드는 소리야?
0: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자꾸 나올. 아이고, 어쩌죠?
5: 아이, 뭔 방귀가 대포 소리네.
6: 자꾸 생각나. 그 이보게, 그 한 방귀 한번 덮겨보게.
0: 아니,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 아이, 내가 그러지 말고 돈은 줄 테니까 한 방귀 팔어.
5: 나도 살게요. 여기.
2: 나도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방귀 사장이야. 아이고, 이제 난 고생 끝이려구나. 고생 끝이야.
1: 그런데 감장수가 단방귀로 돈을 번 얘기를 들은 옆마을의 한 욕심쟁이가 감장수하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2: 아이고, 어디 보자. 이쯤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감을 쏟고 이 터진 감을 주워 먹었더니 빛이 번쩍번쩍했다 이거야. 아유, 아유, 깜짝이야. 니들은 뭐냐? 에? 아이고, 꼬르륵 하는 거 보니까

0: 배가 고프구나. 그래. 어때? 이 감 먹고 싶으냐? 안 되지! 어디를? 니들 좀 감이 어딨어? 당장에서 가! 얼른 가! 왜 돌아봐? 죽간죽! 다시 오지 말아라!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일단 감을 쏟아!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아이고야! 이 정도면 되겠지? 그래. 아이고. 아이고, 내 감 다 터지고 엉망이 됐네. 이거, 이를 어쩌나. 아이고, 난 그냥 이 터진 감이나 주워 먹어야겠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먹나?
1: 저런 욕심쟁이. 배고픈 산짐승들은 쫓아내고 지 욕심만 차려? 니 뜻대로는 안 될걸? 방바라 망방 똥방기, 야!
0: 아이고, 이거구나, 이거야. 나도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거야. 아이고, 부자야, 나는.
2: 그러면은.
3: 자, 또 말해라.
4: 아이고. 이곳이 분명하렸다.
1: 예, 산도. 여기서 분명 단방기를 팔았답니다. 할멍. 단방기 장수는 아직 안 왔소.
4: 그러게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0: 아이고, 원님. 아유, 그 단방기, 제가 팔겠습니다.
4: 그러냐?
0: 예.
4: 정말 달달한 방기라면 내가 큰 상을 내릴 것이다.
0: 압류, 기대하십시오. 자, 모두들 준비하세요. 자, 준비하시고, 발사! 어때요?
5: 언제나 밝고 건강한 방역 친구들에게 올여름 빙동댕 가족을 소개합니다.
6: 친구들 안녕.

0: 친구들 안녕.
1: 킥킥킥킥
2: 하는 아이도
1: 킥킥킥킥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 상처엔
5: 순한킹킹,
4: 주물 상처엔
5: 더운말,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포켓몬 티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0: 예!
9: 포켓몬 태그

0: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소리.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고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킥동.
10: 얼굴 상처엔
11: 승강기.
10: 주물 상처엔
11: 덕분말.
12: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야. 뭐든지 뮤직박스. 언제나 새로운 음악 소식이 가득한 뮤직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만나볼까? 그래, 여기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거 어때? 오호,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 아니야?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이야, 박스 진짜 많아. 이거 어때요, 이거?

뭐야? 이거 설마 진짜 동물이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아하, 스티커를 떼보면 되겠네. 찾는다. 짠! 오! 악기 농장?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짜잔! 눈 감아? 우와!
1: 뭐예요?
2: 왜요?
0: 처음 보는 물건인데? 잠깐만. 아저씨가 먼저 하나만 꺼내볼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아니, 여기에 소가 그려져 있어. 오야 이거 봐 소가 그려져 있어.
2: 안녕.
0: 우와 엄청 신기해. 너네도 한번 해봐봐. 엄청 신기해.
2: 어? 뭐야 이게?
0: 네.
1: 네. 네.
0: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럼 너. 자 이번엔 이 박스에서 지우가 한번 또 꺼내볼래?
2: 네.
1: 또 있어?
0: 자.
1: 또 있어?
0: 짜잔! 어? 네? 이거 뭐야?
2: 뭐야?
0: 우와! 우와! 어떻게 했어?
1: 우와. 왜 나한테 줘봐?
2: 이건 오리조련 것 같은데?
0: 자, 그러면은.
2: 이거, 왜 나한테 줘?
0: 이거 떠오르는 새들이 있을까? 나는 이게 학 같아, 학. 정엽이는 뭐 같아?
2: 빵, 빵, 빵, 빵, 빵.
0: 뭐지?
2: 난 오리처럼.
0: 오리?
2: 나는 기러기.
0: 기러기! 기러기일 수도 있겠다. 잠깐!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 이제 마지막은 정엽이가 손 넣어서 한번 만져봐. 어떤 느낌이야?
2: 이게 뭔가 약간 뭐 잡으려가지고
0: 뭔가 딱딱한 게 들어있나 봐. 우와! 우와!
2: 나무 개구리, 나무 개구리는 그냥 나무, 오. 나무, 나무.
0: 이거 개구리다, 개구리.
2: 맞아, 개구리.
0: 이거 개구리네.
2: 맞아, 개구리,
0: 잠깐만.
2: 나무 개구리.
0: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연주하는 걸까?
1: 여기 이까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0: 오? 오? 지우야, 이거 정해봐. 아저씨가 한번 해볼게. 개구리가 등이 간지럽나 봐. 이거 등을 긁어주니까 노래를 부르네.
1: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0: 밥 먹어?
1: 일어나!
0: 밥 먹어?
1: 일어나! 일어나!
0: 지우 개구리? 이걸로 우리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는 거 어떨까?
1: 그래요!
0: 그래! 불러보죠! 뮤직 큐!

동물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나봤지? 그럼 자연의 소리를 내는 악기도 있을까? 아! 자, 어떤 소리랑 비슷한지 잘 들어봐. 이건

0: 빗소리. 어때? 정말 비슷하지? 공연박스에서는 악기들이 소개하는 옛날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 어떤 이야기일까? 함께 가보자. 옛날 아주 먼 옛날 개구리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속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언제나 반대로만 하는 말썽꾸러기였죠.
1: 날 거꾸로 하는 게 재밌죠. 노래도 거꾸로. 굴게 굴게 굴게 굴게.
2: 청개구리야, 바닷가엔 절대로 가지 마라. 아기 개구리를 잡아가는 백로가 온단다.
0: 하지만 청개구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닷가로 갔어요. 그때 백로가 다가왔어요. 백로가 청개구리를 잡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엄마 개구리가 나타나서 백로에게 달려들었어요. 청개구리를 구한 엄마 개구리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엄마 개구리는 병들고 말았죠.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를 불러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2: 청개구리야, 내가 죽거든 내 가에 묻어다오.
0: 그래야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2: 엄마, 엄마.
0: 청개구리는 그동안 반대로 했던 행동을 뉘우쳤어요.
2: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려야지.
0: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씀대로 냇가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날 밤 천둥이 치고 큰 비가 내렸어요. 개구리는 목 놓아 울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개구리가 개골개골 운다는 재밌는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였어요.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짠! 오늘도 친구들이 보내준 이 박스를 좀 봐봐. 큰 박스, 작은 박스, 기다란 박스.

0: 누가 들었는지 정말 궁금해. 정말 기대돼. 어? 저기 처음 보는 박스가 있는 것 같아. 저게 뭐야? 어? 이거 좀 봐봐. 코끼리 모양이네. 우리 이거 고를까? 어? 좋아. 어? 뭐지 이 소리는? 정말 정말 궁금하다. 오늘은 바로 짠! 둥둥 밤밤 걸었나? 더 기대해도 좋아요.
1: 왜요?
0: 왜냐하면 아주 아주 귀여운 박스를 찾아왔거든. 짠! 귀엽지?
1: 귀여워.
0: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
1: 네.
0: 내가 뜯어볼게.
2: 소리도 안 듣고 뜯는다고?
0: 어? 어떡해. 없어.
2: 에? 어떡해.
0: 아무것도 없어.
2: 어떡해.
1: 그러면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
0: 하지만 실망하지 마, 얘들아.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3: 하아저씨!
0: 그렇지? 내가 하아저씨야. 그러면 이 하아저씨는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잘 봐봐.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한다?
1: 손에 넣을까? 그냥 머리 틸까?
0: 머리를 이렇게 틸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2: 어떡해요?
0: 짜자잔! 나는 둥둥밤밤 코끼리다. 춤추는 아기 코끼리. 자, 이렇게 둥둥밤밤 둥둥밤밤 둥둥밤밤 둥둥밤밤 둥둥밤밤 둥둥밤밤
1: 둥둥밤밤 둥둥밤밤.
0: 저기 봐, 지유야. 이 코끼리는 계속 같은 동작으로 춤추는 코끼리야. 봐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뒤로 가볼까?
1: 네.
0: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1: 뒤로
0: 뒤로. 어? 그러면 이번엔 지유한테 가볼까? 지유 지유 지유 지유 지유 지유 지유 지유 지유. 이거는 정엽이한테 가볼까? 정엽 정엽 정엽 정엽 정엽 정엽 정엽 정엽 정엽 정엽 정엽 둥둥 밤밤 둥둥 밤밤 밤. 어때? 똑같은 춤을 춰도 계속 귀엽지?
1: 네.
0: 아기 코끼리가 얼마나 더 멋진 춤을 출 수 있는지 볼까?
1: 네.
0: 그럼 음악 큐!

숲속 마을에서 아주아주 유명한 아기 코끼리를 소개할게요. 바로 춤추는 아기 코끼리예요. 숲속을 걸을 땐 둔둔밤밤 둔둔밤밤 나무도 코끼리를 따라해요.

0: 꽃길을 걸을 때도 둠둠밤밤 둠둠밤밤 코끼리 걸음마에 맞춰 꽃들은 밤 바밤 둠둠밤밤 걸음마를 따라 모두 신나게 춤춰요. 아기 코끼리 덕분에 모두 춤을 잘 배웠네. 아기 코끼리 이리 오세요. 짜잔. 우리도 직접 춤춰보자. 똑같이 계속 춤추기야. 둠둠밤밤 둠둠밤밤 둠둠밤밤 둠둠밤밤 둠둠밤밤 둠둠밤밤. 그러면 정규 코끼리는 어떻게 걸을까?
1: 둠둠밤밤 둠둠밤밤 둠둠밤밤
0: 둠둠밤밤 둠둠밤밤 둠둠밤밤 둠둠밤밤 둠둠밤밤. 지우 코끼리는 어떻게 걸을까? 아저씨 코끼리 걸음마는 둠둠밤밤 둠둠밤밤 둠둠밤밤 둠둠밤밤 둠둠밤밤 둠둠밤밤 둠둠밤밤 둠둠밤밤. 오 잘하는데. 그럼 얘들아 공연 박스 갈 시간 어때?
2: 네.
0: 아기 코끼리가 이번엔 멋진 음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두근두근 공연 박스로 출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한길게.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일상?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스!

0: 썸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1: 승강제게,
2: 주물 상처엔
3: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솔.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냐?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0: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2: 좋아요!

0: 짜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꼬롱꼬롱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1: 즐거운 캠핑 여행.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0: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내가 도전해주지! 그래, 좋아. 하지만 만약 게임에서 네가 지게 되면 내 동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 했지?